0: 네가 우리들한테 초대장을 보낸 주먹순이야?
1: 아니요! 제가 아니라요!
2: 예! 얘가 그 주먹순 맞습니다.
0: 네가 그렇게 친구들을 때리고 다닌다며? 어디 주먹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볼까?
1: 아니에요!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저 그냥 집에 갈래요!
2: 에헤이! 어딜 가시나? 너희 친구들이 널 이렇게나 응원하는데. 자!
3: 목순아! 넌 분명 최고의 주먹장이 될 거야! 네가 그동안 나 때렸을 때 진짜 아팠거든!
1: 목순이! 너 하던 대로만 해! 평소처럼 주먹 휘두르면 주먹장 스타는 바로 너야!
4: 언니! 이제 동생 그만 때리고 거기서 그 아저씨들이랑 주먹 대결 잘 해봐!
5: 주먹순! 화이팅!
2: 툭하면 친구를 때리고 다니는 녀석이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이 크크 아저씨가 실망해요.
0: 뭐야? 사람 불러놓고 니들끼리 뭐 하는 거야? 주먹 대결은 언제 하는 거야?
1: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0: 빵빵 크크! 그 지겨운 띵동댕 사촌사 나를 또 파괴할 거야!
1: 우리도 너 지겹다 크크! 언제까지 어린이를 이렇게 괴롭힐래?
0: 하! 툭하면 친구를 때리는 어린이를 혼내주는 게 뭐 그리 잘못된 거야?
2: 그건 그래.
3: 솔직히 친구 때리는 애는 혼 좀 놔야 돼, 그치?
1: 맞지? 그럼 오늘은 그냥 갈까?
4: 그러자.
0: 뭐야? 진짜 가는 거야?
1: 는 줄 알았지? 어떤 이유에서든 어린이를 괴롭히는 건 용서할 수 없어?
0: 나도 물러설 생각 없어. 오늘은 원투 원투 이걸로 겨뤄보자. 자, 한 명씩 덤벼.
3: 딩딩이, 너부터 해.
4: 네가 우리 대장이잖아.
1: 뭐야? 내가 대장이었어?
0: 오늘을 기다려왔다. 각오해라, 딩딩!
1: 흥! 너나 각오해라! 캬캬!
0: 간다!
4: 계속 피해!
0: 에이, 띵띵이 저냐!

0: 얘들아!
1: 자!
0: 지금이야!
1: 딩딩! 동동!
2: 딩딩!
3: 딩동! 아이고야, 배 어디 간 거야?

0: 나비처럼 날아서 도망가자! 둘, 셋, 뿅!
1: 하하! 우리가 또 해냈다! 예! 예!
2: 딩동댕 삼총사! 구해줘서 고마워!
1: 먹순아, 앞으로 친구한테 화가 나면

0: 때리지 말고 말로 네 마음을 표현해봐.
1: 그래, 나 네가 이러이러해서 속상했어 라고 말이야.
2: 만약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날 때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숨을 크게 후, 후, 후 세 번 내쉬면서 마음이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야.
3: 응, 알았어. 친구들아, 그동안 툭하면 때려서 정말 미안했어. 앞으론 절대 그러지 않을게. 약속!
1: 먹순이, 그 약속 지켜야 돼. 우리가 계속 지켜본다.
3: 응, 알았어.
4: 기쁘게 산속사!
5: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0: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2: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6: 우리가 누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예전대로 얍!
1: 통통이의 마법 때문에 포로로가 아기가 돼버렸어요. 크롱은 아기 포로로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아기 포로로가 잠에서 깼나 봐요.
2: 크롱, 크롱.
1: 저런, 아기 뽀로로가 오줌을 쌌네요. 날이 밝았어요. 저기 친구들이 뽀로로 집으로 가고 있네요.
3: 저건
4: 뽀로로 작품인 것 같은데.
5: 그러게.
6: 크롱, 우리 왔어.
4: 크롱. 뭐 하는 거야?
6: 뭐야, 크롱, 크롱.
4: 뽀로로랑 놀아주고 있었구나.
6: 장난꾸러기인 건 크롱을 꼭 닮았네.
4: 크롱, 크롱. 크롱, 크롱.
5: 뽀로로. 괜찮아. 착하지.
4: 진짜 아기 같네.
7: 뭐야?
4: 뭐야? 난 장난감이 아니라고.
6: 뽀로로가 심심한가 봐.
4: 그러게.
5: 해리, 같이 놀아주는 게 좋겠어.
4: 뭐? 아휴, 알았어.
7: 해리, 조금만 참아. 뽀로로가 좋아하네.
4: 내가 그렇게 놀아줬는데 또 울어.
5: 이번에...

0: 왜 그러지?
1: 그러게.
2: 아, 잠깐만 기다려봐. 자.
1: 잘 먹는다.
3: 대단해, 애기.
2: 에헴, 아기가 울 땐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그렇지?
3: 뭐라도
4: 애디, 아기잖아.
2: 알았어.
1: 크롱.
3: 뽀로로, 이거 봐, 붕붕이야.
1: 자, 간다.
3: 슝.
1: 잘했어. 이제 이쪽으로 굴려봐.
5: 으요요.
1: 그럼 다시. 자.

0: 키티, 좀 쉬어. 이제 내가 놀아줄게.
1: 포비가 아기 뽀로로와 집 밖으로 나왔어요.
2: 뭐야?
0: 그럼 출발합니다.
2: 빨리, 더 빨리, 뽀야.
0: 더 빨리? 알았어. 자. 잠깐만. 더는 못하겠어.
3: 포비.
4: 뽀로로, 이제 나랑 놀자. 야. 자, 다 그렸어. 어때? 알았어. 자.
3: 아휴, 아기 보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5: 통통이가 빨리 와야 되는데.
4: 맞아.
5: 크랑. 아야야. 내가 갈게.
2: 나야.
5: 뽀로로, 안 돼.
3: 로디!
6: 어떡해, 얼굴이 엉망이 됐네.
5: 괜찮아. 자.
2: 크랑.
1: 이번엔 크롱이 아기 뽀로로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2: 재밌나봐.
0: 다행이야.
5: 크랑.

0: 얘들아, 안녕.
1: 뽀로로가 자고 있어.
0: 아, 뽀로로를 되돌리는 마법을 찾았어.
1: 정말?
2: 다행이다.
1: 그만. 통통아, 이번엔 확실한 거지? 잘 됐다.

0: 그럼 시작할게.
1: 들려요?
0: 자, 그럼 꼬리꼬리 통통통, 꼬리꼬리 통통통, 커져라,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2: 제대로 알아온 거 맞아?
1: 나야?
0: 이 주문이 아니야. 다시 해볼게.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아! 괜찮아.
1: 너야?
3: 장난친 거야?
2: 바야야, 크라, 크라, 크라.
3: 너 이런다고 봐줄 줄 알아?
2: 바야야, 크라, 크라.
3: 정말이지. 알았어.
0: 아, 집은 내가 고쳐줄게.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원래 모습으로.
4: 통통이가 친구들을 전부 아기로 만들어버렸네요.
1: 또또는 어떻게 된 거야?
4: 어서 원래 모습으로 돌려주세요.

0: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는다.

0: 피가루프.
1: 아빈, 이것 좀 봐. 드디어 한정판 공구 세트가 나왔어. 와, 잘됐다. 네가 기다렸던 거잖아. 그럼 빨리 가서 사자.
2: 에? 귀찮게 가게에 왜 가? 어? 온라인 주문하면 돼.
1: 근데 여기 쓰여있기론 30개만 현장 구매 가능하다는데?
2: 뭐?
1: 안 돼. 후다닥 가야겠다.
3: 지갑일드 여러분, 안녕. 난 밀러 박사야. 지질학을 연구하고 있지. 오늘은 만능 탐사봇 로버와 함께 화성에 있는 특별한 곳을 찾아왔단다. 올림포스 화산에 말이야.
1: 우와, 화성에도 화산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신기하다. 그럼 뭘 도와드릴까요?
4: 어, 보여주마. 짜잔.
5: 우와, 그게 뭐예요?
3: 3D 마이트란 광물인데 이곳 화산 근처에서 처음 발견됐지. 이걸 테라시티 엔지니어들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혼자 옮기기엔 너무 많아. 너희가 도와줄 수 있겠니?
1: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바로 출동할게요.
3: 고맙구나. 그럼 이따 보자.
5: 아주 멋진 마음이 될 거야.
1: 난 공부 가게 가야 하는데.
6: 포키 걱정 마. 임무를 빨리 끝내면 공부 가게에 갈 수가 있어.
1: 그래, 맞는 말이야. 서두르자. 기가빌더 출동할 준비 됐어?
7: 예!
1: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포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1: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8: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5: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가빌더 출동!
1: 여기 진짜 예술 쪽으로 멋지다.
4: 안녕, 기가빌더.
1: 박사님. 우와, 저게 트리디마이트예요? 아, 진짜 반짝반짝해. 근데 어디였어요?
4: 아주 다양하게 쓰이지. 엄청난 온도 변화와 방사선에도 강한 광물이라서 무엇을 만들더라도 절대 안 무너져.
5: 그럼 이 화산 근처에 이런 특이한 광물이 또 있나요?
4: 다들 호기심이 넘치는데. 화성의 화산 근처에서 발견되는 광물은
9: 빨리 3D 마이트를 옮길 셔틀부터 만들어야 해. 돔까지 가져가려면 한참 걸려.
5: 그래도 이 멀리까지 왔는데?
1: 아빈, 설계도로 보여줘, 빨리.
5: 이상하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서둘러?
1: 원래 빨리 하는 걸 좋아하거든.
6: 포키 말이 맞아. 임무가 제일 먼저야. 자, 이제 그럼 우린 기가루프를 건설해서 화산에서 돔까지 연결한 다음 운송 셔틀로 트리디 마이트를 옮기는 거야.
1: 광물은 무거울 텐데 셔틀이 빨리 달리려나?
6: 셔틀을 자석의 힘으로 살짝 뛰어달리게 할 거라서 마찰이 전혀 없어. 덕분에 엄청 빨라.
5: 그렇다면 이번엔 더 꼼꼼히 지어야겠어. 셔틀이 달리다가 고장나면 절대 안 돼.
6: 좋아, 그럼 건설을 시작해보자.

0: 반쪽으로 0.5mm. 이젠 오른쪽으로 0.3mm.
1: 루루 오늘 왜 이렇게 깐깐해? 가게 문 닫겠어.
0: 좋아, 다 됐어. 가자, 포키.

0: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이게 아니야. 대체 새로운 광물은 어디 있는 거야? 아하, 새로운 에너지 광물인가 보군. 뭐야, 기가 빌더잖아. 감히 나보다 먼저 새 광물을 찾고 있어?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얘들아, 직개발 공격! 차기 비켜! 제일 세게 흔들기!
1: 앞이 잘 안 보여서 빨리 못 가겠어! 어? 어라! 하나 남았어! 빨리 가야 해! 어? 오보잖아! 얘들아! 오보가 튜브를 끊으려고 해!
2: 뭐?
1: 기가루프에서 셔틀이 떨어질 거야!
3: 걱정 마! 특수 나사라서 절대 쉽게 안 풀려!
0: 이제 내 거야!
1: 빨리 포부로 막아야 해! 나한테 맡겨!
0: 이 광물은 이제 내 거야!
1: 뭐야? 어떻게 나사를 풀었지? 4K 드라이버 없이는 못 푸는데?
4: 그게... 내가 나사를 잘못 조였나 봐.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1: 자,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빨리 셔틀을 되찾아야 해. 기가빌더, 변신하자!
2: 기가빌더, 변신!
1: 허키보, 변신 완료!
5: 마이티보, 변신 완료!
6: 레이보, 변신 완료!
7: 스케만, 변신 완료!
2: 기가보, 준비 완료!
0: 이석은 생쥐 녀석! 내 자성 맛을 보여주마!
8: 안 돼! 꼼짝도 못하겠어!
1: 기가빌더랑 셔틀을 다 같이 구할 방법이 필요해!
4: 자석에서 뚝딱 떼어낼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1: 포키, 네 드라이버를 써보자!
4: 그걸로 부족해. 더 가볍고 빠른 게 필요해.
1: 헉! 원래는 깜짝 선물이었는데. 오케이, 가자. 새로운

0: 원했던 건데, 루루 고마워.
1: 널 위한 특별 선물이니까 이번엔 실수하지 마.
0: 나만 믿어, 도보를.

0: 한눈 팔게 해줘. 안녕, 커버. 지난번 과학 시간 때 배운 교훈을 벌써 까먹었어?
1: 꼬맹이 토끼가 어딜 감히.
0: 전동 스크루 드라이버 액션!
1: 내 자석! 자기 비켜!

0: 이겼지마 이 못된 기간 녀석들아.
1: 우리가 셔틀을 구했어.
2: 밀로 박사님, 오늘 채굴한 트리디 마이트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내주신 거예요?
3: 다 기가빌더 덕분이죠. 저 혼자 했더라면 한 달은 걸렸을걸요.
2: 고마워요 기가빌더. 이제 연구실로 가서 안정화 작업을 시작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4: 얘들아, 사실은 내가 공구사로 빨리 가려고 기가루프 튜브를 고정하는 나사를 제대로 안 조였어. 미안해.
5: 아하, 그래서 오늘따라 더 서둘렀구나.
6: 이제부턴 아무리 급해도 꼼꼼하게 확인하자.
7: 그나저나 공구가게 묶어서 어떡해?
4: 괜찮아, 내겐 더 멋진 공구가 있거든. 누루가 줬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승범입니다. 아, 요즘 리포트를 AI로 썼다가 빵점 받았다는 기사가 심심찮게 보여요. 아무래도 AI가 글을 너무 후루룩 잘 써주다 보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복사 붙여넣기 했다가 그런 일을 겪는 것 같은데,

0: 한테 글쓰기를 맡기는 순간 우리는 평생 글을 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AI와 함께 글을 잘 써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알려줄 초등글쓰기의 최강자 이서윤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육 전문가 이서윤입니다.
0: 오늘 글쓰기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1: 네.
0: 초등학생 친구들이 어떻게 글쓰기를 좀 좋아하던가요?
1: 아이들이 손으로 연필을 가지고 글을 쓴다거나 글자를 네. 쓰는 게 기회가 더 줄어들었잖아요. 이제 패드로 보고 네. 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은 더 힘들어하고 더 싫어해요.
0: 네.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글은 약간 강제로 써야해서 썼었다. 초등학생 때는 막 일기도 계속 써야 하고 또는 뭐 독후감도 써야 하고 하니까 했었는데
1: 또 학생들이 일기 검사를 선생님한테 받거나 뭐 부모님께 받거나 하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근데 이게 잘 쓰는 글이 되려면은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훈련을 하려면은 글쓰기는 가장 중요한 게 첨삭이란 말이죠.
0: 아, 피드백을.
1: 네,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 글이 점차 좋아지는 거를 느껴봐야 되고, 이렇게 글을 쓰는 거구나라는 거를 배워봐야 된단 말이죠.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더 실력이 올라가면서도 즐겁게 글을 쓸 수 있을지를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사용해볼 툴은 구글의 재미나입니다. 그래서 검색하셔서 재미나의 링크 들어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로그인 필요합니다. 결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 글쓰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아이한테, 이 AI한테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겁니다. 너는 지금부터 초등학교, 이제 우리 아이가 4학년이다 라고 한다면 4학년에
0: 어허. 보는 친구들은 본인 나이에 맞춘 되겠네요.
1: 그렇죠. 글쓰기 코치야. 이제 내 학년을 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정말 중요한 게 글을 써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절대 나 대신 문장을 완성하거나 네, 글 전체를 써주면 안 돼 하고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글을 쓸지 장르를 알려줘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할 거 오늘은 뭐 써볼까요?
0: 오늘은 일기. 일기 좋아요.
1: 네, 일기를 쓸 거야. 그럼 일기를 써봅시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뭐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 오늘 쓸 거 없어. 일기 쓸 거 없어. 이런단 말이죠.
0: 저도 그런 말 많이 했어요.
1: 네, 이제 AI랑 같이 한번 쓸 걸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쓸 일기의 주제를 찾기 위해 하루 전체를 훑어보는 질문을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을 해주라고 하면 이 AI가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많이 해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만 물어봐줘 라고 말을 해줘야 하나씩 하나씩 답을 하면서 내 하루를 훑어볼 수가 있어요.
0: 진짜 대화하는 느낌?
1: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이제 쉽고 구체적으로 네,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해줘 이런 것도 넣어주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감을 찾기 위한 질문을 뭐 몇 개 정도 질문해줘 하고 개수를 정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0: 네네.
1: 이제 5개 정도 질문해줘 하고 개수를 정해줄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아이가 다른 질문으로 막 깊이 가버릴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다 찾으면은 글감 찾기 완료 하고 내 다음 명령을 기다려줘.
0: 와, 네. 다음 행동까지 좀 설계를 해놓는 거군요.
1: 네.
0: 오, 근데 이게 좋네요. 역시 네. 일기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있었던 일을 쓰는 건데 우리 학생 친구들은 본인이 있었던 일도 약간 까먹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맞아요. 네. 질문에 이제 답을 하면서 오늘 뭐 쓰자고 떠올리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어땠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0: 네. 네.
1: 이제 일단 저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생각 안 나. 네, 해볼게요. 보통 많은 친구들이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많이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뭐 웃겼던 순간이 뭐냐, 기억나는 순간이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아, 나 오늘 급식 먹고 친구들이랑 술래잡기 했었지. 그때서야 떠오르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술래잡기 할 때 가슴이 뭐 두근거렸던 순간이 있느냐.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좋은 게 예를 들면 하고 말을 해줘요.
0: 오, 네, 그러네요. 네.
1: 예를 들면이라고 말을 해주면은 생각이 안 났던 게 떠오르고 아 이렇게 써야지 하거든요. 술래에게 잡힐 뻔 했는데 안 잡혔을 때가

0: 생각나.
1: 네. 오, 네 번째 질문이 나왔네요.
0: 네. 오늘 하루 동안 술래잡기 말고 또 평소랑 조금 달랐던 거 처음 해본 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아 오늘 급식 때 먹었던 제육볶음이 맛있었어 이런 식으로.
1: 제육볶음.
0: 그래서 다섯 번째 질문,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일은 꼭 해보고 싶은 일이나 오늘보다 더 잘하고 싶은 것이 있어? 아 술래잡기 내일도 또 하고 싶어. 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글감 찾기 완료하고
1: 와, 예, 어떡해. 네.
0: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글감을 찾았으니까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1: 글을 써야죠.
0: 네, 글을 써야 되겠죠. 네. 그러면 술래잡기 하는 거로 글을 쓸 수 있도록 질문을 해줘. 한 번에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1: 하나씩,
0: 하나씩 질문해줘. 다음에 이제 뭐 초등학생 수준에 맞춰서 쉽고 구체적으로 질문해줘. 써주지는 말고 힌트만 줘. 내용을 다 찾으면 완료라고 하고 나에게 글을 쓰라고 해.
1: 궁금한 게 아까도 질문을 통해서 답을 해봤었잖아요.
0: 네.
1: 이번에 또 비슷한 과정을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뭘까요?
0: 아까는 이제 글감을 찾는 거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글을 쓰는 건데, 술래잡기로 글을 쓴다라고 하면은 보통 뭐 오늘 점심시간에 술래잡기를 했다. 나는 뭐 술래 누구에게 잡힐 뻔했다. 근데 안 잡혔다. 점심시간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1: 저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0: 네, 짧게 끝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그 글을 좀 풍성하게 만들고, 이제 정말 글을 쓰는 것처럼 연습을 하기 위해서 글쓰기 선생님이랑 같이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안 쓰려고 했던 내용도 더 생각이 나고, 또 내용이 풍성해지죠.
1: 이야.
0: 이거는 정말 1:1 개인 글쓰기 과외 선생님이 옆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1: 너무 좋네요,
0: 네.
1: 진짜.
0: 그 첫 번째 질문이야. 운동장에서 술래잡기를 시작할 때 날씨는 어땠어? 아, 오늘은 하늘이 맑고 날이 좀 더웠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술래잡기를 시작할 때 누가 술래였고 어떻게 정했는지 기억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맞다 이것도 써야겠다. 네. 가위 바위보로 정했고 네, 도훈이가 술래였어.
1: 도훈이가 술래를
0: 술래에게 잡힐 뻔했다가 안 잡혔던 그 순간을 자세하게 떠올려봐. 그런 내용들을 다 넣는 게 구체적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쓴다라는 의미 자체를 초등학생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기를 쓸 때 이 AI 친구랑 서로 대화하면서 나오는 내용을 다 쓰는 겁니다. 그렇게 도훈이를 따돌리고 멀리 도망쳤을 때 기분이 어땠어? 도훈이에게 한마디 외쳤거나 속으로 생각한 게 있다면 알려줘. 그러면 그때 나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도훈이한테 메롱이라고 말했어. 예. 예. 그러면 이제 글이 나왔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고쳐쓰기를 해줘라라고 말을 할 때 중요한 게 한 문장씩 그 문장 바로 아래에 고칠 점을 적어줘.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글쓰기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는 첨상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1: 이야.
0: 네, 점심을 다 먹고 우리는 운동장으로 나갔다. 여기에 우르르나 신나게 같은 말을 넣어줘라.
1: 수식어.
0: 예, 운동장으로 우르르 나갔다, 신나게 뛰어나갔다 하면 훨씬 생생해지겠죠? 날씨가 얼마나 더웠는지 구체적으로 써보자. 근데
1: 네.
0: 예를 들어서 햇볕이 머리 위에서 쨍쨍 내리쬐었다. 그러니까 묘사하는 방법, 의성어, 으태어를 쓰는 그쵸. 방법까지 다 나오는 거죠?
1: 저런 표현을 찾는 것부터가 이제 본인 글을 사랑하고 또 더 좋게 갖고 나가는 거의 시작이잖아요.
0: 맞아요. 예. 제대로 된 글을 10편 쓰는 게
1: 네.
0: 그냥 이제 막 100편 쓰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1: 네.
0: 이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죠. 집에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 겁니다.
1: 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줄 줄 몰랐어요.
0: 네,
1: 진짜
0: 정말 잘해주죠. 네. 그리고 제가 또 놀랐던 거는 이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해줘라고 정체성을 부여해줬잖아요.
1: 네.
0: 딱 초등학생한테 맞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쏙쏙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의성어, 으태어, 꾸미는 말,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생
1: 우와.
0: 수준에 맞게라고 말을 했잖아요.
1: 네네.
0: 그거에 맞춰서 코칭을 해주는 거고, 그 피드백을 받고 글을 다시 쓰면은 처음 글과 완전히 달라지겠죠.
1: 와,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오늘 배운 건 얘기 하나지만, 사실 이 방법과 비슷하게 적용을 한다면, 주장하는 글쓰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다른 그냥 나만의 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아 가보면서, 본인만의 글쓰기 세상을 좀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안녕!

0: 오늘 운동회는 학년별로 나눠서 한다니까 무조건 팀원에 잘 만나야 할 거야.
1: 오렌지랑 나는 응원단을 할 거야. 땀 흘리는 거 질색이라고.
2: 어? 그런데 퍼플은 왜 버스에 안 탄 거야?
1: 블루도 없어.
3: 블루님의 운동회는 벌써 시작했다고!
1: 이야! 우리가 모래버스를 이겼다!
4: 오늘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
5: 이번 운동회는 서로 이기려고 뽐내는 경기가 아닌 팀을 이루어서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힘을 합치면 어떠한 장애물도 건널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1: 나가라 고래! 이겨라 고래!
3: 자, 고래팀 파이팅!
1: 얘들아! 내가 경기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너희를 모든 경기에 참가 신청했어! 와!
3: 좋아, 좋아. 모두들 두고두고 추억에 남을 운동회가 될 거야.
6: 시간이 지날수록 공주들은 힘을 합치는데 너희는 서로를 배신하니 당연히 이길 수 없지. 너희도 힘을 합쳐 버블잼을 빼앗아오거라.
1: 저희가요? 아니, 블랙다이아님! 저는 따로 명령하신 일도 있는데...
6: 시끄럽다! 나의 마법 없이 너희의 가짜 육체가 버틸 수 있을까?
7: 블랙다이아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모두 가자!
1: 이따 다트가 버블잼을 빼앗을 때 네가 방해해줘. 그때 내가 버블잼을 뺏을 거니까. 알겠지?
8: 버블잼.

0: 자, 첫 번째 경기는 피구다. 공을 맞은 친구는 선 밖으로 나가서 수비를 하고 마지막 인원이 남은 팀이 점수를 딴다. 자, 문화팀부터 시작! 자, 자! 자! 자! 자! 고래 팀, 블루 아웃! 어? 선발 받다.
1: 에?
0: 아웃! 아웃! 아웃! 그린 아웃!
2: 잡았어! 나한테 바로 패스하면 돼!
3: 듣지 마, 퍼플! 피구는 공을 잘 피하는 경기야! 이기려면 무조건 공을 피해야 한다고!
4: 피하라는 거야! 잡으라는 거야! 아, 나 어쩌지!
2: 퍼플, 피해!
3: 좋아!
2: 퍼플, 잡아! 퍼플! 괜찮아?
4: 공이 갑자기 빨라진 것 같은데...
0: 다치진 않았니?
4: 괜찮아요.
0: 조심해야지.
5: 스니빌 선생님이 바로 라이브 방송 감염남이야. 분명 괴물의 정체를 알고 있을 거야.
0: 어이, 거기 누가 허락도 없이 촬영하래?
6: 너는 도대체 속셈이 뭐야?
7: 의심할 필요 없어. 난 너희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 블랙 다이아님에게 충성하는 것뿐이야.
6: 그래서 로마리아 숨긴 거군. 나를 도왔을 한 번은 모른 척 해주마. 하지만 앞으로 블랙 다이아님을 방해한다면 내 손으로 해치운다. 가자.
4: 난 몸을 숨기고 있을 테니 버블잼을 얻는 순간 바로 공격해.
2: 네, 앞으로 고래팀이 남은 게임에서 모두 이겨 우승한다! 고래팀 승리!

0: 이번 경기는 장애물 달리기입니다. 엎여있는 친구가 눈을 가린 친구에게 장애물을 설명해 도착하는 경기입니다. 그럼 다치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자, 준비!
1: 얘들아, 파이팅!
2: 바로 앞에 철봉이 있고 그 다음에 뜸틀이 있어.
3: 이번 경기만 이기면 역전이다! 너 뭐하고 있어?
1: 더 빨리 가지 마. 내 머리 망가진단 말이야.
3: 야! 자!
4: 나 운동해서 내 몸이 커졌나? 아니, 후보가 작아진 거야.
1: 블랙호스야! 얘들아, 시간을 멈춰줘! 더블타임!
3: 다이아홀! 변신 동작을 할 순 없어!
5: 난 숨어있는다!
1: 레드! 야!
2: 이렇게 가다가 잡히고 말 거야. 그래, 저 칼날을 이용하면. 레드, 잠깐 비켜!

0: 이번엔 내 차례지. 아! 너, 이 덩치!
1: 지금이야! 버블잼을 빼앗아!
2: 한편이 되어 싸우라는 블랙다이아님의 명령을 어길 셈이야!
3: 팬텀과 페일이 배신했어. 버블잼을 빼앗을 거다.
2: 배신을 한다면 네가 하겠지. 진정 블랙다이아님의 힘이 두렵지 않은 거니.

0: 도망친 건가?
1: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나요?
0: 혹시
1: 또다시 괴물이 나타난 걸까요? 순식간에 경기장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2: 너희! 그 카메라 어서 방송실에 가져와!
3: 괴물? 우리더러 또 괴물이래!
1: 참!
3: 난 갈래. 그러게, 난 운동은 질색이라니까.
0: 퍼플, 다음 경기는 강당이야.
1: 잠깐만, 먼저 가 있어.

0: 레드.
1: 너희는 아무렇지도 않아? 인간들이 괴물이라고 부르는데 나만 이렇게 화나는 거냐고!
0: 나도 억울해. 너무 섭섭하고 슬퍼져. 하지만 우리를 몰라서 괴물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계속 돕다 보면 정체를 밝히지 않아도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 좀 더 노력해보자.
2: 어플.
3: 어? 그럼 같이 돌아가는 거지?
1: 너희한테 화난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언젠간 인간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꼭 받고 말겠어. 가자.
4: 버블잼.
3: 하나는 부족해. 두 개는 가져가야지.
4: 둘이 하나씩 준다.
5: 역시 둘이 편이 돼 계략을 짠 거군. 그렇다면 나도 대비를 해야겠어.

0: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 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1: 암흑 보석이요? 암흑 보석이 지구로 향했다는 소식에 보석을 찾아 나선 조그마왕의 부하들. 그 흔적을 따라 결국 번개 유치원 앞에 나타났어.
2: 이게 뭐야?
3: 공포의 똥폭탄.
1: 사랑이가 뜻밖의 능력을 발휘해 겨우 쫓아내긴 했지만 어쩐지 또 만나게 될 것 같은데.
4: 아, 번개 대장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느리신 겁니까? 왔다! 번개본부 특급 배송!
5: 빨리 열어봐.
4: 왔어, 왔어.
5: 암흑 보석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며.
6: 암흑 보석이 이렇게 생긴... 그게 아니구나.
1: 보자. 암흑 보석. 보석을 가진 자에게 강력한 마법의 능력을 부여하는 고대 에너지 결정체. 경고? 이 보석의 신비한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할 것.
6: 뭐야? 이게 끝이야? 이봐! 이봐!
5: 욕심 많은 녀석 손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막 쓸 거 아니야.
1: 그러니 우리가 먼저 암흑 보석을 찾아내야겠지.
2: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
7: 정정당당 웅장한 날!
2: 맞습니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아셨죠? 아, 그리고 거기 여기 보면은 메달 보이시죠? 저 메달은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8: 그러니까 반칙하면
9: 안 돼요.
8: 맞아요. 그리고 다쳐도
9: 절대 안 돼요. 걱정 마. 하늘이 너는 내가 지켜줄게.
10: 보기 좋구나. 우정.
9: 태평이 너도 내가 지켜줄게.
10: 친구가 지켜준다니 마음이 참 튼튼하군.
11: 튼튼이 아니라 든든이겠지.
2: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이에게는 아주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짜잔! 점수 매기기! 우와!
9: 우와! 나는 친구랑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
2: 잘 부탁해.
9: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아빠! 나 또 금메달 땄어.
12: 어이구야, 너무 자주 따는 거 아니야? 역시 희망 있는 아빠, 엄마의 희망이야.
9: 맨날 금메달. 좋아, 저 금메달은 내 거다.
11: 운동에 실력도 안 했는데 뭐가 네 거야? 정정당당하게 이긴 사람만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거야.
9: 알아, 누가 반칙 써서 이긴데? 범이 나 웃긴다.
1: 3화, 이기기만 하면 괜찮아?
8: 첫 번째 경기는 멀리뛰기!
13: 출발!
4: 여기까지. 잘했어.
13: 출발!
11: 아, 손 밟으면 안 되는데. 안 돼, 다시. 아, 다시.
14: 안 돼.

0: 마시.
1: 시간 초과. 사랑 친구, 준비됐죠?
2: 네.
0: 잘 봐.
1: 자, 출발!
0: 오! 오! 이야! 오! 비행기인 줄? 너 손 빼본 거 아니야? 규칙 다 지킨 거 맞아? 부럽냐? 부러우면 지는 거야.
1: 자, 지구도 준비됐지?
2: 네! 지구야!
3: 힐링! 지구 화이팅! 어,
0: 만나, 지구.
1: 자, 출발!
2: 어, 개미! 밟으면 안 돼!
0: 널 안 밟아서
2: 생명은 소중해.
4: 역시 지구야.
2: 저기요, 이긴 사람은 전대요? 아니, 이긴 사람은 남대. 왜 지구만 칭찬?

0: 힘내라 힘내라
1: 네.
0: 힘내라 힘내라
1: 이번에도 사랑친구 승리.
2: 졌지만 은근 당당했으니까.
1: 괜찮아. 잘했어.
0: 우리 사랑이가 힘이 아주 장사인데.
3: 이 정도 가지고 몰려.
4: 좀 하더라.
3: 내가 운동 좀 하지.
4: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국가대표라면서.
3: 사랑이 언니가
5: 국가대표? 근데 그거 대단한 거야?
6: 그럼.
4: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7: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8: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3: 봐봐. 다시 말해봐. 나보다 누가 더 잘해?
4: 아니 네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3: 그럼 내가 아무나야?
4: 국가대표에 비교하자면 그렇단 거지. 맛도못 먹게 왜 자꾸.
3: 저 기분 나쁘단 겸. 못생겨져다.
9: 범이 안경이.
10: 왜 울어? 뭐야, 진짜 이상해졌어. 뭐야, 왜 울는 거지?
3: 다시 한번 해보자. 안경, 원래대로.
10: 응? 내 안경 맞는데? 이상하다.
3: 뭐야, 재밌잖아. 어디, 또 해볼까?
11: 지구야.
3: 또 다들 지구만 좋아하네. 그래, 이번엔 지구 위에 김이랑 잔뜩 깨라.
5: 지구, 잠깐만.
3: 아, 김이 묻었구나. 고마워, 태평아.
5: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기적이지. 아니, 기본인가?
3: 헝, 이번엔 너다. 태평이 엉덩이에 카레라이스나 묻어라!
5: 어떻게, 뭐지?

0: 아이고. 아이고, 태평 친구가 또.
1: 아, 쌤, 배 아픈 게 아니고.
0: 아이고, 손에도. 자, 자, 자, 자, 자, 갑시다, 갑시다. 화장실 갑시다.
1: 아, 아닌데. 아닌데요, 쌤. 어? 아, 웃겨. 어? 뭐야? 이게 왜 반짝이지? 이상하다. 이상해. 그래, 생각해보니까 저번에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아, 넘어져라!
2: 그래, 모두 다 이 보석을 준 다음부터야.
1: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대박. 그럼 나 이 보석만 있으면 국가대표, 아니지, 우주 영웅도 될 수 있겠는데?
3: 사랑아, 빨리 와. 팀으로 하는 경기 시작할 거야. 여기서 이기면 4점이나 준대.
4: 태평이는 나랑 한 팀이고, 사랑이 넌 범이랑 한 팀이야.
1: 뭐? 나랑 범이랑? 지면 사랑이가 불러 난리 칠 텐데.
5: 선생님,
0: 응.
5: 우리 공룡이로 외우기 시작했다고 하면 안 돼요? 저 진짜 자신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0: 자자자, 범위치고 진정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5: 못 이기면 가만 안 둘 것 같으니까 그렇죠.
1: 우와, 제가 내 짝이라니. 죽기 뻔하잖아. 아, 어떡하지?
2: 이번에도 보석에게 소원해?
6: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3: 안 돼요!
0: 맞아요.
4: 안 되긴 뭘 안 돼. 이기는 게 중요해. 금메달 반드시 따야 한다고.
0: 자, 모두 준비? 시작!
1: 살살해.
6: 오늘 살살해? 괜찮아?
4: 너 지기만 해봐.

0: 있을까?
1: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0: 와, 나 힘 세구나.
2: 뭐지? 계속 꼴찌만 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잘한다고?
3: 암흑 보석의 힘을 빌리면 가능하지. 그렇다면 저 알지?
1: 찾았지요.
3: 암흑 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습지요.
4: 아,
5: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0: 그만해.

0: 지구 형은 헌개맨. 친구들 안녕. 번개 유치원 운동회가 드디어 시작됐어.
1: 범이가 이기게 해줘.
0: 금메달을 꼭 따고 싶은 사랑이 암흑보석에 소원을 빌었는데 마법에 걸린 범이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사랑이는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2: 조그마니! 조그마니! 우리가 찾았지요!
1: 암흑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습지요! 띠!
3: 지난번처럼 잘못 짚은 거 아니지?
1: 어휴! 이번엔 진짜 확실합지요!
3: 어허라! 한 번 더 믿어보지! 암흑보석을 뺏을 계획도 확실히 세웠겠지?
2: 히히히히히! 제가 이 망원경으로 본 게 있지요!
1: 공룡 장난감 안고 다니지! 공룡 이름 총알거리지! 이걸 이용하면 암흑보석을 뺏을 수 있을지요!
3: 그 계획 마음에 들지. 그렇다면 이 조그마한 큰 선물 하나 주지. 까꿍. 괴물을 불러내는 특별한 인형이 있지.
1: 역시 천재.
3: 암흑보석 뺏기 대작전 시작하지.
1: 찍찍.
0: 사화, 빛바랜 금메달.
4: 모범이 닭싸움 진짜 잘하더라. 힘있고 북극곰같이 셌어.
5: 근데 너 괜찮아? 많이 놀랐겠더라.
6: 뭘 이 정도 가지고. 아무튼 모범 다시 왔어. 공룡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닭도 좋아하는구나.
4: 내가 운동 좀 하지.
7: 초능력 생긴 거 아니야?
4: 초능력?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5: 그거 내 실력이야.
7: 실력?
1: 실력은 무슨?
4: 모범이 진짜 실력이야.
8: 정정당당 운동회 마지막 순서는 바로 이어 달리기예요.
7: 들었지? 금메달까지 딱 한 번만 더 도와줘. 너만 믿는다.
0: 자, 친구들. 이어 달리기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9: 같이!
0: 맞아요. 같은 팀 친구를 믿으면서 같이 잘해야 되는 경기예요.
9: 예!
7: 모범, 정신 차리고 잘 뛰어. 이제 진짜 마지막이거든?
4: 닭싸움 하는 거 못 봤어? 차라리 내가 잘...
7: 됐고! 바통이나 놓치지 마.
0: 자, 준비.
7: 저거 내가 가져간다.
0: 조심조심.
7: 모범 받아! 태평왕 받아!
4: 모범이를 국가대표보다 더 빨리 달리게 해줘.
7: 좋았어.
8: 와, 나 달리기도 잘하네.

0: 다리도 이상해요. 분명히 멈추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리가 막 저절로 움직였어요.
1: 설마?
2: 저기 범아, 혹시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0: 보석이요?
2: 응.
0: 보석은 우리 엄마도 없어요.
2: 오. 아. 아, 그렇지? 없지?
0: 뭐예요, 한방에 쌤? 장난이나 치고.
2: 아니, 그게 아니고. 범아, 저기 우리 메달 받는 데에서 만나.
0: 우리 한방에 쌤. 놀리긴 하고. 티라미수라 그랬어? 완전 처음 보는 카드잖아. 새로 나왔나? 브라키오사우루스? 그랬어? 파라사우 롤로프스. 이 카드는 진짜 처음 봐.
3: 처음 봐.
4: 어린이 고객님, 혹시 지금 세상에서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찾고 계신 건 아닌지 저희가...
5: 지라뇨! 지라뇨! 계신 거예요!
0: 어? 세상에 하나뿐인 공룡 카드를 진짜 줘요?
5: 네! 진짜 주지요! 대신 고객님이 갖고 있는 그거... 그걸 저희에게 주면 이 카드 다 드릴게요. 그게 정정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어린이 고객님.
0: 그거요? 아. 저 돈 없어요. 나중에 엄마랑 와서 다시 살게요. 안녕히 계세요.
3: 하긴 어딜 가지?
4: 이 녀석 아직 모르지?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5: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지.
0: 진짜 돈 없다니까요?
5: 돈 말고 아무 보석 내놓으라고.
0: 보석이요? 왜 다들 나한테 보석 있냐고 묻는 거야. 좋아, 좋은 말할 때 비켜요. 갇히기 전에!

0: 아무 구석 없는 척하는 거 봤지?
1: 어, 머리 좋지. 하지만 우리 속지 않지.
2: 찍찍 파워!
0: 황열초원 정정당당 운동회?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너무나 잘 임해줘서 이 팽원장님이 정말 너무너무 울컥해. 아니, 뿌듯하다고.
3: 좀 찔리긴 하지만 나 또 사랑도 금메달이 생긴다. 아싸.
0: 이 팽원장님에게는 여러분 모두가 금메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운동회에도 금메달이 다섯 개?
1: 짜잔.
4: 다섯 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1등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지. 그건 당연하지.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정정당당 금메달의 주인공은 바로 노사라.
1: 축하해.
3: 좋았다.
0: 태평이는 미소천사 금메달, 하늘이는 점수관리, 지구는 개미사랑 금메달, 그리고 우리 범이는 우리 범이 어딨지? 한복이쌤, 범이 못 범이 봤어요?
5: 어디 가고?
6: 범이, 아까 전에 무릎에 밴드 붙이고 범이. 나갔는데요.
0: 그러니까?
6: 분명 여기에서

0: 반짝거리는 거 암흑보석 내 노라지.
1: 자꾸 무슨 보석을 달라는 거야?
2: 거짓말이지. 암흑보석도 없이 어떻게 그런 힘을 발휘하지?
3: 진짜 보석 같은 거 없다니까요?
4: 악당들이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그럼 지금 모범이는 나 때문에? 어떡해.
5: 우와! 엄청나게 작아!
6: 위험하니까 커피 있어? 감히 우리 친구가 좋아하는 공룡을 이용해서 괴롭혀? 용서할 수 없어! 자!
2: 찍찍 마법
0: 불을 뿜으라지.
1: 번개맨 조심해요.
0: 번개 쉴드
2: 소문어 불이야.
6: 가짜는 사라져라.
0: 번개
1: 티라노사우루스 괴물을 물리쳤어. 고마워요, 번개맨.
0: 또 망했지.
2: 퇴치.
3: 고마워.
7: 세상에.
1: 엄마 괜찮아?
4: 응, 이제 괜찮아.
7: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4: 미안해, 나 때문에.
6: 암흑보석을 범이한테서 찾다니. 하, 설마 번개 유치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걸까? 대체 누구지?
8: 이야, 정정당당 금메달! 우리 사랑이가 금메달을 땄다니. 진짜 기특한데?
4: 제법이다. 너도 운동은 좀 하는구나.
1: 뭐, 그냥.
8: 정정당당 노사랑 좋다, 좋아. 아, 이거는 저기다 둬야 되겠다. 잘 보이게 요쯤에다가 딱 두면 좋을 것 같은데?
1: 안 돼!
8: 사랑아?
1: 그냥 내 방에 둘 거야.
8: 아니, 사랑.
4: 아무 보석 없이도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
1: 몰라.

0: 이걸 어쩌지?
1: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0: 아,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어? 핑키! 내 비밀도 말해줄까?
2: 뭐지?
3: 잡았다!
4: 개매나!

0: 이렇게 결과가 빨리 나올 줄이야.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지. 스타트가 아주 좋아.
1: 연락 두절로 조금 애먹었지만 결국은 법무팀이 사인을 받아냈습니다.
0: 좋아. 그럼 할매일은 제거했고 다음 타깃은?
2: 갱년기 극복 교실 모미란 회원입니다.
1: 수강 신청일까지 여유가 있어서 저는 당분간 기존 사업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0: 그래, 그래. 앞으로는 웬만한 건 고부장이 알아서 진행해.
1: 네, 사장님. 소은 씨는 계속 지옥길 씨와 자취회 동향을 관찰하시고...
3: 어디서 나쁜 짓 하는 냄새가 솔솔 나네. 어?
4: 무전무님?
2: 신관에는 어쩐 일로...
3: 왜? 난 여기 오면 안 돼? 고부장, 본사 들어오더니 왜 이리 비쩍 말랐어?
4: 아휴,
5: 왜 시비야?
3: 소문이 자자하던데 회사랑 일밖에 모른다며. 근데 그거 칭찬 아니거든요. 젊은 거 너무 믿지 말아요. 그러다 삐끗하면 크게 다치는 거야.
5: 무전무님, 지금 저한테...
2: 아... 그럼요, 무전무님. 우리 부장님 오래오래 일하셔야죠. 보이시죠? 오메가3, 루테인, 프로바이오틱스. 제가 잘 보좌하고 있습니다. 염려 마셔요. 그럼 또 뵙겠습니다.
5: 비린내 씹었잖아요.
3: 아참, 그리고 TF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지. 나쁜 짓은 몸에 많이 해로워요.
6: 원래 저런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2: 고부장님 본사 오시기 전에는 부사장 후보로 내정됐었거든요. 그런데 암에 걸리셔서. 유배지로 밀려나 지금 속이 말이 아닐 거예요.
1: 유배지?
2: 유니버스 구건물이요. 화장실도 안 좋아서 막 벌레도 나온대요. 유배지 가신 뒤로 저렇게 보이는 직원들마다 시비를 걸고 다니신대요. 예전엔 진짜 멋진 분이셨는데.
5: 또... 네. 저 인간이 진짜 이게 해봐! 정말 야!
1: 이게 다 뭡니까?
5: 그게요, 부장님. 배상무님이 결제를 안 해주세요.
1: 배추자 상무. 유리만 사장 전속 점쟁이 배추동 도사의 누이. 누구도 못 건드리는 실세다. 배상무님이? 왜?
5: 모르겠어요. 일주일째 저기 한 모드로 결제랑 결제는 다 차이페이 미루시는데 일 터지면 저희가 다 뒤집어 쓰잖아요. 어떡해요, 부장님.
1: 어? 답답하다고 화장실 문도 안 닫는 분이 일주일째 동굴 모드라면... 짐작 가는 데가 있군요.
5: 예? 주식 때문이라고요?
1: 배상무님이 A전자에 노후 자금을 다 투자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5: 아니, 그게 맞다고 해도 저희가 주식을 오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1: 방법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운이 더럽게 없기로 유명한 제가.
5: 부장님? 설마? 아니, 뭐야?
1: 주식의 신님 보고 계시죠? 당신이 버린 자식 고드리가 지금 바로 손절합니다.
5: 응? 부장님, 안 돼! 이 과거 부장님, 당신 하나 손절한다고 시총 1위 대기업 주가가 그렇게 갔다니. 걱정하잖아.
1: 지금입니다. 상무님 방으로.
5: 부장님, 대체 운이 얼마나 더러우신 거예요?
1: 시끄럽고 달려요. 무경주 전무. 라고 하기엔 너무 이른 나이 50. 그녀를 멈춰 세운 바윗돌은 여지없이 나도 쓰러뜨릴 것이다. 배추자 사모님, 결제 받으러 왔습니다.
7: 그만둬.
4: 상무님!
7: 코부장, 그만둬.
4: 오늘은 꼭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뭐야!
8: 저 결제를...
9: 오라! 니들 오늘 아주 잘 걸렸어요. 오늘 말이지, 이 배추자가 니들한테... 결제 골든벨 쏠 거니까!
1: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4: 상무님, 같은 여성으로서 존경합니다. 이건 아부가 아니라 저의 진심입니다.
9: 뭐야, 고부장. 자, 사랑이에요, 돌장꽁.
1: 감사합니다. 달릴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최대한 멀리 이동해야 한다.

0: 참 잘했어요, 두리 회원님.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에게 꼭 자랑하도록 하세요.
1: 가족에게 자랑이라.
2: 넌 참 혼자서 재밌게 잘도 산다. 엄마 생각은 안 나비?
3: 승진했다며? 여유 있으면 아빠한테 투자 좀 해봐.
1: 내 가족은 왜 이럴까? 생각해봐야 시간 낭비다. 응원 같은 거 없어도 알아서 잘 살아왔어.
2: 나날이 선이 좋아지네요.
4: 정말 멋지다, 두리문우님.
1: 다들 잘 지내고 있겠지? 어, 선생님?
0: 사군자 교실 회원님들 잘 지내셨나요? 영상으로나마 마지막 수업을 해볼까 해요. 세상이 좋아져서 영영 헤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요? 그런 의미에서 모두 종이와 붓 먹을 준비했나요? 잘 보고 따라해보세요.
1: 종이랑 먹, 그리고... 이건...
0: 잠깐 기다려라, 얘야! 우리는 오늘 아주 긴 선을 하나 그을 겁니다. 이 선은 한 번에 완성되는 선이 아니에요.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선이지요. 하나 주의할 것은 선과 선 사이가 너무 멀어지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운필법을 의도필부도라 부릅니다.
1: 의도필부도?
2: 더 빨리 주고 싶었는데 각인 새기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0: 의도필부도 풀이하면 이런 뜻이 되지요. 붓자국은 끊어졌지만 마음은 이어져 있다. 자, 도토리문화센터 사군자 교실 회원 여러분, 이것으로 마지막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다시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 헤어지진 맙시다.

0: 갱년기 극복 교실에 등록하시는 거 맞으세요?
1: 네, 무슨 문제라도.
2: 역시 너무 젊어서 의심하는군. 그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해둔 개연성이 있지요.
1: 실은 제가 얼마 전에 얼굴이 화끈거려서 병원에 갔더니.
0: 네, 고두리님 접수됐습니다. 앞쪽에 석류즙 하나 챙겨가시고요. 다음 회원님.
2: 이게 뭡니까, 오소훈 씨? 주치 1, 눈에 띄지 않는다 잊었습니까?
3: 죄송합니다, 부장님. 쫓기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1: 쫓다뇨? 누가요?
3: 애실 회원님이요.
2: 이봐, 청년! 아저씨! 야! 거기서! 망할 노랑머리, 오늘도 분명히 왔을 텐데.
3: 제가 새치기를 했다고 오해하고 계시거든요. 이러다 저 수행하실 점수 못하면 어쩌죠, 부장님?
1: 따라 나오세요, 오소훈 씨. 제가 어머하죠.
4: 학급 부장, 대체 왜 연락이 안 되는 거니? 달리 널 찾을 방법이 없구나. 우리 회원님.
2: 노랑머리, 거기 안 서! 나와! 그만!
1: 그럼 그때 이후 처음으로 50년 전 제자였던 로라 회원님을 사군자 교실에서 다시 만나게 되신 거군요.
4: 네, 그림 그린다는 사람이 눈썰미도 없어서 얼마 전에야 저도 알게 되었답니다.
5: 제 실수입니다, 이사장님. 학급 부장, 아니 중순이가 잘못한 건
4: 그리 괜찮은 헤어짐은 아니었죠. 그때의 선택엔 후회가 없지만 그엔 절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왔을지 두렵네요. 늙고 초라한 모습에 실망해 지금껏 절 모른 척 했을지도요.
1: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건 그 아주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2년 전 도토리 문화센터가 사라질 위기였을 때 로라 문호님이 이곳 땅을 일부러 매입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자리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러고도 왜 자신을 밝히지 않았는지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제가 아는 로라 회원님은 누구보다 수업에 진심이셨고 최선을 다해 난초를 연습해오셨어요.
4: 아, 맞다, 숙제. 그 아이 숙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선생님! 저는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왜...
6: 있잖아, 학급 부장. 나는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어. 이제 막 17이 된 아이에겐 다음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 내 스승이 나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말이야. 선생님과 약속해주겠니? 얼마나 늦어지든 상관없으니 정중순... 너의 그림을 완성해 오겠다고 말이야. 선생님이 내주는 마지막 숙제야.
2: 약속할게요. 매일매일 연습해서 최고로 멋진 난초화를 제출할게요. 절대로 포기 안 할게요.
4: 그 약속을 지키려는 겁니다. 두리문우님, 그 아이 안부를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젊은 분이니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1: 글쎄요, 그게... 어쩌지?
2: 제가 도울게요, 선생님!
1: 세미 회원님? 당신이 왜 거기서 나오는 건데?
2: 너무 감동적이야.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알고 있거든요.

0: 내가 괜히 온 건가?
1: 안녕.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2: 내가 먹을 것 좀 사왔어요. 아니 기첩은 좀 있어요? 못 들었나?
1: 그만 눌러요.
3: 누구시죠?
0: 저 고두리입니다, 로라 문우님. 지난번 빌렸던 옷 돌려드리려고요.
4: 잠깐이면 됩니다.
1: 아이고, 냄새야. 두리 문우님, 어디서 매주 냄새 안 나요?
5: 옷은 현관에 두고 가세요. 미안해요. 정말 시간이 없었어.
2: 저기 로라님, 얘기 다 들었어요. 선생님도 로라 문우님 애쓴 거 다 아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끝까지 기다려 주실 거야. 아유, 대체 며칠을 이러고 있었던 건지 원.
0: 이강주 선생님은 그릴 때 상체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6: 하지마!
0: 그림은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늘지 않습니다.
2: 나보다 낫네, 뭐.
0: 달릴 이유가 있으니 달리시겠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로라 문우님.
6: 그건...
0: 전설의 화성지! 그 전에... 좀 씻으실까요?
6: 어머, 아유, 나 좀 봐.
2: 자...
5: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덕분에 전 잘 지내고 있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저는 누구도 속이지 않고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아가려 애써왔습니다. 사군자 교실 덕분에 친구도 많이 생겼지요. 선생님, 저는 그림을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었어요. 하기 싫지만 잘하고 싶었고 실수 없이 완벽해야 했던 제가 한 모든 일들처럼요. 그런데요, 선생님,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재밌다, 재밌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7: 참 싱그러운 난초구나. 붓질 하나하나에 즐거움이 묻어있어.
5: 너무 과찬이세요, 선생님. 어디를 더 고치면 좋을까요?
7: 글쎄, 이대로도 참 좋지 않니?
2: 정말 잘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0: 네, 잘 됐습니다.
2: 두리문우님, 두리문우님, 우리 말이에요.
0: 네네, 세미문우님.
2: 선생님 잘리게 만든 놈 찾아내서 응징합시다.
0: 저는 회사로 돌아가야 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2: 아니, 두리문우님, 나 혼자 살아도 찾아낼 거예요. 나 쉬는 동안 고급 탐정수를 익혔다고요.
0: 손 씨, 그 우리 회사에도 문화센터 같은 거 있지 않나요?
8: 아, 네. 사내 문화센터가 있긴 한데 시설도 많이 낡고 커리큘럼도 별로라 이용하는 직원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그래요? 운영 책임자가 누군데요?
8: 그게요...
0: 김대리...
9: 들어오세요, 고두리 부장.
8: 조심하세요, 부장님.
9: 잘 왔네, 고부장.
1: 정신 차려, 고두리! 정신 차리라고!
9: 웬일이에요? 고부장이 내 방에 다 오고?
0: 무전무님께 제안드릴 게 있습니다.
9: 사군자 교실 신설 제안에 강사 추천까지. 가족이에요? 청탁?
0: 아닙니다, 전무님. 평소 존경하던 전무님 업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픈 순수한 마음이랄까요?
9: 그런 입에 발린 소린 배추자 스타일이고.
0: 죄송합니다.
9: 뭐, 아직 내가 강사 자리 하나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지. 대신 공짜는 절대 안 되고.
0: 네? 무슨...
9: 손 좀 줘봐요.
0: 손은 왜... 저건 다 뭐야? 설마 고문기계?
1: 나요! 나 이구도!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9: 역시 단백질 부족이군. 이거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죄다 풀떼기네.
1: 뭐야, 왜 남의 도시락을 검사해요?
9: 이쪽으로 와봐요, 고부장.
0: 왜 사무실에 인바디가 있는 겁니까?
9: 이봐, 이봐. 갓 태어난 고라니도 이거보단 근육이 많겠다.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진짜 마지막!
0: 그만! 전무님, 더 이상은 못 뛰겠어요.
9: 제안서 읽는 동안만이라도 뛰어요. 사무실 돌아가면 또 왼종일 앉아있을 텐데.
0: 저는 못해.
9: 있지, 난 고부장이 마음에 들어.
0: 갑자기요?
9: 10년 전 날 보는 것 같거든. 세상에서 제일 지겨운 건 주말. 제일 혐오하는 단어는 아마도 워라벨? 그땐 일이 너무 좋아서 쌓아온 게 다 무너질까 두려워 자리를 뜨지 못했지.

0: 있지. 근데 나이 먹어보니 알겠어. 건강하기만 하면 일할 기회는 계속 생겨요. 내가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 순 있어도 사라지진 않더라고.
1: 그게 정말입니까?
0: 나도 여기 와서 잘만 살잖아. 정말로 일을 사랑하면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기회가 왔는데 몸이 못하겠다고 하면 너무 속상하니까. 오늘 뭉친 근육 풀어줄게요. 일하다 찌뿌둥하면 와서 수명 연장하고 가요.
1: 감사합니다.
2: 술병 숨겨둔 거 없는지 매일 체크하라고 했잖아요.
3: 죄송합니다. 오늘도 분명 다 뒤져봤는데.
2: 최근엔 계속 기분 좋으셨는데 무슨 일 있었나요?
3: 그게 첫째 따님께서 연락처를 바꾸시곤 연락이 안 되신다고 귀국 일정도 갑자기 취소하셨고요.
2: 숙제. 나에겐 일생의 숙제였어요. 당신에게 사랑받는 일이. 당신은 알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답을 적었다 지웠는지.
0: 왜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고 그러니?
2: 어머니, 저 요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림은 어머니가 잘 아시잖아요. 좀 봐주시겠어요?
0: 대체 왜 이렇게 미련을 떨어? 네 그림을 누가 본다고? 다 귀찮다. 그만 돌아가.
2: 어머니, 저를 사랑하긴 하세요?
0: 또 시작이구나. 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 내가 뭘 얼마나 더 해줘야 하니? 빚쟁이 같아.
2: 이제야 알겠어요. 이 문제의 빈칸에 나는 영원히 답을 쓸 수 없다는 걸. 어머니,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여긴 항상 냉방이 너무 강하다니까. 잘 지내세요, 어머니. 선생님, 저는 제 그림이 좋아요. 그림을 그리는 시간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계속 그리려고요. 미련하게, 아주 저답게.
4: 답장이 늦어져 미안하구나, 학급 부장. 네가 보내주는 편지와 그림들은 놓치지 않고 읽고 있단다. 아마추어 미술전에 도전하겠다는 이야기에는 편지를 떨어뜨릴 만큼 놀랐단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어. 선생님도 지지 않고 바쁘게 일상을 보내고 있단다. 지난주에는 내 스승님의 그림을 보러 갔었다. 그분 그림 앞에 서자 잊고 있던 목소리가 들리더구나. 나를 도망치게 만든 머릿속 소리들이.

0: 세상에 필요한 그림은 이미 여기 있는데 나는 왜 그림을 그려야 할까?
1: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지. 일단 그리기 시작하면 목소리들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진다는 걸. 선물 하나를 동봉아마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은사, 너는 나의 은혜로운 스승이란다. 이 두 번째 이름은 오로지 너 스스로 만든 거야.

생소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깎기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오늘은 뭐 할까?
1: 어?
0: 오? 무굴 제국과 인도양 무역? 무굴 제국 이야기네. 오늘은 이거 하자.
2: 그래.
3: 생각 좀 해보겠노라.
4: 제발 면직물을 우리 영국이 독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5: 시간을 달리는 무굴 제국과 인도양 무역 이야기. 1687년
6: 저 폐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7: 폐하께서?
6: 예.
7: 어서 갑시다.
6: 가시죠.

0: 여기가 어디지? 어?
1: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연기리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시간? 네, 이 게임을 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2: 그래?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1: 네, 도전!
2: 그럼 추사위를 던져 주세요.
1: 떨린다. 우와,
0: 야, 야, 이거 저절로 움직여.
1: 가자.
2: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3: 포르투갈에서 무역을 하자고 한다고?
4: 예, 향신료를 더 가져갈 수 있겠냐고 합니다.
3: 그렇게 해. 실크로드도 막혔는데 이때가 기회다.
2: 유럽의 대항해 시대 이후 무굴 제국은 이 무역을 통해 큰 부를 쌓게 됩니다. 이 무역은 어떤 무역일까요?
0: 무역이요?
5: 일단 이 얘기를 알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인도의 무굴 제국이 세워지기 전에
2: 신이 원하신다.
5: 가톨릭 세력인 유럽이랑 이슬람 국가가 200년 동안이나 십자군 전쟁을 벌였거든.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럽에는
6: 후추 안 뿌린 고기는 안 먹어, 안 먹어. 냄새 난다고.
7: 그놈의 후추 타령. 후추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여보.
5: 십자군 전쟁 때 이슬람 문화를 통해 접하게 된 후추와 향신료들이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어. 이 후추와 향신료들을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들여오고 있었는데, 1453년 유럽에서 동양으로 가는 길목 콘스탄티노플을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면서 그만 실크로드의 무역길이 끊어지고 말았던 거야. 그래서 후추와 향신료 가격이 금값만큼 비싸졌지. 그러자
1: 차라리 동방으로 가는 바닷길을 찾아라. 그럼 우리나라는 부자가 될 거야.
8: 만약에 이 바닷길이 맞다면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다, 이 말이지?
1: 맞습니다.
5: 상인들은 물론 유럽의 많은 나라 왕들이 후추와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 인도로 갈 바닷길을 찾게 되는데, 무굴 제국 때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찾아 인도의 캘리컷 항구에 도착을 한 거야.
0: 이야, 듣던 대로 인도가 잘 살긴 하는구나. 아, 저기 후추랑 향신료를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9: 후추랑 향신료?
0: 예, 후추랑 향신료. 예.
9: 따라오시오. 저쪽에.
0: 저쪽에요?
9: 네, 저쪽에.
0: 아, 예, 감사합니다.
9: 따라오시오.
0: 아, 예.
5: 이때 바스코 다가마가 향신료를 사들고 포르투갈로 돌아갔는데,
6: 뭐? 향신료를 팔아서 60배나 이익을 얻었다고?
0: 예, 다른 나라 상인들이 서로서로 서로 사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6: 오, 가만. 그럼 우리가 빨리 가서 독점을 해서 팔아야지.
5: 그랬지. 포르투갈은 인도에서 사가지고 간 향신료로 큰 이익을 얻기 시작했고, 이후 무굴 제국의 아크바르 황제도 나라가 안정이 되자 해외 무역을 적극 장려했는데,
3: 포르투갈에서 무역을 하자고 한다고?
4: 예, 향신료를 더 가져갈 수 있겠냐고 합니다.
3: 그렇게 해. 실크로드도 막혔는데 이때가 기회다. 인도양으로 오는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무역을 해.
5: 이렇게 무굴 제국은 아크바르 황제 때부터 인도양을 통한 무역을 적극 장려했고, 유럽의 여러 나라 상인들이 무굴 제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
10: 물룩하자! 무굴이 대박이다!
5: 인도양을 통해 무굴 제국으로 몰려들었지. 그러자
1: 안 되겠어. 우리도 포르투갈처럼 잘 살려면 인도와의 무역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어. 무굴 제국 황제한테 면직물 독점권을 달라고 해봐.
0: 네.
5: 영국의 왕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독점 무역권을 달라고 하기도 했지.
11: 에이, 생각 좀 해보겠노라.
12: 배야, 제발 면직물을 우리 영국이 독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1: 어허, 생각 좀 해보겠다니까. 지금 우리나라 제품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어요.
5: 이렇게 무굴 제국은 인도양 무역을 통해 나라의 부를 쌓으면서 영토를 넓혀가며 점점 부강해져가고 있었어.
2: 아, 정답! 유럽의 대항해 시대 이후 무굴 제국이 큰 부를 쌓게 되는 무역은
1: 인도양 무역!
2: 네.

0: 인도의 면직물과 천연 염색 재료인 인디고 그리고 화약을 만드는 초석과 같은 인기 품목이 많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인도양을 통해 인도로 몰려들면서 무굴 제국은 엄청난 불을 쌓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 화이팅이다 이.
0: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종교는 이슬람교지. 너희들 그 힌두교 말고 이슬람교 믿어?
2: 네?
0: 무굴 제국은 아우랑제브 황제 때 어떤 정책을 펼치면서 국력이 쇠퇴하게 될까요?
3: 응? 정책이요?
4: 응. 무굴 제국이 인도양 무역을 하면서 불을 쌓았다고 했잖아.
3: 네.
1: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무기도 사고 그러면서 영토도 엄청 넓혔어. 특히 아우랑제브 황제는 돌격하라! 돌격! 인도 남부의 여러 힌두교 왕국들을 제압해서 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영토를 엄청 크게 넓혔어. 그런데 아우랑제브 황제는 독실한 이슬람교 신자였는데 앞으로 우리 무굴 제국은 이슬람교 안 믿으면 관리고 뭐고 아무것도 안 시켜줄 거야. 알아들었어?
2: 네.
1: 이제 내가 무굴 제국을 이슬람 국가로 완성시키겠다. 힌두 사원도 다 없애! 아우랑제브 황제는 선대 황제들과는 다르게 이슬람교가 최고라며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두는 인두세도 다시 부활시켰어.
5: 니네 힌두교 믿지?
6: 네, 그런데요?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이네? 여섯 명분 세금 네!
7: 아니 지금까지 안 했는데
8: 법이 바뀌었어. 황제께서 이슬람교를 안 믿으면 인도세를 내야 돼.
5: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반항해?
9: 누가?
10: 그게 아니라
1: 이때 인도 백성의 70% 이상은 이슬람교를 믿지 않았어. 그런데 아우랑제브 황제가 다시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탄압하자
11: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우리 따로 나라를 만들어서 나갑시다. 더 이상 이슬람의 지배를 받지 맙시다.
1: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민족들이 여기저기서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러자 화가 난 아우랑제브 황제는 반란 세력들을 무력으로 진압했지만 반역자들을 모두 없애라! 반란은 줄어들지 않았고 심지어 무굴 제국에 반대하는 힌두교 영주들이 동맹을 맺어 마라타 왕국을 세우기까지 했어. 그러자
11: 반란자들을 한 놈도 남기지 마라! 무조리 없애라!
1: 아우랑제브 황제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전쟁을 계속하면서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12: 오호, 무굴 제국이 혼란스럽다 이거지? 그럼 이럴 때 뽑아먹을 수 있는 건 싹 다 뽑아먹어야겠구만. 아니, 이참에 그냥 차지해버려?
7: 오, 좋은 생각입니다.
1: 이렇게 무굴 제국의 혼란을 틈타 영국을 비롯한 서양 세력들이 인도를 야금야금 침략하기 시작했고 결국 무굴 제국은 작은 마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국력이 매우 쇠퇴했다가 이후 1857년 멸망하고 무굴 제국과 인도 전체는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지.
0: 아, 정답! 아우랑제브 황제 때 무굴 제국의 국력을 쇠퇴하게 만든 정책은
13: 종교 탄압!
0: 네, 정답입니다. 예! 무굴제국은 인도양 무역으로 부를 쌓았고 아우랑제브 황제 시절에는 가장 큰 영토를 가지게 되었지만 이슬람교만을 우대하는 차별적인 정책으로 다른 종교들을 탄압하면서 수많은 반란이 일어나 국력이 쇠퇴해 결국에는 1857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9: 문 열렸다.
13: 문 열렸다. 애들 안녕. 잘들 있어. 나 잊으면 안 된다, 너희들. 안녕.
14: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어땠나요?
13: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14: 저도요.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15: 애들아, 삼겹살 먹게 내려와.
13: 삼겹살? 와, 삼겹살 내가 다 먹어. 아유, 같이 가.
14: 내가 다 먹어.
13: 와, 삼겹살 같이 먹어. 같이 가.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문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오늘은 뭐 해볼까? 어?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
1: 어? 뭔가 있어 보이네? 오늘은 이거 해보자.
0: 그래. 강력한 무기, 군인들의 피,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전쟁이 일어나도 이길 수 있고 통일도 할 수 있습니다.
2: 시간을 달리는 철혈재상 비스마르크 이야기. 1862년.
3: 우리 독일도 독일이다!

0: 여기가 어디지?
1: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영진이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시간?
1: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3: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4: 네, 도전!
3: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0: 내가 먼저. 오, 아우, 저절로 움직이네.
1: 야, 이거 신기하다.
3: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수모를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요. 명분만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게 문제지요.
3: 1848년 독일의 3월 혁명 시기에 등장해 독일 민족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는 정치인은 누구일까요?
1: 독일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요?
6: 그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뒤
7: 프랑스 혁명 전 평화로운 시절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6: 빈 체제가 형성되어 혁명의 기운을 억누르려 했지만 한번 불붙은 자유주의는 쉽게 꺼지지 않았지. 결국 1848년 2월 프랑스에서
8: 나라의 지는 국민이다!
6: 시민과 노동자들이 다시 혁명을 일으켜 왕을 몰아냈는데 이 혁명은 유럽 여러 나라들로 빠르게 퍼지면서 3월에는 독일 전 지역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게 되지. 특히 독일에서는
8: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독일이
9: 통일하라!
6: 독일어를 쓰는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민족주의가 거세게 일고 있었어. 왜냐하면 당시 독일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독일 연방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연합체였거든. 혁명이 거세지자 프로이센의 빌헬름 4세는 다른 나라 왕들처럼 쫓겨날까봐 안절부절 못했어.
1: 혁명이라니, 이러다 너도 다른 나라 왕처럼 쫓겨나는 거 아니야?
6: 혁명의 물결이 거세지자 빌헬름 4세는 마지못해 혁명 세력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독일 통일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지.
8: 드디어 왕이 앞장서서 독일을 통일하겠답니다!
10: 우리 프로이센이 나서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겁니다!
6: 이렇게 프로이센의 황제가 약속을 하자 독일 연방 각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민의회를 만들어 통일을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기까지 10개월이나 걸렸지. 그런데 그 사이 빌헬름 4세의 마음도 바뀌었던 거야.
1: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해산해!
6: 이렇게 독일의 3월 혁명은 실패로 끝이 났지만 빌헬름 4세는 프로이센 주도로 독일을 통일하자는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1: 그렇다면 우리 프로이센이 주도해서 통일 한번 해봐? 하노버 작센 제후들 모이라고 해!
6: 빌헬름 4세가 이렇게 독일 연방의 제후들을 모아 독일 통일을 추진하려고 했지. 그러자 독일 연방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오스트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났던 거야.
1: 아니, 프로이센이 우리를 빼놓고 뭐를 추진한다고? 아, 이런 건방진 것들이 감히 대오스트리아를 빼겠다고. 가서 전해. 계속 그런다면 러시아랑 손잡고 쳐들어간다고!
6: 오스트리아는 당시 강국이었던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프로이센을 압박했고
1: 둘이 손잡고 쳐들어오면 우리가 지겠지? 자존심 상한다. 일단 다 멈춰.
6: 그러자 국민들은 물론 의회에서도 자존심이 상한다며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하자고 난리가 났던 거야.
11: 언제까지 오스트리아 말만 들어야 합니까?
12: 맞아요. 이렇게 부족적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하고 우리끼리 통일합시다.
11: 옳소. 전쟁합시다.
13: 그래요.
6: 모두들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하자고 할 때
5: 아직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12: 뭐요? 그럼 우리가 오스트리아에게 계속 수모를 당하란 말이요?
5: 수모를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요. 명분만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스트리아 뒤에는 러시아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프로이센이 그 둘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6: 그랬지. 비스마르크는 젊은 정치인이었지만 이렇게 외교적 판단력이 뛰어났었어. 이 일로.
9: 쟤 누구야?
13: 비스마르크래.
9: 비스마르크라. 젊은데 정치 감각이 뛰어나구만.
6: 비스마르크는 사람들에게 젊은 보수주의 정치인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지.

0: 생각을 지녀 프로이센의 새 역사를 쓰는 인물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도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 이번엔 제가
0: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강력한 무기, 군인들의 피,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전쟁이 일어나도 이길 수 있고 통일도 할 수 있습니다.
0: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추진하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1: 비스마르크가 재상이 돼요?
3: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861년에
4: 빌헬름 1세가 새로운 왕이 되었지.
5: 이제 프로이센은 경제적으로 안정됐으니까 군사개혁을 해야겠어. 예산 올리라고 해.
6: 네.
4: 빌헬름 1세는 군사를 늘리고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어 했어.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난리가 나고.
7: 뭐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거요? 군비를 왜 늘려요?
8: 통일은 평화적으로 해야지 그런 예산 못 줍니다.
4: 의원들은 군대에 대한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지. 그러자 빌헬름 1세는 자신의 정책을 잘 실현해줄 새 재상을 찾기 시작했고.
1: 아, 의원들을 확 잡을 사람이 필요한데. 가만,
2: 우리 프로이센이 그 둘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1: 그래, 비스마르크라면은 의회를 확 잡을 수 있을 거야.
4: 이렇게 해서 빌헬름 1세는 의회를 장악해 나라를 운영할 재상으로 비스마르크를 임명했지. 재상이 된 비스마르크는 바로 의원들에게 협조 연설을 하는데.
2: 통일한다고 말로만 떠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강력한 무기, 군인들의 피, 그러니까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전쟁이 일어나도 이길 수 있고 통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올려주세요.
9: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얻자니 왜 미쳤어?
4: 이렇게 비스마르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철과 피, 즉 무기와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이길 수 있다는 철혈 정책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론이 좋지 않았지. 그런데 그때 덴마크 왕이 옛날 독일의 영토였던 슐레스비히와 홀슈타인 공국을 갖겠다고 해버린 거야. 그러자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와 연합해 덴마크와의 전쟁에서 이겼고, 프로이센은 슐레스비히를, 오스트리아는 홀슈타인 속국을 갖게 됐지. 그러자 비스마르크를 비난하던 여론도 의회도 모두
2: 새로운 무기를 도입할 예산을 올려주시오.
10: 난 찬성.
8: 나도 찬성.
4: 비스마르크에게 우호적으로 변했고, 비스마르크는 더 과감해졌지.
11: 여기 끼어있는 이 홀슈타인까지 우리 땅으로 만들어봐. 그러려면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지.
4: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전에 다른 나라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영국 등 주변 강대국들과 먼저 외교적으로 거래를 하고 독일 통일안을 제출해버렸어.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스트리아가,
10: 뭐? 프로이센이 통일안을 제출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이런 감히 프로이센이! 가만 안 두겠어. 전쟁해버려!
4: 프로이센에게 오스트리아가 선전포고를 하면서 드디어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이 전쟁을 했는데,
10: 전원 공격해!
4: 프로이센군은 군사를 늘리고 새로운 무기를 구입해 아주 막강해져 있었어.

0: 결국 크로에시아는 이 전쟁을 7주 만에 끝내고 오스트리아를 이겼는데 미리 전쟁을 대비해둔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덕분이었지.
1: 아, 정답!
2: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추진한 정책은
1: 철혈 정책!
2: 네, 정답입니다. 예! 프로이센은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덕분에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북독일 연맹을 결성했는데요. 비스마르크는 전쟁과 외교를 적절히 구사하며 프로이센 주도로 독일이 통합했습니다.

0: 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 어, 문 열었다.
2: 어, 잘들 있어. 안녕.
1: 안녕.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어땠나요?
2: 최고였어요. 저도요.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3: 영기라, 승환아, 김말이 먹자.
2: 어, 김말이 내가 먹어.
4: 김말이야, 형아, 같이 가.
2: 아, 같이 가. 아, 김말이 같이 먹어.

0: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1: 좋아, 아기 돼지 삼형제 어때?
0: 만세! 더 재밌게 해주세요.
1: 좋아,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었는데 진고, 그로이, 그리고 지미라고 하자. 근데 지미는 일 때문에 훈련에 참가해서 이야기는 안 나올 거야. 첫째 돼지 진고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대. 어느 날 무서운 늑대가 나타나서 아기 돼지야 문 좀 열어줘 라고 했지만 진고는 나초를 만들고 있어서 안 된다고 했어. 늑대는 전기 공급을 위해 안으로 들어가 확인할 게 있다고 했지. 진고는 잘 됐네요 하면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났어. 잠깐만, 우리 집은 태양열인데? 그러면 늑대에게 저리 가라고 했지. 늑대는 화가 나서 집을 불어서 날려버렸어. 그래서 진고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찾아왔어. 그리고 아기 돼지 진고는 집안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그램에 올렸는데 구독자들이 늘어났어. 늑대는 아무 짓도 안 했다고 했지만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어. 경찰은 늑대에게 잘못이 없고 억울한 게 있으면 판사님에게 얘기하면 된다고 했지. 그렇게 늑대를 감옥에 넣었어. 그리고 다른 돼지 그루이가 와서 같이 진고 집을 다시 지었어. 이번엔 벽돌로 집을 지었대.
0: 아빠 잠깐만요.
1: 아 그래? 그리고 아이스크림 모양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레모네이드로 수영장을 채웠대. 와, 좋은 생각이야. 그동안 늑대는 감옥에서 얌전히 행동했기 때문에 판사님이 일찍 내보내주셨어. 하지만 판사님은 아기 돼지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면 감옥에 다시 올 거라고 하셨어. 늑대는 진고의 새 집을 찾아갔는데 진고와 그루이는 잡아먹지만 않으면 들어와도 괜찮을 거라고 했어. 늑대는 어차피 채식주의자가 돼서 두부만 먹을 테니까 괜찮다고 했고, 늑대는 수영장에 초대돼서 친구가 되려고 했는데 수영장에 계속 오줌을 쌌대. 아기 돼지들은 늑대한테 수영장에 오줌은 안 된다고 했어. 레모네이드라서 마시는 거라고 했지. 수영장에 레모네이드가 아니고 물이 있다고 해도 오줌을 싸는 건 안 된다고 했어. 이제 마실 수가 없으니 소독약을 넣어야 된다고 했지. 근데 늑대는 계속해서 오줌을 싼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 아기 돼지들은 오줌 싼 거 맞다고 했고 늑대는 그런 적 없다고 하면서 종교 교리에 안 맞는다고 했지. 그래서 다음날 돼지들은 오줌을 싸면 레모네이드가 보라색으로 변하는 약을 수영장에 넣었어. 늑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늑대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놀면서 과자도 먹고 동물 얘기도 했어. 그런데 갑자기 늑대가 조용해지면서 먼 산을 바라보며 수상한 행동을 했지. 돼지들이 이때다 싶었을 때 늑대 주위로 레모네이드가 보라색으로 변했어. 돼지들은 늑대에게 와! 오줌 쌌잖아 거짓말쟁이! 라고 했고 늑대는 울면서 도망가서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도망간 늑대는 나중에 테니스 선수로 성공하게 됐대. 결국 다 잘 된 거야. 이야기 끝.
0: 또 읽어요!
1: 그만...

0: 형아 빨리 와.
1: 알았어. 오늘은 뭐 해볼까? 오,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
2: 어? 비스마르크면 철렬 대상 아니야?
1: 맞아. 오늘 이거 해보자.
2: 그래.
3: 이제 모든 독일은 하나가 되었다. 독일 제국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4: 시간을 달리는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 이야기. 1871년
5: 프랑스가 사사건건 우리 독일을 얼마나 간섭을 하냐고. 이런 건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

0: 가서 알리자고.
1: 그래 알려. 예!
2: 왔네. 안녕 기리기리 영기리.
3: 안녕하세요.
4: 안녕 환희환희 순환이.
3: 안녕하세요.
5: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6: 예, 도전.
5: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6: 내가
4: 잘
6: 파이팅. 야.
2: 봐도 봐도 신기하다.
5: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7: 요거 요거 잘만 이용하면 프랑스랑 전쟁할 수 있겠는데?
5: 비스마르크는 여론을 이용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8: 어? 전쟁이요?
2: 너희들 비스마르크 알지? 비스마르크가 프로이센의 재상이 돼서
6: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전쟁이 일어나도 이길 수 있고 통일도 할 수 있습니다.
2: 철혈 정책을 펼치면서 오스트리아에게 이겨 영토도 넓히고 비스마르크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지.
6: 군대를 개혁할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9: 당연히 승인해야죠.
10: 이대로면 우리 프로이센 주도로 통일하는 거죠?
2: 이렇게 의회는 물론 시민들도 비스마르크를 강력하게 지지했어. 비스마르크는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1867년에 남부 독일과 관세 동맹까지 맺어 통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남부 독일은 프로이센이 주도하는 통일까지는 원하지 않았어.
6: 하! 내가 누구 좋으라고 프로이센 밑으로 들어가? 통일? 웃기지 말라 그래.
11: 맞습니다.
2: 거기다 당시 유럽 최강이었던 프랑스는 옆나라인 독일이 통일이 되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
12: 독일이 통일되면 우리 프랑스에겐 큰 위협이 될 거야. 절대로 통일 못하게 해야 해.
11: 열심히 막아보겠습니다.
6: 아, 프랑스 때문에 통일이 안 돼. 통일이.
12: 우리 프랑스랑 전쟁해버릴까?
7: 아니, 무슨 명분으로 전쟁을 하시게요?
6: 우리 통일을 막으니까.
7: 그런 이유라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프랑스와 전쟁을 하긴 해야 합니다. 그러니 좀 더 제대로 된 구실을 찾아야지요.
2: 그랬어.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와 전쟁을 벌일 구실을 찾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때마침 에스파냐에서 여왕을 쫓아낸 혁명군들이 프로이센 왕실의 레오폴드에게 황제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일이 생긴 거야. 그런데
7: 통일에 도움이 안 되는 에스파냐 왕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폐하.
6: 그렇겠지? 레오폴드도 싫다는데. 됐지 뭐.
2: 프로이센은 이득이 없다며 거절을 했지. 하지만 이미 끝난 일로 프랑스가 문제를 일으키고 말아.
13: 아니, 쉬고 있는데 여길 찾아오면 어떡하오?
11: 저희 프랑스 황제께서는 프로이센이 앞으로 에스파냐 왕이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6: 그건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했잖소! 가시오!
2: 비렐름 1세는 베를린에 있는 비스마르크에게 이 사실을 전부를 쳐서 알리라고 명령을 했고
7: 무례하게 대사가 우리 왕을 찾아가서 확답을 요구했다 이거지?
6: 예.
7: 요거 요거 잘만 이용하면 프랑스랑 전쟁할 수 있겠는데?
2: 전보를 받은 비스마르크는 비렐름 1세의 전보를 살짝 고쳐 전쟁을 하자는 프랑스 국민의 여론을 이끌어내기로 했지.
7: 이 고친 걸 예. 영국 신문사에 보내.
11: 예, 알겠습니다.
7: 프랑스 니네 전쟁 안 하고 못 베길걸?
2: 결국 비스마르크의 계획대로 프랑스 시민들은 기사를 보고 잔뜩 화가 났고.
4: 아니, 문전박대라니! 프로이센 자이가 감히 프랑스 대사를?
14: 저런 건방진 프로이센은 전쟁을 해서 아주 혼쭐을 내줘야 해요!
4: 맞아요!
14: 우리 프랑스 민족의 힘을 보여줘야 해요!
4: 보여줘요!

0: 한편 베를린에서도 난리가 났지.
1: 아니 쉬고 계신 왕을 찾아가다니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2: 아니 너무하지. 프랑스가 사사건건 우리 독일에 얼마나 간섭을 하냐고. 이런 건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
0: 프로이센에서는 프랑스가 독일 민족을 무시한다며 화가 났고 프랑스 내에서도 프로이센과의 전쟁을 원하는 여론이 들끓자
3: 지금 국민들이 전쟁하기를 원합니다, 폐하.
4: 지금 전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5: 지금 전쟁 안 하면 또 혁명 일어날 것 같은데요?
2: 뭐? 당장 전쟁 선포시켜!
3: 예, 예.
0: 결국 비스마르크의 의도대로 프랑스가 먼저 선전포고를 하면서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지.
6: 아, 정답! 비스마르크가 여론을 이용해 일으킨 전쟁은
7: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6: 네, 정답입니다. 예!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와의 전쟁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비스마르크가 전보를 조작해 독일 민족과 프랑스 국민 모두의 자존심을 자극하면서 프랑스가 먼저 전쟁을 일으키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8: 이번엔 제가. 파이팅!
9: 오! 진짜 많이. 우와! 신기하다.
6: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10: 아, 그걸 왜 해? 나더러 지금 프로이센 신하가 되라고?
11: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독일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죠.
6: 프랑스와 전쟁 후 비스마르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12: 어? 비스마르크가 뭘 할까?
13: 일단 먼저 프랑스가 국민들의 여론에 등 떠밀려 전쟁을 선포했잖아. 그러자 비스마르크는
0: 여론전을 펼쳐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같은 주변 강대국들이 프랑스를 돕지 못하게 했어. 한편 비스마르크의 여론전으로 남부 독일 쪽 공국들도 당황했지.
2: 아, 근데 이 내가 이 프로이센 편을 들어야 해? 프랑스 편을 들어야 해?
14: 전하, 지금 프랑스 편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15: 네.
14: 백성들 분위기가 같은 독일 민족이 당하고 있는데 그걸 참고 있냐고.
2: 그래? 그러면 프로이센 편 들자.
14: 좋습니다.
0: 이렇게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에 반감을 갖고 있던 남부 독일도 같은 민족인 프로이센을 도울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지.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는데 프랑스는 프로이센을 만만하게 보고 자신들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10년 동안 착실히 전쟁을 준비해온 프로이센군은 프랑스군을 가차없이 무찔렀고 프로이센은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계속 돌진해 나갔지. 그 와중에 프랑스의 황제인 나폴레옹 3세가 포로로 잡혀오고 만 거야.
11: 아니 왜 이렇게 강해졌어? 우리도 통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항복할 테니까 전쟁 끝냅시다. 그래도 파리는 점령해야겠습니다.
0: 비스마르크는 전쟁을 계속하면서 비렐름 1세를 비롯한 독일의 여러 제후들과 함께 베르사유궁에 머물렀는데 이때 비스마르크는 통일을 위한 마지막 협상에 들어갔어.
11: 전하, 이제 통일하시지요.
10: 아, 그걸 왜 해? 나더러 지금 프로이센 신하가 되라고?
11: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독일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바이에른은 전하가 계속해서 다스리셔도 됩니다.
10: 정말? 아, 그럼 나 통일할래, 통일할래.
11: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독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10: 오케이.
0: 이렇게 끝까지 독일 통일에 부정적이었던 남부 독일의 제후들을 설득해서 통일에 합의를 했고 결국 1871년 1월 프랑스의 자존심과 같은 베르사유 궁의 거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하게 했어.
16: 이제 모든 독일은 하나가 되었다. 독일 제국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0: 이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고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

0: 퀘스트를 성공시켰던 거야.
1: 아, 정답!
2: 프랑스와 전쟁 후 비스마르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1: 독일 통일!
2: 네, 정답입니다. 예! 비스마르크는 재상이 된 후 프로이센 주도로 독일을 통일하게 하는 큰 일을 해내고 독일 제국의 초대 총리가 되는데요. 통일 이후에는 강대국들과의 외교를 잘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0: 문이 열렸다.
3: 열렸다.
0: 이제 진짜 안녕.
3: 안녕.
0: 안녕.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어땠나요?
0: 최고였어요. 저도요.
2: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3: 얘들아, 핫도그 먹자.
0: 핫도그 내가 다 먹어.
4: 아유, 형 같이 가. 형.

0: 불편한 친구. 평화롭다. 조용하고.
1: 야! 뭐해?
0: 그냥 고양이랑 놀고 있었는데.
1: 야야야! 아니, 들어봐. 아까 우리 반에 김영호가 떠들다가 선생님한테 혼났거든?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조용히 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막 우는 거야.
0: 걔 입장에서는 속상하니까.
1: 아니, 나도 걔가 혼난 게 속상하니까 조용히 하는 게 좋았을 거다 얘기한 거지. 아이, 설마 그렇게 펑펑 울 줄 알았겠냐?
0: 시끄럽다. 옛날에는 얘랑 노는 게 좋았는데.
1: 나 높이 높이!
0: 기분 좋다.
1: 너네 내 친구 괴롭히지 마.
0: 나를 많이 챙겨줬었는데.
1: 야야야, 너 내 말 듣고 있냐? 눈 뜨고 자는 거 아니지?
0: 그럼.
1: 암튼 내가 이따 전화할 테니까 전화로 마저 얘기하자.
0: 나는 조용한 게 좋은데 참 안 맞는다. 불편한 친구도 친구냐고.
2: 불편한 친구는 친구가 아니지 않을까?
3: 그러게.
2: 그냥 놀아주기 알바?
3: 인정.
4: 인정, 인정, 인정.
3: 저렇게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은 그냥 왜 억지 웃음을 다들 짓는지는 모르겠는데 말하면 되지 않아?
5: 나는 얘기를 해줄 거야. 왜냐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 막 불편해지거든? 풀지 않으면은 더 엉키는 법이야.
6: 그러니까 매듭 같은 거지. 이걸 풀 줄 아는 사람이 있고

0: 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반면에
1: 그리고 더 꼬는 사람이지.
2: 나는 약간 너무 너희처럼 티내지는 않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렇게 밀어내면서 멀어지면 좋을 것 같아.
0: 근데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없애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1: 그래. 병을 계속 사고 잘라야 해.
0: 병을 계속 참으면 병이 더 커지는 것처럼 불편한 친구도 계속 참으면 그 친구가 어느 날 괴롭힘으로 변할 수도 있어. 아, 너무 웃겨.
3: 그러면은 내가 단점이 그 하나밖에 없거든?
1: 뭐? 근데 그건 네가 느끼는 거고 다른 친구가 느낄 땐 네 단점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어.
4: 100가지, 수백가지 겹쳐서 절반이라도 35개.
1: 그러니까 네 생각에는 네 단점이 하나일지 몰라도 다른 친구에게는 네 단점이 수천 개일 수도 있어.
5: 그 단점 하나가 뭔데?
0: 일단 말해봐.
3: 내가 좋아하는 걸 집착을 많이 하거든?
1: 엄청난 단점이네.
2: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엔 네 활발한 게 좋았는데 이제 네 활발한 게 싫어. 그러면은
3: 내가 활발한 게 원래
2: 좋았다가
3: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원래 자체가 활발한 거야.
1: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드는 거야.
2: 나는 이렇게 내가 고치려고 노력할 것 같아. 왜냐면 진짜로 그렇게 시끄러운 말도 많이 듣기로 하고 내가 걔랑 절교한 다음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도 그 친구도 나중엔 그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1: 나도 안경 씨의 의견과 비슷한 게 뭐 친구를 바꾼다고 뭐 내 단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 그 단점이 고쳐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계속 내 단점을 고치기 위해 노력할 것 같아.
0: 그럼 그 친구도 나의 진심을 보고 알아주지 않을까? 아, 얘는 진심으로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는구나. 나는 얘와 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겠다. 좀 더 오래 그렇게 지낼 수 있겠다. 나는 믿음을 가지지 않을까? 나는 여태까지 니네 셋이 말한 거랑 다 달라. 왜냐면 친구는 내 장점이랑 단점을 다 이해하고 알아주는 게 친구라 생각하거든? 근데 만약 친구가 단점만 계속 지적하고 너는 계속 그거에 대해 바꾸려 하면 그게 진짜 과연 진짜 친구일까?
2: 나도
0: 그냥 다 바꾸면 진짜 너는 사라질 거고 친구가 좋아하는 너만 남아있을 거야. 그러니까 난 친구를 바꾸는 게 낫다 생각해.
2: 나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친구잖아. 친구면 그 모든 걸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
1: 근데 만약에 친구가 내 단점을 지적해서 계속 친구를 바꾸고 하다 보면 내 단점은 그냥 내 단점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
2: 그리고 친구를 바꾸면 결국 나중에는 그걸 다 알고 내가 시끄럽다는 걸 다 알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랑 친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0: 네가 방금 친구를 계속 바꾸면 언젠간 나랑 친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라고 했잖아. 근데 왜 꼭 내가 바뀌어야 돼? 친구들이 좀 바뀌어주면 안 돼? 친구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맘도 있잖아.
2: 만약에 친구가 한 서너 명이 있어. 근데 그게 내 너무 단점이래. 이런 바꿀 수 있겠지. 근데 그 친한 친구 한 명 때문에 내 단점을 통째로 바꾸는 거는 조금 아까운 거.
1: 그럼 만약에 친구를 바꿨는데 그 친구가 멀어지면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5: 갑자기 생각난 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점의 기준이 모두 똑같을까?
1: 다르겠지. 사람의
0: 관점이 다르니까.
2: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컬러 렌즈를 끼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하얀 티를 입고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네가 카키색 렌즈를 끼고 있어. 그럼 너 카키색 옷 입었네? 핑크색 렌즈를 끼고 있어? 핑크색 옷을 입었네? 이렇게 봤듯이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건 다 다르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0: 나는 단점의 기준이 약간 비슷하다 생각해.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간 싫은 점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 그러면 그게 네 단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 나는.
3: 없어. 맞는 사람이 없어. 왜인지 알아? 사람은 각자 다 성향이랑 MBTI가 똑같아도 생년월일 안 똑같고 생년월일이 똑같아도 MBTI는 안 같고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2: 나는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80억 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나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없다는 거는 살짝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정확히

0: 맞을 수는 없어도 뭔가 이끌림이라는 게 있잖아. 그 이끌림이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바꾸고 내가 조금 더 바꾸면 그 친구도 조금 더 바꿀 거잖아. 그럼 서로 맞춰가면은 그 퍼즐이 딱 맞으면은 맞는 친구가 되는 거 아닐까?
1: 잠깐만. 한두 가지 빼고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랑 완벽하게 맞는 친구 아니지 않아? 완벽하게는 그냥 전부 다 똑같은 건데,
2: 그러니까 맞춰갈 수
1: 하나,
2: 있어. 맞춰갈 수
0: 근데.
2: 있어. 이걸 하기에는 완벽한 친구가 무언지 알아야 될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친구란 나한테 모든 것을 맞춰주고 할수 있는 친구야. 대처해주고. 근데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다른 건 모든 거에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벽한 친구는 없다고 생각해.
1: 너네들 혹시 삼국지라고 알아? 삼국지라 진짜 친구는 마음을 나누고 진짜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같이 함께 고통을 나눠야 친구라고 나와 있었거든.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 잘 맞고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게 친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0: 근데 제일 친한 친구, 방금 말했듯이 진실된 친구는 한몇명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그래도 한두 명? 난 10명.
3: 나는 진짜 한 60명 정도 바래.
4: 그렇지.
0: 나는 근데 고학년이 되니까 이제 그냥 쉬는 시간에도 안 내고 혼자 있는 게 제일 좋고 책 읽는 게 제일 좋고 그러더라고.
1: 그 예전에 나랑 아주 잘 놀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걔가 엄청나게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바로 나한테도 옮겨버리기 전에 바로 관계를 잘라버렸지.
4: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 그때 편안했어?
1: 애가 막 자꾸 막날 괴롭히던 상황을 생각하면 약간 변비 걸렸는데 쾌변을 싼것 같은 느낌이.
2: 속이
1: 응, 속이 시원해졌어.
2: 나는 이렇게 절규라고 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내가 너랑 절규야라고 하진 않았어.
0: 우와. 저의 요구르트 한개 주세요. 이분은 웨이터네요.
1: 많아요?
5: 야, 왜 전화를 안 받아?
1: 무서워. 야야야 하나 내려놔.
3: 알았어.
1: 아까 경험담 못한 친구 여기랑
2: 그 친구랑 관계를 끊었어. 그러니까 좀 편하더라고. 근데 반면에는 마음 한구석에는 편하지가 않아.
1: 그러면은
3: 난 물어볼 거 있어.
2: 뭐?
3: 진짜 나 몰라서 그런데 그 절교가 어떤 건지 알거든? 근데 친구가 유학을 간 것도 절교야?
2: 아니야.
3: 아니?
2: 아니야.

0: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1: 아빠, 이번엔 익스프레스 열차 타고 싶고. 어?
2: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익스프레스 열차에 탑승 대기 시간은 약 3시간입니다.
1: 아, 이거 타러 온 건데 망했어. 다리 아픈데 어떻게 기다리냐고.
3: 서프라이즈! 그럴 줄 알고 아빠가 준비했지. 패스트 트랙 티켓. 이게 일반 티켓보단 훨씬 비싸지만 남들처럼 기다리지 않고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우선 입장권이지.
4: 멋있다. 아빠 최고.
3: 돈만 있으면 다 돼.
1: 먼저 갈게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5: 뭐야, 좋겠다.
6: 돈 없는 사람은 계속 기다리고, 이게 뭐야.

0: 어? 엄마, 저 언니는 왜 먼저 가? 어? 빨리 타서 좋긴 한데 돈이 있다고 이래도 되나?
1: 아니 근데
2: 근데 진짜 돈만 있으면 다 될까?
1: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을까?
3: 돈으로 행복 사기.
4: 행복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어디 언제야?
1: 나? 잘 때.
4: 잘 때도 돈이 필요해. 침대 살 돈, 집 살 돈, 난방비 이런 거 다.
3: 공용 침대에서 자면 만약에... 돈이 안 되잖아요.
4: 응? 침대를 살 때 돈이 들잖아. 침대가
3: 아니
4: 혼자야?
3: 공용 그 벤지 밖에 있는 벤지 누워가지고 자면
4: 사람들이 너 잡아가.
1: 만약에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과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행복하다면 돈을 안 들이고 가족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충분히 놀 수 있으니까.
4: 친구들과 놀고 가족이랑 대화를 나누려면 그것도 돈이 필요한데? 만약에 진짜 돈이 없었으면 친구들이랑 놀고 가족이랑 대화할 시간이 없겠지, 일하느라.
5: 돈 없이 그냥 자연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2: 그만큼 재밌었으니까 한 번쯤은 타보고 싶지 않았을까?
3: 근데 내 생각에는 살짝 죄책감이 들 것 같아.
4: 근데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산 티켓인데 왜 죄책감이 들어?
3: 다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일 수 있잖아.
4: 내가 하고 싶어서 산 건데 왜 죄책감이 드는데?
2: 돈을 벌려고 그만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번 거고 그 돈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쓰는 거니까.
1: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봉사를 하려는 사람들도 많고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죄책감이 당연하게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
5: 그렇게 티켓이 사고 싶으면 돈이 없어도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 티켓을 사야 되지 않을까? 자기가 원하는 걸 꾹 참고.
1: 그러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만 평생 너무 힘들게 사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걸 수도 있을
4: 것 같아. 왜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해?
1: 그... 자신이 살면서도 느낄 권리를 부자들한테 주는 거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4: 오히려 고급 티켓은 너무 사치잖아, 솔직히. 일부러 일반 티켓을 샀을 수도 있는데 그걸 보고 왜 굳이 그 일반 티켓을 산 사람 보고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2: 편견이지, 이게.
1: 돈을 쓰는 것은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내가 이 일에 조금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일에 쓰는 거고 만약에 놀이동산에 조금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놀이동산에 돈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꼭 일반 티켓을 산 사람들이 다 가난한 건 아니겠지.
6: 나는 그 패스트트랙을 없애는 건 오히려 좋은 일이라 생각해.
4: 그 제도를 폐지하면은 오히려 그 놀이공원이 오히려 억울해할 수 있는 거잖아.
6: 근데 그 제도 자체가 처음부터 불공평한 제도는 아니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다양한 입장을 보면은 조금 더 그 제도에 대해서 더 좀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해.
1: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의미 있는 데에다가 돈을 쓰는 거니까 패스트트랙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4: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대우를 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야지 그 업체가 돈을 번다니까?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그런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점점 내 삶이 점점 프리패스가 되는 거라니까?
5: 나는 병원에 패스트트랙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만약에 패스트트랙에 어떤 사람이 섰어. 근데 그 사람은 손목이 살짝 꺾인 정도야. 근데 갑자기 응급차에서 심정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패스트트랙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난 병원에는 패스트트랙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3: 나도
5: 생각해.
3: 나도 그거의 생각에 동의해.
4: 근데 솔직히 가장 패스트트랙이 없어야 하는 기간이 뭔지 알아?
5: 소방서.
4: 화장실.
5: 왜?
4: 극동 마려운데 극동 마려워서 이제 딱 앞에서 아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에 먼저 가가지고 똥 싸고
5: 아니 어떤 사람이 가다가 똥 싸고 있어. 그럼 네가 패스트트랙에 가지고 있어. 그러면 딱 문 부수고 나오세요. 제가 쌀 거예요. 그럴 거야?
3: 아니
4: 진짜 솔직히 모든 공공기관에 다 패스트트랙이 생겼어. 솔직히 진짜 솔직히 양심적으로 말하면 병원 사고 경찰서 소방서 사고 공중 화장실 그냥 전 세계에 있는 공중 화장실 사고.
6: 근데 그 시간은 고금이잖아. 돈으로 시간을 산다는 것 자체가 별로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잖아.
4: 근데 시간이 금이면 금은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시간을 살 수 있는 거지.
1: 시간을 아낀다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0: 해가 되는.
1: 근데 애초에 놀이공원의 의도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지. 돈 벌어서 부자 돼야지 하는 게 아니잖아.
2: 돈 벌려고 놀이공원을 차렸지. 그러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너 만약에 네가 미용실을 차렸어. 미용실을 차린 목적이 사람들의 머리를 깎아서 행복하게 해줘야지가 아니고 돈 벌어가지고 편하게 살아야지가 목적인 거잖아.
1: 근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다를 수도 있잖아. 내가 TV에서 봤는데 자기가 직접 만든 놀이터를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 무료로 만들어 놓은 놀이터도 있었어.
3: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돈이 필요해.
4: 근데 너희가 한 말을 종합해보면은 돈은 꼭 목적인 거잖아. 우리가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근데 왜 지금은 그게 목적이 됐을까? 그것을 수단으로 이용한 게 훨씬 현명한 거라 생각해.
3: 일단 돈이라는 건 수단이 맞긴 해. 근데 일단 그 수단을 이용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벌어야 되는 욕구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돈은 약간 목적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
0: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돈을 벌기만 하는데 그걸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으면 너무 슬프고 아까울 것 같아.
2: 근데 화음이야, 화음.
4: 나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 그냥 돈은 사는 데 필요한 정도야, 의식주.
2: 근데 텔레비전 없이도 살 수는 있어. 근데 욕구가 만족이 안 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놀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 텔레비전, 옷 이런 걸 사고, 그다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 뭐 테이블 이런 걸 사고, 내가 편하게 자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려고 넓은 집 이런 거가 필요한 거잖아.
1: 그러니까 그건 너무 돈에 집착이 돼 있는 거야.
3: 집착이
2: 아니고
1: 인간은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하고 돈만 머릿속에 가득 차가지고 나중에 무슨 막 부자가 되어도 그 많은 돈에 만족하지 않고 더 요구하고 더 하지 않을까? 작은 행복에 행복해하지 않으면 큰 행복도 느낄 수 없다잖아.
2: 우와! 우와!
4: 진짜 돈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5: 너희는 놀이공원 사장님을 만나면 무슨 티켓을 만들어 달라고 할 것 같아?
1: 나는 사장님 보고 패스트 트랙 없애버리고 놀이기구, 똑같은 놀이기구를 여러 개를 만들어 달라고 할 것 같아. 왜냐면은 그 놀이기구 하나만 있으니까 패스트 트랙 만들고 줄 3시간 서고 하는 거잖아.
0: 나는 약간 아이가 어린아이들 있잖아. 약간 찡찡대고 이러면 부모님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가지고
2: 다자녀 티켓.
0: 아니 다자녀 티켓 말고 어린애들이 있으면 그 어린아이들 전용으로 쓸 수 있는 티켓이 있었으면 좋겠어.
2: 나는 집에서 누워가지고 그냥 TV 보는 게 제일 편해. 에어컨 틀고.
6: 한 30년은 지난 기분이. 완전 순식간이야. 원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원래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가나?

0: 지구 친구들, 저는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화성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곳과 재미난 놀거리를 소개할게요.
1: 화성 관측탑에 올라가면 수많은 별똥별을 볼 수 있어요.
2: 재미난 놀이터도 있는데 우주고철로 만들었어요.
3: 식물 안에는 엄청나게 큰 로봇 벌들이 살아요.
4: 그리고 화성엔 청소할 것도 진짜 많아요.
1: 그런 얘기를 지금 왜 해?
5: 얘들아, 이거 봐. 반려돌멩이야. 내가 직접 파색칠했어.
4: 그냥 화성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돌멩이 아니야?
5: 이 돌멩이는 진짜 특별해. 왜냐하면 내 말 맞지? 진짜 귀엽지 않아?
2: 반려돌멩이? 귀엽다.
6: 여기 있었구나. 큰일 났어. 지구 관광객들이 화성으로 오고 있어.
0: 우린 관광객들이 오기만 기다렸잖아요. 그게 왜 큰일인데요?
6: 아직 관광객들이 묵을 호텔이 없어. 기가빌더가 좀 도와줄래?
7: 물론이죠, 시장님. 도울 준비 됐어?
8: 당연하지, 아민!
7: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류!
1: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7: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2: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7: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5: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7: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3: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8: 기가빌더 출동!
3: 우와! 뭐야? 바위가 진짜 크다!
4: 이 바위 정말 멋지다. 없애야 한다니 아까운걸.
7: 좋아, 얘들아.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땅에 박힌 저 바위를 치우고 멋진 호텔을 짓는 거야.
8: 기가빌더!
5: 간다!
7: 꼼짝도 안 해!
1: 이 바위 대체 얼마나 큰 거야?
7: 확인해 볼게.
1: 우와! 바위가 무슨 큰 건물만 해!
9: 에? 저 녀석들이 뭘 하는 거지? 뭔가 수상한데? 미확인 광물을 찾고 있나? 드더지들아, 출발!
1: 이 바위는 절대 못 옮기겠는데?
4: 그럼 바위를 뽑아버리는 대신 바위 안에 호텔을 짓는 건 어때?
3: 이 바위 안에 호텔을 짓겠다고?
4: 오, 진짜 특별한 호텔이 되겠는데? 딱 하나뿐인 호텔이 될 거야.
7: 포키, 좋은 생각이야. 설계도를 그려볼게. 거대한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객실도 복도도 만들고 조각작품처럼 예쁘게 꾸며보자.
4: 조각이라면 또 내가 전문이지.
0: 뭐야, 크기만 커다란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잖아.
4: 레이의 드릴로 못 뚫는 것도 있어?
7: 그럼 어쩌지?
9: 이 천재 과학자님께서 도와주지. 우리는 도보와 드더지.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너지 스캔 작동. 저 바위 안에 분명히 미확인 광물이 있을 거야.
0: 보보, 멈춰! 그 바위 진짜

0: 천재과학자 등장.
1: 우와, 고부들이는 진짜 강력하잖아.
0: 당연하지, 난 최고의 과학자니까.
1: 얘들아, 저기 봐. 무슨 호텔 복도 같지 않아?
2: 그러게, 간격도 딱 좋아. 이 속도라면 포부가 바이오텔을 금세 다 지켰는걸. 어? 저기 봐. 어떡해, 포부가 구멍을 너무 많이 파서 바위 기둥이 흔들리고 있어.
1: 이러다 다 무너지겠어.
2: 어서 바위를 구하자. 기가 들다 변신.
1: 거기봇 변신 완료.
0: 마이티봇 변신 완료.
2: 에이봇 변신 완료.

0: 머리 조각이 떨어지면 받아줘. 알았어. 마이티, 바이오텔이 무너지지 않게 천장을 잘 받쳐줘.
1: 응, 알았어.

0: 멈추지 않으면 호텔이 무너져 버리겠어.
1: 거보, 그만해! 그렇게 계속 구멍을 파다간 우리까지 바위에 다 깔릴 수 있어.
2: 조용히 해, 이 바보 빌더들아. 아무도 이 천재를 못 막아. 아, 뭐 하는 거야? 아, 이 녀석들아, 저리 비켜, 비켜라고. 아, 새로운 광물을 찾아야 해.
1: 새로운 광물? 뭔 소리를 하는 거지?
0: 여기 새로운 광물 같은 건 없는데. 어? 마이티?
3: 어? 왜 그래, 얘들아? 어? 이건 내 반려돌멩인데. 정말? 뭐 그렇다면야 어쩔 수 없지. 잘가 반려돌멩아. 널 만나서 행복했어.
2: 아유 잠깐. 찾았다. 찾았어. 역시 난 천재라니까. 버버 집게팔 작동. 내가 먼저 새 광물을 찾았지롱. 그렇지.
1: 휴, 진짜 속았어.
0: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빨리 우리 호텔을 마무리하자.
4: 응, 작업 시작!

0: 빌더 임무 완수!
1: 어서오세요, 관광객 여러분. 지구인 여러분께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바위 호텔이 문을 열었습니다.
2: 오, 호텔이 너무 멋진데요?
3: 멋지다.
4: 마이티, 돌멩이는 너무 안 됐어. 너한테 진짜 중요한 건데 그렇게 헤어져서 너무 슬프겠다.
2: 관광객들이 호텔을 좋아해줘서 정말 감동이야.
5: 뭐야, 감동해서 우는 거였어?
6: 마이티, 고마워. 이건 다 네 덕분이야.
7: 작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을 거야. 이 새로운 광물을 뭐라고 부를까? 퍼버님은 천재? 아니면 우주 최강 과학자 퍼버? 이게 뭐야? 뭐야? 그냥 돌멩이잖아. 야, 기가 빌자!

0: 아빈, 어? 이것 좀 봐. 드디어 한정판 공구 세트가 나왔어. 와, 잘됐다. 네가 기다렸던 거잖아. 그럼 빨리 가서 사자.
1: 에? 귀찮게 가게에 왜 가? 어? 온라인 주문하면 돼.
0: 근데 여기 쓰여있기론 30개만 현장 구매 가능하다는데?
1: 뭐?
0: 안 돼. 후다닥 가야겠다.
2: 기가빌드 여러분, 안녕. 난 밀러 박사야. 지질학을 연구하고 있지. 오늘은 만능 탐사봇 로버와 함께 화성에 있는 특별한 곳을 찾아왔단다. 올림포스 화산에 말이야.
0: 우와, 화성에도 화산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신기하다. 그럼 뭘 도와드릴까요?
3: 어, 보여주마. 짜잔.
4: 우와, 그게 뭐예요?
2: 3D 마이트란 광물인데 이곳 화산 근처에서 처음 발견됐지. 이걸 테라시티 엔지니어들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혼자 옮기기엔 너무 많아. 너희가 도와줄 수 있겠니?
0: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바로 출동할게요.
2: 고맙구나. 그럼 이따 보자.
4: 아주 멋진 마음이 될 거야.
1: 아, 난 공구 가게 가야 하는데.
0: 포키 걱정 마. 임무를 빨리 끝내면 공구 가게에 갈 수가 있어.
1: 그래, 맞는 말이야. 서두르자.
0: 기가빌더 출동할 준비 됐어?
5: 예!
0: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쿠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4: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건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6: 자, 쌍코 포장하는 걸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4: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5: 기가빌더 출동!
0: 와, 여기 진짜 예술적으로 멋지다!
3: 안녕, 기가빌더.
0: 박사님! 우와, 저게 트리디마이트예요? 아, 진짜 반짝반짝해. 근데 어디였어요?
3: 아주 다양하게 쓰이지. 엄청난 온도 변화와 방사선에도 강한 광물이라서 무엇을 만들더라도 절대 안 무너져.
4: 그럼 이 화산 근처에 이런 특이한 광물이 또 있나요?
3: 다들 호기심이 넘치는데. 화성의 화산 근처에서 발견되는 광물은
7: 빨리 3D 마이트를 옮길 셔틀부터 만들어야 해. 돔까지 가져가려면 한참 걸려.
4: 그래도 이 멀리까지 왔는데?
1: 아빈, 설계도로 보여줘, 빨리!
4: 이상하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서둘러?
1: 원래 빨리 하는 걸 좋아하거든.
0: 포키 말이 맞아. 임무가 제일 먼저야. 자, 이제 그럼 우린 기가루프를 건설해서 화산에서 돔까지 연결한 다음 운송 셔틀로 트리디 마이트를 옮기는 거야.
1: 광물은 무거울 텐데 셔틀이 빨리 달리려나?
0: 셔틀을 자석의 힘으로 살짝 뛰어달리게 할 거라서 마찰이 전혀 없어. 덕분에 엄청 빨라.
4: 그렇다면 이번엔 더 꼼꼼히 지어야겠어.

0: 양쪽으로 0.5mm. 이젠 오른쪽으로 0.3mm.
1: 루루, 오늘 왜 이렇게 깐깐해? 가게 문 닫겠어.
0: 좋아.

0: 리더 이모 원수.
1: 우리는 도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이게 아니야. 대체 새로운 광물은 어디 있는 거야? 아하, 새로운 에너지 광물인가 보군. 뭐야, 기가 빌더잖아. 감히 나보다 먼저 새 광물을 찾고 있어?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얘들아, 직개발 공격! 차인 비켜! 제일 세게 흔들기!
2: 앞이 잘 안 보여서 빨리 못 가겠어. 어? 어라! 하나 남았어. 빨리 가야 해! 어? 보보잖아. 얘들아, 보보가 튜브를 끊으려고 해.
3: 뭐?
2: 기그루프에서 셔틀이 떨어질 거야. 걱정 마. 특수 나사라서 절대 쉽게 안 풀려.
1: 이제 내 거야.
2: 빨리 포부를 막아야 해. 나한테 맡겨.
1: 이 광물은 이제 내 거야.
2: 뭐야? 어떻게 나사를 풀었지? 포키의 드라이버 없이는 못 푸는데.
4: 그게 내가 나사를 잘못 조였나 봐.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2: 오케이. 자,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빨리 셔틀을 되찾아야 해. 기가빌더, 변신하자!
3: 기가빌더, 변신!
2: 포키보, 변신 완료!
5: 마이티보, 변신 완료!
2: 레이보, 변신 완료!

0: 뭐야?
1: 아리석은 생쥐 녀석, 내 자성 맛을 보여주마. 안돼! 꼼짝도 못하겠어.
2: 기가 밀다란 셔틀을 다 같이 구할 방법이 필요해.
3: 자석에서 뚝딱 떼어낼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2: 오케이, 네 드라이버를 써보자.
3: 그걸로 부족해. 더 가볍고 빠른 게 필요해.
2: 흥! 원래는 깜짝 선물이었는데. 오케이, 가다. 새로운 공구 세트야.

0: 꼬맹이 토끼가 어딜 감히.
1: 전동 스크루 드라이버 액션.
0: 내 좌석 자리 비켜. 이겨주마, 이 못된 기가 녀석들아!
2: 우리가 셔틀을 구했어!
3: 밀로 박사님, 오늘 채굴한 3D 마이트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내주신 거예요?
4: 다 기가빌더 덕분이죠. 저 혼자 했더라면 한 달은 걸렸을걸요.
3: 고마워요, 기가빌더. 이제 연구실로 가서 안정화 작업을 시작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5: 얘들아, 사실은 내가 공구사로 빨리 가려고 기가루프 튜브를 고정하는 나사를 제대로 안 조였어. 미안해.
6: 아하, 그래서 오늘따라 더 서둘렀구나.
7: 이제부턴 아무리 급해도 꼼꼼하게 확인하자.
8: 그나저나 공구 가게에 묶어서 어떡해?
5: 괜찮아, 내겐 더 멋진 공구가 있거든. 누루가 줬어.

0: 내가 딱 원했던 건데. 루루 고마워.
1: 널 위한 특별 선물이니까 이번엔 실수하지 마.
0: 나만 믿어. 도보를 한눈팔게 해줘.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4: 전교 3등.
3: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4: 카세트 플레이어.
3: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4: 사실은 오늘 너와의 H.O.T의 캔디.
3: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4: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4: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3: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4: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0: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AI는 미친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것은 세월의 무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마음은 절대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남의 소질을 함부로 헤아리지 마라. 그리고 지능의 외부적 표현은 친절이다. 안녕하세요. 박태웅입니다. 사실은 이번 강의 요청을 받은 것을 꽤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는 게 대단히 주제넘은 일일 수도 있고요. 살면서 알게 된 말을 그다지 확신 없는 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나라도 얻을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AI를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SF 작가 아서 클라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발달한 과학기술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너무 신기해서 마법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뉴런입니다. 왼편에 나뭇가지처럼 생긴 게 수상돌기고요. 오른쪽에 가운데 밧줄처럼 생긴 게 축사기고 그 아래에 있는 게 축사가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뉴런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수상돌기로 왼편에 있는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를 오른편에 있는 축상 말단으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신호의 세기가 충분히 크면 옆에 뉴런한테 전달하고 일정한 크기에 미치지 못하면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할까요? 반도체랑 비슷합니다. 반도체는 0이거나 1이죠. 전기가 통하거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런이 이진법으로 작동하는 논리기계란 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1943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뉴런은 충분히 강한 신호가 오면 옆으로 전달하고 충분히 강하지 않은 신호가 오면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0과 1이죠. 그래서 충분히 많은 뉴런을 연결하면 AND, OR, NOT, NOR 같은 논리 연산을 다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수와 영희가 같이 와야 문을 열어주겠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철수가 온 걸 1, 오지 않은 걸 0, 영희가 온 걸 1, 오지 않은 걸 0이라고 한다면 111 때만 1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철수와 영희가 같이 와야 문을 열어준다죠. 그러면 10도 0이 되고 01도 0이 되고 00도 0이 돼요. 철수와 영희가 다 오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죠. 철수만 와도 열리지 않고 영희만 와도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OR, 철수 혹은 영희가 오면 문을 열어주겠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0은 1이고 01은 1이고 11은 1인데 00은 0이에요. 모든 논리 연산이 이진법으로 구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더 놀랍게도 반도체가 발명이 됩니다. 반도체로 이진법 연산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뉴런들을 연결해서 뇌랑 같이 작동하게 만들면 그게 인공지능이 되지 않을까? 라고 시도해서 만든 게 딥러닝입니다. 왜 딥러닝이라고 할까요? 딥은 깊다는 뜻이잖아요. 뉴런의 연결고리가 밑도 끝도 없이 이어진다. 굉장히 깊게 연결이 된다고 해서 딥러닝입니다. 그러니까 뇌를 베꼈어요 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할까요? 최신형 GPU, 엔비디아의 GPU 베라 루비는 1초에 50 페타플롭스 계산을 합니다. 1초에 5경번, 그러니까 5경은 경은 만조죠. 조를 만 번, 5만 번, 5조, 5만조 번 계산합니다. 더하기 빼기를. 이런 GPU를 수천 장, 수만 장을 씁니다. 그래서 대단히 발달한 과학기술이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경지에 온 거예요. 지금 AI는 미친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러면 AI는 어떤 식으로 계산할까요?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몬테카를로 알고리즘 예를 들면 한 변의 길이가 2m인 정사각형의 내접한 원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아, 한 변의 길이가 2m니까 반지름은 1이네. 1 곱하기 1 곱하기 파이가 원의 넓이겠구나라고 할수 있죠. 근데 AI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한 변의 길이가 2m인 정사각형에 엄청나게 많은 점을 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점들이 원 안으로 들어가고 일부가 원의 바깥에 찍힐 거예요. 그러면 전체 점의 숫자에서 원 안에 들어간 점의 숫자를 구해내면 그게 원의 넓이가 돼요. 정사각형 넓이는 알고 있죠. 2 곱하기 2니까 4제곱미터잖아요. 4제곱미터에다가 저원 안에 들어간 점의 비율을 곱하면 원의 넓이가 돼요.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하지? 그냥 1 곱하기 1 곱하기 파이 하면 더 쉽잖아. 라고 할수 있는데, 얘는 1초에 5경번 더하기 빼기를 하는 애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우리가 공식을 써서 구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1초에 5만 조번 더하기 빼기를 하는 애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사진을 가려내라라는 과제를 준다고 해요. 사람은 그냥 알죠. 대여섯 살만 되면 고양이랑 강아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글로 쓰라면 못.

있습니다. 글로 고양이와 개의 차이점을 써보라고 하면 6살짜리 아이는 못 쓸 거예요. 털이 있어요. 다리가 4개예요. 꼬리가 있어요. 코에 수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양이의 특징을 다 서술해서 몇 점 이상이면 고양이로 하라고 했던 게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그런 접근은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딥러닝이 나타난 거예요. 딥러닝은 다른 점들을 네가 다 찾아서 점수를 매겨라고 AI한테 시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15만 장, 20만 장의 고양이 사진과 다른 사진들을 줍니다. 이 사진들 간에 차이점들을 네가 다 뽑아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1억 개의 차이점을 뽑아냈다고 하죠. 특징을 뽑아냈습니다. 그럼 그 1억 개의 특징들 중에서 어떤 것은 고양이라는 패턴과 굉장히 밀접할 거고 어떤 것은 고양이랑 패턴과 아무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찾아낸 특징들에다가 가중치를 매깁니다. 처음에는 점수를 아무렇게나 매겨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점수를 바꿔가면서 계속 돌려보는 겁니다. 근데 얘는 1초에 5경번 더하기 빼기를 하느니까 금세 돌려볼 수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 최적의 가중치 조합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라는 패턴과 밀접한 특징들의 높은 점수를 주고 아무 관계가 없는 특징들의 0점을 주거나 0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면 그 점수의 조합이 고양이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조합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네가 알아서 찾아라 해서 만든 게 현대 AI입니다. 딥러닝이에요. 그러니까 몇 조개의 매개변수. 지금은 조가 넘습니다. 보통 2조까지 가는데 최신 프론티어 모델은 2조가 넘습니다. 2조개에 대해서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그러면 AI는 무슨 일을 하는가? AI는 어마어마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그 안에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고양이가 패턴인 거예요. 고양이라는 잠재된 패턴을 기가 막히게 찾아낸 거죠. 그럼 왜 이걸 잠재된 패턴이라고 할까요? 말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게 AI가 하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AI가 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몇 천만 차원, 몇 조 차원, 몇 천억 차원에 걸쳐서 연결된 다양체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고양이라는 걸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그걸 가령 천만 개의 매개변수로 찾았으면 걔는 천만 차원에서 고양이를 그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죠. 우리는 3차원에 존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3차원이 넘어가면 머릿속으로 그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수학적으로는 아무리 고차원이어도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축을 보태면 되니까. 2차원이면 XY에 2차원 축을 그리고 3차원이면 XYZ에 3차원 축을 그리면 3차원 축에서는 입체를 그릴 수 있죠.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은 몇 천만 차원, 몇 억 차원, 몇 천억 차원에서 연속된 다양체를 그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왜 사람은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까? 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여기서 나와요. 말이 마음보다 차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라고 풀어볼 수 있는 거죠. 3차원의 물체를 2차원에는 그릴 수 없어요. 입체를 평면에는 못 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30차원인데 마음이 60차원이면 사람은 마음을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렴풋이 얘기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30년씩 같이 사는 부부가 부부싸움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사람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줘? 이러면서 싸웁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왜냐하면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고요. 맥락이 달라요. 이렇다면 똑같은 단어를 써도 서로 다른 뜻으로 쓸 때가 많아요. 내가 말을 그대로 해도 그 단어의 뜻이 내가 갖고 있는 뜻과 상대방의 뜻이 다르면, 해석이 다르면 그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정이 달라요. 내가 처해 있는 사정이 다른 거죠. 왜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보이는 것도 달라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보기 전에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남의 입장을 헤아려라. 이런 얘기인데요.
좁혀보면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함부로 남의 처지를 헤아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리고 에이젠틱 워크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제 그래프를 보시면 GPT 3.5보다 GPT-4가 매개 변수가 10배 이상 커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로샷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설명 없이 그냥 질문을 한걸 제로샷이라고 해요. 질문을 하면 당연히 GPT 3.5, 챗GPT죠. 챗GPT가 GPT-4보다 훨씬 성장이 못해요. 그런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쓰면 별안간 챗GPT가 자기보다 10배나 큰 GPT-4보다 훨씬 나은 점수를 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앤드류 웡 교수가 발표한 건데요. 앞으로 AI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AI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로 모여서 함께 일을 하게 했더니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들어오면 이 문제는 무엇에 관한 문제인가요? 라고 해석하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 해석을 받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계획을 세우는 에이전트예요. 세 번째는 그 계획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에이전트예요. 네 번째는 그렇게 완료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는 에이전트예요. 다섯 번째는 그 에이전트의 지시를 받아서 도구를 사용하는 에이전트예요. 이렇게 에이전트들이 모여서 일을 했더니 혼자 한 것보다 10배 이상 나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가 대세가 될 거다라고 했고,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최신형 AI들은 전부 다 내부에서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로 일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모여서 일을 하니까 능력이 10배 이상 올라갔죠? 인공지능은 인공으로 뇌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뭔가를 하다가 잘안 풀리면 사람의 뇌를 들여다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원본이 이거니까.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인공지능의 개발에 다시 응용을 하고 그래요. 뇌는 2%, 몸무게 2%지만 전체 에너지 20%를 써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뇌의 첫 번째 목표는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소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다 뇌가 시킨 일이에요. 에너지를 적게 써야 되거든요. 시험 전날 만화 보는 것도 뇌가 시킨 일이에요.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 만화 보는 게 에너지 훨씬 적게 쓰거든. 그래서 인간은 인식을 할 때도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식으로 해요. 이 뇌를 측정해 보면 우리가 뭔가를 볼때 뇌에서 눈으로 가는 데이터가 있고 눈에서 뇌로 가는 데이터가 있는데 놀랍게도 뇌에서 눈으로 가는 신호가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뭔가를 보는데 뇌에서 눈으로 가는 신호가 더 많을 수 있지? 왜냐하면 인간은 패턴을 만들어 놓고 그 패턴들을 막 적용해 보면서 맞는 패턴이 나오면 그걸 인식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패턴을 만들어 내는 일이 인간이 인식하는 일이에요. 어느 정도로 추상적인 패턴을 잘 만들어 내냐 하면 점을 두개 찍고 밑에 반원만 그려도 우리는 그게 사람의 웃는 얼굴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 지경으로 추상적인 패턴을 만들어 내는 걸 너무 잘합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지? 그런 흔히 하는 생각은 고정밀도, 고해상도의 동영상을 찍어서 뇌에 저장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뇌가 터져버립니다. 그 데이터를 감당할 수가 없죠. 너무 작잖아요. 사실은 추상적인 패턴의 연쇄고리만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짧은 기억이어도 불러올 때는 재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기억이 엇갈리는 일이 생기고 옛날 기억들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억은 편집됩니다. 그냥 추상적인 패턴의 연쇄고리를 저장했다가 불러와서 새 글에 피고 서류에 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뇌하고 인공지능이 비슷해지는 걸 설명합니다. 인간의 두개골, 뇌는 계속해서 커져왔는데 놀랍게도 3000년 전부터 거의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뇌가 작아져요.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가 나빠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30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3000년 전쯤부터 인간이 본격적으로 사회를 구성합니다. 서로의 뇌를 연결된 뉴런처럼 쓰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기억을 나눠갔습니다. 집에 관한 기억은 집짓기에 관한 기억은 몫을 주고 요리에 관한 기억은 숙수를 주고 연결된 뇌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를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아노에 관한 기억을 가진 사람한테 가서 돈을 내고 기억을 넘겨봤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집단지성이라고

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집단 지성이 작동한 지 3000년이 됐다. 사실은 연결된 뇌로서 가장 잘 작동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개별의 두뇌로서 측정했을 때의 지능은 낮을지 모르겠지만 집단 지성의 한 축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절은 지능의 표현이다. 왜 그럴까요? 친절이 뉴런을 연결하는 대단히 강력한 매개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결된 뇌로서 자신을 생각해야 되고요. 친절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고 남을 돕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 사실은 집단 지능으로서 대단히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평판이 마른 시멘트 가루처럼 쌓여요. 보통 때는 전혀 몰라요. 근데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평판이 굳죠. 남을 존중하는 상태로 산 지 20년이 지나면요. 평판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2층 높이점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세월의 무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I의 시대죠. AI의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존재다. AI의 시대는 질문의 시대입니다. 질문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AI를 잘 쓸 수 있습니다.

0: 맛있는 꿀팁이 가득한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정갈한 한식 한상. 국민식재료 애호박을 듬뿍 넣어 달큰한 맛이 좋은 찌개 요리. 부드러운 갈치와 함께 끓여 감칠맛도 최고인 갈치 애호박찌개부터 숟가락으로 푹푹 떠먹어야 제맛인 인기 만점 달걀 반찬. 달걀과 연두부가 만나 3배 부드러운 연두부 달걀찜까지. 섬세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깔끔한 집밥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아들 광희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이 생선 중에서도 갈치는 이 가격이 비싸잖아요. 금방 먹고 사와서 요리했는데 이 맛이 없으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2: 그렇죠.
1: 이 갈치를 맛있게 해줄 이 재료를 먼저 살펴볼까요?
2: 네. 갈치는 이제 양념장 배합만 잘하면 되는데요. 네. 뭐 그러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1: 맞아요.
2: 네. 우선 이제 살이 통통한 갈치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감자. 네. 오늘은 또 향신 채소. 네. 홍고추, 청양고추 넣을 거고요. 네. 여기에 대파 넣고 또 애호박까지 듬뿍 곁들여가지고 네. 이제 재료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1: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칼칼한 양념에 끓인 갈치는 네. 생각만 해도 이게 입맛이 돌거든요.
2: 네. 그렇죠.
1: 자, 양념 재료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양념 재료로는요. 이제 일단은 좀 비린 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 청주

0: 조금 들어가고요.
1: 네?
0: 여기에 고춧가루, 또 된장, 고추장이 들어갑니다.
1: 네.
0: 그리고 다진 마늘, 생강, 그리고 참치액을 조금 넣어주시면 맛까지 확실하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1: 자, 이렇게 양념만 봐도 칼칼하고 깊은 맛의 갈치 요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갈치 애호박찌개 바로 시작해볼 텐데요.
0: 네.
1: 자, 어떤 것부터 손질해볼까요?
0: 네, 일단은 뭐 네. 갈치는 제가 미리 비늘을 좀 제거를 했는데요.
1: 네.
0: 비늘 안에는 좀 이제 은빛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비늘을 좀 제거를 하지 않게 되면은요.
1: 네.
0: 이 안에 구아닐이라는 성분이
1: 네.
0: 약간의 독성도 있고요.
1: 네.
0: 또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 비늘을 좀 제거를 해서 이렇게 살살 칼등으로 긁어주시면 돼요.
1: 보기에는
0: 네.
1: 이 갈치 비닐이 굉장히 예쁘고 원래
0: 네.
1: 생선은 비닐에도 종성분이 많다고 하잖아요.
0: 네, 그렇죠.
1: 갈치는 아닌가 봐요.
0: 네, 갈치는 좀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1: 네.
0: 제가 일단은 살짝 제거를 했기 때문에 거의 없긴 한데 이렇게 한 후에 물에 씻어가지고
1: 네.
0: 이거를 이제 수분을 좀 닦아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1: 정말 좋지 않은 성분이 네. 조금 들어있군요.
0: 그렇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1: 네. 선생님 이제 갈치 손질이 됐는데요. 이 다음은
0: 네.
1: 한번 채소 손질해 볼까요?
0: 네, 일단 이제 감자를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 주시면 되는데,
1: 네.
0: 감자가 좀 크니까요.
1: 네.
0: 이렇게.
1: 선생님 감자를
0: 네.
1: 이렇게 큼직하게 썰는 이유가 있나요?
0: 감자를 크게 썰면은요.
1: 네.
0: 일단은 졸이면서 쉽게 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
1: 네.
0: 맛을 그대로 좀 보존을 할 수 있고
1: 네.
0: 또 완성되었을 때도 깔끔하겠죠.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에 맞춰서 또 애호박도 좀 큼직하게 썰어볼게요. 네. 네.
1: 자, 그리고
0: 네.
1: 이 감자 애호박도 갈치처럼 지금이 먹기가 굉장히 좋은
0: 그쵸.
1: 철이죠.
0: 네, 여름이 제철이기 때문에
1: 네.
0: 애호박 감자는 아마 집집마다 냉장고에 다 있을 거예요.
1: 네.
0: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1: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됐고요.
0: 대파는 좀 반 정도 이렇게 두 개 썰어주시면 되고요.
1: 네.
0: 이렇게 어슷하게
1: 청고추
0: 썰어서 준비를 해줍니다.
1: 자, 이렇게 오늘 또 갈치 애호박찌개에 들어가는 이 감자랑 애호박은 또 이 여름에
0: 네.
1: 잘 어울리는 또 제철 채소잖아요.
0: 네, 그렇죠. 뭐 가격도 싸고
1: 예.
0: 맛도 제일 좋을 때이기 때문에
1: 네.
0: 뭐 냉장고 열어보시면은 거의 모든 가정에 있을 거예요.
1: 맞아요. 네. 이렇게 또 채소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0: 네.
1: 자, 그럼 다음 뭘 하면 되죠?
0: 네, 그럼 이제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1: 네.
0: 양념장은 한꺼번에 다 섞어 놓으시면 되는데
1: 네.
0: 우선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
1: 네.
0: 그리고 다진 생강.
1: 생선 요리 들어가니까 생강 좀 들어가겠죠.
0: 네, 생강이랑 좀 마늘이 들어가면 비린내를 좀 잡아줄 수가 있고요.
1: 네.
0: 여기에 조금 감칠맛을 주기 위해서 참치액.
1: 참치액. 오.
0: 네, 참치액을 넣어주시고.
1: 네.
0: 그다음에 고추장이랑 된장도요.
1: 네.
0: 또 비린맛을 잡아주는데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1: 근데 오늘은 또 된장까지 섞어서 하네요.
0: 네, 고추장만 넣게 되면 조금 이제 텁텁할 수
1: 예.
0: 있어요. 그래서 된장이 감칠맛도 내주고 텁텁한 맛을 잡아줄 수도 있거든요.
1: 그래도 구수한 맛도 내주고요.
0: 네,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청주를
1: 예.
0: 한꺼번에 넣으시면은 좀 겉돌아요. 섞기가 힘들기 때문에.
1: 예.
0: 네, 이렇게. 좀 조금씩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이렇게 조금씩 넣어가면서 이렇게.
0: 네.
1: 근데 확실히 혹시 모를 이렇게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잘 들어간 것 같아요.
0: 네, 넣어줄 때랑 넣지 않을 때랑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1: 네네.
0: 네, 이렇게 해서
1: 쭉. 제가 뭐 많은 것들이라고 했지만 늘 저희가 이제 항상 사용했던 식재료들, 그쵸?
0: 그쵸. 뭐 어렵게 구하는 재료들은 오늘 아마 하나도 없으실
1: 맞아요,
0: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이렇게 해서 섞어서 양념 준비했습니다.
1: 자, 이제 모든 재료가 손질이 됐습니다. 그럼 한번 조리를 해볼까요?
0: 네. 일단 냄비를 여신 다음에
1: 네.
0: 감자
1: 네.
0: 밑에 깔아주시고 애호박을 큼지막하게 썰었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밑에 같이 깔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좀 작게 썰었다면 애호박은 같이 넣을 때 넣어주시면 되고요.
1: 네, 아무래도 단단하다 보니
0: 네.
1: 먼저 한번 익혀줄게요.
0: 그리고 이렇게 다시마 물 넣어가지고요.
1: 한 시간 정도 우린 거예요?
0: 네, 한 시간 정도 물에 담가 놓으시면 되고 만약에 뭐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전날 다시마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그대로 보관을 해놓으시면 다시마 물 항상 준비가 되어 있겠죠.
1: 네.
0: 네.
1: 자, 이제 이 채소들을 익혀줄 건데요.
0: 네.
1: 감자랑 애호박 어느 정도 익히면 될까요, 미리?
0: 끓고 나서요, 감자 테두리가 살짝 투명해졌을 때,
1: 네.
0: 예, 그때까지 익혀주시면 되고요. 뭐,
1: 네.
0: 시간으로 말하기에는 집집마다 가스레인지의 좀 불세기가 다르니까, 예, 상태를 보면서 약간 투명해졌을 때까지 익혀주시면 됩니다.
1: 반 정도 익히면 되나요, 그러면?
0: 네, 반 정도 익었을 때,
1: 네.
0: 갈치를 넣어주시면 돼요.

0: 익혀보도록 할게요.
1: 네.
0: 선생님, 이 감자의 포근포근한 향이 올라오는데요.
1: 그렇죠.
0: 어느 게 익은 것 같은데요?
1: 네, 구수한 향이 올라오는데 예. 자, 보시면
2: 네.
1: 감자가 반 정도 익었고요. 네. 애호박도 살짝 색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0: 맞아요.
1: 네, 그러면 여기에 일단 이제 다 섞어놓은 양념 준비해 주시고
0: 네.
1: 갈치,
0: 네.
1: 갈치 토막을 얹어볼게요. 요 위에 오늘 이제 찌개니까 국물이 좀 넉넉하잖아요.
2: 네.
1: 이제 큰 가운데 토막 두 개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양념을
2: 네.
1: 부어줍니다.
2: 저희가 된장과 고추장을 잘 섞었죠.
1: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0: 네.
1: 알뜰하게.
0: 근데 선생님, 이 갈치를 조림으로만 많이 먹어봤지
1: 네.
0: 이렇게 찌개로 먹어본 건 또 새로운 것 같아요.
1: 그렇죠. 찌개로는 많이 안 드실 텐데
0: 네.
1: 갈치는 뭐 어떤 요리에도 사실은 다 잘 어울립니다.
0: 그럼요.
1: 근데 좀 주의하실 점이
0: 네.
1: 갈치의 비린내가 조금 날 수가 있으니까
0: 네.
1: 오늘처럼 뭐 된장, 고추장, 청주 이렇게 좀 비린내를 없애는 재료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선생님 이제 갈치가 들어갔잖아요.
1: 네.
0: 저는 무엇보다 이 갈치의 부드러운 살을 너무 좋아하는데
1: 네.
0: 갈치는 또 너무 오래 조리하면 좀 딱딱해질 것 같고 단단해질 것 같은데 어때요?
1: 그렇죠. 좀 단단해지다가 그 시기를 넘으면은요
0: 네.
1: 잘 부서져 버려요.
0: 아, 네. 타이밍이 중요하네요.
1: 네,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니까 반드시 물이 끓고
0: 네?
1: 양념이 끓을 때 갈치를 넣어주셔야 돼요.
0: 알겠습니다.
1: 네, 여기에 이제 대파,
0: 네.
1: 또 홍고추, 청고추 이렇게 넣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0: 자, 그러면 갈치 들어가고 나서는
1: 네.
0: 한 얼마 정도 끓여지면은 적당히 잘 익을까요?
1: 뭐 한 5분도 채 안 끓이셔도 될 거예요.
0: 5분 정도?
1: 네, 갈치 살 두께에 따라서
0: 네.
1: 이제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또 너무 두꺼우면 살이 퍽퍽한 갈치일 수가 있으니까
0: 오늘 약간 그 너무 그쵸? 큰 갈치는 아니에요?
1: 네, 중간 정도 사시면은 예. 아마 아주 찌개를 끓일 때는 적당한 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자, 그럼 선생님
1: 네.
0: 한번 이 갈치를 잘 한번 끓여볼까요?
1: 네. 갈치를 끓일 때는요. 또 뚜껑 닫지 말고 열고 끓이셔야지 비린내가
0: 네.
1: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열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0: 한번 맛있게 끓여볼게요.
1: 네.
0: 선생님 저희가 한 5분 정도 맛있게 이렇게 자글자글 끓였는데요.
1: 네.
0: 아까보다 훨씬 이제 국물도 좀 졸아들면서 정말 이제 찌개의 느낌이 확 나거든요.
1: 그쵸. 양념이 잘 섞인 향도 나고
0: 예.
1: 갈치를 확인할 때 보면은 투명했던 살이 이렇게 하얗게 변하면서
0: 맞아, 뽀얗게
1: 예, 뽀얗게 변했잖아요.
0: 예.
1: 이 상태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잘 익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제일 네. 맛있을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0: 이제 그럼 옮겨볼까요?
1: 네, 옮겨 담아볼게요.
0: 네.
1: 그냥 접시에 옮기는 것보다는
0: 네.
1: 좀 뚝배기에 올려가지고 따뜻한 채로 식탁에서 드실 수 있게 준비하면
0: 네.
1: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그럼 옮겨볼게요. 이야, 우리가 좋아하는 이 고추장과 된장이 구수한
1: 그렇죠.
0: 달콤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1: 네. 네. 그리고 감자랑 애호박도
0: 네.
1: 부서지지 않고 지금 잘 익었는데도
0: 그러게요.
1: 파근파근 형태가 살아있죠.
0: 원래 이렇게 생선 요리하면 조림이나
1: 네.
0: 이렇게 하면 네, 생선살이 부서지고 채소도 막 부서지는데
1: 네, 맞아요.
0: 이건 진짜 깔끔하네요.
1: 넣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0: 그러게요.
1: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0: 그리고 이 찌개 국물이 굉장히 또 진해요, 선생님.
1: 네, 이게 이제 뚜껑을 열고 끓이면서
0: 예.
1: 살짝 증발이 됐죠.
0: 예.
1: 그걸 좀 또 노렸어요.
0: 네.
1: 익으면서 국물도 적당하게 줄어들고
0: 예.
1: 양념이 잘 배도록.
0: 아니, 생선살에 촉촉히 끼얹어 먹어도 좋을 것 같고
1: 네.
0: 마지막에 밥 비벼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여기 또 밥 말아 먹으면은
0: 예.
1: 밥도둑이죠.
0: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뚝배기에 담으셔가지고
0: 예.
1: 한 소끔 끓여내시면은 마지막까지 또 따끈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0: 네.
1: 예, 그릇에 넣지 마시고 좀 두툼한 뚝배기에 담아서
0: 네.
1: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자, 된장까지 들어가 진한 맛이 더욱 좋은 갈치 애호박찌개가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갈치 애호박찌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갈치의 비늘을 제거해주세요. 갈치의 비늘에는 소화를 방해하는 구아닌 성분이 들어있어 꼭 제거해야 합니다. 감자, 애호박, 대파는 큼직하게 썰고 청양고추, 홍고추는 어슷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고춧가루, 다진 생강, 다진 마늘, 참치액, 고추장, 된장을 섞은 뒤 청주를 조금씩 넣어가며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냄비에 감자, 애호박, 다시마 물을 넣어 끓여줍니다. 갈치, 양념을 넣어 끓이다가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어 5분 정도 끓여주세요. 이때 뚜껑을 열고 끓여야 갈치의 비린내가 날아가요. 마지막으로 뚝배기에 푸짐하게 담으면 갈치 애호박찌개가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이 밥상에 단골로 자주 올라가는 이 달걀찜이지만 두부를 곁들이니 좀 색다른 건강 반찬이 되는데요.
1: 네.
0: 재료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1: 네. 일단 두부를 넣게 되면 뭐 단백질 섭취까지 도와주니까 네. 건강에 좋고요.
0: 네.
1: 또 오늘은 간을 할 때 명란을 넣을 거예요.
0: 오.
1: 네. 물론 이제 맛도 좋지만.
0: 네.
1: 별다른 추가 간이 없이
0: 맞아요,
1: 명란으로
0: 맞아요.
1: 간을 잡아줄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달걀이랑 다시마 육수를 넣어서 이렇게 전체 달걀찜을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네. 맛뿐만 아니라 포만감까지 충족시켜주는 아주 맛있는 요리가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바로 시작해볼까요?
1: 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명란젓은요, 이렇게
0: 네.
1: 막에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0: 네.
1: 요거를 이제 막을 떼어내고 발라볼게요.
0: 자.
1: 네.
0: 사실 선생님 저도 명란 정말 좋아하거든요.
1: 맛있죠.
0: 고급스럽고 이 씻는 식감도 좋고
1: 네.
0: 이 특유의 그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1: 맞아요.
0: 예.
1: 예, 요즘은 뭐 저염 명란도 있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이렇게 좀 파지라 그래서
0: 예.
1: 막이 없이 조금 이제 짜투리들을
0: 예.
1: 하는 명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이렇게 다 발라낼 거라서 이제
0: 예.
1: 그런 걸 사시면 또 저렴하게
0: 네.
1: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0: 이 씹히는 네. 식감도 좋고 맛도 좋아서
1: 네.
0: 항상 이 요리에 들어가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1: 맞죠.
0: 어떻게 조금 요리를 해야 되고 손질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1: 그렇죠. 예. 명란젓 그 자체로는 많이 드시는데
0: 네.
1: 사실 이렇게 요리에 응용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0: 맞아요. 만약에 오늘 사용하는 명란이
1: 네.
0: 좀 저염일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뭐 가감하셔가지고 간을
1: 그렇죠.
0: 하시면 되는 거죠.
1: 네, 소금 간을 조금 하셔도 되고요. 뭐
0: 네.
1: 새우젓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비린 맛이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여기에 청주를 살짝 떨어뜨려가지고 비린내를
0: 네.
1: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0: 자, 이렇게 명란 네. 준비했고요.
1: 네, 그리고
0: 다음 뭐 하면 될까요?
1: 대파도 좀 네. 송송 썰어볼게요.
0: 네.
1: 네.
0: 대파도 또 달걀찜에 꼭 들어가야 되는 재료죠.
1: 그렇죠. 대파의 향도 좋고요.
0: 예.
1: 또 아까 청주로 비린 맛을 없앤다 그랬는데 대파가 또 어느 정도 없애주니까요.
0: 네.
1: 이렇게 대파 송송 썰어서 곁들여주시면 됩니다.
0: 맞아요.
1: 네.
0: 항상 이렇게 달걀찜 위에 대파가 송송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렇게 먹음직스럽더라고요.
1: 네. 또 익으면 매운맛이 없고 향이 좋아지니까
0: 네.
1: 대파 자주 사용을 하시죠. 네. 이렇게.
0: 사실은 저는 어저께도 달걀찜 먹고 왔거든요.
1: 아, 그렇죠. 매일 먹어도 안 지는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신기해요, 그렇죠, 선생님?
1: 그렇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0: 네.
1: 우리가 보통 뚝배기에 그런 자글자글 끓여가지고 폭탄처럼
0: 네.
1: 이렇게 크게 하는 달걀찜도 있지만
0: 네.
1: 오늘은 조금 더 아까 명란 넣어서 고급스럽다라는 말씀하셨었는데
0: 네.
1: 좀 부드럽게 해서 1인 그릇에 담아가지고 둘이 나눠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0: 정식집에서 먹는 달걀찜처럼.
1: 네, 맞아요.
0: 예.
1: 자, 여기 이제 다시마 물 준비를 해주시고요.
0: 네.
1: 달걀 한 알 분량입니다, 오늘은.
0: 네.
1: 일단 달걀을 깨서
0: 네.
1: 잘 풀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알끈을 여기서 뭐 제거를 하셔도 되고 오늘은
0: 네.
1: 채에다 한번 내릴 거기 때문에 굳이 미리 제거하지 않으셔도 돼요.
0: 자,
1: 이렇게 섞어주시고 네. 일단 달걀을 먼저 깨주셔야 돼요. 그리고 흰자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끊어주세요.
0: 확실히 이게 이 과정이 들어가면 좀 달라지나요?
1: 나중에 액체랑 섞이면서 흰자가 뭉쳐 돌아가는데 그때는 아무리 섞어도 사실 좀 겉떨기 때문에 이
0: 네.
1: 달걀인 상태에서 흰자를 끊어주시면 훨씬 좀 잘게 쪼개실 수가 있어요.
0: 달걀만 있을 때 확실히
1: 네.
0: 끊어줘라.
1: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0: 네.
1: 여기에 다시마 물.
0: 저 아까 이거 전에도 사용했었죠?
1: 네, 맞습니다. 보통 뭐 육수를 우려서 넣기도 하는데
0: 네.
1: 오늘은 이제 명란젓이 들어가잖아요.
0: 네.
1: 이제 깊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0: 네.
1: 다시마 육수로 충분하고요. 다시마가 없다 그러면 그냥 물 넣으셔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0: 네.
1: 자, 이렇게 섞었으면은
0: 네.
1: 이걸 체에 한번 내릴 거예요.
0: 확실히 체에 걸르면 조금 더 깔끔해지겠죠, 선생님?
1: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네. 이 식감이
0: 예.
1: 뭐 체에 한번 내렸다고 그렇게 달라질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0: 예.
1: 달라지고요. 여기에서 꾹꾹 누르시면은 걸렀는데 의미가 없어져요.
0: 굳이 걸른 게 들어가게 되니까. 네.
1: 그래서 이거를 밑에서부터 주시면 돼요.
0: 아, 아래서?
1: 네, 아래서 이렇게 잡아당겨주시면 됩니다.
0: 예.
1: 이렇게 해서 위에 남아있지만 아깝다고 꾹꾹 누르지 마시고요.
0: 예.
1: 이 거친 부분이 남도록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0: 훨씬 더 이제 부드럽게
1: 네.
0: 이제 걸러졌는데요. 자, 이 다음은 어떤 걸 하면 될까요?
1: 이 달걀 물에 명란을 넣어주세요.
0: 여기에요?
1: 네. 명란이 지금 조금 아까 알 하나가 크기 때문에 예.

0: 적당하게 한 두 큰술 반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명란을 섞어주시면 돼요.
1: 어, 맞아요. 아까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이제 뭐 정식집에 가면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종지라고 해야 되나요?
0: 네, 작은 그릇에
1: 작은 그릇. 네. 작은 그릇에 이렇게 초담스럽게 나오면 그게 그렇게 네. 맛있더라고요.
0: 맞아요. 꼭 손님 초대받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예, 예. 오늘은 따뜻하게 드실 텐데 네. 차게 드셔도 또 맛있어요.
1: 아 맞아요. 네. 날이 더울 때는 이렇게 차게 해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섞었더니 예. 핑크빛이 됐죠.
1: 아주 물들었는데요, 선생님.
0: 네. 좀 알이 씹히게 드시려면은 좀 덜 섞으시면 되고요. 네. 오늘은 제가 좀 골고루 섞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핑크빛이 났는데 익으면은 네. 또 색이 또 굉장히 고와집니다.
1: 자, 취향에 따라 네. 하시면 되고요. 이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자,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고요. 네. 그릇을 한번 줘보시겠어요?
1: 저희가 아까 준비했던 네. 작은 그릇이에요.
0: 연두부가 달걀찜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예. 촉촉하면서 그 연두부의 부드러운 맛이
1: 맞아요.
0: 그 우리 왜 대구 먹을 때 왜 곤이 들어있잖아요.
1: 아, 예, 예.
0: 예, 크림처럼 느껴지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약간 그런 식감이 납니다. 그래서.
1: 아주 고소함이 더해질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칼로리가 조금 걱정될 때는 이 연두부 많이 먹었었는데 네. 확실히 이제 포만감이 있으면서 칼로리는 낮고
0: 네 맞아요.
1: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칼로리. 자 여기에 이제 달걀액을 아까 이렇게 명란이 예. 조금 시간 지나면 또 가라앉거든요. 예. 이걸 좀 잘 섞으면서 넣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1: 지금 이제 명란이 잘 안 보이죠? 우리가 한번 이거 익혀내면 네. 명란이 씹히는 식감도 있고
0: 맞습니다. 근데 익히면서도 살짝 가라앉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숟가락을 깊게 넣어가지고 떠서 드시면 예. 전체적으로 간이 잘 맞거든요. 오. 자 이렇게
1: 어 딱이네요.
0: 딱이죠. 기대가. 맞습니다.
1: 이게 먹기 딱 좋을 네. 것 같아요.
0: 그리고 달걀이 네. 익는 중간에는요 부피가 조금 늘어나는 것 같지만 약불에서 부드럽게 익히면은 넘치지는 않아요. 오. 예, 그래서 이 정도까지 넣어주시면 되고 예. 제 위에. 파까지.
1: 파까지.
0: 자, 좀 듬뿍.
1: 예.
0: 제가 파를 또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1: 어, 저도 좋아해요.
0: 네, 좀 꽉 채워서 넣어볼게요.
1: 씻는 시간도 주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또 구워서 먹어도 맛있고.
1: 그러게요.
0: 익히면 또 단맛이 나오니까. 네. 네. 이렇게.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1: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네. 어떤 식으로 쪄야 하나요?
0: 사실 찜기에 찌면은 네. 기포가 생긴다거나 또 찌는 시간을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1: 어, 맞아요. 그때부터 어려워져요.
0: 맞아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좀 밑이 넓은 냄비 준비를 해주시고요.
1: 네.
0: 오늘 중탕으로 익힐 거예요.
1: 아, 중탕으로. 예.
0: 그래서 지금 물을 이제 팔팔 끓고 있는데 예. 불을 좀 제일 약하게 해주시고요. 이미 예. 물은 뜨거운 상태고 여기에 이걸 넣어주세요.
1: 오, 살짝 잠길 정도 네. 아래만.
0: 한 3분의 1 정도만 잠겨도 되거든요. 어차피 네. 이제 증기로 쪄지는 거고 밑에는 한 반 정도가 잠긴 상태예요.
1: 네.
0: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아주시는데 네. 만약에 이 수분이 떨어지는 게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 네. 여기에 이제 행주를 하나 네.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덮어주시면 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니까
1: 아, 그 수분이가 예. 행주로 가니까
0: 맞아요. 그래서 표면에 왜 이렇게 기포가 맞아요, 생기거나 맞아요. 뚝뚝 떨어져서 물이 고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1: 자 선생님 그럼 이 상태로 한 몇 분 정도
0: 이 상태로요? 한 8분 정도?
1: 예, 중탕으로
0: 예, 쪄주시면 됩니다.
1: 자 맛있게 한번 쪄볼게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지금 한 8분에서 9분 정도 지났는데
0: 네, 그렇죠. 달걀대가 걸리죠.
1: 예, 예,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0: 네.
1: 자 볼까요?
0: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짠.
1: 우와!
0: 네.
1: 야.
0: 지금 색이 이렇게 살짝 연한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1: 예.
0: 핑크빛 명란도 보이고요.
1: 예.
0: 예. 지금 꽉 채웠었는데 오히려 살짝 이제 들어갔어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익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려면은
1: 네.
0: 젓가락으로 가운데 찔러가지고 맑은 달걀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1: 네.
0: 지금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1: 8분에서 9분 정도면 이 정도는 다 익는다.
0: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데 집집마다 또 가스레인지 불 세기가 다르니까 네. 확인을 하신 후에
1: 네.
0: 네, 꺼내시면 됩니다.
1: 자, 볼게요. 이렇게인데.
0: 네.
1: 선생님 뭔가 이 푸딩 같아요. 푸딩.
0: 그렇죠. 예. 푸딩처럼 굉장히 색도 이쁘고 예. 1인분 드시기 딱 좋은 사이즈로 완성이 됐는데
1: 네.
0: 이게 이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요.
1: 예.
0: 여기에 참기름이랑 네. 통깨를 얹어서 내시면 됩니다.
1: 근데 네. 배가 고플 때 네. 저녁에 출출할 때 간식처럼
0: 그렇죠.
1: 가볍게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밥반찬도
0: 네. 부드럽고 또 자극도 없고요.
1: 예.
0: 또 고단백이고 칼로리가 낮

0: 있잖아요.
1: 맞아요.
0: 뭐 야식이나 또 간식으로 약간 출출하실 때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 식사 전에 에피타이저로도 좋을 것 같고요.
0: 네, 그러면 식사량을 조금 줄이실 수도 있어요. 네. 포만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에 예. 깨를 살짝 떨어뜨려가지고 드실 때 네. 그 참기름이랑 통깨가 잘 섞이도록 해서 드시면 네. 또 고소한 향이 올라오니까 예. 또 명란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1: 그러게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연두부 달걀찜이 완성됐습니다.
2: 연두부 달걀찜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명란젓은 껍질을 제거해주세요. 대파는 얇게 다지고 달걀을 불어 흰자를 끊어줍니다. 이때 젓가락으로 들어올려 끊어주면 더 잘 풀려요. 그런 다음 다시마물을 넣어 섞어주세요. 달걀물을 체에 내린 뒤 명란젓을 넣어 섞어줍니다. 그릇에 연두부를 담고 달걀물을 부은 뒤 대파를 얹어주세요. 끓는 물이 담긴 냄비에 달걀물 넣은 그릇을 넣고 8분 정도 중탕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 통깨를 얹으면 연두부 달걀찜이 완성됩니다. 무더운 여름날 입맛 살려주는 1등 공신 요리 대잔치! 새콤한 겨자 소스와 아삭한 양파의 환상적 만남! 소리조차 맛있다! 무한 젓가락질을 부르는 식감 천재 아삭 양파 무침부터 고소하고 향긋한 맛에 푹 빠졌다. 더욱 막강해진 꿀조합. 담백한 소고기 안에 미나리가 쏙쏙. 영양 만점 소고기 미나리 구이까지. 섬세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깔끔한 집밥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비의 헬프바이러스 방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1: 네. 선생님, 네. 이 양파가 한참 맛있던 요즘 이 반찬으로 만들어두면 느끼한 음식 먹을 때 딱 좋은데요. 입맛 돌게 해주는 반찬,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재료가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은요. 네. 단맛이 도는 양파 준비를 네. 했고요. 그리고 부추, 여기에 이제 마른 새우까지 이 세 네.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양념으로는요. 네. 여기 이제 식초 준비해 주시고 꿀, 간장, 네. 참치액, 연겨자 이렇게 딱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오, 사실 저는 이제 빨간 양념일 줄 알았는데 네. 조금 색다르네요.
0: 네, 빨간 양념의 매콤한 맛도 좋지만 네. 오늘은 이제 연겨자를 넣어서 톡 쏘는 맛을 좀 살려보려고 합니다.
1: 자, 이 더운 날씨와 딱 어울릴 것 같은데요.
0: 네.
1: 새콤 달콤함도 있고 톡 쏘는 맛까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삭 양파 무침 해볼 텐데요.
0: 네.
1: 자, 오늘 그럼 양파 먼저 한번 썰어볼까요?
0: 네, 양파는 오늘 햇양파를 준비를 했어요.
1: 네, 또 지금 제철이.
0: 그렇죠, 제철이죠. 햇양파 같은 경우에는 뭐 매운맛이 좀 덜하기 때문에 네. 그대로 그냥 날로 드셔도 좋고요.
1: 네.
0: 오늘은 좀 아삭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얼음물에 좀 담궈서 사용을 할 텐데
1: 네.
0: 만약에 저장양파를 사용을 하신다면
1: 맞아요. 저희 집에 있거든요. 저장양파.
0: 네, 그렇죠. 집에 저장양파 다 있으실 텐데 저장양파는 좀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1: 맞아요.
0: 예, 얼음물에 넣어가지고 예? 매운맛이나 아린맛들을 좀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저장양파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0: 네.
1: 햇양파는 덜 매우니까
0: 네,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예. 오늘은 예, 이름을 제가 또 아삭 양파 무침이라고 했잖아요.
1: 맞아요.
0: 예, 아삭하고 또 시원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네. 얼음물에 담궈 놨다가 사용을 네. 할 거예요.
1: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고기 먹을 때도 네. 양파 들어가잖아요. 양파 이렇게 해갖고
0: 네.
1: 절임물처럼 해서 먹잖아요.
0: 네.
1: 그렇듯이 이제 양파는 이제 단맛도 내지만 느끼할 때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0: 네, 느끼한 맛을 잡아주고요. 오늘은 또 메인 요리가 네. 소고기 마리를 만들 거거든요.
1: 맞아요.
0: 곁들여서 드시면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양파.
1: 저희는 햇양파 사용했지만 네. 더 아삭하게 먹기 위해 이렇게 얼음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얼음물에.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몇 분 정도 두면 되나요?
0: 이렇게 해서 뭐 한 3분 정도
1: 네. 네,
0: 아린맛 빼주시고요.
1: 네.
0: 그리고 이렇게 좀 폭신폭신하게 살아나요. 아삭아삭하게.
1: 오. 자, 잠시 두고요.
0: 그리고 부추를 좀 썰어볼게요.
1: 네.
0: 양파랑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고요. 자, 우선 4등분 정도.
1: 부추도 식감도 좋고
0: 네.
1: 그리고 부추에는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하잖아요.
0: 네, 그렇죠.
1: 예.
0: 그 부추에 또 매운맛이 있고
1: 예.
0: 부추도 즙도 드시고 그러죠.

0: 드시면 훨씬 고소해지고요. 예, 바삭하게 완성을 예. 하실 수가 있어요.
1: 자, 그럼 마른 팬 한번 네. 저희가 볶아볼까요?
0: 네.
1: 저는 이 마른 새우 반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0: 그렇죠. 새우 볶음도 맛있고 예. 또 육수 낼 때 새우 넣으시면 또 구수하고 시원한 맞아요. 맛이 나잖아요.
1: 맞아요.
0: 네.
1: 씹는 식감도 좋으면서 이 특유의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0: 그렇죠. 예. 또 멸치랑은 다른 또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마 집에 냉동실에 보시면은 한 줌 정도 꼭 있으실 거예요.
1: 맞아요.
0: 네. 살짝 이렇게 눌렀을 때 바사삭 바사삭 될 정도 처음이 아. 처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마른 소리가 날 때 예. 이제 그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1: 지금 선생님 우리가 좋아하는 이 건새우에 맛있는 향이 나고 네. 이렇게 볶다 보니까 이 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
1: 떨어질 것들은 다 떨어지고 더 깔끔해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렇게 살짝 부서지기도 하는데 이 예. 가루까지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1: 오.
0: 근데 자칫하면 또 이 가루 부분들이 입자가 작아지니까 탈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럼 쓴맛이 나니까 이제 그 전 단계에서 불을 끄시고 남은 열에서 이렇게 볶아내시면 됩니다.
1: 예, 불을 끈 상태에서.
0: 네. 네. 자, 요거를.
1: 근데 다 해볼게요.
0: 네. 네, 됐어요.
1: 먹은 데 좋게 한번 볶아봤습니다.
0: 네, 그러면 요거를 네. 뭐 살짝 부수셔도 되고요.
1: 네.
0: 이렇게 살짝.
1: 먹기 좋은 크기로.
0: 네, 먹기 좋은 크기로. 일부러 뭐 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1: 예.
0: 도마에 또 가루가 날리니까. 뭐 이 정도 작은 사이즈 정도로
1: 네, 툭툭
0: 네, 지금 불에서 금방 꺼냈기 때문에 조금 뜨겁지만 또 뜨거운 만큼 잘 이렇게 녹진녹진 잘 부서지거든요.
1: 네.
0: 이 정도로만 네, 부서주면 돼요. 네, 됐습니다.
1: 자,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네. 재료수는 다 했는데
0: 네.
1: 오늘 저희 양념이 굉장히 특별했잖아요.
0: 그렇죠.
1: 양념을 한번 저희가 또 만들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아삭 양파 무침이라고 그러면 빨간 양념을 생각하실 텐데 오늘은 아니에요.
0: 네, 겨자를 넣어가지고 톡 쏘는 맛은 있지만
1: 예.
0: 색은 좀 선명하게 네. 양파의 색을 살려서 만들 거거든요.
1: 오.
0: 이제 연겨자를 이렇게 넣고 나서
1: 네.
0: 나머지 액체를 다 넣으면 연겨자를 이렇게 좀 잘 풀기가 힘들어요.
1: 네.
0: 그래서 먼저 연겨자를 넣으시고 여기에 뭐 참치 살짝만 넣어가지고요.
1: 네.
0: 적은 양을 넣고 섞어주시면 이렇게 풀리는데
1: 오.
0: 액체를 너무 많이 넣으면 이렇게 농도가 다른 것들이 섞이면서
1: 풀기가 쉽지 않아요.
0: 네, 겉돌아요.
1: 예.
0: 그래서 아무리 섞어도 연겨자가 덩어리째로 따로 돌아다녀가지고
1: 예.
0: 연겨자를 넣고
1: 근데요,
0: 처음에 잘 섞어준다.
1: 요즘은 정말 연겨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이렇게 연겨자를 뭐 티나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0: 맞아요. 좀 매운맛의 다양성이 생겼다 이렇게 예,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저도 자. 굉장히 좋아하는데 벌써 향이 이렇게 톡 쏘고
0: 잘 풀어졌어요.
1: 예.
0: 네.
1: 부드럽게 풀렸어요.
0: 여기에 간장 넣어주시고요. 예.
1: 근데 선생님 오늘은 설탕이 네. 아닌 이 꿀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나요?
0: 네, 꿀을 넣게 되면은
1: 네.
0: 사실 설탕만 넣으면 단맛만 추가가 되는데
1: 네.
0: 또 꿀은 꿀 특유의 풍미가 있잖아요.
1: 맞아요. 깊은 네. 맛이 있죠. 예.
0: 그리고 뭐 미네랄 성분도 많고 하니까 또 풍미를 주고 또 영양 성분도 그런 건강까지 챙기려면 꿀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이렇게 넣었고요.
1: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0: 네.
1: 집에 있는 꿀 넣어도 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만약 꿀이 없다 그러면
1: 예.
0: 풍미는 조금 덜하지만 뭐 올리고당이라든지 뭐 물엿으로 대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네.
0: 자, 그리고 마지막에 식초인데
1: 네.
0: 지금 꿀이 살짝
1: 남아있어서.
0: 남아있으니까 왜 엄마들이 이렇게 할 때 아우 왜 저렇게 번거롭게 할까 했는데 제가 또 엄마가 되다 보니
1: 아,
0: 이렇게
1: 아깝잖아요.
0: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1: 이렇게 방송에서도 그렇죠.
0: 맞아요.
1: 리얼하게.
0: 예. 자 이렇게 넣고 마지막에 식초를 다 넣으시면 연겨자가
1: 예.
0: 매끈하게 말끔히 풀렸습니다.
1: 뭔가 달큰할 것 같기도 하고 톡 쏘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하고
0: 네.
1: 많이 기대가 돼요. 어떤 맛일지.
0: 자, 완성이 됐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양파 아까 얼음물에 담궈놨었잖아요.
1: 네.
0: 요거를
1: 건져볼까요?
0: 네, 건져야 되는데 또 수분이 남아있으면
1: 겉돌 거 아니에요?
0: 네, 그리고
1: 그렇죠?
0: 양념이 싱거워져요.
1: 네.
0: 분명히 양념 간 봤을 때 맛있게 됐는데
1: 네.
0: 양파랑 섞으니까 정말 싱겁고 좀 맛이 없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1: 양념 묽어질 것 같아서
0: 네.
1: 확실히 아까보다 뭔가 질감이 조금 더 아삭해진 느낌이 좀 들어요.
0: 그렇죠.
1: 예.
0: 해주시고요.
1: 네. 물기를 조금 완벽하게 좀 털어주나요?
0: 네, 이렇게 해주시고.
1: 예.
0: 좀 여분의 수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있다 그러면.

0: 겨울에 한번 쏟아볼게요. 펼쳐주시면. 예. 요즘은 왜 샐러드 채소 같은 거 물기 빼는 거 있잖아요.
1: 예, 예.
0: 돌려가지고
1: 맞아요.
0: 예, 원심 분리로 빼주는 거 있는데 네. 거기에 넣고 빼주시면 되고 이렇게 잡고
1: 너무 세게 누르면 또 안 되겠죠?
0: 자 이렇게 됐습니다.
1: 예.
0: 다 스며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기 빼주시면 되고 바로 묻혀서 담아내시면 되는데 네. 한번 묻혀볼게요. 양파 담아주시고요.
1: 네. 아삭아삭한 양파.
0: 네. 여기에 아까 부추 넣어주시고요.
1: 네. 지금 부추까지. 색감도 네. 예쁘네요, 선생님.
0: 네, 색이 두 가지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또 청량한 느낌이 나는데
1: 네.
0: 여기에 이제 또 붉은 새우까지 들어가면은 굉장히 화사해지겠죠.
1: 그러게요. 근데 새우는 언제 넣어요, 선생님?
0: 새우에 좀 양념의 맛이 스며들게 하려면
1: 네.
0: 반 정도는 지금 넣고요.
1: 예.
0: 그리고 반은
1: 바삭거리는 식감을 네, 위해
0: 토핑처럼 위에 예. 얹어주시면 두 가지의 또
1: 네.
0: 식감을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1: 마땅히 이제 반찬이 생각 안 날 때
0: 네.
1: 금세 만들어서 맛있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모든 재료 있으니까요.
1: 네.
0: 요 연겨자 양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만들어 놓으시면
1: 네.
0: 일주일 정도 두고 드실 수가 있어요.
1: 네.
0: 이렇게 잘 섞은 다음에 제가 다 부어볼게요.
1: 네.
0: 다 붓고
1: 벌써 이제 새콤 달콤하면서 톡 쏘는 향이
0: 네.
1: 굉장히 신선해 보여요.
0: 이 핑크, 이 주황색이 새우가 들어가니까
1: 색감이 확실히
0: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1: 네.
0: 담아보도록 할게요.
1: 뭔가 이렇게 보면 샐러드의 느낌도 좀 나요.
0: 네, 샐러드처럼 보이는데
1: 예.
0: 사실 한식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오늘 뭐 소고기 말이를 하는데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1: 예.
0: 고기 요리 하실 때 같이 곁들여 드시면
1: 맞아요, 고기.
0: 예, 따로 뭐 찍어 드실 양념장 없어도 맛있게
1: 네.
0: 드실 수가 있습니다.
1: 자,
0: 자 여기에
1: 예.
0: 바삭한 새우. 바삭한 새우를
1: 식감까지 살려서
0: 네, 몇 개 올려보도록 할게요.
1: 이야.
0: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아삭 양파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아삭 양파 무침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양파는 채 썰고 얼음물에 3분 정도 담가줍니다. 양파를 얼음물에 담그면 매운맛과 아린맛도 제거되고 아삭함도 더 살아나요. 부추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마른 팬에 건새우를 볶은 뒤 손으로 잘게 부숴줍니다. 그런 다음 연겨자, 참치액을 섞어 풀어준 뒤 진간장, 꿀, 식초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양파를 건져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물기를 제거한 양파에 부추, 볶은 건새우, 양념장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남은 건새우를 얹으면 아삭 양파 무침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입맛 상큼하게 해주는 이 미나리는 고기와도 잘 어울리는데요. 재료를 보면서 이야기해볼까요?
0: 네, 오늘은요. 이제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홍두깨살을 이용을 했어요. 네, 보통 이제 육포만들 때 홍두깨살 많이 이용을 하는데
1: 네.
0: 이렇게 얄팍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1: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0: 네, 이 안에 이제 미나리를 줄기 부분 듬뿍 넣어서 말아줄 거예요.
1: 네.
0: 여기 이제 소고추 간을 할 거고요.
1: 네.
0: 찍어 드시는 양념인데요.
1: 네, 양념장.
0: 네, 조금 매콤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1: 네.
0: 청양고추 다진 거 하고요. 마늘 다진 거 조금 넣고요. 그리고 간장, 식초
1: 네.
0: 여기에 참기름 조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자. 이 미나리는 향이 좋으니까 고기의 느끼함까지 제대로 잡아줄 것 같은데요. 자, 고급스러운 맛이 기대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0: 네, 일단은요.
1: 네.
0: 재료는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여기 소금, 후추 간만 해서 말아주시면 되거든요.
1: 바로요?
0: 네.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요리 시작해볼게요.
0: 네, 여기 이제
1: 홍두깨살을 한번 펼쳐서
0: 준비를 해주시고요.
1: 오늘은 길게 만드신다고 했죠, 선생님은?
0: 네, 이렇게 좀 지그재그로
1: 예.
0: 넣어주시고
1: 선생님, 이 홍두깨살을 아까 말씀하시기를
0: 네.
1: 육포 만들 때 많이
0: 네,
1: 한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이렇게 요리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나요?
0: 네, 뭐 장조림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약간 도톰마가 끓이면은 이제
1: 예.
0: 그러한 요리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얇게 저몄기 때문에
1: 예.
0: 또 잘 찢어지지 않고 또 이렇게 말아서 구웠을 때는 고...

0: 고기에도 감칠맛이 강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1: 예.
0: 이렇게 오늘은 길게 말아서 사용할 때잘 찢어지지도 않죠.
1: 아, 착 감겨지네요.
0: 또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1: 예.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근데 길게 말 때는 이렇게 하나씩,
1: 예.
0: 세 개씩 해주시면 되고요.
1: 네.
0: 만약에 이렇게 좀 짧게 하고 싶다,
1: 네.
0: 그러면 미나리를 한 3등분 하셔가지고,
1: 오.
0: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1: 드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0: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시간은 걸리겠죠.
1: 여러 개를 해야 되니까.
0: 이런 방법이 있고,
1: 자.
0: 또 한꺼번에 많은 방법이 있고.
1: 또 안에 들어가는 재료도 오늘 미나리인데, 오늘 향긋한.
0: 네.
1: 만약에 봄 때는 이 땅두릅을 참 좋아하거든요.
0: 네. 두릅 넣어도 굉장히 향기롭고 맛이 있고요.
1: 예.
0: 그리고 뭐 사시사철 이렇게 말아서 드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깻잎이랑 쪽파.
1: 예,
0: 요
1: 맞아요.
0: 궁합도 굉장히 좋습니다.
1: 이렇게 집에 있는 거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좀 썰은 거를 또 준비를 해볼게요,
1: 네.
0: 제가.
1: 오늘 이 요리는 약, 웰빙의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웰빙.
0: 그쵸.
1: 그죠?
0: 이렇게 준비해놓고 보통 고기 먹기 시작을 하면은
1: 네.
0: 고기를 좀 배불리 많이 먹는 경향이 있고요.
1: 예.
0: 또 채소 먹는 양이
1: 좀
0: 또
1: 적,
0: 고기에
1: 예.
0: 비해서는 훨씬 적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렇게 채소까지 듬뿍
1: 안에
0: 드실 수가
1: 넣어버리니까,
0: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준비를
1: 자, 선생님, 이제 이렇게 말아봤는데요.
0: 했습니다.
1: 소금, 후추는 언제 하면 될까요?
0: 이렇게 다 말았으면은요,
1: 예.
0: 소금, 후추 간을 해주시면 되는데,
1: 네.
0: 자, 위에 뿌려주시고요.
1: 양념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밑간 정도로 해주는 거죠.
0: 이렇게 좀 돌려서
1: 네.
0: 해주시고, 미나리에 소금이 닿으면
1: 네.
0: 미나리가 좀 소금에 절여져가지고 축 처지거든요.
1: 예.
0: 질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겉면에 소금, 후추 간을 해주세요.
1: 아삭한 식감을 또
0: 네.
1: 오늘.
0: 후추는 살짝만.
1: 예. 굉장히 또 특별하네요, 오늘은. 그쵸? 매일 먹던
0: 그쵸.
1: 스타일이 아니라.
0: 이렇게 보기에도 좋고요. 한 입씩
1: 네.
0: 쏙쏙 먹을 수 있으니까
1: 네.
0: 드시기가 좋죠.
1: 자, 이렇게 소고기를 미나리랑 한번 이렇게 말아봤고요. 이 다음은 양념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나요?
0: 양념을 한번
1: 네.
0: 섞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청양고추 뭐 기호에 따라서 양은 조절하시면 되는데
1: 네.
0: 청양고추 넣어주시고
1: 또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중간중간 또톡 쏘는 매운맛이 느끼한 맛을 잡아주고요.
1: 네.
0: 여기 이제 식초, 간장 넣었고요.
1: 간장 넣고.
0: 여기 식초 살짝 넣었고요.
1: 네.
0: 그다음에 뭐 참기름 넣어주셔도 되고 여기 이제 꿀을 살짝 넣으셔도 되고요.
1: 꿀 어울릴 것 같아요, 선생님. 짝이 단맛이 들어가면 또 맛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양념장까지 금세 만들었어요.
0: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 예.
0: 이렇게 미리 좀 만들어 놓으면
1: 네.
0: 그 청양고추의 매운맛이 간장에도 잘 스며들어서
1: 예.
0: 간장만 찍었을 때도 잘 어우러지거든요, 맛이. 그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1: 자, 이렇게 맛있는 양념장까지 한번 만들어 봤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구워봐야겠죠?
0: 구워보도록 할게요.
1: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구이 시간이에요. 예.
0: 기름 살짝.
1: 기름 살짝 둘러주시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소고기는 특히 뭐 기름을 안 두르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기름 좀 두르는 게좀더 맛있게 요리를 하는 거죠.
0: 그렇죠. 또 미나리 안에 수분이 나오면서 잘
1: 예.
0: 눌어붙어요. 기름을
1: 아,
0: 안
1: 맞아, 맞아,
0: 두르면.
1: 맞아.
0: 그리고 오늘은 고기 부위 자체가 좀 기름기가 적은 부위거든요.
1: 그러게요.
0: 그래서 기름을 살짝 둘러주는 것이 실패 없이 구워내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럴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구울 때 이렇게 지금 끝에 오므린 부분 있죠?
1: 예?
0: 요 부분부터 구워주세요.
1: 오, 부분부터. 혹시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
0: 이렇게 오므러져 있는 부분, 이렇게
1: 예?
0: 열린 부분부터 구워주게 되면요, 처음에 열이 가해지면서 딱 밀착이 되거든요. 근데
1: 오.
0: 다른 쪽부터 구우면 땡겨지잖아요. 그러면
1: 예.
0: 이렇게 딱 벌어져요.
1: 아.
0: 이걸 다시 땡겨오기가 힘들어요.
1: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좋은
0: 이렇게
1: 팁이에요, 선생님.
0: 이렇게 딱뭐 꼬치를 꿰거나 그럴
1: 예.
0: 필요가 없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렇게 놔주시고, 이거는
1: 네, 오.
0: 뭐 구워진 다음에 썰으셔도 되는데,
1: 그래도 분위기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0: 그쵸? 뭐 이렇게 큰 덩어리째로 쭉 놓인 다음에 이렇게 앞에서 썰어 드시는 것도
1: 예.
0: 좋고,
1: 자, 이제 또 맛있게 구워야 되는데, 홍두깨살도 소고기잖아요, 소고기 부위인데. 그 어느 정도 구워야 하는지.
0: 사실 소고기는 뭐 미디엄으로 드시겠어요, 레어로 드시겠어요 물어볼 정도로 사실
1: 예.
0: 살짝 덜 익어도 되는데, 뭐 기호에 따라서 이건 어디까지나.
1: 원하시는 만큼 핏물은 많이 없을 정도로.
0: 그리고 또 미나리의 식감을 좀 살리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덜 익히셔도 되고요.
1: 예.
0: 또 미나리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좀 촉촉한 게 좋다 그러면
1: 네.
0: 뭐 뚜껑을 덮어가지고 안에

0: 수요비에서 여러 가지 요리를 해도 좋지만 좀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기랑 채소를 같이 두면 고기만 젓가락이 많이 가고
1: 맞습니다.
0: 채소를 덜 먹어서 네. 아예 이렇게 넣어버리면
1: 그렇죠. 골라 먹기 힘드니까 이때는
0: 또 맛도 좋고요. 그렇죠?
1: 네. 뭐 어린 친구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면
0: 맞아요. 네.

0: 파티 할 때는 좀 크게 해가지고 그 예. 앞에서 퍼포먼스 좀 썰어주시면 예, 예.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작게 됐습니다. 예. 남은 열로 익혀볼게요. 지금 예, 분홍색 핏기는 다 사라지고요. 예. 뭐 풀리지 않았죠. 예. 드실 때까지 이렇게 좀 고정이 잘 되어 있거든요.
1: 그러게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뭐 한 입 크기로 썰어서 한번 그릇에는 담아볼까 해요.
1: 그럴까요?
0: 네. 한 장으로 말았던 거는 그대로 올리고요.
1: 그러게요.
0: 네.
1: 되게 먹음직스러워 선생님.
0: 미나리 색이 이쁘죠.
1: 색도 예쁘고 소고기의 고소한 향이 그냥.
0: 냄새가 전달이 되면 참 좋을 텐데요.
1: 그러게 말이에요.
0: 전달이 되면 자, 이렇게 해서
1: 단면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0: 네. 뭐 조금 작게 썰으셔도 되는데 네. 크기를 좀 맞춰볼게요.
1: 또 기호에 따라
0: 네.
1: 또 길이가 있는 걸 좋아하시면 길이가 있게 자, 한 입 크게 해주셨으면 한 입 크기로.
0: 썰은 단면도 이쁘죠.
1: 네. 볼까요? 예, 네.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미나리의 향 살아있네요. 식감도 살아있고 아삭한 하면서
0: 촉촉하잖아요. 예, 예. 네.
1: 와.
0: 그대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혹시나 미나리가 숨이 많이 죽었을까
0: 네.
1: 걱정했었는데 전혀 아니에요.
0: 그렇죠. 아주 촉촉하게 살아있는 거 보실 수 있을 텐데
1: 예.
0: 이렇게 잘 보이는 면을.
1: 근데 선생님 고기 요리인데도 네. 무겁지 않고 정말로 웰빙.
0: 뭔가 예. 좀 죄책감이 없죠? 예. 고기 요리 드시면서도. 네.
1: 자,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또 양념장을 만들어 봤잖아요.
0: 네.
1: 양념장까지 맛있게 한번 올려볼까요?
0: 네. 청양고추가 듬뿍 들어갔기 때문에
1: 예.
0: 이렇게 찍어 먹는 것도 좋지만 청양고추를 이렇게 한 입씩 좀 얹어서
1: 맞아요.
0: 드시는 느낌으로 곁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벌써 군침 돌아요.
0: 예. 역시 고기 요리가 예. 향도 좋고 일단
1: 예. 고기와
0: 있습니다.
1: 미나리의 멋진 조합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소고기 미나리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2: 소고기 미나리 구이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소고기를 겹쳐서 펼쳐 놓아줍니다. 소고기는 세 장씩 겹쳐서 길게 만들어도 되고 한입 사이즈로 한 장만 사용해도 됩니다. 소고기에 미나리를 가지런히 올려 말아주세요. 여기에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줍니다. 그런 다음 다진 청양고추, 다진 마늘, 진간장, 식초, 꿀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소고기 마리를 올려 돌려가며 구워줍니다. 소고기 미나리 구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그릇에 담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종지에 양념장을 담으면 소고기 미나리 구이가 완성됩니다. 먹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김정은의 스페셜한 한상차림.

0: 마음껏 먹어도 칼로리 걱정 없는 볶음 요리가 있다. 요즘 핫한 고단백 저칼로리 포두부로 만드는 포두부 해물 볶음부터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로 만드는 가성비 갑 육전 대공개. 담백한 돼지고기에 부드러운 달걀옷을 입은 육전까지. 섬세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깔끔한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귀염둥이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네.
1: 선생님, 네. 이 종종 이 포두부를 맛보고 한번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쵸. 이 포두부에 해물을 더해 근심 도는 오늘의 요리,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포두부 최근에는 쉽게 구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뭐 두부를 좀 농축해놓은 듯한 아주 진한 맛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1: 맞아요.
2: 이렇게 얇게 되어 있고요.
1: 오늘 약간 만두피 모양이에요, 그렇죠?
2: 네, 이렇게 이제 패킹되어서 파는 것도 있으니까요. 네. 쉽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요. 또 좀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서 오늘 새우 준비했고요. 네. 여기 키조개 관자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향채소, 대파, 청운고추 네.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1: 자, 그리고 네. 양념도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네. 한번 볼까요?
2: 네, 양념은 사실 들어간 양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간장 있고요. 네. 또 굴소스, 네. 생강, 마늘편. 그리고 참기름하고 올리고당 들어가고요. 네. 또 감자 전분 이렇게 물에 풀어가지고 물렁말 만들어놨고요. 여기에 네. 물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1: 자, 우리가 네. 늘 있는 재료들이에요. 네. 자, 이 포두부는 고단백이지만 이 가뿐하게 즐길 수 있잖아요.
2: 네.
1: 씹으면 씹을수록 쫄깃하고 부드러워 먹는 재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2: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2: 네, 그럼 먼저 이제 재료를 손질을 해볼 텐데요.
1: 네.
2: 좀 간단한 것부터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네. 우선 이제 대파. 대파는요. 네. 반으로 갈라서.
1: 네.
2: 어슷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1: 자, 아무래도 이 볶음에 대파가 또 빠지면 아쉬워요.
2: 네. 대파 네. 볶아주면은 파기름이 나면서
1: 예.
2: 볶음에 향을 좀 더해줄 수 있고요. 또 오늘 색감도 색감이지만 또 네. 매콤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청원고추 준비를 했습니다.
1: 근데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랑 요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2: 네.
1: 선생님은 우리가 늘 익숙하게 먹었던 어떤 재료들을 아주 환상의 조합으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2: 네, 제가 뭐 요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1: 예.
2: 일단 집에서 매일 요리를 해야 되는 가정주부이기도 하잖아요.
1: 예.
2: 그래서 간단한 재료로 가지고
1: 예.
2: 또 어떻게 색다르게 좀 만들어 볼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너무 복잡하면 또 잘 안 만들어 먹게 되고요.
1: 예.
2: 네, 그래서 가족도 입맛을 도둑이 하기 위해서 좀 예. 고민을 많이 하는데
1: 자, 오늘은 자, 또 이렇게 포두부가
2: 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두피처럼
1: 예.
2: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1: 예.
2: 또 제가 준비한 거는 이렇게 좀 넓적하게 되어 있는 포두부도 있어요.
1: 예.
2: 이렇게 김처럼.
1: 오, 진짜로.
2: 그죠?
1: 예.
2: 네.
1: 근데 이 포두부가
2: 네.
1: 이 두부를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2: 두부를
1: 예.
2: 압착을 해가지고 꾹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축이 되었다라고
1: 예.
2: 보시면 돼요. 식감도 쫄깃쫄깃하고 맛이 있고요.
1: 예.
2: 예. 진한 두부의 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많은 네. 분들이 면처럼도 많이 드시고 요즘은 왜 채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드시는 것 같고.
2: 네. 이게 고단백이고요.
1: 예.
2: 또 뭐 비건이라든지 아까 채식 말씀하셨는데
1: 네?
2: 네, 식물성 단백질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2: 뭐 유부 그리고 뭐 이 포두부 그리고 콩 가공 식품들 다 해당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한 입 크기로 썰어 줄 거예요.
1: 예,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새로운 요리가 나올 것 같은데
2: 네.
1: 이 두부 하면 이제 단백질의 또 끝판왕이잖아요.
2: 그렇죠.
1: 맛까지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2: 네, 이렇게 이제 한 입 크기로 썰어 주시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해물 준비를 해 주시는데
1: 네.
2: 오늘은 새우랑 키조개 관자만 넣을 거예요.
1: 네.
2: 근데 만약에 이거 따로 구입하시기가 좀 번거로우시다 그러면 냉동으로 왜 해물 믹스 팔잖아요. 뭐 새우랑 조개살이랑 막 들어가 있는
1: 맞아요,
2: 거.
1: 맞아요.
2: 네, 그거 그대로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1: 크기는 좀 작더라도.
2: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껍질이 붙어 있는 새우를 사용을 하는데
1: 네.
2: 이때 이렇게 등의 그 내장 부분
1: 예.
2: 빼내시면은 좀 비린맛도 없앨 수 있고
1: 깔끔하게
2: 그렇죠. 씹히는 이렇게 내장이 들어있으면 또 나중에 혀 위에 좀 까끌까끌하게 남거든요.
1: 네.
2: 그래서 꼬리 한 마디 남기고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키조개 관자는
1: 네.
2: 한 5mm 두께 정도로 슬라이스를 해주시면 돼요.
1: 5mm
2: 네. 그래서 관자 하나에
1: 예.
2: 3, 4장 정도
1: 네.
2: 4, 5장 정도
1: 4, 5장.

0: 이렇게 나오게끔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한 장은 예. 두툼하니까 세워서 썰기 힘들거든요. 예. 이렇게 점여주시듯이.
1: 이 관자도 냉동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0: 네, 냉동으로 아예 슬라이스가 돼서 파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럼 패킹만 뜯어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오늘 요리랑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이제 뭘 하면 될까요?
0: 네, 이제 바로 이제 프라이팬에서 볶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네. 양념을 좀 미리 섞어놓고 볶으면은 훨씬 예. 간편할 것 같아요.
1: 그럴까요?
0: 네, 지금 여기 굴소스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에 간장하고 올리고당만 예. 부어가지고 이거 나중에 한꺼번에 넣어줄 거고요.
1: 근데 선생님, 네. 사실 이렇게 이게 양념 재료들인데 네. 전분을 마지막에 들어가는 건 알고 있어요.
0: 네네.
1: 이 다른 재료들은 한 번에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0: 일단은 생강이랑 마늘은 기름에 볶아가지고 향을 우러나게 할 거라서 양념이랑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예. 좀 너무 양념이 탈 수가 있어요.
1: 그러게요.
0: 네.
1: 한 접시에 있다고 다 넣는 줄 알고 또 예.
0: 간장이랑 굴소스랑 저는 네. 참기름까지 그냥 다 섞었어요.
1: 네,
0: 네 이렇게 섞어 놓으시고요.
1: 네.
0: 지금 생강이랑 마늘은 미리 네. 이제 기름에 볶아가지고 향이 충분히 우러나오도록 할 거거든요.
1: 네.
0: 팬으로 좀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조리를 해볼게요.
0: 네.
1: 오늘은 또 어떤 요리가 나올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나 포도부가 있어서 더욱 네. 기대가 돼요.
0: 자, 이렇게 이제 기름을 네. 한 두 큰술 정도 넉넉하게 둘러주세요.
1: 두 큰술 정도 넉넉하게.
0: 그 달군 팬에 넣는 게 아니고요. 네. 차가울 때.
1: 차가울 때.
0: 마늘이랑 생강을 미리 넣어주세요.
1: 네. 처음에 이렇게 해주면 네. 아무래도 이 생강하고 마늘에서 나오는 향이
0: 그렇죠.
1: 기름에, 그렇죠?
0: 끓어오를 때까지 시간, 뜨거워질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으니까요.
1: 예.
0: 그 사이에 마늘이랑 생강의 향을 충분히 우러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네. 굉장히 향긋하죠.
0: 네.
1: 저희가 또 해물이 조금 들어가는데
0: 네.
1: 혹시나 뭐를 이 비릿한 향도 잡아줄 것 같아요.
0: 네. 마늘, 생강은 해물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는 꼭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네.
0: 자, 이렇게 해서
1: 예.
0: 지금 지글지글 소리가 나기 시작을 했죠.
1: 네.
0: 그러면 해물을 넣어가지고 팬의 온도를 좀 내려줄 겁니다.
1: 네.
0: 네. 새우 들어갔고요.
1: 네.
0: 지금 팬이 충분히 달궈진 상태에서 넣어야지 물이 생기지 않거든요.
1: 예. 네. 선생님, 이 해산물이 들어가는 후에는
0: 네.
1: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볶아주면 되는지 너무 또 이렇게 오래 익혀도
0: 질겨지죠.
1: 예.
0: 네. 이렇게 이제 색이 변하기 시작을 하면
1: 예. 아이고.

0: 양념에 또 물을 넣어가지고.
1: 네.
0: 자, 헹궈서.
1: 예.
0: 알뜰하게.
1: 확실히 굴소스가 들어가서 이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향이.
0: 네.
1: 진하게 나는 것 같아요.
0: 굴소스가 들어가면 사실 여러 가지 네. 넣지 않더라도 좀 맛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죠. 좀 네. 달짝지근한 맛도 나면서 또 간장을 넣으면은 굴소스보다는 조금 더 칼칼하고 담백한 맛이 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넣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오늘은 이 해산물과 포도부가 만났지만 이 네. 포도부는 채소랑도 어울리고 또 고기랑도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썰어가지고 볶음 요리에 사용을 했는데 네. 포도부 안에 뭐 볶은 고기라든지 또 구저파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넣어서 말아 드셔도 좋아요. 오,
1: 그러게요. 네.
0: 자, 이렇게 이제 보글보글 끓기 시작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럼 뭐 거의 완성이에요. 너무 빨리 해도 되나요, 제가?
1: 아니, 근데, 네. 뭐 매번 이렇게 새로운 조합을 보여주시는데, 어느 정도 저희가 또 이제
0: 네.
1: 끓여주면은 또 맛있는 볶음이 될까요? 어느 정도 볶아주면?
0: 네, 지금 뭐 해물은 거의 뭐 다 익었고요.
1: 네.
0: 포도부도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보글보글 끓이면서 양념이 이렇게 좀 스며드는 느낌? 한 뭐 2분 정도 끓였어요, 제가. 요거를 또
1: 예.
0: 전분을 잘 풀어가지고 넣어주신 다음에
1: 어쩐지 예.
0: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이
1: 네.
0: 이 재료들이랑 잘 엉겨 붙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가

0: 밥을 한 그릇 좀 넓적한 접시에 담으신 다음에 네. 덮밥처럼 해서 드셔도 맛있어요.
1: 그래도 네. 따끈하게 해서 덮밥이 되겠네요. 네. 이 전분물을 넣을 때도 팁이 있을까요, 선생님?
0: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으시면은요. 네. 한번 이렇게 너무 되직하게 된 거는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물을 넣으면 싱거워지고.
1: 예.
0: 그래서 조금씩 넣어가면서. 그리고 전분의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옥수수 전분도 있고, 뭐 감자 풍미가 나는 뭐 전분.
1: 예.
0: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은 집에서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 넣어보면서.
1: 가감하시면서.
0: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향신 채소들.
1: 네.
0: 대파 넣었죠. 청원고추 넣었습니다.
1: 식탁에 내기 거의 직전에.
0: 네. 이렇게. 넣어서 숨만 죽을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1: 숨만 죽을 정도로.
0: 네. 그리고 뭐 집에 짜투리 채소들, 뭐 쌈채소들 중에 뭐 청경채 같은 거 있으시면. 네네. 그거 잎사귀 띄워가지고 같이 넣으시면 돼요.
1: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지금 들어간 재료는.
1: 예.
0: 뭐 몇 개 안 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뭐 새우, 키조개, 관자 없더라도.
1: 예.
0: 만약에 뭐 집에 그런 고기 냉동실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거
1: 예?
0: 점여가지고 볶아서 하셔도 돼요.
1: 이야, 네. 외식하는 기분인데요.
0: 네.
1: 자, 옮겨 담아볼까요?
0: 완성됐습니다.
1: 우와, 진짜 푸짐해요, 선생님.
0: 이 포도부가 지금 제가 그렇게 막 섬세하게 다루지 않았는데도
1: 그러게요.
0: 하나 찢어지지 않고 형태를 그대로
1: 예.
0: 갖추고 있어서
1: 그 맛도 싹 됐고요.
0: 네. 저는 왜 중식당 가면은
1: 예, 예.
0: 이렇게 포도부 요리 요새는 파는 곳이 많거든요.
1: 예?
0: 꼭 시켜 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1: 와, 네. 그러게요. 저도 오늘 이렇게 한 보고 나서는 아, 포도부를 더 활용해서 많이 먹어봐야겠다.
0: 네.
1: 오늘 이 요리를 먼저 해 먹어본 후에
0: 그렇죠.
1: 예, 포도부 해물볶음.
0: 그래서 나가서 드시지 말고
1: 예.
0: 집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 드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영상 보시고 네?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진짜 분위기 있네요, 선생님.
0: 네, 그렇죠. 또 볶음 면 위에 이렇게 뿌려 드셔도 좋고.
1: 그러게.
0: 네, 됐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포도부 해물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포도부 해물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파는 반 갈라 어슷 썰고 홍고추, 청양고추도 어슷 썰어줍니다. 포두부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새우는 내장, 머리, 껍질을 제거하고 키조개 관자는 얇게 슬라이스해줍니다. 그런 다음 굴소스, 진간장, 올리고당,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편썬 마늘, 생강을 넣어 볶아줍니다. 마늘과 생강은 양념에 섞지 않고 따로 볶아야 향이 더 잘 우러나요. 여기에 새우, 키조개 관자를 넣어 볶다가 포두부, 양념, 물을 넣어 끓여주세요. 전분물을 나눠 넣어가며 농도를 조절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은 다음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포두부 해물볶음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저는 육전은 무조건 소고기로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돼지고기로도 가능하네요.
0: 네, 오늘 돼지고기 이제 등심으로 만들 텐데요.
1: 네.
0: 돼지고기도 소고기 못지않게 또 좀 깊은 맛과 고소한 맛을 살려가지고 육전을 부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1: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럼 또 이제 들어가는 다른 재료들도 볼게요.
0: 네, 보통 이제 밀가루랑 달걀물 묻혀가지고 육전 부쳐내잖아요.
1: 네.
0: 근데 오늘은 여기에 또 포인트가 되는 하나를 더 넣을 거예요.
1: 이게 뭐죠?
0: 치즈가루. 파마산 치즈. 네.
1: 치즈가루죠. 저 빵 가루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0: 그렇죠.
1: 오.
0: 이게 달걀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1: 예.
0: 좀 고소한 맛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담백한 돼지고기 등심의 맛을 좀 고소하게 살려줍니다.
1: 어떤 맛인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 부드럽고 촉촉해 먹어본 사람은 반드시 또 이렇게 찾는 게 육전인데요.
0: 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또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 이렇게 등심을 준비하셨는데.
0: 네.
1: 자, 이렇게 바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0: 네, 일단은 좀 밑간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소금, 후추 밑간을 해주시면 되는데 살짝 소금.
1: 예.
0: 아우, 등심 색이 굉장히 고와요.
1: 그러게요.
0: 네, 기름기가 전혀 없으니까
1: 예?
0: 사실.

0: 부드럽고 담백한
1: 맞아,
0: 맛이 또
1: 맞아.
0: 돼지고기 등심의 특징이잖아요.
1: 맞아요.
0: 보통 이 부위는 우리가 돈가스 할 때, 등심
1: 네네.
0: 돈가스 할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마 이렇게 드셔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1: 그러게요.
0: 해요. 네.
1: 정육점에서 이제 살 때,
0: 네.
1: 이제 육전 할 거예요 하면 이렇게 또 얇게 썰어주시지 않을까, 않을까요?
0: 네, 얇게 썰어줘요. 저도 정육점에서 썰어왔거든요, 사실.
1: 그쵸.
0: 네. 자, 이렇게 소금, 후추 간,
1: 밑간을 하셔서.
0: 밑간.
1: 만약에 선생님 집에 돼지고기 안심이 있으면,
0: 네.
1: 안심도 사용해도 괜찮은 거예요?
0: 네, 안심도 담백하기 때문에 육전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1: 네네.
0: 크기가 조금 작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안심은 썰으신 다음에 뭐 칼등으로 살짝 두드려가지고 넓게 펴주시면은
1: 예.
0: 크기를 좀 넉넉하게 맞추실 수가 있어요.
1: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소금 후추로 밑간 살짝 해주시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혹시나 모를 잡내들이 잡히나요?
0: 사실 뭐 잡내가 잡힌다기보다는
1: 예.
0: 간을 해줌으로써
1: 예.
0: 간이 적절하게 맞으면은요, 우리가 감칠맛이 더 강하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왜 국물 요리 같은 거할 때도요, 간이 되어 있는 것과 되어 있지 않은 걸 비교를 해보면은 간이 되어 있을 때 오히려 그런 국물의 깊은 맛을 느끼게 됩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이 간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 자, 이렇게 윗간을 해줬고요.
0: 네.
1: 자, 그 다음은 뭘 하면 될까요?
0: 자, 밑간을 했으면,
1: 네.
0: 저는 밀가루를 묻힐 테니까요.
1: 예.
0: 옆에서 달걀 물을 좀 풀어놔 주세요.
1: 자, 제가 한번
0: 예.
1: 풀어볼까요?
0: 제가 그러면은 치즈가루를
1: 네.
0: 어느 정도 넣을지를 좀 가늠을 해볼게요.
1: 선생님, 이거 저희가 이제 피자 먹고
0: 네.
1: 이제 주문하면 같이 오는 그 파마산가요?
0: 네,
1: 파마산.
0: 맞아요. 파마산
1: 예.
0: 치즈가루인데, 뭐, 이렇게 조그만 한 봉투
1: 예,
0: 있잖아요. 그거
1: 맞아요.
0: 모아두었다가 버리지 마시고,
1: 맞아.
0: 세네 봉투 정도 달걀에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어느 정도 넣을 거냐 하면,
1: 네, 어느 정도 풀렸어요.
0: 네. 이렇게 이 정도 한번 섞어주세요.
1: 선생님, 이 달걀은 담백하긴 하지만, 이
0: 네.
1: 파마산 치즈의 그 깊은 맛이라고 하잖아요, 그.
0: 그쵸. 또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줄 것 같아요.
1: 예.
0: 돼지고기 등심이 담백한 만큼 이제 그 맛을 보완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 이향 너무 좋아요. 이 파마산
0: 네, 조금 더
1: 치즈가루.
0: 넣어볼까요? 지금 한 큰술 반 정도 넣었어요.
1: 네.
0: 자, 이 정도 넣어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밀가루를 묻혀볼게요.
1: 네.
0: 네, 됐습니다.
1: 풍미가 굉장히 좋을
0: 벌써
1: 것
0: 향이
1: 같아요.
0: 좋죠?
1: 예.
0: 사실 달걀말이 할때 이렇게 묻혀 드셔도 맛있어요.
1: 파마산
0: 네네.
1: 가루를.
0: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살짝 묻혀가지고.
1: 네. 근데 진짜로 많은 분들이 또 육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0: 그쵸?
1: 어렸을 때는 육전을 많이 못 먹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 때는. 예.
0: 맞아요.
1: 근데 이제 뭐 이제 전들도 이제 많이 드시고. 근데 이 육전을 어떻게 하면 좀 맛있게 먹어볼까? 이 부드러운 게 중요하잖아요.
0: 네, 그렇죠. 사실 제일 맛있는 거는 금방 지져가지고 옆에서
1: 맞아요.
0: 먹는 게 맛있는데 좀 뭔가 어른들의 요리 같은 느낌이
1: 맞아,
0: 들잖아요. 네,
1: 육전은.
0: 육전 전문점 가면은 또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렇게 돼지고기 이용하시면 또 가격도 저렴하지만
1: 네.
0: 이렇게 치즈까지 넣었기 때문에 좀 색다르고요.
1: 네.
0: 또 소고기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요. 치즈 풍미 좋아하니까.
1: 그러게요.
0: 네.
1: 그리고 저는 고기가 두껍지 않아서 좀 부담이 좀 덜해요.
0: 이좀 굉장히 많이 드셔도요,
1: 예.
0: 돈가스 한장 드시는 정도가 안될 거예요. 한 여섯 장을
1: 오,
0: 드셔도.
1: 예.
0: 네, 고기 양으로 치면은.
1: 예.
0: 네. 그리고 여기에 육전을 부치신 다음에 안에
1: 예.
0: 뭐 샐러드 같은 걸 돌돌 말아 드셔도 좋고.
1: 롤처럼.
0: 네. 그래서 같이 곁들여서 채소랑 드시기에는 또 아주 좋습니다.
1: 그러게요.
0: 네.
1: 사실 저희가 많은 양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쵸?
0: 그렇죠. 400g 정도밖에
1: 예.
0: 안 되는데
1: 이렇게
0: 이거 혼자 다
1: 해놓으니까,
0: 못
1: 그쵸?
0: 드시죠. 네. 등심을. 자. 됐습니다.
1: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밀가루 묻혀봤고요. 이제 달걀물 입혀서 바로 저희가
0: 삶아주도록
1: 한번
0: 하겠습니다.
1: 육전을 한번 구워보면 되죠? 자, 가보겠습니다. 또전 부치는 향이 또 스튜디오에 가득하겠네요.
0: 네, 또 기름이 들어가면은
1: 예.
0: 또비올때 이렇게 육전 부쳐
1: 맞아,
0: 드시면
1: 맞아.
0: 장마 때 한번 드셔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1: 비가 올때 이렇게 또,
0: 네.
1: 그죠? 생각이 나요.
0: 자, 이렇게 좀 기름 조금 넉넉히 두를게요.
1: 네.
0: 고기가 굉장히 담백하기 때문에 기름이 잘안 나와요, 굽고 있을
1: 맞아, 맞아.
0: 때. 네. 그래서 우리가 팬에 굽다 보면은 왜 육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잘 타는 종류들 있잖아요. 뭐
1: 네.
0: 동그랑땡이라든지 육전도
1: 예.
0: 이제 그렇게 쉽게 타는데 생각보다 잘 타지
1: 예.
0: 않습니다. 돼지고기 안심으로 하시면.
1: 예.
0: 네. 충분히 달궈주시고요.
1: 전을 붙인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0: 네, 전을 붙여주는 거죠.
1: 예.

0: 해서.
1: 이야, 이 소리 너무 좋아요.
0: 소리 좋죠.
1: 예. 그리고 오늘 더 좋았던 건 뭐냐면 전할 때도 네. 손이 많이 가는 재료들이 있어요. 동그랑땡 같은 것들은
0: 맞아요.
1: 뭘 다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소금후추가 하나 해서 밀가루 풀고
0: 맞아요. 그렇죠? 간단해요. 예.
1: 달걀에 치즈가루 하고
0: 그렇죠. 자, 뭐 거의 익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1: 예.
0: 보면은 벌써 색이 변했잖아요. 이제
1: 정말 저도 이제 소고기 좋아하지만 소고기 못지않게 이 돼지고기의 식감도 좋아하거든요.
0: 치즈 향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1: 그러게요. 저희가 평소에 먹던 그 육전과 조금 달리 이 치즈의 향이 이 치즈의 풍미가 진짜 올라와요, 선생님.
0: 그렇죠. 예. 향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1: 고소함에 이 치즈의 풍미가 올라와서 더 먹음직스러워요.
0: 네.
1: 예. 야. 색이 예쁘게 하는데요, 선생님. 익힌데도
0: 익은
1: 것 같아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0: 네, 굉장히 금방 익어요. 이렇게.
1: 오, 향 진짜 더 올라온다, 예.
0: 네, 여기 또 육전이. 예. 보통 뜨거울 때 먹어야지 훨씬 맛있다 하는데. 예. 식어서 먹어도 다른 전보다도 이 풍미가 굉장히 좋아요.
1: 맞아요.
0: 식어도 맛있다.
1: 근데 치즈가루 예. 정말 조금밖에 안 들어갔는데 향 엄청나네요.
0: 그렇죠. 또 살짝 녹아가지고 사이사이 맛이 잘 배어 있을 거예요.
1: 그러게요.
0: 기름 살짝 더 둘러볼게요.
1: 진짜 이 향이 방송으로 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쉬워요.
0: 그러니까요. 이 전 구울 때랑 고기 구울 때 향은 정말 향이 전달이 안 되는 게 아쉽더라고요.
1: 이 파마산 치즈 가루 꼭 이제 배달 음식이나 뭐 피자 시켰을 때 오면은 아껴 드셨다가 이렇게 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엄마가 이렇게 전 구워주시면 예전에 쪼르르 옆에 가서 먹고
0: 맞아요. 옆에서 이렇게 딱 한 입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데요.
1: 맞아요.
0: 예.
1: 근데 선생님 정말 빨리 익어서 좋네요. 그렇죠?
0: 바로 집어도
1: 그쵸?
0: 색이 바로 변했잖아요.
1: 예, 예. 가성비왕. 가성비왕.
0: 자,
1: 네.
0: 고 달걀이 노릇해지면 고기는 뭐 이미 익은 상태예요.
1: 맞아요.
0: 달걀보다 빨리 익는 느낌?
1: 네.
0: 됐습니다.
1: 자, 이제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다 되었고요. 자, 담아보도록 할게요.
1: 손님이 왔을 때 딱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갑자기 오면.
0: 그렇죠. 냉장고에 뭐 재료들이 많이 없을 때도 있고.
1: 네. 그렇게 해두면 이제 미리 이렇게 만들어 뒀다가 아까 손님 오면 이렇게 금세 만들어서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워서만 내면 부쳐서만.
0: 맞아요. 또 등심은요 얇게 썰려면은 살짝 얼어 있을 때가 또 얇게 썰기 좋거든요. 한 덩어리 냉동실에 넣어 놓으셨다가 손님 왔을 때 바로 썰어서 부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주 그냥 너무 먹음직스럽게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육전이 완성됐습니다.
2: 육전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돼지고기에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을 해줍니다. 이렇게 돼지고기에 밑간을 해주면 감칠맛이 더 좋아져요. 달걀을 풀고 파르메산 치즈가루를 넣어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 돼지고기에 밀가루를 묻혀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돼지고기에 달걀물을 묻혀 부쳐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육전이 완성됩니다. 무더위에 기운 팍팍 나게 하는 김정은의 여름 보양 레시피. 한 그릇 뚝딱하면 바로 기력 회복되는 뜨끈한 면 요리. 닭다리로만 만들어 만들기도 편하고 맛도 있는 일석이조 닭탈국수부터 한입 먹자마자 한여름 더위 싹 씻어주는 시원한 반찬, 새콤한 토마토에 새콤한 소스를 더한 새콤 폭발 토마토 냉채까지. 섬세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깔끔한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빈 씨 아직도 광입니다.
0: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1: 선생님, 이 닭칼국수 하면 닭 한 마리를 넣어서 삶는다고 생각하는데요.
0: 그렇죠.
1: 화면으로 보니까 전혀 다른 이 닭칼국수예요. 이 눈에 띄는 재료가 이 닭다리거든요.
0: 네, 보통 이렇게 이제 닭다리로 부위별로 파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닭 한 마리를 사면 조금 다듬기도 번거롭고 좀 힘들어 하시는데 오늘은 이 닭다리

0: 다리를 가지고 간편하게 육수를 내서 만드는 닭칼국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먹음직스러운 네. 닭다리가 있어요. 네. 선생님, 저는 저희 닭칼국수에 감자가 들어가면 그렇게 맛이 좋던데 오늘 감자 준비되어 있는 거죠?
0: 네. 또 여름철에 감자가 또 제철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감자를 넣고 아주 그냥 파근파근하게 닭칼국수 끓이면 예. 나중에 감자 으깨가지고 칼국수도 먹고 또 남은 국물에 밥도 말아 먹으면 또 그게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1: 맞아요. 네.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재료들도 한번 볼게요. 네. 부추도 있네요.
0: 네, 아주 심플하게 만들지만 네. 또 파릇파릇한 부추를 또 살짝 익혀가지고 곁들여 주시게 되면 향도 좋고요. 예. 일단 뭐 부추 몸에도 좋으니까 닭칼국수에 닭이랑 부추랑 감자랑 같이 드시게 되면은 뭐 영양 밸런스도 아주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러게요. 네. 또 양념은 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볼게요.
0: 네, 그리고 이제 닭 다리 살을 떼어낸 다음에 네. 양념 간장을 좀 찍어 드시면은 예. 또 맛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매콤한 청양고추랑 다진 마늘 그리고 간장 올리고당 조금 넣어주시고요. 네. 식초랑 너무 짤 수 있으니까 물까지 조금 섞어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네, 항상 네. 선생님이 요리 재료를 보면 이 맛의 재료를 잘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맛의 밸런스의 재료를 잘 맞아요.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자, 깊고 진하게 후루룩 먹기 좋은 맛보장 닭칼국수. 자, 오늘 요리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닭칼국수에 들어갈 네. 채소부터 한번 손질해 볼게요.
0: 네, 여름철에 이제 구비해 놓는 감자. 네. 감자가 있고요. 또 네. 부추가 있는데, 감자는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 볼게요. 네.
1: 이 감자는 선생님 매번 말씀해 주셨듯이 핵감자가 네. 굉장히 좋잖아요.
0: 네, 여름철에 뭐 감자 제철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삶거나 또 국물 요리 넣으면은 예? 분이 나면서도 아주 구수하고 맛있죠.
1: 포근포근하면서.
0: 네. 그리고 이제 부추를 넣어줄 텐데 네. 부추는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뭐 여름철에 또 냉방병 앓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1: 많아요. 예.
0: 네. 보양 음식을 만드실 때 부추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썰을 거예요 오늘은요.
1: 네. 향도 네. 좋고 맛도 좋은 부추까지.
0: 네.
1: 재료 준비 됐고 그럼 이제. 네. 닭다리는 저희가 이제 맛있게 준비를 했어요.
0: 그렇죠. 닭다리살 이렇게 깨끗하게 예. 손질된 게 파는데 네? 우리가 육수를 내다 보면은요. 국물이 좀 탁해지기도 하고 닭의 약간 누린내 같은 게 신경이 쓰일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0: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네? 그냥 물에 넣고 육수를 내셔도 되는데요. 네. 끓는 물에 튀겨낸 다음에 그 누린내를 없애기 네. 위해서 한번 찬물에 헹궈서 사용을 할 거예요.
1: 끓는 물에 한번 데친 후에.
0: 네네네.
1: 그럼 혹시나 모를 이 뼈 사이사이에 있는 그 불순물 나오겠어요?
0: 네, 사이사이에 있는 것도 나오고요. 네. 또 이렇게 제거되지 않은 핏기 같은 것들이 네. 빠져나오면서 국물을 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자, 끓는 물에 네. 닭다리 넣어줄게요.
1: 예.
0: 이렇게 해서 그냥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 우리 왜 물에 튀겨낸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1: 예, 맞아요.
0: 예, 끓는 물에 넣었다가 바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제 색이 변하면 예? 건져내시고요.
1: 살짝 겉면이 익은 것처럼 보이면, 그렇죠?
0: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바로 건져내시면 됩니다.
1: 저희가 오늘 세척을 잘 해놔서 그렇지 그래도 이렇게 뜨는 게 있네요.
0: 네, 그 사이에 들어있는 피, 예. 뭉쳐있는 피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오늘은 닭다리살이니까 이렇게 했고요. 만약에 닭 한 마리를 예. 손질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닭 한 마리 뼈 있는 거 다 넣으시면요. 네. 부순물 굉장히 많이 빠져나옵니다.
1: 근데 선생님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토종닭을 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네, 토종닭 같은 경우에도요. 네. 좀 육질이 질기면서 오래 네. 끓여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끓는 물에 넣었다가 빼가지고 사이사이에 있는 피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하신 후에 쓰시는 네. 게 좋겠습니다.
1: 자, 이렇게 저희가 한번 이렇게 튀기듯이 네. 깔끔하게 했고요. 이 다음은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선생님?
0: 자, 그럼 이제 네. 이렇게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육수를 내볼 거예요.
1: 네.
0: 우선 육수를 끓여야 되는데 아까
1: 살짝 튀겨냈던
0: 튀겨내서 찬물에 헹군 닭다리 예. 집어 넣으시고요. 또 육수 재료 있었죠?
1: 네.
0: 예, 저기 대파랑 마늘 있는 거 한번 주시겠어요? 네. 대파 그냥 예. 통으로 한번 이렇게 좀 눌러가지고
1: 예, 되게 느낌 있어요 이렇게
0: 그렇죠. 그다음에 통마늘
1: 예.
0: 넣어주시고 통후추
1: 예.
0: 그리고 청주까지
1: 예.
0: 넣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네. 30분까지도 사실 안 걸려요. 20분 정도 예, 센 불에서 팔팔 끓여주시면 됩니다.
1: 네.
0: 네.
1: 자, 한번 센 불에서 팔팔 끓여볼게요.
0: 네,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 덮고 끓이셔도 돼요.

0: 자, 오, 팔팔 끓고 있어요.
1: 예.
0: 네.
1: 야, 우리가 걱정했던 혹시나 모를 그 닭의 누린내 같은 건 전혀 안 나요.
0: 그렇죠. 향이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맑게 끓여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마늘이 으깨지거나 네. 불순물이 많으면 뭐 소창 이용해가지고 걸러내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그냥 쉽게 네. 대파랑 마늘, 통후추
1: 이거 좀 걷어내고요.
0: 건져내시면 될 것 같아요.
1: 어, 국물이 굉장히 뽀얗게 우러났네요.
0: 네. 선생님. 처음보다 굉장히 진하게 육수가 우러나왔죠. 어,
1: 이 육수 맛이 되게 중요한데
0: 네, 벌써 이렇게 진하게 네. 나왔고 고기는 일단은 건져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이 안에서 감자도 익혀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칼국수 넣고 끓여야 되는데 닭다리가 들어가 있으면은
1: 너무 오랫동안 하면
0: 그렇죠. 또 이렇게 다 흩어질 수도 있고
1: 또 너무 질겨질 수도 있죠.
0: 네. 그리고 안에 꽉 차 있으니까
1: 네.
0: 여기 이제 감자를 넣어볼게요.
1: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0: 감자 넣어주시고요.
1: 이 칼국수에 감자 꼭 들어가야 돼요.
0: 네, 맞습니다.
1: 예. 감자를 넣은 후에는 한 얼마 정도 좀 익혀주나요? 아무래도 단단한 정도가 좀 달라서.
0: 네. 감자를 오늘은 조금 크게 썰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1: 네.
0: 끓이신 다음에 한 반 정도 익었을 때
1: 네?
0: 저희가 또 칼국수 면을 넣어야 되거든요.
1: 맞아요. 시간이 네. 걸리죠.
0: 네. 그래서 감자가 한 반 정도 익었을 때
1: 네?
0: 칼국수를 넣고 끓이면 적당하게 형태는 남아있고 칼국수가 네? 다 익은 상태가 됩니다.
1: 집에서 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근데 선생님, 요즘은 이 네. 많은 분들이 칼국수를 또 이렇게 즐겨 드시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젊은 친구도 정말 칼국수 좋아하고, 그리고 닭칼국수.
0: 맞아요.
1: 정말 좋아해요.
0: 네, 닭 한 마리 다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1: 네.
0: 또 그걸 집에서 따라 하려다 보면은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1: 손질이 어려워.
0: 엄두가 네. 안 나잖아요. 예, 네, 그럴 때 이렇게 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닭다리 정말 좋아하거든요. 치킨도
0: 네.
1: 닭다리만 있는 걸 많이 먹기도
0: 맞아요.
1: 하고 하는데,
0: 네.
1: 오늘 굉장히 또 맛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닭다리 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요.
1: 그러게,
0: 그러게. 그렇죠.
1: 맨날 두 개밖에 없었는데.
0: 네, 오늘 네 개나 있으니까 네. 두 개씩 드시면 될 것 같아요.
1: 자.
0: 네. 자.
1: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0: 닭.
1: 예.
0: 감자 다 익은 것 같거든요. 보세요.
1: 예? 한 반 정도.
0: 반 정도 익었어요.
1: 예, 예.
0: 딱 적당한 정도로 익었거든요.
1: 예.
0: 그럼 여기에 칼국수를 넣는데 보통 칼국수가 달라붙게 하지 않기 위해서 표면에 밀가루 처리가 좀 돼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맑게 끓이고 싶으면 한번 헹궈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1: 오.
0: 지금 국물이 굉장히 맑아요.
1: 예.
0: 오히려 약간 걸쭉한 그런 느낌이.
1: 맞아요, 맞아요.
0: 또 맛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칼국수. 오늘은 저는 그냥 넣을 거예요.
1: 어, 근데
0: 예, 그럼 딱 맞게 되더라고요.
1: 상태에 따라 너무 밀가루가 많이 묻어 있으면
0: 네,
1: 한번 털어내고
0: 네, 넣기 직전에 한번
1: 예.
0: 후루룩 헹궈내신 다음에 넣으셔야 돼요. 미리 오. 또 헹궈내면 서로 들러붙거든요.
1: 예.
0: 예, 이렇게 해서 후루룩 해서
1: 자, 칼국수 상태에 따라서
0: 네,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1: 예.
0: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딱 좋을 것 같고
1: 맞아, 칼국수 이제 국물이 너무 맑아도 느낌이 조금 덜해요, 그렇죠?
0: 맞아요, 조금 걸쭉해야지
1: 맞아, 맞아.
0: 잘 식지도 않고
1: 예.
0: 또 감자 이렇게 으깨가지고 걸쭉하게 먹을 때 맛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1: 그 느낌이, 그렇죠?
0: 네. 이렇게 이제 칼국수면 넣었고요.
1: 네.
0: 이제 면 넣고 나서는 아까 고기를 건져놨기 때문에
1: 네?
0: 고기를 좀 살짝 데우고 싶거든요.
1: 맞아요.
0: 같이 넣고 끓일게요.
1: 이때부터는.
0: 네, 한 3분 정도만 끓이면 되니까 고기를 이제 데워주시면 되고 아직 저희가 부추는 안 넣었습니다.
1: 네.
0: 그 이때 소금 후추 간을 살짝 해주셔야 돼요.
1: 이때요.
0: 네.
1: 이때 소금 후추 간을 해주시고 칼국수면이 한 5분 정도 익었던 거
0: 네,
1: 같아요.
0: 맞아요.
1: 5분 정도면.
0: 네. 이제 끓일 동안에
1: 예.
0: 그럼 저희 양념장을 좀 미리 준비를 해놓을까요?
1: 그럴까요?
0: 네.
1: 양념장 한번 만들어볼게요.
0: 네. 끓일 동안에 양념장 만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빨간 고춧가루 넣으면 국물이 또 탁해지니까
1: 네.
0: 청양고추 넣어보려고 하거든요.
1: 칼칼하게.
0: 네. 그리고 다진 마늘 넣어주시고요.
1: 네.
0: 여기에 올리고당.
1: 올리고당.
0: 살짝.
1: 약간의 단맛이 필요해요.
0: 그렇죠.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지만
1: 네.
0: 살짝 넣어주시면 또 맛이 올라오고요. 여기에 물. 물이 조금 넣었어요.
1: 물 좀 넣고요.
0: 네. 네. 그리고 이제 식초
1: 네.
0: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간장을
1: 간장.
0: 마지막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우리가 닭칼국수에 닭다리살을 찍어 먹을 양념장이 완성이 됐어요.
1: 아, 맞아요.
0: 네.
1: 닭다리살이 혹시.
0: 그렇죠.
1: 혹시 이제 간이 좀 덜 될 수 있으니.
0: 네. 또 살이 도톰하니까 싱거울
1: 예.
0: 수 있거든요. 요거 이제 찍어서 청양고추 올려서 찍어 드시면 됩니다.
1: 자, 네. 그러면 이제.
0: 와, 됐네요.
1: 우와.
0: 와.
1: 자, 맛있게 잘 끓고 있는데요.
0: 네, 걸쭉하게. 네. 끓어 올랐어요.
1: 이 칼국수면은 하얗게 되면 익은 거예요?
0: 아, 살짝 투명해지면. 근데 오. 들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불투명하거든요. 이렇게 살짝 예? 올려가지고.
1: 들어보면?
0: 네, 들어보면요. 이렇게 차가운 공기랑 닿으면.
1: 어, 투명해져요, 여기. 어,
0: 투명해지죠. 예. 네. 요 상태일 때. 다 된 겁니다.
1: 예. 그럼... 혹시나 너무 걱정이 된다. 드셔보셔도 네. 됩니다.
0: 아, 그쵸. 드셔보셔도 됩니다. 예. 최고죠.
1: 본인이 원하는 식감대로.
0: 네. 여기 이제 부추를. 예. 거의 이제 남은 열에 의해서 이제 냄비 불 끌게요.
1: 아, 불을 끄고 식탁에 네. 내기 직전에.
0: 네, 이렇게. 네. 넣고. 숨만 죽으면 되니까요. 예. 부추는.
1: 본연의 맛 살리기 위해. 네. 자, 한번 옮겨볼까요? 이야.
0: 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이 닭갈국수는 이들 외식으로만 먹었었거든요. 먹고 싶어서.
0: 네.
1: 닭갈국수 하는 집에 이제 가서 사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쉽게.
0: 이 닭다리살은 손질하기가 워낙 편하니까요.
1: 예, 예.
0: 또 좀 두 팩 정도 사놨다가, 한 팩은 뭐 냉동실에 조금 비상용으로 네. 만들어 보관을 해놓으시면 언제든지 또 꺼내서 만들어 드실 수가 있죠. 자, 칼국수.
1: 예. 오늘 닭다리살 들어가서 오늘 고기 육수도 내주고 네. 맛있게 닭다리살도 먹고 네. 감자도 포근포근하게.
0: 어, 감자가 아주 딱 알맞게 잘 익었어요.
1: 예.
0: 이렇게 또 부서지지도 않고.
1: 그러게요.
0: 예. 그렇다고 안 익은 것도 아니고.
1: 예.
0: 이렇게 파근파근.
1: 오늘 국물이 익었습니다. 굉장히 뽀얗네요, 선생님.
0: 또 약간의 전분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1: 네.
0: 약간 걸쭉하면서도 드셨을 때 좀 맛이 잘 감기면서 네. 어우러질 거예요. 부추.
1: 부추도 아주 그냥 색감이 그냥
0: 이렇게
1: 아주 초록색으로 푸릇푸릇하게.
0: 그래서 지금 제가 2인분을 끓인 거니까
1: 예 넉넉하게.
0: 넉넉하게.
1: 어, 향이 너무 좋네요. 부추 향이.
0: 그렇죠. 부추가 이렇게 살짝만
1: 예.
0: 뜨거운 물에 거의 육수에 담궜다 뺀 정도인데도
1: 네.
0: 향이 확 우러나와요. 자, 그다음에 육수를
1: 예.
0: 부어볼게요.
1: 아, 굉장히 담백하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도 편할 것 같은데요.
0: 이게 또 육수까지 나중에 밥을 말아서 드시기에도 좋으니까
1: 네.
0: 육수 좀 넉넉히 내놓으셨다가 한 번은 국수 끓여 드시고 또 한 번은 이제 그냥 국으로 드셔도 되니까요. 닭다리살을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 그런 멘트 생각 국물이 끝내준다는.
0: 아, 네.
1: 그렇죠. 오늘이 딱 아닐까요?
0: 한번 드셔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1: 네.
0: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고
1: 그다음에?
0: 양념장을 또 담아서 곁들여 볼게요. 자, 청양고추 듬뿍. 그렇게 짜지 않아요, 이 양념장. 네. 이렇게. 아우, 맛있겠네.
1: 그러게요. 자. 자, 이렇게 뜨끈하고 맛있는 닭칼국수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닭칼국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감자는 큼직하게 썰고 부추는 반으로 썰어주세요. 끓는 물에 닭다리를 넣어 데친 뒤 찬물에 씻어줍니다. 이렇게 닭다리를 데쳐줘야 기름기와 누린내를 없앨 수 있어요. 냄비에 찬물, 닭다리, 대파, 통마늘, 통후추, 청주를 넣어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대파, 통마늘, 통후추, 닭다리를 건져내고 감자를 넣어 끓여줍니다. 여기에 칼국수면, 닭다리, 소금, 후춧가루를 넣은 뒤 3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다진 청양고추, 다진 마늘, 올리고당, 물, 식초, 진간장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칼국수 면이 익으면 부추를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종지에 양념장을 담으면 닭칼국수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네. 이 맛있게 익힌 토마토를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냉채인데요.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일단 짭짜리 토마토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네. 뭐 여름의 대표적인 채소죠. 오이.
1: 보기만 해도 시원해요.
0: 네. 그리고 저는 고수 좋아해요.

0: 겁니다. 그래서 고수 먼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1: 네. 고수가 이 향이 굉장히 또 좋잖아요.
0: 네, 고수 좋아하세요?
1: 그럼요. 예전에 잘못 먹었었는데,
0: 네.
1: 먹다 보니까, 아, 왜 좋아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고수 전혀 먹지 못했는데 또
1: 예.
0: 이 고수의 매력을 알고 나서부터는
1: 벌써 이렇게 자르기만 해도 이 향이
0: 맞아요. 너무 좋아해요, 저는.
1: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고수 대신에 뭐
1: 예.
0: 깻잎 넣으셔도 되고요, 미나리
1: 맞아요.
0: 넣으셔도 되고, 또
1: 네.
0: 좋아하는 채소 곁들여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요 짭짜리 토마토인데 과육을 만져보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1: 맞아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게 왔을 때 재료로 안 익은 토마토라고 생각을
0: 네,
1: 했거든요.
0: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1: 예.
0: 사실 드셔보시면은 굉장히 맛이 진하고
1: 예.
0: 또 토마토의 향이 좋습니다. 네,
1: 오.
0: 그래서 이 짭짜리 토마토이기 때문에 또
1: 예.
0: 가능한 써는 방법이 있는데,
1: 짭짜리 토마토.
0: 네, 오늘은 이 슬라이서를 이용해가지고 좀 얄팍하게
1: 예.
0: 넓게 펼쳐서 썰어줄 거예요.
1: 아, 칼로 이용하면 아무래도
0: 그렇죠, 두께를 좀 얇게 썰기 힘드니까.
1: 뭉개지니까.
0: 네, 자, 토마토.
1: 네. 슬라이스 할 때는 좀 조심조심
0: 네.
1: 해주시고요. 아니, 토마토로 냉채를 만든다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 맛도 기대가 돼요. 이 토마토의 이 향긋한
0: 저 벌써
1: 토마토 향이
0: 향이.
1: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선생님? 이런
0: 자, 네,
1: 식으로.
0: 얇게.
1: 우와. 이거 진짜 얇아요, 선생님. 예,
0: 그렇죠.
1: 이렇게.
0: 이렇게 또 썰은 단면이 굉장히 이뻐서.
1: 네. 진짜 얇다. 이렇게 해서 그냥 과육으로 먹어도 좋겠어요. 그쵸?
0: 그치, 요대로 뭐 꿀류 이렇게 뿌려 드셔도 되고,
1: 예.
0: 예, 발사믹이랑 뭐 올리브오일 뿌려 드셔도
1: 저는
0: 되고요.
1: 설탕 쳐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0: 맞아요. 설탕 뿌려 먹는 거
1: 맞아요.
0: 맛있죠?
1: 설탕 뿌려 먹는 거
0: 네.
1: 좋아해요.
0: 자,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해서 또 슬라이스
0: 알뜰하게.
1: 하니까.
0: 네,
1: 확실히 느낌이
0: 됐습니다.
1: 있네요. 그쵸?
0: 그렇죠. 또 다르죠?
1: 예.
0: 똑같은
1: 자.
0: 토마토인데 써는 방법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좀 느낌이
1: 그러게요.
0: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
1: 자, 이번에 오이 해볼게요.
0: 오이를 해볼 텐데요.
1: 네.
0: 오이도 세로로 길게. 조금 더 얇게.
1: 네. 일일이 이렇게 썰지 않아도 돼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0: 슬라이스 하나만 있으면
1: 그러게요.
0: 이거 칼로 썰면 또꽤 힘들거든요.
1: 진짜 얇게 되네요,
0: 좀
1: 선생님.
0: 더 얇게. 네.
1: 좀더 얇게. 자, 토마토보다 좀더 얇게 오이 한다고 합니다.
0: 네, 이렇게.
1: 오이 향도 정말, 이 여름에 토마토랑 오이는 정말 잘 어울리는 채소예요.
0: 등산 갈때 오이 하나만
1: 예.
0: 드셔도 뭐 갈증 해소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1: 수분이 많으니까.
0: 맞아요.
1: 이 토마토도 이 여름철에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0: 자, 이렇게 해서
1: 예?
0: 아주 얇게
1: 예.
0: 슬라이스를 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손.
1: 마지막으로 조심하시고,
0: 자,
1: 자.
0: 불안해하시니까 이 정도까지
1: 우와.
0: 하고요.
1: 선생님, 얼마큼 얇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0: 자, 얇게 어느 정도인지.
1: 손바닥에 한번 이렇게.
0: 자,
1: 이렇게 비칠 정도로, 예.
0: 네. 뷰티 정도로.
1: 오늘 선생님 씨까지 다 먹죠, 근데?
0: 네, 씨까지 다 먹을 거예요.
1: 예.
0: 네, 제거하지 마시고요.
1: 토마토도 이렇게
0: 다,
1: 얇게.
0: 네, 사용을 할 겁니다.
1: 네. 굉장히 청량합니다, 지금 스튜디오가. 이 향이
0: 네,
1: 좋아서.
0: 향이 너무 좋네요,
1: 예.
0: 진짜.
1: 자, 이제
0: 이렇게
1: 재료 손질
0: 해서,
1: 됐죠?
0: 네, 재료 손질됐고요. 고수까지 됐습니다.
1: 네.
0: 그러면, 이제 끝나요. 정말.
1: 자, 그러면 이제
0: 네. 네,
1: 양념
0: 양념
1: 한번
0: 만들어
1: 볼게요.
0: 볼게요. 물이랑,
1: 네.
0: 식초,
1: 새콤하게.
0: 네, 소금,
1: 네.
0: 다진
1: 다진 마늘
0: 마늘,
1: 들어가면 또 맛있죠.
0: 네, 그리고
1: 꿀!
0: 꿀.
1: 선생님은 꿀을 참 활용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설탕 대신에
1: 네.
0: 꿀을 넣으면은요, 설탕을 넣는 양보다 조금 적게 넣어도 좀 단맛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높아져요. 그래서
1: 향도
0: 저는,
1: 진하고, 그쵸?
0: 네, 그래서 꿀을 저는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
1: 그다음에
0: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참기름.
1: 참기름까지. 어떻게 양념 재료도 굉장히
0: 간단하죠?
1: 간단해.
0: 너무 간단하죠? 나머지는
1: 예.
0: 사실 각각 채소가 지니고 있는 향이 더해지면서
1: 예.
0: 이 요리의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스를, 소스만 찍어 드셨을 때보다 다 같이 향이 섞였을 때 훨씬 맛있어지니까요.
1: 네.
0: 자, 그러면 이제 완성 접시에 담기만 하면 돼요.
1: 바로 이거.
0: 네.
1: 네. 자, 이제 바로 담아보는 거죠, 선생님.
0: 네, 요 소스는 이제 마지막에 뿌려볼게요.
1: 네. 저는 선생님 냉채라 그래가지고,
0: 네.
1: 사실 냉채는 평소에 저희가 많이 먹긴 하지만,
0: 네.
1: 오늘 이 냉채는

0: 뭔가 선진들이 왔을 때 좀 분위기 있는.
1: 그쵸.
0: 뭐 대단한 재료는 아니잖아요.
1: 맞아요. 만드는 방법도, 어, 벌써 끝났어? 라는 식으로 예, 아마 예. 생각을 하셨을 텐데, 어, 써는 방법만 달리 해주면 예. 정말 이렇게 그릇에 돌려서 담기만 해도
0: 예, 분위기가.
1: 뭔가 좀 요리 같잖아요.
0: 예, 예.
1: 그쵸. 이렇게. 그래서. 빙 돌려 담을게요.
0: 예.
1: 지금 두 개 썰었는데 이렇게 원형으로
0: 한 끼 먹기 충분할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여럿이서
1: 이렇게 좀 돌려 담으시고
0: 네.
1: 오늘 오이랑 고수.
0: 네. 고수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 미나리나
0: 깻잎.
1: 네. 그래서
0: 네. 아니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선생님. 그렇죠?
1: 그렇죠. 리본처럼.
0: 네, 아주 초록초록. 가볍게 샐러드처럼 먹어도 좋겠어요, 그렇죠?
1: 예, 또 요 오이의 식감이 얇게 썰었기 때문에
0: 예.
1: 또 이렇게 두껍게 송송 써는 거랑은 또 달라요.
0: 맞아요.
1: 네, 꼭 이렇게 좀 얄팍하게 썰어서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0: 진짜로.
1: 네.
0: 오, 향이 너무 좋아요.
1: 그렇죠, 향 좋죠.
0: 이 세 가지 향이 합쳐지니까 마지막에 양념, 이 소스라고 하나요?
1: 네.
0: 양념은 끼얹듯이.
1: 끼얹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에 참기름의 풍미를 좀 가미를 했는데
0: 네.
1: 여기에 뭐 올리브오일을 섞으면은 또 파스타에 또 잘 어울리는
0: 어,
1: 그런 샐러드가 되겠죠.
0: 뭐 한식 양식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네. 기름 하나만 바꿔줘도
0: 예.
1: 뭐 다양하게 또 냉채 응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0: 네.
1: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0: 자, 이렇게 너무나 분위기 있는 토마토 냉채가 완성됐습니다.
2: 토마토 냉채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고수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짭짜리 토마토, 오이는 얇게 슬라이스해줍니다. 그런 다음 물, 식초, 소금, 다진 마늘, 꿀, 참기름을 섞어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설탕 대신 꿀을 넣으면 적은 양으로 깊은 단맛을 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토마토, 고수, 오이를 담고 소스를 뿌리면 토마토 냉채가 완성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나는 여름. 후딱 만들고 금세 먹는 간편 여름 레시피. 특별한 반찬 필요 없이 이 덮밥 하나면 한 끼 뚝딱. 부드러운 가지와 짭조름한 소스의 조화가 잘 어울리는 가지 돼지고기 덮밥부터 함께 먹어 더욱 맛있는 찰떡궁합, 풋풋한 오이와 향긋한 샐러리가 만났다.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이 재미있는 오이 샐러리 무침까지. 섬세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김정은 요리연구가의 깔끔한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최유비 에너지 강입니다.
3: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0: 선생님, 습도가 높아 무덥기만 한 요즘 불 앞에 서 있는 것도 고생인데요. 이렇게 더운 날엔 여러 가지 반찬 필요 없이 한 그릇 덮밥이면 그만일 것 같아요.
3: 네,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한창인
0: 네?
3: 가지하고 또 돼지고기까지 넣어가지고요.
0: 예.
3: 정말 한 그릇으로 영양 밸런스도 좋고요.
0: 네?
3: 또 맛도 기가 막힙니다.
0: 자, 그리고 선생님 네. 이 단짠단짠하고 맛깔스러운 양념들 한번 살펴볼게요.
3: 네. 네, 일단 이제 넣어주시는 양념을 먼저 볼 텐데요.
0: 네.
3: 들어간 양념은 일단 향을 내기 위해서 다진 마늘이랑 생강 넣어주시고요.
0: 네.
3: 여기에 또 풍미를 주기 위해서 참치, 그리고 올리고당, 참기름, 간장, 또 걸쭉하게 전분을 넣어가지고 농도를 낼 거고요.
0: 네.
3: 후추에 또 물을 넣어가지고 좀 자작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0: 예, 가지 오랜만에 너무 반갑네요.
3: 네, 너무 맛있죠.
0: 그렇죠?
3: 네.
0: 더운 여름날 간단하고 입맛 살리는 한 그릇.
3: 네.
0: 자,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가지 돼지고기 덮밥.
3: 네.
0: 먼저 가지부터 손질을 해볼게요.
3: 네. 가지는 한입 크기로 네. 썰어주시면 되는데 우선 반으로 좀 갈라가지고
0: 예.
3: 썰어보도록 할게요.
0: 자, 가지가 아주 보라색으로 아주 탐스럽게
3: 저 반으로 갈라가지고요.
0: 예. 뭐 가지 좋은 거는 가지 몸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니까.
3: 그렇죠. 가지의 또 보라색이
0: 예.
3: 또 항산화제 역할을 하잖아요.
0: 맞아요.
3: 이렇게
0: 툭툭
3: 좀 큼지막하게 한 입 네. 크기로 썰어주시고요.
0: 네.
3: 일정한 크기보다는 이렇게 좀 어슷어슷 썰면서 또 숟가락 위에 딱 올라갈 정도로
0: 네.

0: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정도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1: 이런 투박한 느낌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덮밥에.
0: 그렇죠. 그리고 또 볶은 돼지고기하고 또 잘 엉겨가지고요. 예. 일정하게 써는 것보다 이 정도 한 입 크기로 썰어주시는 게 덮밥할 때는 잘 어울리더라고요.
1: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 덮밥하는데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네. 크게 많이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근데 막상 가지, 조리했을 때 어떻게 돼요?
0: 맞아요. 가지의 뭐 90% 이상이 사실 수분이에요. 예. 그만큼 또 칼로리도 적고 또 수분이 어느 정도 빠지면 쫄깃하면서도 처음에 이 생가지일 때보다는 네. 훨씬 또 쫄깃한 맛이 좋기 때문에 네. 좀 넉넉하다 싶어도요. 네. 익히고 나면은 부피가 확 줄어드니까요. 이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파.
1: 네.
0: 대파는 좀 성글게 네. 다져줄 거예요.
1: 성글게.
0: 네. 너무 잘게 다져실 필요는 없고요.
1: 네.
0: 이렇게. 다져주시고.
1: 네.
0: 잎사귀 부분도.
1: 대파는 어느 요리에 들어가든 자기 할 일을 톡톡히 해주는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또 보조 역할이 되기도 하고 네. 또 큼지막하게 구워가지고 뭐 가지덮밥에 곁들이셔도 되고요.
1: 네.
0: 뭐 어떻게 드셔도 사실 만능 채소에 가깝죠. 이렇게 해서
1: 청양고추예요.
0: 청양고추예요. 좀 매운 거 못 드시면은
1: 네.
0: 고추 생략하셔도 되는데
1: 네.
0: 조금 이렇게 톡톡 씹히는 청양고추의 맛이
1: 칼칼하게.
0: 또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1: 맞아요.
0: 자, 이렇게 해서
1: 혹시나 물을 느끼하면 잡아줄 수 있거든요.
0: 맞아요. 오늘 이제 고기가 또 듬뿍 들어가거든요. 생각보다.
1: 네.
0: 이렇게 중간중간 씹히면 김치 생각이 안 나고
1: 맞아요.
0: 마지막까지 정말 간단하게 한 그릇으로 네. 드실 수가 있어요. 다른 반찬 없이도.
1: 맞아요.
0: 이렇게 됐습니다. 씨까지 같이 넣을 거예요.
1: 네. 자, 이 다음 화제 뭐 하면 될까요?
0: 네, 그러면
1: 네.
0: 양념을 이제 순서대로 네. 넣어줄 거라서
1: 네.
0: 제가 양념을 좀 가까이 두고 순서대로 넣는 거를 이제 차차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1: 이 덮밥은 들어가는 재료도 중요하지만 이 양념이 정말 큰 역할을 하거든요.
0: 네, 맞습니다. 자, 우선
1: 예.
0: 오늘은
1: 네.
0: 가지를 좀 먼저 구워서 건져낼 거예요.
1: 가지를요?
0: 네, 지금 이렇게 팬에 기름을 둘러가지고 달궜어요.
1: 근데 이렇게 뜨거 오늘따라 유독 더 뜨겁게 달구신 이유는 뭐예요?
0: 네, 그 이유는 가지를 좀 노릇하게 구워낼 거거든요.
1: 네. 근데
0: 가지가 스펀지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달궈지지 않은 상태로 넣으면 안에 기름을 쫙 빨아들여서 좀 느끼해질 수 있어요.
1: 아, 이 기름을?
0: 네. 그래서 충분히 달군 후에
1: 예.
0: 볶으셔야만 안에 있는 수분이
1: 않네.
0: 빠져나오지도 않고
1: 예?
0: 기름도 많이 먹질 않아요.
1: 네,
0: 그렇다 해도 아무래도 스펀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넣은 거 쫙 빨아들였는데
1: 예.
0: 이 정도까지만 넣고 구워볼게요.
1: 예?
0: 네, 그래서 노릇하게 좀 색이 입혀질 정도로 구워내시면 됩니다. 센 불에서.
1: 센 불에서.
0: 네.
1: 선생님, 가지도 이제 여름철에 많이 나나요?
0: 네, 여름의 대표적인 채소죠.
1: 예.
0: 텃밭 하시는 분들.
1: 예?
0: 뭐 가지랑 뭐 고추랑 그쵸?
1: 네,
0: 상추.
1: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제철에 나오는 채소를 많이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그렇죠?
0: 네. 또 어떤 한 연구에서는요. 영양 성분 조사를 했더니
1: 예.
0: 제철에 먹는 것이 하우스에서 재배한 것보다 이러한 영양 성분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1: 오, 아무래도 제철이니까.
0: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1: 노릇노릇해졌죠? 그냥 바로 이 덮밥에 넣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볶아서 넣으면 식감도 훨씬 다르겠어요.
0: 네, 쫄깃쫄깃해져요.
1: 아, 그래요?
0: 네. 맞아요. 뒤집어가지고도 한번 구워볼게요.
1: 수분이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
0: 그렇죠. 수분 없이 이렇게 바짝
1: 네.
0: 좀 쫄깃하게 구워졌는데 가지가 네. 살짝 투명해지기 시작을 했죠.
1: 맞아요.
0: 그럼 이제 슬슬 꺼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1: 자, 너무 먹을 게 없어 보이는데.
0: 아까 이 접시에 바로 꺼내도
1: 아, 될까요?
0: 네. 자,
1: 아,
0: 꺼냈습니다.
1: 자, 주겠습니다.
0: 그리고
1: 네.
0: 불을 살짝 줄인 다음에 기름을 둘러가지고요.
1: 네.
0: 여기에 이제부터
1: 고기 나갈 차례죠?
0: 예, 근데 고기 전에
1: 예?
0: 먼저 향을 좀 낼 거예요.
1: 아, 향을.
0: 네. 다진 마늘 넣었고요.
1: 네. 요 과정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다진 생강 넣었고요.
1: 네.
0: 다진 대파까지 넣겠습니다.
1: 대파까지.
0: 향신 채소라 그러죠.
1: 맞아요. 확실히 이 채소들이 들어가면
0: 네.
1: 고기에 혹시 모를 누린
0: 맞아요. 누린내를
1: 예.
0: 제거를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향이 충분히 우러나왔으면
1: 네.
0: 이제 더 볶으면 탈 수 있어요.

0: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충분히 팬 온도를 올리신 다음에 네. 고기를 넣어볼게요.
1: 네, 고기 넣도록 할게요.
0: 네.
1: 넣어볼까요?
0: 네, 넣어주세요.
1: 오늘은 이거 다짐육이에요?
0: 네, 다짐육이에요. 네. 돼지고기 다짐육.

0: 다 익으면 예. 서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색이 하얗게 변하거든요.
1: 예.
0: 근데 이렇게 아직 붉은 상태일 때는
1: 옮겨요.
0: 서로 옮겨 붙어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요. 다 떨어지고 나서는 고온 가루 형태로 될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1: 선생님도 물론 요리를 하시는 분이지만
0: 네.
1: 어떤 날은 그냥 간단하게 한 그릇에 끝내고 싶을 때 많잖아요.
0: 많죠. 요리하는 네. 걸로 끝나지 않고 또 설거지가 그렇죠.
1: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덮밥을 하게 되면 그냥 네. 한 그릇에 풍족하게
0: 맞아요.
1: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또 다 좋아합니다.
1: 맞아요.
0: 이 메뉴를 하면 자 지금 뭐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1: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달나달하게 고기가 다 풀어졌어요. 네.
0: 자, 그럼 여기에 네. 양념을 넣고 가지를 넣어볼게요.
1: 양념을 넣고요.
0: 네.
1: 자, 양념 들어간 순서 어떻게 돼요?
0: 자, 간장 넣어주시고요.
1: 간장 넣고요.
0: 네, 순서는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1: 네.
0: 올리고당 넣었습니다.
1: 올리고당 넣고요.
0: 네. 자, 올리고당에 물 조금 타가지고.
1: 네.
0: 알뜰하게. 넣어주시고.
1: 네.
0: 잘 섞은 후에.
1: 섞은 후에.
0: 후춧가루 조금.
1: 네. 후춧가루 넣고요.
0: 참치액.
1: 참치, 오! 네. 참치액이 들어가서 감칠맛이.
0: 그렇죠. 감칠맛이 확 올라옵니다.
1: 예, 예.
0: 그리고 물.
1: 오.
0: 넣어주시는데, 이때 가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아, 이때요?
0: 네.
1: 양념 다 넣은 후에. 아까 저희가 한번 구워냈던.
0: 네.
1: 넣어볼게요. 수분을 촉촉하면서 쫄깃쫄깃한.
0: 네.
1: 예.
0: 이미 가지는 다 익었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이제 양념에. 양념이 잘 배도록 졸여낸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물이 후루룩.
1: 예.
0: 그렇죠.
1: 사실 덮밥은 이렇게 흐르면 안 되는데 그렇죠.
0: 네, 이건 국밥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1: 예.
0: 전분으로 물렁말을 풀어가지고 좀 걸쭉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한꺼번에 다 넣지
1: 때,
0: 마시고
1: 예. 조금씩 하신다고요?
0: 네. 뭐 상태를 보면서.
1: 네.
0: 팔팔 끓을 때 넣어주셔야 돼요.
1: 팔팔 끓일 때.
0: 네.
1: 끓일 때 자, 농도를 봐가면서
0: 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남겨도 될 것 같네요, 오늘.
1: 오, 향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
0: 네, 여기 이제 마지막에 참기름을 둘러주면 또 향이 확 올라옵니다.
1: 그러게요.
0: 참기름 둘러주시고
1: 네.
0: 청양고추.
1: 예.
0: 청양고추는 조금 남겨두었다가
1: 네, 어.
0: 덮밥 담으시고 토핑처럼 네. 위에 살짝 올리셔도 돼요.
1: 이제 불을 끄셨어요.
0: 네, 불 꺼서 이제 완성이에요.
1: 와, 향이 네. 정말 너무 좋은데요. 자, 한번 옮겨 담아볼게요.
0: 밥을 제가
1: 네.
0: 좀 넓게.
1: 고로 펴서. 그리고 선생님 혹시 이제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0: 네.
1: 어떻게 해서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0: 오늘 저는 청양고추를 넣었는데
1: 네.
0: 아니면 고추기름을 참기름 대신에 마지막에 한 바퀴
1: 예.
0: 피리릭 둘러주셔도 매콤하고 잘 어울립니다.
1: 혹시 두반장은 어때요?
0: 아, 두반장 예. 넣으셔도 돼요. 두반장을 처음에 왜 생강이랑 마늘 볶을 때
1: 예.
0: 그때 두반장을 좀 넣고 볶으셔도 두반장 특유의 매콤한 맛을 살릴 수가 있어요.
1: 그러게요. 여러 가지 활용도 되고
0: 이렇게 밥에 전체적으로 뿌려주는 게 아니라
1: 예.
0: 이렇게 반 정도 밥은 담아주시고
1: 예.
0: 옆에 담아주시면
1: 이렇게 집에서 먹을 때도 이렇게
0: 예.
1: 저 섞어가면서 그렇죠?
0: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아까 네. 청양고추
1: 예.
0: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토핑처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너무나 맛있을 것 같아요. 부드럽고 촉촉하고
0: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가지 돼지고기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가지 돼지고기 덮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지의 꼭지를 제거한 뒤

0: 갈라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대파와 청양고추는 다져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충분히 달군 뒤 가지를 넣어 구워줍니다. 이때 팬을 충분히 달궈야 가지의 수분이 빠지지 않고 기름을 잘 먹지 않아요. 다시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다진 대파를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다진 돼지고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진간장, 올리고당을 넣어 섞고 후춧가루, 참치액, 물, 가지를 넣어 볶아주세요. 덮밥 소스에 전분물을 나눠 넣어가며 볶다가 참기름, 청양고추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밥을 담고 덮밥 소스를 얹은 뒤 남은 청양고추를 올리면 가지 돼지고기 덮밥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오이 샐러리 무침은 비주얼부터 양념까지 제가 흔히 먹는 오이 무침이 아닌데요. 이 특별한 양념의 재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우선 뭐 오이랑 샐러리, 청홍고추는 뭐 흔히 오이 무침 할 때도 사용을 하시는데
1: 네.
2: 이 양념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1: 그러게요.
2: 네, 오늘 들어가는 양념은요. 우선 네. 보시면은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생강이 있고요.
1: 네.
2: 식용유가 들어가요.
1: 오.
2: 네, 이걸로 이제 고추기름을 만들 거고요.
1: 네.
2: 또 설탕, 소금, 식초, 간장까지 넣어서 오이 무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오이가 많이 나는 철에 다양하게 맛볼 수 있겠는데요.
2: 네.
1: 자, 바로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자 너무나 신선한 오이부터
2: 네.
1: 해볼까요?
2: 네, 오이는요.
1: 네.
2: 사실 뭐 슬라이스 할 수도 있고 채 썰 수도 있는데
1: 네.
2: 오늘은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1: 어, 이거 뭐예요?
2: 네. 방망이를 두들겨 볼 거예요.
1: 와, 오이를 방망이로 두들긴다고요?
2: 네. 또 너무 세게 두드리지는 않고요.
1: 예.
2: 살짝 금이 가게끔. 자, 보세요.
1: 아, 너무 이렇게. 세지 않게.
2: 네, 이렇게. 갈라지죠?
1: 예.
2: 네, 그래서 두들겨가면서.
1: 이런 식으로.
2: 네. 자, 이렇게 해서.
1: 예.
2: 두드려주세요.
1: 오.
2: 이렇게. 쩍쩍 쪼개져요.
1: 네. 혹시 최고의 요리비가 하면서 이렇게 오이를 이렇게 손질하는 건
2: 처음 보셨나요?
1: 예, 예, 예. 근데 진짜 향이 엄청나요 지금.
2: 네, 향이 확 올라오면서 예, 예. 좀 이렇게 울퉁불퉁 썰은 단면이 그렇죠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념이 잘 더 엉겨서 예. 맛을 냅니다.
1: 오, 선생님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봐요. 일주일 동안 저랑 하느라고 스트레스가 좀 생기셨나요?
2: 아우, 오늘 왜 이렇게 잘 될까요? 자, 이렇게
1: 예.
2: 됐죠?
1: 뭐, 네.
2: 네. 아, 저만 했나 봐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2: 걸.
1: 아니, 근데 선생님, 어떨 네. 때는 있잖아요. 너무
2: 네.
1: 이렇게 정갈하게 써는 것보다
2: 그쵸.
1: 이렇게 투박하게 네. 이렇게 만들어진 음식도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2: 네, 이렇게 드시고 싶으실 때가 또 있죠.
1: 맞아요, 맞아요.
2: 네. 이렇게 해서 됐으면
1: 예.
2: 뭐 이건 좀 너무 크니까
1: 예.
2: 이때부터는 한입 크기로 좀 썰어줄게요. 꼭지 부분 제거를
1: 예.
2: 하시고
1: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2: 네.
1: 이렇게 두들겨주니까 향이 지금 엄청나요.
2: 향이 확 올라오죠?
1: 예, 예.
2: 그렇다고 또 너무 자잘자잘하게 두드리면은 으깨지니까 과육 부분이 이제 묽어지고요. 제가
1: 예.
2: 좀 세게 탕탕 두들겼잖아요.
1: 예.
2: 그러면서 이제 쪼개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1: 자, 오늘만큼은 이렇게 오이 손질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시는
2: 네, 것도. 스트레스를
1: 예.
2: 좀 날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2: 네. 자, 이렇게 해서
1: 네.
2: 준비해주시고
1: 어, 더 시원해 보여요, 선생님.
2: 그렇죠. 일정하지 않으니까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1: 예, 예.
2: 그래서 담아주시고.
1: 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2: 금방 끝났어요.
1: 예.
2: 네. 그리고
1: 자.
2: 샐러리.
1: 샐러리.
2: 네.
1: 샐러리도 향이 정말 좋죠, 선생님.
2: 네, 샐러리 향이 좋은데
1: 예.
2: 이제 조리를 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1: 아,
2: 섬유질이 좀 질겨요.
1: 맞아요.
2: 이대로 하다 보면은 좀 이에 잘 끼죠.
1: 맞아요.
2: 네.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1: 질긴 부분만.
2: 네. 그리고 예. 샐러리도 좀.
1: 아, 요것도요?
2: 퉁.
1: 아직 오이에서 퉁. 스트레스가 좀 덜 풀리셨나 봐요.
2: 네. 조금 더 풀어야 될 것 같아요.
1: 아, 요것도
2: 네.
1: 통일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2: 이렇게 해서.
1: 어, 확실히 두들기고 나니까 이 샐러리 향도.
2: 확 올라오죠. 우와. 네. 근데 고추는 두드리지 않을 겁니다.
1: 예.
2: 이렇게 해서. 고추는 좀 질기니까
1: 네.
2: 이렇게 송송 썰어주셔야 돼요.
1: 확실히 선생님, 네. 이 더운 여름에는 오이가 최고인 것 같아요.
2: 오이 네. 드시면은 뭐 물을 수분 보충을

0: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네. 왜 등산 갈 때 오이 그냥 챙겨가시기도 하잖아요.
1: 맞아요. 네. 아삭거리는 식감 자체가 너무 좋고
0: 네. 이렇게 예. 담아놓습니다. 자. 씨까지 다 사용할 거예요, 오늘은.
1: 네, 청원고추 이렇게 한번 썰어봤습니다. 이렇게 채소들 저희가 손질해봤는데 이 다음 네. 뭘 하면 될까요?
0: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고추기름을 네.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1: 네.
0: 기름을 먼저 좀 달궈볼게요.
1: 자, 고추기름. 물론 고추기름 내는 법 알고 계시는 분들 있겠지만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0: 네,
1: 한 번 더 이렇게 알려주세요.
0: 네, 고추기름을 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름이 일단은 들어가겠죠.
1: 네.
0: 그런데 다들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네. 이렇게 달군 기름에 딱 고춧가루랑 마늘이랑 넣거든요.
2: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0: 네, 그러면 새카맣게 타면서 굉장히 쓴맛만 나요.
2: 맞아요. 맞아요.
0: 맞아요. 그 예. 불 조절하기 굉장히 힘든데 예. 실패하지 않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네. 자, 기름을 일단 달구는 거예요?
0: 네. 기름이 지금 달궈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고요. 네,
1: 그럴까요?
0: 네. 작은 볼에 고춧가루 넣어주시고
1: 네.
0: 그리고 다진 마늘이랑 생강을 좀 넣어볼게요.
1: 아, 여기요?
0: 네. 다진 마늘. 마늘 너무 잘게 다지지 마시고요.
1: 네.
0: 살짝 입자가 있게 넣어주시면 네. 더 씹는 식감이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1: 이렇게 다른 볼에 섞었어요.
0: 네, 섞어주시고요.
1: 네.
0: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
1: 네.
0: 고추기름 만들 준비 완료입니다.
1: 아, 이렇게 하면요?
0: 네.
1: 지금 이제 불을 끄셨는데.
0: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아지랑이처럼
2: 맞아요.
0: 네, 기름 표면에 이렇게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연기가 날 때까지 하면은 아무리 뜨겁지 않은 볼에 옮겨 넣는다 해도 예. 탈 수가 있어요. 연기가 나기 직전?
1: 직전까지.
0: 까지.
1: 예.
0: 그래서 이렇게 돼보면은 확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거든요.
2: 오, 네. 맞아요. 맞아요.
0: 그쵸?
1: 기름에
0: 그쵸?
1: 열이 올랐을 때.
0: 네. 요때 지금 고춧가루,
1: 예.
0: 마늘, 생강 넣은 곳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1: 자, 이쪽으로 한번 옮겨서 한번 부어볼게요.
0: 그럼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기름을 부으니까 칙 소리가 나겠죠?
1: 네.
0: 한번 잘 봐주세요.
1: 네. 오. 뭔가 튀겨지듯이.
0: 네, 예. 맞습니다.
1: 근데 타진 않아요, 선생님?
0: 그렇죠. 타지는 예. 않죠. 그리고 생강이랑 마늘이 수분이 좀 있기 때문에
1: 예.
0: 타지 않으면서 이 기름의 온도 때문에 향이 확 예. 올라옵니다.
1: 진짜 맛있는 향 나요, 선생님.
0: 그렇죠. 이제 뭐 거의 요리 끝났습니다.
2: 여기 이제 기름 보이시죠, 이렇게?
0: 네, 고추기름.
2: 예,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0: 기름을 좀 더 많이 부으시면
2: 예.
0: 고추기름이 더 많이 나오고요.
2: 예.
0: 오늘은 기름보다는 요 볶은 고추의 풍미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기름을
2: 예.
0: 좀 적게 넣었어요. 네, 이렇게 요 정도로 만들어주세요.
1: 집에서 만든
0: 네.
1: 고추기름입니다.
0: 요거 이제 냉장 보관해 놓으시면은
1: 네.
0: 한 달 이상 놓고 드실 수 있으니까요.
1: 네.
0: 좀 넉넉하게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너무 쉽네요, 선생님.
0: 네.
1: 자, 이제 무쳐보면 되는 건가요?
0: 네, 무쳐보면 되는데 아예 양념을 여기서 다 만들어 버릴게요.
1: 네.
0: 오늘은 오이 무침을 요 양념 다 넣고 만들 거라서
1: 네.
0: 여기에 뭐 설탕 넣고요.
1: 네.
0: 그리고 소금도 두 꼬집 정도. 넣어주시고요.
1: 네. 오늘 이렇게 이 마늘을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씹는 식감도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잘게 넣지 않은 이유를
1: 네.
0: 이따 드셔보시면 또 아실 거예요. 아,
1: 그러게요.
0: 네. 여기에 식초, 새콤달콤하게
1: 예.
0: 오늘 할 거라서.
1: 선생님, 지금 만드는 이 양념은
0: 네.
1: 이 오이뿐만 아니라 다른 채소에도 좀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 구운 가지에 버무려 드셔도 좋고요.
1: 예.
0: 그리고
1: 양파.
0: 양파도 좋죠.
1: 예.
0: 네, 맞아요. 양파도
1: 네.
0: 잘 어울리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념 끝입니다.
1: 예, 진짜 간단합니다.
0: 네. 요거를 이제
1: 버무려 볼까요?
0: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좀 양념이 넉넉한 게 좋아 그러면 뭐 다 넣으셔도 되는데
1: 네.
0: 아니면 이렇게 오이를 담고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담아내셔도
1: 뭔가
0: 돼요.
1: 뭔가 드레싱 느낌처럼.
0: 네. 아무래도 묻혀놓으면 좀 숨이 빨리 죽을 수 있으니까
1: 예.
0: 그냥 담아낼 때
1: 드실 때
0: 큰 대접에 오이 듬뿍 담고 이렇게
1: 예.
0: 뿌려나가면은 또 뭔가 한 접시 요리 같잖아요.
1: 맞아요.
0: 네. 이렇게 해서 너무 쪼물쪼물하지 않고 가볍게
1: 예.
0: 가볍게 묻혀낼게요.
1: 아니, 정말 오이 무침 우리 많이 먹어봤잖아요.
0: 네.
1: 근데 진짜 좀 다른 느낌이에요.
0: 조금 다르죠?
1: 예, 예.
0: 윤기가 흐르면서 좀 볶은 고춧가루처럼
1: 예.
0: 좀 고소한 향이
1: 맞아요, 맞아요.
0: 드셔보시면
1: 고소한
0: 올라옵니다.
1: 향이, 예.
0: 네.
1: 원래 이렇게 톡 쏘는 향이 많이 나는데
0: 맞아요.
1: 고소한 향이 좀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0: 네. 근데 또 오이의 시원한 맛이랑 잘 어울리거든요.
1: 예.
0: 요거는 위에다가

0: 살짝 뿌려볼게요. 제가 완성물을 담고. 자.
1: 입맛 없을 때 만들어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네, 오늘은 이렇게 좀 작은 접시에다가 1인분 담아 볼 텐데 네. 아주 큰 접시에 파티용으로 네. 담으셔가지고 소스 듬뿍 뿌리고 오늘은 고수는 안 넣었지만 위에 고수도 한 움큼 듬뿍 올리셔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1: 시원하게 냉장고 안에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0: 네, 냉장고 넣으시면 훨씬 맛있죠.
1: 예.
0: 그래서 올려주시고 아까 고추.
1: 예.
0: 살짝 뿌려주시고요. 양념을.
1: 이 건더기가 풍성하게 저희가 네. 했죠. 자, 이렇게 매콤하고 칼칼한 오이 샐러리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오이 샐러리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오이는 방망이로 두드린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샐러리는 섬유질을 제거한 뒤 방망이로 살살 두드리고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샐러리의 섬유질은 질기기 때문에 제거해주는 게 좋아요. 청양고추, 홍고추는 송송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팬에 식용유를 넣어 달궈줍니다.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생강을 넣어 섞어주고 뜨거운 식용유를 부어 고추기름을 만들어주세요. 고추기름에 설탕, 소금, 식초, 진간장을 넣고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오이, 샐러리, 홍고추, 청양고추에 양념을 넣어 무쳐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오이 샐러리 무침을 담고 남은 청양고추, 홍고추, 양념을 얹으면 오이 샐러리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고품격 한식 레시피를 선사하는 김치명인 이하연 요리연구가의 구수한 된장 닭갈비부터 시원한 초계탕까지 요리가 즐거워지는 매력 만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국중박, 네, 국립중앙박물관 인기가 대단하죠. 해마다 관람객 숫자가 부쩍부쩍 늘어서요. 지금 전 세계 박물관 가운데 3등이라고 합니다. 자, 문화재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보존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걸 보존과학이라고 한다는데요. 올해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존과학이 시작된 지 5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보존과학센터도 발족을 했고요. 올해는 이 보존과학을 위한 전시회도 또 있었다고 해요. 오늘 보존과학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장 천주연 부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0: 국립중앙박물관 지난해 방문객 숫자가 650만 명이래요.
1: 네, 그렇습니다.
0: 해마다 많이 늘고 있죠?
1: 예, 지금 재작년에 비해서 한 50% 이상 늘었습니다.
0: 아, 50%?
1: 예, 예.
0: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급증하고 있답니까?
1: 물론 최근에 뭐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캐디언이나 또 저기 아파트로 유명한 그 음악 가시는 분들의 성과가 있다 보니까
0: 블랙핑크.
1: 예, 그런 분들이 통해 가지고 인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한국에.
0: 그래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1등.
1: 네네.
0: 이탈리아의 바티칸 박물관 2등.
1: 네, 그렇습니다.
0: 우리 국중박이 3등이래요.
1: 예, 맞습니다. 그 전에 지금

0: 400만이 들어왔었는데요. 250만이 갑자기 확 늘어날 그러니까요. 정도로 인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또 일부 언론의 지적에 의하면 루브르나 바티칸 박물관 이런 데는 외국인 관람객이 훨씬 더 많은데
0: 네네네.
1: 우리 국중박은 아직 외국인 관람객의 비율은 많이 높지 않다고 그래요.
0: 예, 물론 그렇게 외국인 관람객만 비교하면 적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해외 박물관들은 주로 관광객 위주입니다. 내부 그 국내에 있는 분들이 역사적인 관심보다는 해외에서 찾아와서 그 유물을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문화재를 보기 위해서 우리 국내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시고요. 예, 예. 오히려 그런 해외 박물관에서 저희들을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게 자기들은 국내인들이 자기 박물관에 안 온다는
1: 안
0: 거죠.
1: 오는데.
0: 예.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는 박물관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또 그리고 또 저희 박물관에서 자랑하는 게 젊은 세대들이 박물관을 많이 찾아준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학생들이 이렇게 뭐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말고 진짜 젊은 층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0: 예, 요즘 한 20, 30대 특히 또 젊은 여성분들하고 여성분들이 따라 오면 또 남자 친구들도 같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 네. 예. 그 사유의 방이라고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예.
1: 그게 독특한 효자 역할을 하죠?
0: 아, 당연하죠.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네. 그 문화재를 보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뭐 여러 문화재 중에 하나로 있었는데 예. 그 박물 특기를 만들어 놓았더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 자,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유물이 총 몇 점이나 있습니까?
0: 지금 박물관 내에는 한 45만 점 정도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에는. 예. 그리고 저희들이 그 국립박물관이라는 조직 하에 그 뭐 경주박물관이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250만 점이 국립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런데 중앙박물관에는
0: 45만 점.
1: 45만 점.
0: 네네.
1: 45만 점 중에 전시되고 있는 거는 일부고 대부분 수장고에 있는 거죠?
0: 그렇죠. 예, 예.
1: 보통 이 전시되는 건 몇 프로나 됩니까?
0: 보통 그 한 15,000에서 2만 정도 되는데요. 그 유물들을 이제 항상 상시로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1: 물론, 예.
0: 계속 교체를 하고 예, 그런 주기가 있어가지고 보통 저희들이 한 4, 5만 점을 가지고 계속 주기로 돌리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좌우간 그 수장고에 있는 게 훨씬 많은 거군요.
0: 네, 훨씬 많습니다.
1: 그 수장고는 뭐 항온, 항습 뭐 이런 관리는 철저히 잘 해야 되겠죠?
0: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 저희 보존과학부에서 분기별로 가서 또 한 번씩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보존과학에 대해서 제가 문화재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보존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라고만 소개해드렸는데 예, 예. 좀 더 자세히 좀 소개해 주세요.
0: 보존과학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의학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뭐 우리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그리고 우리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 예. 보존과학도 그와 마찬가지로 대상이 우리 인류의 문화유산이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우리 인류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그게 어떤 재료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손상이 되어 있다면 왜 손상이 됐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보존과학입니다.
1: 네.
0: 그래서 결국은 대상이 사람과 문화유산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비교하는 게 의학하고 제일 많이 비교하고
1: 아주 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유물을 진단하고
0: 맞습니다. 예.
1: 그래서 병이 있으면 치료하고
0: 맞습니다.
1: 건강에 그러니까 병이 걸리지 않게 예방하고
0: 맞습니다.
1: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50주년 되는 해다 그랬어요.
0: 네, 예.
1: 그러니까 보존과학이 딱 시작한 무슨 기록이 있나요?
0: 예, 저희가 그 박물관이 197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보존과학, 그 당시에 보존과학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복원한다고 해가지고.
1: 복원.
0: 예, 수리하자, 뭐 이런 의미로 가지고 두 분을 채용을 처음 했었습니다.
1: 아.
0: 그래서 그분들을 해외에 보내서 공부도 시키고 해가지고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1: 네. 예. 그래서 이제 올해가 50년.
0: 네, 맞습니다.
1: 지난해에는 센터로 승격했다고 들었는데.
0: 네, 네, 네.
1: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였고, 센터로 된 어떤 변화가 제일 큰 겁니까?
0: 이전에는 보존과학부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보존과학부이긴 합니다만은 공간적인 면에서 지금 센터로 개편하면서 한 7배 정도로 확장이 됐습니다.
1: 아, 갑자기 7배씩이나?
0: 예, 예, 그 독자적인 건물로 만들었죠. 기존에는 사무실을 같이 일반적인 사무실을 같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새로 개편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1: 별도 건물로 7배 늘어났다면 이건 천지개벽인데.

0: 돼요?
1: 예, 저희들로서도 큰 기회가
0: 그죠?
1: 되었습니다. 예. 뭐 갖추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도 지금 세계적인 시설로 갖춰놨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다른 박물관들에서도 저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벤치마킹도 여러 가지 하지만 보존과학 센터도 견학을 오기 위해서 지금 많이들 연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아주 경사났네요,
1: 예,
0: 지난해에.
1: 맞습니다.
0: 아까 그 첨단 시설도 있다고 그랬는데,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세계 어느 박물관에도 갖추지 못한 게 저희가 CT가 세 대가 있습니다.
0: 뭐요?
1: CT요. 우리 병원에서 찍는 CT 장비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게 세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좀 저희들이 아주 작은 유물들을 보면 옛날 고대 유물 보면 구슬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아주 작은 구슬을 측정할 수 있는 것부터 대형의 목관 같은 것도 찍을 수 있는 그런 CT 장비가 저희들이 세 대를 갖추고 있는데요. 사실은 CT 한대 갖추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 대를 갖춰서 웬만한 문화유산들은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0: 엑스레이 같은 건뭐 기본이겠고.
1: 예, 그런 기본 장비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X선 장비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분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의 내부 구조를 확인한다거나
0: 그렇죠,
1: 할
0: 그렇죠.
1: 때는 다 X선을 이용해서 하고
0: 네.
1: 있습니다.
0: 그런데 이제 사람 그 가슴 사진 찍는 그런 크기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1: 네, 맞습니다.
0: 사이즈가 뭐 대단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지금 그 CT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지금 한 10평 정도 규모의 한 대당 그렇게 넣어놓고 있어요.
0: 별도의 방이로군요,
1: 예,
0: 그러니까.
1: 아예 방으로 쓰여 있습니다.
0: 네.
1: 거기는 방사선 구역이라 가지고
0: 예.
1: 외부인들 절대 출입이 안 되고
0: 그렇죠.
1: 전문가들만 들어가서 촬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0: 자, 정말 그 보존과학센터로 별도 건물을 지었고, 이건 아주 획기적인 발전의 어떤 계획이라고 볼수 있겠고, 뭐 그걸 기념해서인지 올해는 보존과학을 위한 특별 전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뭘 어떻게 전시한 겁니까?
1: 저희가 뭐 197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50년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전시를 딱세 번을 했습니다. 뭐 2016년도에 한번 하고, 2020년도에 하고, 그래서 올해 또 이제 보존과학센터 개관을 하면서 기념 전시를 하게 됐는데요. 주로 우리나라의 전시장에 가시면 완전하게 정리가 된 유물들만 보시게 되는데요.
0: 그렇죠.
1: 보존과학에서는 그 해부가 된 유물들도 보실 수 있고,
0: 해부된 거.
1: 예. 그리고 해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보실 수 있고, 그런 좀 밖에서 보지 못하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0: 그리고 손상된 걸 복원하는 과정도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1: 예, 그런 것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직접 저희들이 일단은 그 전시 케이스를 그 손으로 지금 스마트폰처럼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줄여서 볼 수도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보존과학자는 아니지만 보존과학자들이 보는 시각으로 유물을 볼수 있게 지금 만들어
0: 아주
1: 놨습니다.
0: 특별한 전시입니다, 이런 거는.
1: 네, 맞습니다.
0: 자. 해마다 이 보존과학센터에서는 이 45만 점 중에 몇점 정도를 처리하게 됩니까?
1: 저희들이 보통 한 해에 한 800점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년 동안에 그동안 했던 누적 점수가 거의 한 4만 5천 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저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유물을 비교하면 조금 미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보존과학이란 역사가 좀 짧았고 그동안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프라를 갖춘 게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800점이 하지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00점 정도 하고 있고 앞으로 좀더 이번에 보존과학 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0: 그렇죠.
1: 저희들이 좀더 이런 유물의 처리 기능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하긴 이제 좀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는 누가 봐도 눈에 딱 보이는 이거 빨리 좀 뭔가 복원해야 되는데 그거 하느라 바빴겠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시품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0: 그러니까.
1: 그거 하는데 막 바빴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센터를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4년 정도 동안에 저희 박물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전수조사를 쭉 했습니다.
0: 일단 이제 진단을 하셔야
1: 예.
0: 되겠지.
1: 그렇게 해서 이제 보존 처리할 유물을 대상을 좀 선정을 했고요. 예, 그 대상품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0: 연차 계획을 짜서
1: 네,
0: 이렇게.
1: 맞습니다.
0: 그랬더니 45만 점 중에 이건 뭔가 보존 처리로 손을 댈 필요가 있다. 그게 몇만 점 정도 나왔습니까?
1: 저희들은 한 45만 점 중에 한 7만 점 정도를 뽑았는데요. 그게 결국은 저기 우리 전체 유물의 18% 정도
0: 그죠.
1: 됩니다.
0: 그런데 이미 뭐 연간 한 800점씩 이렇게 뭐 수십 년 동안 한 4만 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1: 네, 예, 예.
0: 남아 있는 게 또 한 3, 4만 점 되겠군요.
1: 네.
0: 어휴, 그거 예. 다 하려면 정말.

0: 끝없는 작업이겠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급한 것부터 하는 거죠, 뭐.
1: 예, 시간도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요. 또 유물에 따라서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0: 그죠.
1: 유물들이 있습니다. 상태에
0: 그죠.
1: 따라서, 예. 그래서 그, 뭐, 단시간에 끝낼 수 있는 유물도 있지만,
0: 네.
1: 뭐, 치료가 오래 걸리는 유물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해나갈 예정입니다.
0: 우선 분류를 해봅시다. 전체 소장품의 18%, 7만 점 정도가 뭔가 이게 손을 대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인데,
1: 네.
0: 그 7만 점 중에 제일 많은 게 어떤 거예요? 뭐, 도자기, 뭐, 그림, 뭐, 어떤 것들이 제일 많습니까? 불상, 뭐, 이렇게 종류별로 보면.
1: 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자기 토기가 제일 많습니다. 예.
0: 아무래도 도자기나 토기는 일부가 깨졌거나
1: 깨지,
0: 그런
1: 맞습니다.
0: 거죠.
1: 예. 그러니까 저희 박물관에 있는 게 전례에 대해서 들어오는 유물도 있지만 과거에 발굴 현장에서 발굴돼서 들어온 것들이 많이
0: 많죠.
1: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굴된 유물들은 거의 다 깨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완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물들이 제일 많아가지고 그게 한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에 하면 한30%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0: 30%.
1: 예.
0: 예.
1: 7만 점에 30% 정도
0: 네.
1: 증가하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유물들의 처리가 중요하고요. 또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가 이제 보존각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이 이런 오래된 완영 오래된 유물들 그러니까 도자기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형태가 있지
0: 예.
1: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있는 거는 부서져 있더라도 훼손된 유물 부분에 대해서 복원하는 게 거의 대칭으로 있기 때문에
0: 모양이
1: 동그랗게 대칭으로
0: 동그라면은
1: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원하는 게 있어서는 좀더 신속하게 할수 있을 것
0: 그렇죠.
1: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또 이번에 저희들이 가상 디지털 복원이라고 해가지고
0: 가상 디지털 복원.
1: 예,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4만 5천 점 정도가 50년 동안 처리해
0: 예.
1: 왔는데 그 유물들이 대부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시품들입니다. 그리고 진품들이고요. 그래서 그 유물에 대한 처리 기록하고 분석한 기록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고, 그렇게 새로운 유물이 나오면 과거에 유사한 유물들을 찾았어.
0: 그렇죠.
1: 예, 이때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그리고 방향을 설정하면
0: 네.
1: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0: 그렇죠,
1: 것
0: 그렇죠.
1: 같습니다. 예.
0: 아무튼 제일 많은 게 대상 중에 한 30%가 도자기나 토기,
1: 네.
0: 그것의 훼손은 대부분 깨지거나 부서진 거.
1: 네, 그런 게
0: 그걸
1: 맞습니다.
0: 뭘로 메꿔요, 그러면?
1: 지금 도자기나 토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재질, 뭐, 목재나 서화류에 비해서 재질적으로는 조금 강한 재질들입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주로 요즘 많이 생산되고 있는, 현대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접착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뭐, 에폭시 수지 이런 걸 많이 썼는데요.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또 아크릴 수지 좀 다른 제품들을 찾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정말 깜쪽 같습니까?
1: 깜쪽같이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문화재 처리에 있어서는 완전히 깜쪽하게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한세 걸음 정도 뒤에서 보면 잘안 보이는데 세 발자국 앞으로 가서 보면 수리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알수 있도록 처리하라고 하거든요.
0: 일부러?
1: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아.
1: 그러니까 진짜 부분과 수리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게 그렇게
0: 예.
1: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지.
1: 네.
0: 너무 깜쪽같이 하면 그건 일종의 위조가 되는 거니까.
1: 예, 모조범이 되는 겁니다. 예,
0: 그러니까.
1: 맞습니다. 네.
0: 이거는 원형이 여기까지고 요만큼은 우리가 좀 손댔습니다. 이걸 관람객이 봐도 알수 있게. 아, 그게 맞네요.
1: 예, 그 관람객들도 보시면, 아, 원래는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복원이 되었구나.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첫 번째가 도자기나 토기가 제일 많고, 그
1: 네.
0: 두 번째 대상은
1: 그
0: 뭐예요?
1: 다음에 금속이 많습니다.
0: 금속?
1: 예, 금속도 발굴하면서 같이 나오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금속류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0: 녹슨 거 이런 거?
1: 예, 땅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 녹이 많이 쓰여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연의 땅속에는 염분이 많이 있습니다.
0: 연분.
1: 예, 그래서 금속이 부식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제일 그 부식의 원인이 되는 게 염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제거를 하고 그렇게 복원을 해야 되는 그런
0: 그
1: 경우가
0: 연분을
1: 있습니다.
0: 따로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어요?
1: 네, 저희들이
0: 화학약품이 다 있겠죠?
1: 타렴철이라고 해가지고 함침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에 넣어서 이제 조금씩 빼내고 있습니다.
0: 아, 녹슨 건 어떻게 해요?
1: 예. 그렇게 작업한 이후에 녹슨 것들을 이제 조금씩 닦아내는데요. 그럴 때는 뭐 우리 병원에서는 메스 있지 않습니까?
0: 예.
1: 메스 같은 걸 가지고 현미경을 봐가면서 조금씩 제거하고 있습니다.
0: 일일이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네요.
1: 예, 그렇습니다. 또
0: 아이고.
1: 다른 기계적으로 쓰다가 보면

0: 이라도 뭐 철이 중에
1: 손상되는 거.
0: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하루 종일 그거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겠다.
0: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이 아니라 맨날 며칠을 그거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1: 두 번째가 금속. 네. 세 번째가 뭐 서화 이런 거 아닐까요?
0: 예, 그다음부터 뭐 서화, 목재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주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전래된 분들이 많으니까요. 예,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1: 그림 같은 거 이게 뭔가 좀 훼손된 거를 다시 복원하고 이런 거는 뭐 예.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도 많이 봤는데 예, 예. 그거 참 어렵죠?
0: 아우, 지금 보존 처리 기간으로 보면 다른 재질보다 제일 많이 걸리는 게 회화류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거의 진짜 바느질하듯이 한땀한땀 이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보통 뭐 저희들이 그림 복원할 때 최소 1년을 잡거든요.
1: 그러니까 한 점에 1년?
0: 예. 그런데 좀 오래 걸리는 것들은 2, 3년도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아까 그 CT 기계랑 그다음에 엑스선 제일 많이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엑스선뿐 아니라 뭐 자외선, 적외선 뭐 이런 걸 다 쓰신다고요?
1: 예, 맞습니다.
0: 그건 뭐 뭐에다 쓰는 겁니까?
1: 자외선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그 TV에서 수산물 같은 거 보시면 보셨을 텐데요. 뭐 파란색 불빛이 나와가지고 반짝반짝하는 거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외선이 어떤 물질에 쏘이게 되면 그 물질에서 반사해서 다른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물질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검출해서 주로 그 도자기나 이런 데 수리한 부분. 그러니까 아까 저희는 눈에 띄게 수리한다고 했는데 깜짝같이 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위조처럼 되는 그런 부분을 찾아낼 때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0: 아, 그러니까 그 박물관 손대기 전에 누가 이미 한번
1: 맞습니다.
0: 깜찍같이 손대놓은 거.
1: 예, 예. 그런 거 찾는
0: 그건 진품 중에 일부는 가짜구나.
1: 예, 그렇죠.
0: 그런 걸 찾는 거군요.
1: 예, 그래서 찾아서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 새롭게 복원을 하는 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뭐 고문서나 그림들. 그러니까 기존에 옛날 전통적으로 쓰던 알료나 먹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대에 조금 위조를 한다거나 할 때는 다른 알료로 쓰게 되면 자외선을 비춰보면 표가 납니다.
0: 자외선으로 보면 나와요?
1: 예, 예. 그런 작업들을 하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적외선 같은 경우는 적외선의 특징이 특히 우리 동양에서 보면 먹을 많이 사용하면서 먹을 많이 흡수합니다. 그래서 먹에서 흡수된 적외선을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우리 옛날 그림들의 밑그림이나 그리고 글씨가 지워졌지 않습니까? 지워졌을 때 그 글씨 부분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는 저희가 그 많이 보셨을 텐데 윤두수 자화상이라고 있습니다.
0: 윤두수 자화상.
1: 자화상. 예, 그 보통 보면 얼굴만 그려져가지고 조금 이렇게 험악하게 보이는 그림이 있는데요.
0: 그 우락부락하게.
1: 예, 예.
0: 수염도 막 삐죽삐죽하고.
1: 예,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졌는데 예, 그런 예. 그림이 있는데 1935년도에 그 조선 총독부에서 발간한 책 중에 조선 사료 집진속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을 보면 옷을 다 입고 계십니다. 옷까지 다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보이거든요. 그동안 지워지고 이렇게 희미해졌는데 저희가 한 2008년 정도에 그 적외선으로 촬영했더니 아직 그 옷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옷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게 적외선 사진을 만드는 적이 있는데요.
0: 그러니까 얼굴만 이게 보이는데 밑에는 그냥 백지인 줄 알았는데
1: 맞습니다.
0: 뭐가 있더라?
1: 예, 예. 그러니까 옛날 사진에
0: 그 탈색돼 버린 건가요?
1: 예. 시간 지나면서 거기 다 떨어져 나가 버렸는데 그러나 그래도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적외선으로 옛날 모습을 다 찾아 가지고 옛날 모습은 이랬습니다 하고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험악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체격도 좋으시고 또 좀 더 온화한 어르신으로 보이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네네.
0: 그런 건 일일이 새로 그려놓아야 되는 거죠?
1: 아, 그려놓지는 않습니다.
0: 그럼요?
1: 그냥 그런 자료를 기록으로 남겨둘 뿐입니다. 아. 그림에다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
0: 네.
1: 위조가 되어버려서 저희들이 그리지는 않습니다. 예.
0: 그렇군요. 다만 적외선 같은 걸로 찾아낸 흔적은 볼 수 있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1: 예, 예, 예,
0: 그런 식으로
1: 네, 네, 그렇죠.
0: 그런 식으로 뭐 서화나 이런 것의 밑그림이라든지 뭐라든지 찾아낸 게 많죠?
1: 아, 저희들 뭐 그림 서화에서는 밑그림하고 그 다음에 또 불화 같은 경우에 지워진 글씨들이 있습니다. 사찰에서 옛날에
0: 불화인데 원래는 글씨가 있었는데 없어져 버린 거.
1: 예, 없어진 것도 있지만
0: 덧칠한 것도
1: 덧칠해 버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보는 주로 화기라고 해가지고 제작 시기와 소장처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가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0: 예. 그렇게 찾아내서 새롭게 역사 기록도 쓰고 막 이런 것도 있습니까?
1: 그거는 적외선보다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최치원 영정이 이제 그 기탁된 게 하나 있습니다.
0: 최치원 선생의 영정.
1: 예예. 예.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최치원 선생님은 통일신라 시대 때 뭐 유교, 불교, 도교, 삼교에 능통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도 불교의 수호자나 이런 걸로 해서 사찰을 많이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오면 아무래도 숭의 억불 정책이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한 장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0: 예, 예.
1: 그런데 1793년 정도에 하동 상계사에서 그려진 최초원 영장이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은 약간 유학자의 모습으로 지금 초상화가 있는데요. 그 밑에 그림 속에는 불교적인 도상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동자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자상을 덧칠을 해서 가려버리고 그 다음에 유학자의 모습으로 바꿔놓은 거죠. 일종의 누군가가. 아무래도 그 18세기 이때 불교의 탄압이 심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에서 그렇게 그림이 고쳐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0: 동자상이 있었던 것을 그냥 다 덧칠을 해서 다른 그림으로 바꿔버렸다?
1: 예, 문방구로 바꿔, 그러니까 우리 붓하고 이런 걸로 바꿔버려가지고 불교적인 어떤 대상으로 해서 유학자의 모습으로 그림을 장식품을 바꿔놨더라고요.
0: 그래요. 네네. 그럼 그런 거는 엑스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착 확인을 했지만 어떻게 그 일반 관람객한테 보여줄 수는 없네요.
1: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시 자료로 보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저희들이 특별전 할 때 보존과학 특별전 할 때 이런 자료를 공개해서 알려드립니다.
0: 그런 식으로 밑그림이 딴 게 있는데 덧칠한 건 많아요?
1: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건 한 두 점 정도까지 했는데 좀 최채원 영정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정곤수란 분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0: 정곤수?
1: 예, 예. 그분은 16세기 말에 그 우리 임진왜란 때 명나라로 사신으로 가서 이제 지원을 요청하실 때 참여했던 인물로 역사적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초상화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그분의 초상화에 가려진 아래 쪽에서 청나라의 입던 복식들이 나타났습니다.
0: 허허.
1: 청나라는 또 17세기 분위기. 예, 그러다 보니까 시대도 안 맞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우리가 정곤수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얼굴하고 이런 데 다 덧칠이 되다 보니까 그분이라고 장담을 못 하게 되는 거죠.
0: 그럼 뭐예요?
1: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정곤수 초상이라고 단정을 지었지만 지금은 전이란 붙여서 전 정곤수 초상이라고 해서 지금 그가 누군지 왜 이런 그림이 되었는지를 많은 그 미술사학자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0: 아직 모르겠는군요.
1: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0: 그리고 우리 그 불상들도 참 많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0: 불상들은 그 복장품이라고.
1: 맞습니다. 예, 예.
0: 불상 속 안에 그렇게 뭐 많은 유물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1: 예, 예, 예.
0: 이런 경우는 진짜 엑스레이나 CT를 가지고 찾아야 되겠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게 찾아낸 거 많이 있습니까?
1: 저희들이 그 매년 한동안은 그 보고서를 시리즈로 냈습니다. 그 불상 조사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0: 그 불상이 꽤 큰 거였나 봐요?
1: 그렇게 크지도 않았습니다.
0: 근데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1: 예, 예. 예, 조그만 좌상이었는데도 꽉 채워넣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수습해가지고 뭐 저희들 여러 분야 선생님들이 복원해서 전시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여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0: 네. 네. 그럼 그런 거를 꺼낼 때는 어떻게 해요? 불상을 일단 한번 해체를 합니까?
1: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그 불상을 복장물을 넣을 때 복장공이라고 해서 넣을 때 하던 구멍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0: 아.
1: 그 부분을 개봉을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작습니다. 사람 손 하나 들어갈 정도거든요. 근데 처음에 넣으실 때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차곡차곡 잘 넣어놨는데 그걸 뺄 때도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T를 통해서 어느 부분도 먼저 빼고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낼지 계획을 다 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사람 손으로 꺼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0: 아. 그런 그 불상 속의 복장품 중에 국보급 이런 것도 꽤 많이 나왔습니까?
1: 그게 국보급으로 나온다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그 불상이 국보급이 될 수가 있죠.
0: 아.
1: 그게 보면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불상의 모습을 보고 제작 시기나 이런 걸 잘 단정을 못했는데 내용을 보면서 시기도 알 수 있고 또 때로는 이 불상을 왜 만들어졌는지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알 수 있어가지고
0: 그렇죠.
1: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0: 예. 네, 네. 그리고 역사책을 새로 쓰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1: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0: 그렇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또 있습니까?
1: 보존과학에서는 뭐 특별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가 않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그 연구자들에게 제공을 하면
0: 예.
1: 연구자들 분께서 그 관련 전공자들이 또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방향성이나 역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한 것 중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0: 예.
1: 과거에 뭐 제가 처리한 논문 중에 하나인데 그 불국사 석가탑이
0: 이제
1: 예. 석가탑이
0: 누구나 다 알죠.
1: 네, 68년도에 그게 무너졌었거든요. 독을 당하면서 그래서 그 밑에 예, 종이 뭉치 같은 게 발견이 됐었어요.
0: 석가탑 밑에 종이 뭉치.
1: 탑의 2층에서.
0: 2층에서.
1: 예, 그 뭉치를 저희들이 복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문서가 하나의 문서가 되었는데 그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러니까 11세기에 11세기에
0: 예.
1: 고려 현종 때 불국사 석가탑의 경주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탑이 무너졌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른 책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기록이었거든요. 예, 그런 기록들도 찾아내기도 하고
0: 네.
1: 그랬습니다. 예.
0: 석가탑 중간 속에 석가탑의 역사를 담은 문서가 있었군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지진 기록도 있고.
1: 예, 예, 예.
0: 또 그런 게 있습니까?
1: 네, 또 보면 저희 금속 보존 처리 팀에서 처리한 건데요. 금관총에서 발견된 칼이 있습니다.
0: 금관총이면 경주.
1: 예, 예, 예. 금관총에서 발견된 칼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그 칼의 금속 장식 부분이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메스를 가지고 그 금속 보존 처리 팀에서 하나하나 부식 부분을 제거를 하다 보니까
0: 네.
1: 그 밑에서 글자가 나왔습니다.
0: 잠깐만요. 칼 장식 부분에서 글자.
1: 예, 예. 글자가 6자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경주의 옛 신라 시대 무덤에서 글자가 발견된 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0: 그게 최초예요?
1: 예, 그게 최초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우리 경주 지역에 있는 무덤들을 보면 금관총 천마총 뭐 이런 식으로 그 발굴된 유물이 그 이름 그 무덤을 대표하는 이름이었거든요.
0: 금관이 발견돼서 금관총,
1: 예.
0: 천마도가 발견돼서 천마총.
1: 예. 그렇게 됐지. 그게 누구 주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0: 예,
1: 그
0: 예.
1: 무덤이.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사지왕이란 명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현재 그게 역사책에도 나오지 않아 가지고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이 이사지왕이 누구신가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게 밝혀진다고 하면 그 금관총의 무덤의 주인이 밝혀지지
0: 그렇죠.
1: 않을까 싶습니다. 예.
0: 그러니까 그 거기 묻힌 왕의 칼의 손잡이 부분에 이름을 새겨놓은 거군요.
1: 예. 그러니까 부장품이라고 하죠, 보통.
0: 그러니까.
1: 거기에서 그런 부분이 찾아내가지고, 예. 지금 앞으로 그게 확인이 된다면, 옛 신라 무덤 중에서 유일하게 주인이 누군지 찾을 수 있는 무덤이 될 겁니다, 앞으로.
0: 이야. 예. 부장님은 이 보존과학 분야에 종사하신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고 들었는데
1: 예, 예, 예.
0: 어떤 계기로 이쪽 일을 하시게 됐어요?
1: 제가 그 전공하는 분야는 제가 회화 복원이 제 전공인데요. 제가 학부 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0: 당시에만 해도 일본은 이런 보조과학에 대해서 인식도 높았고 또 기술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1: 예.
0: 보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우리나라도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연구하고 한 기회도 없고 하니까 저를 그 당시에 일본에서 같이 공부하시던 선생님에게 일종의 도제식으로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학교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보존과학이라 학과가 없었습니다.
1: 지금은 있어요?
0: 지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1: 오.
0: 학과가 없다 보니까 그냥 도제식으로 무릎 꿇고 옆에 앉아서 배우고
1: 예.
0: 시작했습니다. 예.
1: 아. 그래서 주된 전공 분야는
0: 해와
1: 회화.
0: 쪽입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30명 되는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센터 직원들도 다 전공 분야가 다 있겠어요.
0: 예, 뭐 금속을 주 전공하시는
1: 그러니까.
0: 분, 석재를 전공하시는 분, 그다음에 목재를 전공하시는 분. 이런 게다 전공 분야가 다
1: 다
0: 다릅니다.
1: 다르죠.
0: 예,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도 다 다르고.
1: 네.
0: 예, 그리고 또 일단 공부가 끝나더라도 이게 보존과학이라는 게 주로 손을 사용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1: 예.
0: 일정 트레이닝 기간이 필요합니다.
1: 필요하죠.
0: 예. 그래서 보통 뭐 저희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좀 국가 기관들의 인턴으로 들어가든지 해서
1: 네.
0: 많이들 공부들 하고 있습니다. 실무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1: 여기 직원분들 되려면 일단 성품이 꼼꼼해야 될것 같아요.
0: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 성질 급하면 못할 것 같아요.
0: 예,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 대체적으로 다 차분하게들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성품도 꼼꼼하지만 그 문화재에 대한 그 사명감이라고 할까?
1: 사명감.
0: 예,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은 뜻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문화재는 우리가 항상 전시장에 가면 깔끔하게 복원된 유물만 보지,
1: 예.
0: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그 뒤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그런 걸또 남들이 모르는 거 우리가 본다는 어떤 그런
1: 그렇죠.
0: 즐거움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예.
1: 문화재 보존과학 복원할 때꼭 지켜야 할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까?
0: 예, 저희들이 보존과학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당연히 원형을 유지하는 거죠.
1: 원형 유지.
0: 예. 그렇지만 또 하나는 가역성이라는 걸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가역성인 게 뭐냐면 보존 처리라는 게 대상은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유산의 생명을 연장하고 더 이상 손상이 안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처리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서는 최선의 기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년 지나서 이 기술이 최선의 기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 더 좋은 기술이 나올 수 있다.
0: 예. 그리고 지금에 사용하는 재료가 앞으로 가서 더 좋은 재료가 생길 수도 있고 지금에 사용하던 재료로 인해서 유물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처리하더라도 곧 지나면 언제 누군가가 재처리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이게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료를 사용하라고 해서 가역성이라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예.
1: 내가 지금 뭔가 손을 대고 있으면 요 손댄 부분을 따로 떼낼 수 있게끔 한다.
0: 네, 맞습니다.
1: 그거로군요.
0: 누구나 쉽게 할수 있게.
1: 그렇군요.
0: 과거에는 그 보존 처리가 지금 같은 가역성이란 개념이 없을 때는 원형 복원이란 좀 강하게 접착을 했습니다. 그 예를 들면 19세기 말에 저희들이 그 시멘트 콘크리트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콘크리트가 한참 신발명품으로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건축물 이런 데그 시멘트 콘크리트 많이 썼거든요.
1: 맞아요.
0: 예.
1: 어디 없지? 약간 허물어진 데다 그냥 콘크리트.
0: 예.
1: 맞아요.
0: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석굴암 같은 경우. 일제 때 석굴암이 무너졌을 때 복원하면서 시멘트로 탁 채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서,
1: 습도 조절이 안 된단
0: 예,
1: 말이에요.
0: 습도 조절도 안 되고, 그,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 때문에 결로가 너무 많이 생기고,
1: 그러니까.
0: 그리고 또그 시멘트 속에서 나오는 탄산 칼슘 때문에 백화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그러다 보니, 그런데 그걸 제거하면 옆에 있는 유물들도 손상이 되고 해가지고 참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중으로 커버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 문제가 안
1: 그렇죠.
0: 생기기 위해서 가역성이라는 게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1: 예. 그 원형 복원과
0: 가역성.
1: 가역성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되는.
0: 맞습니다.
1: 그만큼 겸손해야 되네요.
0: 그렇습니다.
1: 내가 얼마든지 손댈 재주가 있고 자신이 있어도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 또 손댄 만큼 흔적을 남긴다.
0: 맞습니다.
1: 세계적으로 이 보존과학이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어디를 꼽습니까?
0: 지금은 그 보존과학이 시작은 다 다르게 시작되었습니다만 어디가 앞섰다고 말하기 참 어려운 게 보존과학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들은 각 나라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만의 특색이 있고 뭐 유럽은 유럽만의 특색이 있습니다.

0: 그래서 뭐 단적으로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벽화나 석조물, 건조물들이 많이 있다
1: 예.
0: 보니까 그런 데서 저희보다는 기술력은 좀 있을 겁니다.
1: 그렇겠죠.
0: 그리고 또 우리가 하지 않는 유화류 그런 쪽에서는 그쪽이 기술력이 있고요. 그 동양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동양화 그리는 그림하고 유화가 그림 그림 확실히 아예 다르거든요.
1: 다르죠.
0: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우리 그림을 복원하지는 못합니다.
1: 못하죠.
0: 그러다 보니까 그 각각의 특징이 있어가지고 어디가 지금 낫다 좋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 그럼 뭐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적 수준이다 그럴 수 있겠네요.
0: 저희들이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저희 국립박물관 뭐 보존각 센터도 있고 그 국가유산청에도 보존각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문화유산과학센터라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1: 예.
0: 보니까 오히려 요즘은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를 많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단적인 예로 보면 과거에는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들이 주로 동양 거라고 생각해서 일본이나 중국 분들이 보존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들이 한국에서 보존 처리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저희들한테 계속 연락이 옵니다. 좀
1: 예.
0: 처리해달라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한 10년 동안 한 50점 정도 처리해 보냈는데요. 아직도 해외에는 너무 유물이 많아서,
1: 많죠.
0: 좀 앞으로도 그게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자, 그동안 이 보존 처리한 수많은 문화유산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뭐 베스트 3 이런 게 있습니까?
0: 제가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 분야를 들어왔을 때 처음 접했던 유물이죠.
1: 뭐예요?
0: 그게 고려시대 수월관음도라는 그림인데요.
1: 유명하죠, 수월관음도.
0: 그 당시에는 90년대 초다 보니까 국내에도 수월관음도가 몇 점이 없었습니다. 그런 유물을 저도 말로만 듣는데 그 현장에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 옆에서 하나하나 익혀가는 게 너무 재미있었고 또그손 떨어가면서 했던 그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좀 최근에 수리한 건데요. 우리 경복궁에 궁궐 장식화를 두 점을 발견을 해서 복원을 했는데 그게 어디에 걸렸던 거냐면 경복궁 교태전이라고 해서 그 왕비가 계시는 그 마루에 대청마루에 걸렸던 그림이거든요. 그걸 저희가 복원한 적이 있고 그게 복원된 그림을 가지고 작년에 그 국가유산청에서 거기다가 실제로 모사를 해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궁궐 그림 중에서 그동안에 궁궐 그림들이 일제강점기 때 많이 사라졌는데 재현하게 된첫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첫 번째 사례군요.
0: 그래서 제가 또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억 남는 거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석가탑에서 나온 묵서지 편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뭐그 당시에 제가 보존 처리할 당시에 우리나라의 무구정강 대다라는 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대가 8세기가 맞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 건지 이런 게더 논란이 많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묵서지 편을 해체해 가지고 문서 내용을 확인을 한다면 이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1: 그렇죠.
0: 이런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너무 사회적으로 관심들이 많아 가지고 복원하는데 너무 어려웠거든요. 복원하는데 한 2년 반 정도 걸렸는데요. 그런 작업들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1: 그거야말로 역사책을 새로 쓰게 만든 그런 거니까.
0: 맞습니다.
1: 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0: 저희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보존각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국립박물관 보존과학부는 국립박물관에 있는 소장품들 중심으로 보존 처리하고 복원을 조사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약 900여 군데의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들이 있습니다.
1: 많죠. 지방마다 다 있잖아요.
0: 그런데 그 박물관 미술관에는 보존과학자들이 없습니다. 그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그 국가 대표 박물관인 국립박물관에서 이런 박물관들 소장품에도 관심을 가지고
1: 맞아요.
0: 지원하기 위해서
1: 그렇죠.
0: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외소재 문화재 재단에서 확인했던 해외에 있는 문화재. 제가 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10년 동안에 50점만 지원했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도 25만 6,000점이라는 수많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런 해외에 있는 유물들은 전문 그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수리하기 힘듭니다.
1: 맞아요.
0: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의 기술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할 일이 태산이시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거 그게 아니라 이제 전국에 있는 박물관들 해외에 있는 유물까지.
0: 예, 예, 관심을
1: 진짜 가지고. 태산입니다. 예. 꾸준히 예. 꾸준히 지속적으로 좀 점점 더 인원도 확충되고 계속 해 나갈 작업이네요.
0: 예.
1: 평생에 걸쳐서
0: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박물관에 가셔서 유물을 한번 보시면, 아, 여기 이렇게 손댔구나. 여기 이렇게 금이 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원형이구나. 찾아보시는 재미도 쏠쏠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고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감사드려야죠.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인터넷으로 혼자 기타를 익힌 14살 송이. 마음이 힘들 때면 혼자 기타를 치곤 합니다.
1: 그때 엄마도 예전에 기타 쳤어가지고 가끔 엄마 생각나긴 해요. 많이 보고 싶기도 해요.
0: 송이는 엄마가 돌아가신 뒤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2: 엄마 송이 잘 키워 이러면서 구슬 딱 엄마 대고 그냥 갔어.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그러고 딱 가는 거예요.
0: 넉넉지 않은 형편에 폐지를 모으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1: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프신데 계속 저 때문에 애나가시는 게 걱정돼요.
0: 14살 송이의 노래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0700 전재양입니다. 14살이면 한참 사춘기에 접어들 나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14살 송이의 가장 큰 고민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건강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실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진다고 하는데요. 송이의 불안한 마음은 어떻게 달래줄 수 있을까요? 어둠이 내려앉은 밤. 집을 나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폐지를 줍기 위해 손수레를 끌고 길을 나섭니다.

0: 할아버지는 걸음걸이가 어딘가 영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벌써 저만치 앞선 할머니. 나가자마자 쓰레기 봉투를 뒤지며 무언가를 열심히 찾으십니다. 폐지가 워낙 귀하다 보니 고철이나 신발, 옷가지들을 모으신다는데요.
1: 괜히 없나?
2: 폐지 잘 안 나와요. 없어, 폐지가.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죽는 사람이 온갖 많아야지.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막 일로 돌아다니면 엄청 많아요. 할매, 할아버지들.

0: 그래도 이래도 돌아다녀야지. 그래도 가면 뭐 얼마라도 몇 개라도 주워서 다니지 뭐. 다리 아파서. 아이고.
1: 왜?
0: 아이, 다리 아파 조금 콜 던졌다. 이제 굴고 가야 조금.
1: 아우, 콜을 못 굴려.
2: 할아버지는 그냥 서 있기도 힘드신가 봅니다.
1: 허리도 아프니 지금 다리도 아프니.
0: 아유, 무릎 먹고 하나는 한쪽에는 인공관절 수술하고 한쪽에는 시술하고 그런데 이렇게 아파요.
2: 두 분 다 성치 않은 몸으로 이렇게 폐지를 줍는 건 잘 돌보고 싶은 손녀딸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세대 건물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세 식구. 할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신 뒤로 다리가 불편해지고 말았다는데요.
1: 트럭차, 트럭. 그 차, 그 나무차가 이 발등을 타고 넘어갔다고. 그게 와서 된 거지. 수술도 몇 번 했다고. 아우, 불편하죠. 한 10분만 걷고 하면 다리가 막 째려져야지.
2: 할머니는 젊어서부터 쉬지 않고 식당 일을 해오셨습니다.
0: 아유, 오늘 다리가 이상하게 다 아프다. 아우, 큰일 났는데 약도 떨어지고. 다 가지.
3: 무릎 많이 아파?
0: 아파. 많이 아파. 어제 써서 더 아파.
2: 할머니 무릎이 걱정되는 송이.
3: 할머니, 내가 밥 먹고 찜질해 줄까?
0: 그럼 좋지. 할머니 안 그래도 찜질하려고 그랬는데.
1: 안 먹어.
0: 많이 먹고 가라 그래.
1: 많이 못 가, 이게.
0: 일은 나가야 되고 다리는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누가 내 다리 좀 얼른 고쳐줬으면 좋겠다.
2: 수술 후 아직 부어있는 다리로 자꾸만 일을 하셔서 다리가 낫질 않고 있습니다.
0: 뭐 또 온 거 아니야? 못해. 됐다. 됐다. 이제 이쪽이 문제지. 이쪽에는 여기.
3: 이쪽도 다 수술하라며.
0: 그러게. 조금만 입고 버리고. 할머니 내가 찜질해 지켜라. 앉아요. 이제 갖다 이래 대주고 하고. 자꾸 못 가게 하지 뭐. 이런 게 있다. 그럼 내가 오늘도 조금 벌어와야 네가 돈을 쓰지. 할머니 돈 하나도 없으면 네가 돈 써. 내가 그래지.
3: 돈 벌어오시려고 아프신 데 나가시는 거.
4: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어때요?
3: 뭔가 계속 속상해지고 불안해요.
4: 어떤 점이 불안해요?
3: 그 일 가서 막 다치실까 봐.
2: 할머니를 엄마처럼 따르며 자라온 송희.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불안이 밀려옵니다.
3: 안녕하십니까.
0: 다 조심하고 천천히 가. 아저씨가 맙니까? 네. 아, 가.
2: 송이는 생후 20일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송이 엄마가 송이 아빠와 헤어진 뒤 갓난아기를 데리고 왔는데요. 송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7살이 되던 해 송이 엄마가 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0: 저녁에 또 저게 뭐 또 응급실에 또 실려가야 되고. 응급실 실려간 날이 허다했어요. 그냥 밤에. 내가 뭐 하고 싶은 말 있냐고 해보라니까. 엄마 송이 잘 키워 이러면서. 그 소리 딱 한마디 하고 그냥 갔어.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0: 병원을 찾은 할머니. 그동안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안녕하세요. 못했는데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왼쪽 무릎 큰 수술 받으시고 오른쪽도 또 수술 받으시고 이게 좀 수술을 계속 바꿔 하시는 게 불가피하긴 했지만 그런 게 좀 몸에 무리도 많이 되고 아이고 많이 벗네.
2: 지금 오늘 좀 서 있으니까 여기가 아파서.
1: 네, 여기가 많이 네. 부었어. 이게 좀
2: 이게 이제 집에 가서 또 찜질하면 또 가라앉아요.
1: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가 않네. 할머니는 이제 양쪽 무릎이 다 문제가 있으신데요. 왼쪽 무릎 같은 경우 이제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게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거의 걷지도 못하셨었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바로 받으셨어요. 오른쪽 무릎도 지금 굉장히 심한 상태이긴 해요. 관절 연골 손상도 심하고 연골판도 다치고 해가지고 그 인공관절 수술을 또 반대쪽도 받는 걸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차선책으로 이제 미세천공수약으로 해서 연골을 좀 재생시키는 그런 내시경 수술이 있어요. 예. 이런 간단한 수술을 먼저 하시게 됐어요. 근데 원래는 저 수술을 받으시면은 다른 분들은 석 달 정도는 다 쉬시고 목발도 하고 다니시고 하시는데 어머님은 하고 나서 바로 일하시고 바로 시장 나가시고 바로 또 가족들 케어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0: 재활치료를 충분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해서 움직이다가 관절이 내려앉으면 손상이 심해서 인공관절 수술조차 받을 수 없게 된다는데요.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니 폐지 줍는 일도 식당 일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3: 글쎄 송이 때문에도 걱정되고 진짜 걱정이 진짜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날에도 조금만 해도 덜 아프면 되는데 나는 양쪽 다 이렇지. 할아버지 허리 다리 다 아프지. 둘이 다 이 모양이니 어떻게 해야 돼. 걱정이지. 밤이나 낮이나 걱정이야. 송이 때문에 걱정이지 뭐. 다른 거 뭐 걱정이 있겠어.
0: 송이가 스무 살이 될 때까진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은데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0: 할아버지와 매운탕집을 하다 실패 후 빚더미에 올라앉고 말았는데요. 간암에 걸린 송이 엄마를 살려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진 빚까지 쌓여 하루라도 쉬면 안 되는 상황. 할머니는 병원에서 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무릎을 이끌고 기어이 식당 일을 하러 나왔습니다. 송이가 중학교에 들어간 뒤로 필요한 게 많아져 돈 걱정에 집에서 쉬고 있으면 마음이 편칠 않은데요.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벌어야 할 것 같아 억지로 나왔는데 무릎 때문에 억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1: 할머니 근데 무릎이 많이 아프시지 않아요?
2: 많이 아파요. 오늘은 더 아프네 그냥.
1: 이렇게 저... 일하셔도 되는 거예요?
2: 안 되지요. 안 되고 목발 짚고 다니라는 걸 지금 이러고 발을 디디고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그저께 좀 물을 했더니 더 아프네 그냥. 아우 다리 아우 다리 아우 큰일 났다. 송이 때문에 불안하죠. 송이 그것 때문에 항상 지켜줘야 되는데 다리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더 여기서 심해고 악화되면 안 되죠. 이게 지켜줘야 되는데 걱정이.
0: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온 할머니.
2: 조금만 말아서 먹어. 고기에다 먹어야지 또. 이따가 나 잘라 그럴 때도 밥 달라 그러려고.
3: 아니. 이런 거 이런 건 할 줄 알아.

0: 할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송희. 제잘제잘 옆에서 쉬지 않고 떠듭니다.
1: 혼자 있으니까 심심한데 할머니가 오셔서 좋아요.
2: 하루 종일 안 보고 있다가 보면은 반갑고 그냥 이쁘고 하루 종일 그냥 또 오면 또 피로가 다 풀어지고 뭐.
0: 반지하라 그런지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많고 장마철엔 물이 새기도 한다는데요.
2: 비 오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 창문이 여기 가깝잖아요. 여기가 하수도거든요. 여기가 여기 바로 여기가 하수도야. 여기가 나가니까 물이 딱 하면 다 찬 거예요. 여기까지 무릎까지 막 그냥 여기 철렁철렁 하더라고. 어머 기절초 보냈다 그래가지고서 얼른 막 하수도 그걸 막 손으로 다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막 그랬더니 막 찌꺼기가 저기 이제 옥상에서 막 그거를 막 찌꺼기가 드러나가지고 그냥 막은 거야 그냥.
0: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들이닥칠까봐 밤잠을 설치며 수시로 나가본다고 합니다.
2: 그냥 비만 오면 걱정이고 그리고 또 문 앞에도 막 비가 막 새. 비 많이 오면 폐렴도 심하고 천식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얼른 자꾸만 나가자 그래요. 아 나가고 싶죠. 원래 송이 때문에도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어요. 진짜 뭐 누구한테 내일에도 뭐 가요. 어디 가게 된다면 가고 싶어. 당장이라도.
0: 학원에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송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상도 곧잘 받아오는데요. 송이에겐 얼마 전부터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간호사가 되는 건데요. 할아버지한테 부탁해서 간호학과 합격 수기집도 구해서 읽었습니다.
1: 가족이 많이 아프다 보니까 제가 이제 빨리 떠나실 것 같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파가지고 가족도 좀 지켜주고 싶어가지고
0: 엄마가 노래대회에 나가서 받은 트로피가 엄마의 유일한 유품인데요. 엄마가 그리울 때면 유품인 트로피를 한 번씩 꺼내보곤 합니다.
1: 저한테 되게 잘해주시고 화도 잘 안 내시고 엄청 착하셨던 분이에요. 길 가다가 어린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웃을 때 좀 엄마 보고 싶어요.
0: 엄마의 빈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2: 이거 뭐 산 것 같아.
3: 한데 나 벌레 붙였어.
2: 어디?
0: 오늘은 가족이 먼 길을 나섰습니다. 젊은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난 딸. 송이 엄마와의 마지막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 어린 송이를 품에 안고 애틋하게 바라보던 딸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한데요.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2: 가슴이 따뜻하나 엄목하고 자꾸 눈물만 날라 그래요. 조금만 더 있다가 하지. 뭐 이렇게 빨리 가는지. 참 착했어요. 잠잘 때 뭐 생각나죠? 이렇게 잠잘 때 쳐다보면 아유 그래서 이 엄마가 옆에서 자야 되는데 할머니가 맨날 옆에서 자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왜 그렇게 급해서 이런 걸 두고 가냐고.
4: 이제는 아픈 것도 없이 하루 날에서 마음껏 네 하고 싶은 대로 헐 나를 놀아라 이거뿐이지 뭐 딴 거 뭐 할 얘기가 있어야지.
1: 제가 엄마가 살아있을 때 되게 저한테 잘해주시는데 전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한마디 못했어가지고 만날 수 있으면은 저랑 함께

0: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고요.
1: 비록 엄마는 곁에 없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14살 송희. 송희의 노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을 떠올리며 눈물 흘리던 할머니의 모습.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엄마가 간암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7살 어린 나이에 보았던 송이.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간호사의 꿈을 꾸게 되었다는데요. 송이를 키우기 위해 무릎 수술을 받은 몸으로 식당에서 일하고 폐지까지 줍는 할머니. 계속 이렇게 무리해서 일하시다간 관절이 다 망가져 아예 못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송인의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올해 1월 3일 방송에서는 중증 지적장애와 ADHD를 지닌 10살 손주를 홀로 돌보는 홍연옥 할머니의 사연 소개해드렸죠. 무릎 통증이 심해 수술이 필요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우산을 지팡이 삼아 걸어다니며 힘들게 손주를 키우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응원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 이 가족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에게 14살은 그냥 평범한 중학교 1학년이지만 송이에게 14살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지키겠다는 간호사의 꿈을 품은 나이입니다. 송이가 그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유.
1: 너무 안 나가.
0: 응? 이쪽 거. 그래도 너무 많이 했어. 어우, 시원하다. 차고, 이따가 좀 온찜 때려야 되는데, 또.
1: 다리가 안 아프고, 그냥 바로 완치됐으면 좋겠어요.
0: 이래가지고, 뭐, 제자벌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림들이 오면, 이렇게 이러면 이제, 나는 이제 이거 찜질하고 안 좋고, 저도 옆에 앉아서 하고 있으면, 그냥 피로가 풀리지, 뭐. 찜질해서 고마워. 할머니 맨날 와서 이렇게 해줘서. 사랑스러운 내 딸.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요 자이언트 팬티비 렛츠 구도.
1: 제가 잘 곳을 찾고 있는데요.
2: 어촌 계장 대표지.
1: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물 있는 집 저 잘 수 있어요?
2: 그런데 재워줄게.
3: 가자.
1: 이야, 돌담 있죠. 행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 57년. 안 해본 게 없지.
1: 펭귄이시네요.
2: 펭귄보다는 내가 더 잘하지 않을까? 한번 내하고 시합해볼까, 저 바닥이가? 물에 들어가려면 내하고 계약서를 써야 돼. 각서.
1: 계약서 아니라 각서예요?
2: 포달지 마. 말 잘 들으라고. 귀가스 투데이 담아서 담가버릴 거야.
1: 예! 잘 듣겠습니다.
2: 아이차. 막 이제 오늘 물에 들어갔다가 탁 고쳤니? 나 이제 닥쳐. 먼저 가라.
1: 뛰라.
2: 이놈 새끼. 나 이리 오면 바로 탁 차볼게.
1: 오랜만에 안에서 장난했더니.
2: 이 펭수는 무사 배끝이 속속한데 잘해냈나더라. 이리 왔냐?
1: 응.
2: 일어나라 빨리. 아침 문에 들려 가서 할까? 혼자 일어나. 하나 둘 셋 넷. 자 일어나.
1: 아 알았. 일어나. 일어나.
2: 빨리 일어나. 밥 한 숟갈 먹어. 밭에가.
1: 아 동훈이 반님 줘야죠.
2: 여기 제주도는 원래가
1: 응.
2: 해녀만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1: 아 정말요?
2: 일 잘 안 하면 정신 안 준다. 저 처음 봐?
1: 쪽파를 이렇게 그 농사하는 건 처음 봐.
2: 아야 앉아봐.
1: 앉았어.
2: 오 진짜 이거 봐라.
1: 우와.
2: 빨리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뒤에 봐봐. 이렇게 널어놨잖아.
1: 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2: 그렇죠. 이렇게 널어.
1: 어.
2: 나중에 다듬을 때 좋게 이렇게 나란히 넣으라고.
1: 아 나란히.
2: 어. 자 이거 해봐.
1: 아 쉽네. 하나 뽑고.
2: 빨리. 동작 봐라 동작.
1: 아니 저랑 똑같아요 시간이.
2: 너하고 똑같다고?
1: 네.
2: 하늘과 땅이다. 저 이제 다 뽑고 나면 이렇게 앞으로 가고.
1: 아우 야 이거 큰 놈이다.
2: 여보세요? 펭귄아, 이 아들아! 이리 봐라, 이거! 어디로 불러보게, 뭔지 암자? 확 와거라, 확 와!
1: 아, 이렇게?
2: 어.
1: 돼지를 뽑은 것 같은데요?
2: 와이! 빨리! 뒤에 예쁘게 놀아, 예쁘게!
1: 와!
2: 예쁘게 놀아!
1: 아이,
2: 예쁘게 놀아고, 예쁘게!
1: 예쁘게 놀아고?
2: 응.
1: 아, 이제 알았죠? 이렇게 한지?
2: 이게 잘한다.
1: 아니 그래도 시골 사는 것 좀 낭만 없어요? 맨날 일만 해야지요.
2: 우리 일이 낭만이야. 일이. 오.

0: 여기 이 꼬급으로 자라, 꼬급으로.
1: 뽑았죠?
0: 하나씩 뽑지 말고 두 개씩, 세 개씩.
1: 아니, 지금 날개가 하나인데 어떻게 두 개를 뽑아요?
0: 오, 그럼, 여기로 그냥 나가면 돼. 오! 뭐, 고함은 왜 질러? 들고 가나? 아이고, 착하다.
1: 열정페이.
0: 됐다. 수고했습니다. 근데 오늘 일단 마이너스.
1: 뭐야? 아, 때가
0: 좁아가지고. 아, 이거 들려가려니까. 이거 한 명 이거 못 들어가. 어, 들고야. 조심. 같이.
1: 이거 뭐야?
0: 아, 네가 이쪽으로 가라. 네가 이쪽으로.
1: 이쪽으로.
0: 네 엉덩이가 커서. 자, 앉아.
1: 역시 순발력이 빠르십니다.
0: 앉아. 이거 하영 먹어. 오늘 나 잡아온 거나 살 좀 찌라. 너무 빼빼이 예뱉잖아.
1: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많이 먹고 살이 좀 찌야지. 나같이 이렇게 뚱뚱해야지. 수구랑 뚫어.
1: 수구랑 뚫어. 네.
0: 자, 놓고. 자, 먹어.
1: 와, 문어다, 문어.

0: 이 바늘로 이거 뭐 하는 거게? 이거 뭐 하는 거게?
1: 그거 그 어머 어머 어머
0: 덜 안 아프게 해줄게.
1: 아니, 덜 아프게 아니라
0: 바늘 말 안 들으면 바늘을 푹 찔러볼 거야.
1: 어, 왜 찔러 그거를?
0: 고등어 잡아주고 까서 줄게. 되게 맛있거든.
1: 이야 이거, 대박이다.
0: 그러니까 알맹이도 좀 커.
1: 오 자, 우와 이야 대박이다.
0: 고등
1: 심장 고동 소리
0: 맛있어. 먹어봐. 이거 제주도 뿔소라 뿔소라.
1: 와 이건 진짜 이거
0: 이건 아무 데나 나오는 거 아니야. 계장님 직접 잡아온 거야.
1: 자, 야 진수가 소천이다.
0: 이것도 이렇게 놓고 자 이거 먹어봐. 자연산이야 자연산. 오늘 또 그 낙낙해졌어. 이라지라고 맛이 있으면 그렇게 춤추는 거야? 앉아봐.
1: 맛도 맛인데요. 아니 향이 너무 좋아. 냄새부터가 자연입니다. 자연.
0: 그래. 밭에 가서 채소도 다 자연산만 먹어.
1: 어.
0: 상추, 깻잎, 고추, 이제 포도, 씨 없는 포도 뭐냐? 타임머신.
1: 타임머신이요?
0: 타임머신 있잖아. 포도 씨 없는 포도 있잖아.
1: 타임머신 깻.
0: 씨 없는 영어하지 못한다. 씨 없는 포도.
1: 그래, 씨 없는 포도.
0: 아, 그럼 자연산만 먹으니까 피부가 곱지.
1: 아니 너무 이뻐.
0: 예뻐?
1: 어.
0: 나 좋아하지 마. 근데 너 말 많이 해가지고 저쪽 방구석에 처박아볼게. 앉아.
1: 아 왜?
0: 에이 놈시네.
1: 아니 근데요 계장님 맨날 일만 하고 언제 놀아?
0: 일이 즐겁다니까 나는. 일이 즐겁다니까. 바다에 가는 것도 즐겁고 밭에 가는 것도 즐겁고 그 이제 펭귄하고 이거 얘기하는 것도 즐겁고.
1: 어머.
0: 근데 펭귄 사랑하진 않을 거야.
1: 아니 밀당을 잘하시네 우리 계장님이. 그 계장님 즐기는 거 말고 그럼 나 즐기는 것도 해줘. 내가 데이트 신청할게요.
0: 알았어. 그러면 어디 데리고 갈까? 내꺼도 약간 힌트를 주고 가야지.
1: 아 오늘 영민 씨 하고 싶은 거 다 해. 오늘 다 내가 낼테니까. 야 뭐야 이거?
0: 뭐야 나무다. 정자 나무.
1: 이야 나무 진짜 커.
0: 자 가자. 여기 내 다니는 비장원이니까 나도 머리 손 좀 보고. 좋아. 네가 머리가 이거 못 보여서 비장원 찍었지. 머리 너무 예쁘게
1: 한정으로
0: 다녀야지.
1: 안녕하세요 신중근 사장님.
2: 네.
0: 자 유리 앉아보라.
1: 어 여기 앉아.
0: 어. 조심.
1: 이야 여기 미용실 좋다.
0: 아 이거 미용실 조나마나 이거 의자 부시대기로 의자 갖다 내놔산다이. 큰일 났죠.
1: 아니 제가 갑자기 미역을 먹었더니 머리가 자라가지고요.
2: 머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1: 이거 머리 이쁘게 네. 그 요즘 그 제주도 스타일로.
2: 이거 야. 머리 한 지 얼마나 됐어요?
1: 제가 한 지금 4년 됐냐?
0: 와 자연인이다 자연인.
2: 네, 언니는 그럼 가운 입으시고
0: 응.
2: 가운 모자 벗고. 네.
1: 그러면 사장님은 여기서 얼마나 하셨어요?
2: 거의 50년 다 돼가요.
1: 아니 뭐 다 50년

0: 넘었대.
1: 아, 진짜요?
0: 진짜로?
1: 네.
0: 이야.
1: 유형 한지가 오래됐어요. 유형 많이 먹었어요?
2: 아이고, 머리도 구살 좀 찍었지. 구살이 뭔지 알아?
0: 몰라.
2: 성게 있잖아, 바다에 성게. 성게 가시가 이렇게 되잖아.
0: 그렇지, 나 그 성게 같아.
2: 성게 가시가 머리가 꼭 그렇게 됐다니까?
1: 전체 다 하면 머리가 너무 뜨니까
0: 응.
1: 위에만 몇개 말아서
0: 좋아요.
1: 위로 할게요.
2: 출세했다. 미장원은 다 말라줄 아니가 땡.
1: 비닐 모자가 머리가 너무 커서 이렇게 랩으로 씌워야 돼.
0: 아니, 잠깐만. 아니, 랩이 이거.
2: 나가 해줄게, 나가.
0: 아니,
2: 그만 쓰다 하라.
0: 잠깐만, 이거 맞아?
2: 맞아, 맞아.
0: 잠깐만, 나 어디 아파, 지금? 오, 어머, 어머, 어머. 우리 계장님은 머리 스타일 어떻게 할 겁니까?
2: 저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0: 아, 알아서 하는 게 있습니까?
2: 그냥 조금만 자르고
1: 조금씩 다 정리하고 예쁘게 고데기 하고.
2: 네, 드라이브.
0: 아니, 계장님 여기 미스 제주 나가요, 미스 제주.
1: 옛날에 나갔어요, 옛날에.
0: 진짜로?
1: 응. 옛날에 미스
0: 뭐야?
1: 제주.
2: 황참이.
0: 역시. 이야.
2: 들깨가루 청하고 그 옆에 그 하얀 거 있잖아. 그거 그 마사지하면 진짜 식이 냄새고.
1: 맞아.
0: 아, 들깨가루랑 요플레랑 꿀?
1: 네.
0: 오, 이거 일급 비밀인데 이거?
1: 아니, 따라하면 안 돼. 그 얼굴 너무 커서 이제 많이 들어.
2: 안 돼. 그 먹을 것도 없어.
0: 아, 가성비가 안 좋네요, 저한테. 관리를 열심히 하셨네. 그러니까.
2: 난 물에 가면 마사지 잘해. 바닷물에 들어가. 바닷물 착착 때리면 마사지.
1: 언니.
2: 응.
1: 저 외국 갈 거니까 예쁘게
0: 언니
1: 루즈바게
0: 외국
1: 루즈
0: 가?
1: 사주래니.
0: 어디 외국 가? 아까는 일하는 게 제일 재밌다며.
2: 그 구경도 다녀야지. 낭만이 어디 있어? 밖에 일해서 돈 버는 게 낭만이야.
0: 아니 외국 어디 가는데요?
2: 중국 가. 대사관에서 초청 받아가지고 가.
0: 진짜?
2: 많이 다녔지. 프랑스 갔다 왔지.
1: 응.
2: 전쟁 나오는 아랍 갔다 왔지. 사르자.
0: 어, 진짜로?
2: 장어팔도 갔다 왔잖아. 일본 몇번 갔다 왔지.
0: 혼돈이 있을까?
2: 오늘 사이네.
0: 오! 고민나 사이. 대사관이 모시는 여자.
2: 그거 하게 말하면 또. 아이고, 머리 시원하다, 이제.
0: 와, 겁나게 예뻐, 불어.
1: 자, 그럼 머리 한번
0: 볼게요. 나도 됐다. 오! 이뻐.
2: 아이고, 아이고, 귀여운 척.
1: 마음에 들어요?
0: 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아니, 우리 이거 사진 찍으러 가야 되겠어.
2: 사진 찍으러 가자, 사진관.
0: 잠깐만.
2: 여기 있네, 여기.
0: 아니, 사진관, 이름이 사진관이야? 안녕하세요. 대장님, 이거 내가 이거 같이 입으려고 옷 가져왔거든? 같이 입고 똑같이 찍자.
2: 그래, 알았어.
0: 자, 이거 입어.
2: 여기 잠깐 앉아 기다려. 내가 옷 입고 올게.
0: 알겠어요.
2: 아, 여기 앉으라.
0: 아이고, 이쁘라.
2: 봐봐.
0: 이야, 멋있어.
2: 멋있어? 니도 멋있어.
3: 예, 준비되셨으면 이쪽으로.
0: 와, 오랜만에 찍는다, 이런 거.
3: 위치를.
0: 자, 만 멋있게. 대한민국 해녀다.
2: 대한민국 해녀다.
0: 야하! 대사관 나와.
3: 촬영되어 있습니다. 자, 살짝
2: 웃자. 자, 하트 할까?
0: 하트!
2: 쥐같이 푸대기 가면서 담가버릴 거야, 아무래. 나 이리 오면 바로 탁 차버려.
0: 일어났을까?
2: 누구꼬야, 이분아.
0: 나 진짜 사랑에 빠진 것 같은데, 어떡하지?
4: 아, 나 사랑해요.
2: 하트! 동문아, 가자! 문에 들어가자, 나하고.
0: 다음 편! 제가 일본에서 돈 사인을 개최했습니다! 자, 지금 저는 관심을 바랍니다.

0: 기관가 있으면 보세요.
1: 네.
2: 거절입니다. 거절.
0: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니혼 고니치와.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예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에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 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0: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2: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독!

지금 저는 관심을 바랍니다. 이제 요로시코 내가 있지만 요로시코 내가 있지만 아까 신혼 남아이와 왔다 신혼 남아이와

0: 자이언트 광키비 광팬. 민여상 군인기와 와타시와 자이언트 광키비노 팬시데스. 자,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일본어를 하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곳은 일본입니다. 오! 제가 일본에서 펜사인을 개최했습니다. 야타.
1: 좋겠어요.
0: 아, 진짜 지금 너무 기모지입니다.
1: 근데 펜스 아는 사람이 좀 많으려나?
0: 아, 제가 그래도 또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일본 분들께서 많이 댓글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는 중입니다.
1: 우리 펭수 아는 사람 많은지 한번 가볼까?
0: 좋아요. 한번 왔으면은 몸소 느껴봐야 돼요. 자, 가시죠. 자, 일본어로 하겠습니다.
1: 고! 그게 무슨 일본어예요?
0: 고니쿠와.
1: 아니,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거야?
0: 펜사인이 있으니까 미리 공부했지. 다이고 아슈 짱깽빠이. 아리가또.
2: 바이바이.
0: 맞다니. 미나상 군니키와 와타시와 펜스데스. 와타시 때리마스까?
2: 있습니다.
0: 어? 본토?
2: 이것도 아리마스.
0: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를 아신다고 하세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2: 감사합니다.
0: 이제 아이시데루.
1: 와, 펭수 벌써 아는 사람 한 명 만났네.
0: 자, 보셨죠? 저를 본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고생하게 고아이.
1: 애기가 울렸어.
0: 공주와. 제가 말하는 거에도 놀라시네요. 히메사마 고치니키 때. 고니키와.
3: 고니치와.
0: 하지마시테.
3: 하지마시테.
0: 왓다시 히테이마스카. 저도 데키마스.
3: 나도 기가 잘 들려.
0: 아니, 다시 데키마스가.
3: 하이.
0: 오, 훈수. 오, 훈수. 오, 오. 오, 누가. 단계, 단계 데키마스가.
3: 산도 스키란다라.
0: 아, 훈수. 다시는 아마이와.

0: would you do it in Korea? Excuse me. これ何? 네. 우동? 美味しいですか?
1: 진짜 맛있어.
0: 어, 진짜로? 오! 내가 먹어야겠다. 기대기네. 오! 장인의 느낌이 나. こんにちは.
2: こんにちは.
0: 주문 できますか?
2: 아, 주문 できますよ. どうぞ.
0: 야수.
3: 빙수 일본어 읽을 줄 알아요?
0: 당연하죠. 볼래요? 우동. 아, 고민나사이. 이맛이 오스스메가.
2: 오스스메와. 제가 타니아 스페셜을 띠.
0: 스페셜로!
2: 아, 하이, 스페셜로 됐어.
0: 스페셜로 오니가 싶었어.
2: 하이.
0: 저, 여기가 맛집인 것 같아요. 오. 저 앞에서는 반죽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 뭐야? 자, 지금 앞에 지금 사장님께서. 오, 저. 단련된 숙달된 그 손길을 보세요. 면을 꺼내고 면을 만지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와, 이거 무조건 맛있다 이거.
4: 누구 온다? 봐라! 아리가또고자 이마.
0: 파랑 보면은 이건 다시마인가요? 쪽파랑 레몬 그리고 여기 그 교동국이랑
2: 다시요. 묵가게てください.
0: 아, 소카.
2: 소데스야.
0: 쭈쭈쭈쭈.
2: 아, 소데스.
0: 자,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랍니다. 여기 안에 국물이 들어있거든요. 와. 와, 이 면발 보세요, 면발. 띵띵띵띵띵띵띵. 정말 또 튕겨낼 것 같은 이 친구랑.

0: 안대호인 씨.
1: 하이, 아시의 훈계.
0: 아, 아, 아, 좋다.
1: 하이.
0: 그래서 맛있군요. 아, 잠깐만. 아, 이거, 또 이거, 이렇게 먹으면은 햇살이 전에 붓거든요? 햇살이 때문에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힘낼 수 있을 만큼만 먹고 절제하겠습니다.
1: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0: 와,
1: 아리가또.

0: 알라라라라라라.
1: 오, 에이, 에이, 오, 오, 오, 오. 미시미시야, 미시야, 미시야.
2: 지금 한 시간 전이야, 한 시간 전.
1: 아니야, 정신 차려. 난 잘할 수 있어. 와타시야, 펭수대. 그, 밖에 가봤어?
2: 아까 카메라 설치하는 가봤는데 많이 없던데. 감독님, 아까 8명 정도 있었죠? 8명.
1: 8명. 인한 거지. 지금 한 시간 전인데 누가 한 시간 먼저 와? 영화 보러 갈 때 한 시간 전에 가?
2: 근데 팬사인회나 뭐 팬미팅 이런 거 좀 미리 가지 않나? 일단은 일정부터 좀 간단히 얘기해 줄게요.
1: 네, 빨리 말하세요.
2: 행사 시작 안내 및 입장 그 13초 50분에 10분 전에 이제 입장합니다. 그리고 딱 14시부터 팬사 소개 및 사인회 안내라고요. 1부 사인회가 한 25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1: 잠깐만! 네. 사인회 진짜 이름을 어떻게 써야 돼?
2: 그 상대방 이름요?
1: 어.
2: 그거 약간 한글로 쓰는 게 뭔가 좀
1: 한글로 쓰다고요?
2: 미나.
1: 그거 총진데?
2: 미나상 이렇게. 팬분들한테 또 그래도 인사하는 거 연습 한번 해봐야죠.
1: 아 그쵸. 자 인사해보겠습니다. 하치는 맛있게 와타시와 EBS 렌슈세이 자이언트 팬티비노 펭수데스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아이스테루. 그 말고 내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인사하는데 뭐 더 인사합니까?
2: 근데 뒤에 보니까 막, 막 다른 분들 막 사인이 다 있네.
1: 야 저도 여기다가 영역포시 한번 하고 갈게요.
2: 어? 저기 딱 비어있어. 저기 딱 한 자리.
1: 그러니까 나 지금 봐봐. 고질라 옆이잖아. 생질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래퍼 중에 쟤네도 질라.
2: 갈 수 있겠어요?
1: 아 근데 이게 머리가 너무 커 보여요. 포토타임 게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행수 이제 시간 된 것 같아. 가자.
1: 가자! 재팬!
2: 갈 수가 없네.

0: 저기 뭐가 있어. 여기 사람들도 있어. 와, 하이. 고니키와, 고니키와. 자, 이제 실전입니다. 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하기 위해 피해.
1: 고니키와, 평하.
0: 고니키와.
2: 감독님 아까 8명 정도 있었죠? 8명.

0: こんにちは! こんにちは! 진짠가요? 이웃노 팬클럽 미말팡 아침에 마스테 아타시와 EBS 랭키데이 자이언트 팬티비노 팬츠게 요로시코 내라지마 일본분이 한번 손 들어주실 수 있나요?
1: 이웃노
0: 이야 몇 자이로

0: 시작해볼까요?
1: 네.
0: 생어?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태영아. 반가워요.
2: 나 페이스북 덕분에.
0: 오, 잠깐만. 한국말 너무 잘해서. 일본 분이세요?
2: 맞아요. 나 페이스북 유튜브 보고 싶어서 한국어 배우게 됐어.
0: 진짜?
2: 맞아.
0: 오, 감동이야.
2: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오는지 꿈에도 몰랐어. 그래서.
0: 아니, 나도 일본 오고 싶어서 일본어 밴큐 간다고 했어.
2: 그래서 나중에도 꼭 일본에 와서 밴민틴도 해줬으면 좋겠어.
0: 내가 이것만 말할게. 무조건 온다.
2: 어, 진짜로?
0: 어, 진짜로 올 거야.
2: 진짜로?
0: 어.
2: 말했어.
3: 잠깐만, 아, 긴장してるんで.
0: 아, 하이.
3: 読む、 書いて読む。
0: わかりました。
3: 잠깐만. 아, それも出てこなくなったから.
0: 大丈夫。
3: 시무리 또 잘생 여코. 목소리도 너무 아, 좋아요.
4: 네. 사실은 저는 다양 말이에요.
0: 다양 말. 아! 태영아! 오! 뭐야! 네?
3: 어제 밤에 만들었어요, 이거.
0: 뭐인데?
3: 만나고 싶었어요.
0: 믿게. 야호! 땡큐, 야호!
3: 책임져주세요, 저희 인생.
0: 알겠어.
3: 네.
0: 와타시가 책임지게.
3: 네. 좋다.
5: 계속 가까이서 응원해주고 싶어서 왔는데.
0: 아이고, 어떡해. 어깨 또 올라가게 해주려고. 고마워. 이게 더 이상 올라갈 어깨가 없어. 뭐? 운동 많이 썼지.
5: 남편한테 좀 끝날 것 같아.
0: 아, 잘 찍어.

0: 저희 회사에서 준비한 선물이 딱히 준비되어 있어서.
1: 아리가또 고사이마스!
0: 앞으로도 많은 분들 드리겠습니다. 나는 생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까 생선 스킨하고
1: 넣었어요. 本当に 아리가또 고사이마스! 진짜 우리시 같다였어. 아또데 또 보자. 맞다네. 아이스테르요. 아이스테르요. 후, 탱탱이 죽였다.

0: 가만히 있어봐. 1분 10초 적자거든 이게 이거. 이야 침대입니다 침대. 와우. 오 푹신 푹신. 오 여기가 화장실인가 보자. 하! 욕조도 있네요. 오늘은 반신욕을 해야겠어요. 가만히 있어봐. 오 어? 엉덩이 차. 조심합니다. 야 어떻게 끝이 났는데 이거 순식간이네. 대체 대박이다.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어떻게 끝이 났는데 이거 잘했는지 모르겠네. 하 이거 일본어 공부를 저하고 왔어야 됐네. 이거 누구세요?
1: 펜수
0: 임무식이세요?
1: 아니 어 이거 늦다.
0: 어디 좋지.
1: 어. 아니 일본어 생각보다 너무 잘하던데?
0: 아니야 아니야
1: 내가 봤을 때 영어보다 훨씬 나
0: What?
1: 영어보다 훨씬
0: 나 What are you talking about? 잠깐만 아 근데 배고파. 아 긴장 풀렸으니 갑자기 배고파졌습니다.
1: 아

0: 뭐 먹으러 갈까?
1: 이동가야. 다음편.
2: 인산지물이다네. 인력거를 여기 많이 타거든.
1: 인력거. 아 넓네 넓어. 아 잠깐만. 오 빨라 빨라 빨라. 오 어디 있어?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1년 중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1: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저에게 있어서는 작은 우주라고 볼 수도 있고요.
0: 50대를 이곳에 바쳤답니다.
1: 호르몬의 변화도 생기고 하니 조금 우울한 기분? 이렇게 식물 가꾸고 이렇게 집을 마련하고 이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2: 경영위상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0: 그럼 남편은요?
2: 저는 이제 옆에서 주변인, 설거지, 청소, 밥 배달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예.
0: 갱년기에는 부부가 서로 도와야 한다죠. 그래서 이런 부부도 있습니다.
3: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겠다, 집을 지면.
0: 한 지붕 두 집 살림.
4: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게
3: 더 친해져요.
0: 내 멋대로 살아보니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
3: 여기 집 지으면서 저희가 활력이 생기고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0: 오늘은 갱년기 물리쳐준 신통방통한 집 이야기입니다. 갱년기 극복 프로젝트. 첫 집은 경상남도 진주에서 찾아봅니다. 소장님 어디 계세요?
5: 진주 도심에서 한 10분만 들어왔는데도 야, 굉장히 깊은 산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야, 새도 울고 산도 울창한데요. 와, 오, 장미꽃 너무 예쁘다. 야, 향이 나나? 향은 없는데? 예쁘긴 예쁘다. 와.
6: 소장님. 네? 요즘 좀 감성이 풍부해지신 것 같아요.
5: 감성이요? 그런가? 왠지 좀 눈물도 많아지고 하긴 했어요.
6: 혹시 갱년기 아닐까요?
5: 갱년기요?
0: 제2의 사춘기라는 갱년기. 성호르몬 변화가 대표적인데요.
5: 웬일이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7: 이게 웬일입니까?
5: 갱년기인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6: 오늘 집이 갱년기를 극복한 집이래요.
5: 오늘 갱년기를 극복한 집이라고요? 아니, 갱년기랑 집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아니, 집으로 갱년기가 극복이 되나?
0: 속구만 사셨나? 한번 믿어봐요.
3: 아, 소장님,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 네. 이렇게 먼 곳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5: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진짜...

0: 부럽죠. 네.
1: 와, 저희 집사람.
0: 아, 예. 안녕하세요. 그러시겠죠, 집사람. 네. 아니, 근데 이 집이 갱년기를 극복한 집이라고 들었거든요.
2: 네, 네, 맞아요.
0: 혹시 우리 남편분이 갱년기?
1: 저는 살짝, 저는 살짝이었고요.
0: 아, 살짝? 네. 그러면.
1: 저희 집사람이 네. 좀 심했어요.
0: 아, 그러셨구나. 아.
2: 제2의 사춘기라는 갱년기를 극복하고 있는 아내 김도연.
1: 남편 김태준입니다.
3: 갱년기 증상이 얼마나 심했었나요?
2: 제가 완전히 잠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갱년기 겪으면서 잠을, 3일 동안 1초도 못 잤던 적도 있어요. 예. 야,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한 달 동안 10kg가 그냥 쏙 빠졌고요. 몸이 뜨거워지면서 땀이 엄청나게 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했어요.
3: 운동은 기본, 수면제 처방까지 안 해본 게 없었다는데, 마지막은 집 짓기였답니다.
1: 가장 큰 환경을 바꾸는 거니까요. 제가 좀 고집했었고 집사람도 흔쾌히 따라줘가지고 우리가 해봤던 것 중에 가장 비싼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시작이 됐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근데 집으로 극복이 되던가요?
2: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사 오자마자 그냥 바로 극복이 됐어요.
0: 그래요?
2: 네.
0: 아, 너무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네, 바로? 한번 들어가시죠.
0: 네. 집으로 갱년기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2: 네.
0: 아, 병원도 아닌데?
3: 도시 살던 부부가 남편 고향에 지은 전원주택.
0: 여기가 현관인 거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죠?
3: 응? 맞은편에 현관이 하나 더 있네? 아니, 중문도 두 개?
0: 혹시 하숙 치세요?
2: 네, 남편한테 하숙 치고 있어요.
0: 남편한테 하숙을 친다고요?
2: 네. 제가 이제 갱년기다 보니까 그 잠을 좀 못 자다 보니까 네. 이렇게 공간을 좀 분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쪽은 제 공간, 네. 그리고 반대쪽은
1: 이쪽은 제 공간.
2: 그렇죠.
0: 그래요? 예. 두 분의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갱년기를 극복했다?
3: 예. 야,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한 채씩 두 집 살림을 한다네요, 글쎄. 그러니까 현관은 오작교인 셈이고요.
0: 문 생긴 게 공주방 같은데요? 열어볼까요?
1: 예, 들어가.
0: 특이하다, 문이. 오.
2: 이게 집이 조금 네. 좁아 보일까봐 그 위를 좀 높였어요. 여기는 거실이고요.
0: 피아노 있는 거실?
2: 네. 그리고 여기는 다이닝.
0: 네.
2: 여기는 주방.
0: 아일랜드까지?
2: 네네.
0: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세면대랑?
2: 저기 세면대랑 욕실하고, 제 침실.
0: 아, 침실. 아니, 근데 혼자 쓰시는데 이게 이렇게 넓어야 되는 건가요?
2: 아, 근데 그렇게 넓진 않아요, 사실.
0: 그래요?
2: 네.
0: 아, 누가 봐도 넓어 보이는데?
2: 이게...
0: 와, 야, 이 찻잔들은 또 뭐예요? 와, 취향이 정말 엄청나시다. 와, 가구도 그렇고.
3: 엔팅마니 아내가 신혼 때부터 조금씩 모은 거라는데요. 그중 보물 1호는 바로 전문이랍니다.
2: 프랑스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네? 100년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0: 프랑스요?
2: 네.
0: 어떻게 하다가 지금 진주까지 와 있는 거죠?
2: 10년 전에 네. 제가 이거를 발견을 하고요. 그냥 한눈에
4: 반했구나.
2: 네, 반해가지고.
0: 아, 잘 어울리세요, 이미지가.
2: 네, 구입을 네. 해가지고 지금 부모님 창고에서 10년 묵은 문이에요. 네.
0: 그래서 더 아름답나?
2: 저는 이제 저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 집은 쟤한테 맞춘다. 그래서 쟤를 집에 맞춘 게 아니고 이제 집을 쟤한테 맞춘 거예요, 저는. 네.
3: 그런데 100년 된 문을 10년간 창고에 묵혔으니 상태가 좋을 리 있나요? 사가서 들뜬 페인트 긁어내고 새로 칠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렸답니다.
2: 이렇게 긁어내면은.
3: 그런데 설치하는 게 더 큰 문제였다네요.
1: 저 문이 유럽에서 쓰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기후가 틀리잖아요. 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서 쓰는 나무 문을 가지고 와서 저걸 밖에 달자라고 하니까 저는 그 순간에 처음에 말도 안 된다. 저거는 내부에서 그냥 장식용으로 쓰는 그런 문이지. 밖에 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되게 반대를 했는데 집사람은 쟤는 포인트가 햇볕 비치는 햇살에서 제일 이쁜 문이니까 안에 달면 안 된다라는 거였고 목문이 단열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네. 단열을 위해서 통창을

0: 이렇게 설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저 비에 취약하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또 이 스테인드 글라스 문을 보호하기 위한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저기 보이시죠? 파란색.
1: 아, 그렇네. 아,
0: 그래서 문을 위한 집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아.
2: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든가요. 남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내의 취향이었던 거죠.
1: 집이란 게 우리 몸도 그렇지만 이성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3: 그렇죠.
1: 예. 좋을 때는 감성이 앞설 수도 있는 거예요.
3: 네.
1: 틀린 게 아니에요.
3: 예. 네. 네,
1: 뭐 집이 뭐 기계도 아니고.
3: 제가 좀 감성적이라 가지고.
1: 아, 그러니까.
3: 네.
1: 우리도 남편들은 이것저것 걱정하다 보면
3: 이성적이고.
1: 예. 네.
0: 본인 네. 공간이고 본인이 좋아하니까 네. 저도 이제는 그냥 속 편합니다. 해달라는 대로 해줘서.
2: 갱년기 극복 프로젝트 그 첫 번째는 부부 각자의 집에서 내 멋대로 살자.
0: 저는 집이라는 게 사람이 편해야지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사람은 일단 집은 예뻐야지 된다. 불편한 거는 예쁨을 위해서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주의여서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3: 저는 지저분한 거는 머리가 아파요. 갱년기 되면서 이렇게 지저분하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0: 속칭 꼴보기 싫은 부분 그런 거 안 봐도 되고 그래서 아 이건 그냥 취향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공간대로 사는 게 좀 편하겠다 싶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분리하자고.
2: 우리를 우선순위에 두었던 결혼생활. 갱년기를 지나며 나를 찾고 싶은 욕망이 커진 거죠.
1: 주방이 너무 좋은데 살림을 안 하는 주방 같은데 일단 보니까 인덕션 없고 푸드 없고
0: 맞습니다. 살림 안 하는 주방이에요.
3: 네. 여기는 요리는 안 하고요. 그냥 네. 제 손님 네. 왔을 때 여기서 뭐 과일이나 뭐 차나 이런 거
1: 아, 우아하게
3: 네 그리고 아. 여기는 네. 제가 아끼는 샹들리에가 있어서
1: 아, 기름때
3: 네 요리를 하면 기름이 막 올라가서 때가 붙으면 닦을 수가 없어서 네.
1: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주로 외식하세요?
3: 저희 남편 공간에서 주방이 있거든요.
1: 아 거기서 거기에, 편하게 하시고?
3: 네 거기서 요리를 해요.
1: 아 그럼 네. 안채랑 사는 제가 바뀐 거 아니에요?
0: 막 쓰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아껴 쓰는 공간이고.
1: 아 근데 정말 보면 볼수록 이제는 우리 남편분 공간이 참 궁금해집니다.
3: 네.
0: 한번 가보시죠.
1: 네. 네. 야 현대판 사랑채와 안채라 참 궁금한데요? 야 일단 뭐 안채라고 해야 될지 사랑채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밝고 화사한데
4: 여기는 오작교구
1: 오작교를 건너면
4: 안채를 지나서
1: 진짜 한번 공간은 한옥 같다. 아 볼까요?
4: 예 함께 나오시죠.
1: 이야 오 아 여기는 평천장을 쓰셨구나. 야 그래서 그런지 공간이 아늑하네요.
0: 아 실용성을 생각했어요. 평천장으로 했습니다.
2: 남편의 원칙은 극강의 실용성.
0: 아늑하게, 그러니까 침실 정도는 아늑하게 하는데 침실은 보시면은 정말 침대 하나 딸랑 들어갈 정도로 작게 만들었고요.
1: 네.
0: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이쪽 주방을 좀 환하게 환기도 좀 잘 되고 편하게 쓰고자 이제 창을 좀 큰 창들을 양쪽으로 배열했고 또 환기를 한 작은 창 하나를 또 배열해서 결국은 주방에 창문이 세 군데 다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주로 여기서 해 먹고
1: 아 편하게 아, 삼겹살도 구워 드시고 아 근데 이쪽이 사람 사는 데 같은데요?
3: 다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2: 아내 눈치 보지 않고 소파와 혼연일체가 되는 삶. 여기저기서 남편들 부러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세상 편해 보인다.
0: 제가 챔피언스 리그라는 유럽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로 이제 경기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 45분 아니면 4시 45분에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이제 너무 싫어하는 거죠. 거의 소리를 줄여놓고 TV를 보거나 해도 그 화면 밝기 때문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TV를 하나 더 사서 이제 방을 나눠서 보게 되고 이제 그게 시작이었어요.
2: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면서도 나만의 개성을 잃지 않는 갱년기 부부의 슬기로운 두 집 생활. 아내는 갱년기에 접어들

0: 하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집 덕분에 밤낮없이 맹연습을 합니다.
1: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2시, 3시에 그 피아노 쳐도 아무도 신경 안 쓰고요. 그 세탁기 막 돌리고 빨래 빨고 이래도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명란.
2: 명란?
1: 응.
2: 안쪽에 있을 텐데.
1: 그냥 넣지 말자.
2: 패스해, 그냥. 응.
0: 대신 밥은 환기 잘 되는 남편 집에서 함께 만들어 먹는다는데요. 따로 또 같이 사는 삶. 살아보니 어떻든가요?
1: 네. 저는 너무 추천해요. 이게 독립된 공간을 각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랄까 더 친해져요. 더 가까이 있지만 더 보고 싶고 만나면 반갑고 더 재밌어요. 재밌게 친해질 수가 있어요.
3: 매일매일 하루 종일 같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주말엔 지겹죠. 그럴 때는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게
1: 맞아요.
3: 단지 몇 시간이라도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좋아요.
1: 관계 좋아요.
0: 두 집살이 하는 집이니 이 댁엔 현관도 대문도 두 세트. 부부가 각자의 집을 찾는 손님에게는 간섭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4: 오셨어요?
5: 네.
0: 아내의 응접실은 동네 안주인들의 사랑방이 되곤 한다는데요. 글쎄 우리 대화는 많이 다른 이 부부가 사는 법. 이웃분들이 볼 때는 어떠세요?
4: 엄마는 조심히 가. 엄마 갑자기 보고 데리 보고 있다가 또 와서 뭐 그거 하고 그럼 나 더 좋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맨날 붙어있는 것보다.
5: 그 말씀 맞지. 나는 다 붙어있어 벌써. 그게 좋은가. 그래서 밥도 먹을 때는 같이 먹고 또 같이 또 행동하고 또 같이 또 떨어지고 그러면 그게 더 안 행복하겠네.
6: 부러우세요?
4: 부럽지.
0: 남편 집은 고향 친구들의 아지트가 되었다는데요. 아내가 집에 있는데도 낮부터 친구와 술 한잔 할 수 있는 여유. 어제 아유 보면 볼수록 남편을 위한 집 같다. 아유. 그런데 이 부부 지난 겨울에는 남편 공간에서 함께 지냈다는데 어쩐 일이래요?
3: 조금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번에 한번 조절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 집사람 쪽 안채를 껐어요. 그러니까 보일러를 끄고 제 쪽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여기가 8kW 보일러고 제 쪽은 5kW 보일러예요.
1: 분리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한쪽을 일단 안 쓰고 저쪽만 써도 되잖아요. 너무 잘 썼어요.
0: 이 댁은 집안의 모든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지난 겨울에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잉여 전력이 충분치 않았답니다. 그래서 예쁜 아내 집 대신에 실용적인 남편 집에서 함께 지낸 건데요.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왔을까요?
7: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사용한 거고요. 우리가 보니까 737kW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나서요. 480kW를 발전을 했고요. 36,232원이 나왔는데 이것저것 붙여서 결론적으로는 65,319원이 나왔다.
1: 네, 꿀잠 잤어요. 제가 침대 위에서 자고 남편이 바닥에서 자고. 왜냐면 남편이 잘 때 막 팔 올리고 다리 올리고 막 움직여요. 근데 제가 이제 불면증이 아주 약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0: 부부는 IT 관련 일을 하는데요. 집 시공을 직영으로 하겠다고 마음먹고 글쎄 현장 실수까지 받았답니다.
3: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려면은 뭘 하는지는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철골 과정 2박 3일 또 판넬 과정 2박 3일 해가지고 금토일 뭐 좀 빡세게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돈을 주고 교육비를 주고. 근데 일단 도움 많이 됐고요.
0: 집은 경

0: 그냥 철골조를 올렸는데 부부가 매일같이 현장을 찾아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챙겼고요.
1: 근데 남편이 또 워낙 좀 꼼꼼한 스타일이라서 이게 방통을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녹이 설 수 있다 해갖고
0: 조금 부족하지만 일손을 거들기도 했다네요.
2: 굳이 여기까지는 안 해도 돼.
3: 깨끗한 뿌리 마르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다가
0: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나무도 심고 정원도 디자인했는데 이 모든 게 집지기가 아니었다면 평생 못해봤을 경험이었죠.
2: 처음 안 해본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이 생소한 일 자체가 집사람이나 저나 뭐 이렇게 서로의 갱년기를 극복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었고요. 화나는 일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했고 정말 소중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4: 추억이 하나가 진짜 커다란 추억이 하나 생긴 거예요. 같이 함으로써.
5: 어쨌든 여기 포인트 하나 더 나왔는데요.
4: 네.
5: 갱년기 극복 방법.
4: 맞아요.
5: 예, 좀
2: 진짜.
5: 두렵지만 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봐라.
4: 네.
5: 예, 가능하면 같이 하면 더 좋다.
4: 그럼요.
5: 예.
0: 그럼 집 탐구 계속해 볼까요? 아내분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이 집은 로망 실현의 공간이었는데요. 뒷마당에 집이 한 채 더 있습니다.
5: 아, 이게 뭡니까 지금 도대체?
2: 이게 이제 설마? 전원주택 하시는 분들의 로망 구들빵입니다.
0: 이동식 주택인데 나무로 부를 때는 진짜 구들빵. 근데 지금은 아내가 더 좋아한다네요.
4: 이 동네는 집집마다 구들빵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비 오는 날 이럴 때는 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요. 여름에도 사용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5: 네. 우리 와이프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환하게 웃으시니까
4: 네.
5: 예, 언제 갱년기를 겪으셨나 싶긴 하네요.
2: 네. 이제 다 치료가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5: 집을 지으면서 예. 그게 중요하죠.
0: 그리고 남편이 직접 만든 대망의 마지막 공간 비닐하우스입니다. 와, 여기는 캠핑장 같다.
2: 겨울에는 너무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5: 아, 정말 그랬겠다. 그래서 여기 난로도 있고
4: 네.
5: 이제 그러신 거죠?
4: 네.
5: 아니 그럼 주로 여기는 우리 남편분이 주로 쓰시는 공간인 거죠?
2: 맞습니다. 뭐 여기는 제가 주로 쓰고요. 근데 집사람이 더 좋아하고
5: 네? 여기도요?
2: 여기서 뭐 청국장도 해먹고 김치찌개도 끓여먹고 비오는 날 파전도 부쳐먹고
4: 네,
2: 제가 그래서 조명도 이렇게 네. 세 개를 밝은 거, 약한 네. 거 이렇게.
4: 비 오는 날은 진짜 너무 낭만적이에요.
5: 야.
4: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0: 전원 생활이라는 게 육체적 노동 없이는 유지되기 힘들잖아요. 컴퓨터 앞에서 생활하던 부부에게는 더없이 귀한 에너지를 주는 곳. 덕분에 꽃밭 같은 인생 이망이 기대된답니다.
4: 주변에 보면 이웃분들 보면 90세 넘은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 보면서 솔직히 배워요. 90세가 넘었는데도 되게 건강하신 분들 보니까 꽃도 가꾸고 풀도 뽑고 뭐 많이는 안 하고 조금씩 야채도 심고 청소하고 이런 분들은 되게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로망이에요.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
2: 사람이 본인 무덤에 묻힐 때 저 같이 가자고
4: 순장을
2: 하려고 순장에.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공간에서 이 집에서 또 이곳에서 들고 죽고 싶어요. 네.
5: 갱년기를 극복했다. 집이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의 도움은 됐겠지만. 근데 결국 이 두 분한테는 집은 짓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갱년기의 기간을 같이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공간을 조금 바꿔보셔라. 그게 뭐 대대적으로 물론 이렇게 집을 지을 필요까지도 없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 정말 그 거실 공간, 그 공간을 좀 바꿔서 영역 구분을 한다던가 오늘 본 집에서 얻은 교훈들을 작게나마 적용을 해보시기를

0: 행복을 담아두는 공간이었어요.
1: 홀로 단단하기, 그렇게 함께 행복하기, 이댁의 갱년기 극복 방법이었습니다. 갱년기 극복한 집 찾아 이번에는 전라남도 담양으로 왔습니다.
2: 야, 여기 뭐 이렇게 저수지도 있고, 와, 주변에 자연환경도 너무 좋고, 작은 무릉도원 같은 곳이 이렇게 있네요.
1: 여기가요, 한국전쟁 때 피난을 왔을 정도로 오지였다는데, 그래서인지 경관이 참 수려하네요.
2: 아니, 그나저나 오늘 찾아갈 집 어디죠?
3: 저 앞에 있는 저 집이요.
2: 아, 설마 저 집이요? 이렇게 쉽게? 오늘 무슨 일이지? 야, 이렇게 쉽게 알려줄 리가 없는데? 집이 저기면은 이 담도 있고 문도 있어야 되는데 왜 담도 없고, 아니 문이 없네?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야, 뭐 좀 이상한데?
1: 어디가 집이고 숲인지 헷갈리는데, 소장님, 일단 집 근처로 가볼까요?
2: 입구가 있기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 집은 저기 있는데. 아, 이거 혹시 정랑?
1: 오, 제주도 대문 정랑? 제주도 분이신가?
2: 아, 저 계십니까? 계세요.
4: 아, 네.
2: 어? 아,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소장님.
2: 아, 예. 혹시 여기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4: 아, 네, 네. 거기 그냥 넘어오시면 돼요.
2: 아, 그래요? 아, 여기가 입구구나. 아, 이거 한참 찾았네요.
4: 입구를 와. 찾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대문이 따로 없어서.
2: 아이고, 반갑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4: 네. 대문이 따로 없다 보니까 도로변에 있어서 굉장히 일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2: 아, 집안으로요?
4: 어, 네. 오. 아무튼 뭔가 구조물을 설치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자작나무가 마침 있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걸어서 심리적으로 아, 여기까지만
2: 들어오세요.
4: 네, 네. 네.
2: 이제
4: 여기 넘으면 좀 곤란합니다.
5: 네. 안녕하세요.
4: 정원 덕분에 갱년기를 무사히 넘긴 정원 노동자 아내 민성옥,
5: 남편 김영기입니다.
1: 정원 노동자가 뭔가요?
4: 가드나라가 하면 좀 품이 있는 그런 느낌이고, 실제로는 이제 현장에 들어와서 보면 정원 노동자라고 하는 게 그게 더 현실감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5: 저는 이제 옆에서 주변이. 네네네. 이제 설거지, 이제 또 이제 청소, 또 이제 그 밥 배달.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예.
4: 아주 중요한 일이죠.
1: 원래는 노원이었던 땅, 아내 손을 거쳐 멋진 정원이 됐는데요.
4: 좀 자연주의 정원을 좋아해서 왜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쫙 그 풀밭 같은 느낌의 야생화들이 네. 피어있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해서.
2: 아, 그래요?
4: 네, 뭐 그라스를 되게 많이 심었어요. 풀이죠. 네. 말 그대로 보시면 다 풀이에요. 풀처럼 생긴 애들. 그런 애들 사이에 이제 꽃을 이렇게 중간중간 섞어 심어서 한 100종류는 넘지 않을까.
2: 네. 아니, 언뜻 보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숲에 들어온 것 같이.
4: 맞아요.
2: 그런 느낌도 들고.
1: 학원 선생님을 거쳐 의류 사업을 하며 바쁘게 살았던 아내. 긴장감 속에 살았던 아내는 숨구멍이 이 정원이었답니다. 내가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는 갱년기. 정원에서 내가 자연의 일부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죠.
4: 젊은 날에는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하려는 열정이 있어서 뭐 울증이고 뭐고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호르몬의 변화도 생기고 하니 조금 우울한 기분? 그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죠.
2: 아, 그때는 이미 이제 정원을 시작하셨던
4: 그렇죠,
2: 거죠?
4: 그렇죠.
2: 야, 되게 어떻게 보면 행운이네요.
4: 네, 맞아요, 맞아요. 저한테는, 이렇게 식물 가꾸고, 이렇게 집을 마련하고, 이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저한테는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2: 네.
4: 누가 살다 보면 심하게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데, 일종의 정원이 도피처였죠.
5: 나중에 방법을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 방법을 찾아가면 서로 이제 타협이 되는 것이고, 이게 정원이라는 자체가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됐기 때문에.
4: 얘가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갱년기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1: 갱년기 때는 가족의 지지와 응원이 중요한데 남편 잘하셨나 몰라?
2: 우리 남편분 지분이 그래도 있으시죠?
0: 아니, 투자한 걸로 보면은 제로고.
2: 아, 투자요? 예, 아, 투자 안 하셨어요?
0: 저는 투자 안 했어요.
2: 아, 그래요?
0: 예, 네. 모든 것은 이제 결정은 이제 우리 와이프가 했고.
2: 예.
0: 일한 걸로 치자면은 1%.
2: 아, 1%?
0: 예, 예. 이제 정원에 이제 잡초 같은 거 뽑지 않습니까? 제가 옆에 도와주려고 하면 가라 그래요.
3: 꽃을 뽑아버리니까.
2: 네. 아, 꽃을 뽑아버려요?
3: 네. 네. 이게 전략적인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이거 합리적인 의심인데?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2: 근데 자연주의 조경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문제가 있으세요. 네. 사실 이렇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3: 맞아요, 맞아요.
2: 와, 이게 벌써 흥미진진한데요. 우리 집안에 들어가서 이 얘기 좀 더 끌어가 볼까요?
3: 네네.
2: 이쪽이 현관인가요?
3: 네, 오시겠어요?
2: 기대된다. 와. 지금 내부도 예쁠 것 같은데요?
3: 어머,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2: 와, 자작나무로 다 인테리어를 하셨네요.
3: 아, 네. 마감재가 자작나무라. 와. 제가 또 자작나무를 좋아하는데.
2: 네.
3: 자작나무 합판이라 예, 되게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2: 이야, 뒤에 창문도 너무 멋있다. 와.
1: 집은 20제곱미터가 되지 않는 작은 공간. 입구에 작은 주방과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거실이 있는 원룸 구조인데요. 집 모양을 딴 박공창 덕분에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네요.
2: 모듈러 하우스나 약간 이동식 주택? 그런 거네요, 그죠?
3: 맞아요.
2: 맞습니다. 오.
3: 원래는 저쪽에 보시면, 자작나무 네. 앞쪽에, 뭐, 고구마도 심고 하던 공간이 있는데. 맞아요.
2: 네.
3: 그곳에 정식으로 이제 좀 크게 집을 지으려고 했었죠.
2: 네.
1: 여기가 집 지으려 남겨둔 터였답니다. 집을 짓기 전 정원부터 만들기 시작했다는데요.
3: 처음에 이 부지를 그 매입을 했을 때부터 나는 여기다 언젠가는 집을 지을 거야. 그리고 아름드리 나무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숲속에 있는 그런 느낌을 항상 머릿속에 동경을 해왔었어요. 어렸을 때 되게 친정 아버님께서 꽃을 좋아하시고 나무를 좋아하셔서 그런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그런 유년 시절의 기억. 플루터너스 나무 가지에 그네가 맨날 내렸었고 줄근 애가 이런 게 늘상 그 밑바닥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그게 쭉 이어져 있던 것 같아요. 한 13, 14년을 정원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고.
2: 네.
3: 그래서 이러다가는 이거 뭐 시골에 집 짓고 사는 꿈을 포기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그냥 모듈러로 가자. 그냥.
2: 잘하셨네요.
3: 그냥 사오자.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그냥 사오면 되지, 뭐.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2: 현명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이 정원은 시간이거든요.
3: 맞아요. 시간은 네.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서.
2: 그렇죠. 건물이 공간이라면, 이 조경은 완벽한 시간이거든요.
3: 맞아요.
2: 근데 정말 이게 심어놓은 것만큼, 그 시간만큼 버는 거기 때문에.
3: 맞아요.
2: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하실까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모듈러 하우스나 이동식주택 갖다만 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3: 집만 이게 모듈러식으로 가져왔을 뿐이지 모든 과정은 집 짓는 과정하고 같았어요. 한 토목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2: 직영으로.
3: 자재도 제가 직접 다 계산해서 사와야 됐고, 뭐 사람 섭외하는 것도 제가 다 이제 불러와야 됐고,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죠.
2: 아, 그렇군요.
1: 어머나, 토목 공사를 직영으로, 그것도 아내가 했다고요?
3: 배운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모르는 용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배관을 설치를 하는데 그냥 무작정 뭐 이렇게 경사만 잡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너무 경사를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또 공부를 했죠. 자료를 찾아서.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재미가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하면서 신기해라 하면서 스스로 신기해라 하면서 했어요.
1: 토목은 땅의 성질도 알아야 하고 배수며 구조적 안정성을 계산해야 하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 아니던가요? 게다가 이 댁은 정원이 중요해서 곳곳에 수도관을 거미줄처럼 연결해야 했는데

0: 그걸 또 오차한없이 해냈답니다. 비가 오면은 진흙탕으로 변하는 땅의 구배를 잡고 물기를 내는 것까지 아내 뭐. 야, 이 아닌 밤중에 삽질이 웬 말이지.
1: 외부용을 통해서 상수도가 연결해가지고 들어와서
2: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이 서로 다른 동맥과 정맥처럼 외부의 관과 외부의 그 저기 그게 다른데 서로 잘라서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는 차단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설치해놔서 요렇게
3: 아버님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어요?
4: 지금도 들으면서 이거 뭔 소리야?
1: 저도 말하면서 네. 와 좀 복잡하긴 하네.
4: 뭐 동맥 정맥 나오니까 뭐 순간이 뭐 동맥 정맥 나는 거
1: 심장 판막처럼 이렇게 막는
4: 막
1: 설치했어 중간에.
4: 그러니까
0: 정원이 굉장히 공학적인 일이네요.
5: 현식아 너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0: 남편이 정확하게 아는 건 밥대. 아 그럼 제일 중요하지.
3: 응? 일 더 해야 되는데.
5: 오늘 또 싼 밥이다.
3: 밥은 먹고 해야 되겠지.
5: 예.
3: 맛있겠다.
5: 밖에서 먹으면 맛있어. 뭐든지 소포 와서 도시락 먹는 게 돼.
1: 그런데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는데.
5: 맛있어.
0: 아내가 정원 덕분에 갱년기는 극복했지만 부작용이 있었다네요.
4: 와이프가 정원하고 관절하고 바꾼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소리 하면 제눈 안경이라고 보지만 옛날에 제 와이프가 더 이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됐는데.
1: 아이고.
4: 그 옛날에는 좀 근데 봄에 그 햇빛 아래서 하면은 그 뭐 건강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일을 계속 했어요.
1: 그때 몰랐으니까. 아 무슨 자신감으로 그 봄 햇살 막 그렇게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모자도 없이 선크림도 없이 맨 얼굴로 뭐 계속 몇 달을 일했더니 어느 날 뭐 얼굴이 빨갛게 진물이 막 흐르고 그래서 광 알러지가 생겨갖고요. 아무튼
4: 그것도 정원하고 바꾼 거죠. 2년 하니까 딱 그렇게 돼버리더라 얼굴이.
0: 이제 그만하라는 타박 대신 묵묵히 곁을 지키는 것. 이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4: 주말에 항상 같이 있는 스타일이었는데 저희 이 사람이 이제 밭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차에서 이제 신문을 갖고 와서 읽어요. 라디오를 틀어놓고 보고 음악을 듣고 있다 보면은 그것도 1시간, 2시간이지. 반나절 그렇게 있으면 이제 나중에 지겨워가지고.
1: 동네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남편은 차 안에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고 이상해 보일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안 되겠다. 농막을 만들어서 여기서 지내게 하고 피신을 시키자. 여기다 일단 숨겨놓자.
0: 그러니까 농막은 오롯이 남편을 숨겨놓기 위한 공간. 장난감도 사줬답니다.
4: 탈려면서 사주더라고.
1: 그랬어요. 저만
4: 야구를 좋아하니까.
1: 왜냐면 저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4: 그 애들 노는 그 전자피아노를 사주더라고. 여러 번 애들 갖고 노는 거 있지 않습니까?
1: 당신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잖아.
4: 집에
1: 피아노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피아노를 옮겨올 수가 없으니까.
4: 그러니까 애들 갖고 노는 거. 그것도 당근에서 사가지고 나시더라고.
1: 아우 눈물 나.
4: 그래가지고 세 가지면서 되는 거야. 텔레비전 야구 그럼 이거
1: 너무 웃다가 지금
0: 응? 이건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주제곡 아닌가요? 오 남편 연주 실력이 수준급이시네. 정원 가꾸는 아내와 피아노 연주하는 남편. 아유, 환상의 짝꿍이네. 2년 전 이 집을 지으며 남편의 농막 생활도 막을 내렸답니다. 아내에게는 집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이 데크. 이게 원목이라는.

0: 네요.
1: 대청마루처럼.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그 마루판 밟고 다니던 느낌이 그게 너무 좋아서 봄하고 가을, 겨울 되면 그러면 햇빛이 여기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굉장히 따뜻해요, 바닥이.
0: 늘 정원에 파묻혀 살았지만 정작 정원을 즐기게 된 거는 집이 생긴 이후의 일. 자연의 변화를 오감으로 느끼기 위해 창을 달지도 않고 나무에 인위적인 마감도 하지 않았답니다. 정원 노동자가 정원 귀족이 되는 순간이랄까요?
2: 이게 이제 회변이라고 해요. 사실은 이제 회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도 변하는데 나무라고 안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낌이 저는 참 좋거든요. 이 좋은 나물수록 또 이 회색으로 변해가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1: 맞아요. 저도 그 느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데크 공사하는 사람 아내 맞죠? 방킬라이 원목이 단단해서 작업이 만만치 않다던데 대단하시네.
2: 데크 시공이 생각보다 좀 어려운데 되게 꼼꼼하게 잘 된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바느질 하듯이 다 같은 위치에 같은 간격으로 쫙 박혀있는데 그래도 좀 인간적인 데가 있네요. 헤드가 더 많이 들어갔네.
0: 아이고, 여긴 다시 박았고 여기는 엉뚱한 데 박으셨네.
3: 그건 제가 한 겁니다.
2: 아, 그래요?
3: 예.
2: 못한 건데 이거 설치하셨다고요?
3: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퇴출됐거든요.
1: 데크에 꽃은 피스가 박혀있는 줄이 짝짝만도 오하열이 데크의 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의 관점에서는 이게 쫙 이렇게 있어야지 예쁜데 이 사람은 엉뚱한 데다 옆에다 박고 막 너무 세게 박아가지고 나무 방킬라에 이게 목재가 터져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3: 그렇죠. 나중에 이제 제외됐죠.
1: 제외됐어요.
3: 예.
1: 열애가 됐죠.
3: 제대가지고 이제
1: 보조로 전락을 했지. 이제 나무로 무거우니까 이제 가져다.
3: 사실 이제 몰래 한 번씩 박아보고.
1: 맞아. 그러다가 저한테 들키면, 또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3: 애기냐면 하고 싶은 욕심도 있거든요.
1: 맞군. 그랬구나.
3: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보는데. 이제 같은 그쪽에 이제 오하열이랑 군대 이후로는 처음으로 이제 여기 들어가지고 참 별 군대에서 이런 소리 다.
0: 이런 일은 남자가 잘한다는 것도 편견이었네요. 드릴과 피스만 있으면 뭐든지 뚝딱 만들어낸다는 아내. 그렇게 현관에 던문도 달았고요. 규모가 꽤 되는 창고까지. 야, 거침없는 아내를 보니 내가 다 용기가 나네요.
2: 저 아까부터 참 궁금했는데 이 위에 혹시 창고인가요?
1: 아, 다락방이에요.
2: 다락방이에요?
1: 네.
2: 근데 보통 이렇게 좀 열어놔서 다락방 좀 작으니까 이렇게 시선을 좀 튀게 하는데 죄다 막으셔가지고.
1: 여기가 아니었으면 화장실이라도 들어가서 쉬어야 될 지경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오픈된 공간이었는데 제가 가벽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2: 일부러.
1: 사실은 문까지 달았으면 완벽했는데 문 달아달라고 그랬더니 공간 확보가 안 돼서 문은 안 된다. 그렇게 된 거예요.
0: 그러니까 이 작은 집에서도 아내에게는 꼭 자기만의 방이 필요했다는 건데요. 이 부부가 각방 생활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답니다.
1: 새벽에 막 5시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오밤중이고 몇 시에 일어나? 자수를 하세요.
3: 쉬는 날은 여기서 11시, 10시.
2: 그때까지 잠이 와요?
3: 예, 잠 좀 취하는 체제 옛날 뭐 치면
4: 작곡가들 스타일. 오. 그런 좀.
1: 야심한 밤의 작업.
4: 예술적인. 오. 네. 송창식 씨도.
2: 아, 송창식 씨요?
4: 네, 그, 폭국의 제부 아가씨.
2: 네, 알죠. 담배가게 아가씨?
4: 네네, 맞습니다. 네.
2: 야, 근데 그분이 그렇게 늦게 주무세요?
4: 그분은 방관하시 거꾸로거든요.
2: 그래?
4: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곡들이 많이 나왔고.
2: 아, 그래요? 네.
1: 그거 근데 해석하기 나름이야. 응?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4: 동족이.
0: 예술가와 동족인 남편은 야구 삼매경 중인데 아내는 오, 비 오는데 또 일하셔?
5: 현지가 비 오는데 뭐해? 감기 걸려 그만해.
1: 좀만 더 하고 좀만.
5: 응? 아, 감기 걸린다 그만해야지.
1: 응, 알았어.
0: 결국 남편이 가장 잘하는 일하러 출동.
1: 아니 근데 비가 와야 잡초가 잘 뽑히거든.
3: 저 물 한 개 봐라. 와, 아, 진짜 한 개 진짜 죽인다.
1: 어,
3: 진짜 이쁘다.
1: 응, 자기가 중계 방송해줘. 나는 어. 계속 잡초를 뽑고 있을게.
3: 알아.
5: 도와줄 순 없으니까 입으로 도와줘야지 뭐.
6: 도움이 되는 거죠?
1: 도움 많이 되죠. 노동이, 풀 뽑는 노동이, 풀 뽑는 놀이가 된다니까요.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2: 집은, 시간이라는 시줄과 공간이라는 날줄이 서로 짜여서 만들어진 옷감이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공간만 들여다보죠. 근데 오늘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시간과 정원이 더 주인공인, 집을 본 것 같아요. 몸은 좀 힘들지만, 내가 항상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내 노력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계속 내 손에 의해서, 뭔가 완성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 그 성취감을 느낄 때, 그런 그 갱년기나, 이런 이제 우리가 중년 이후의 증상들을 조금은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집이 참 좋은 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건물에 그렇게 크게, 무게 들이지 않고, 약간 힘을 빼고, 대신에,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이 정원, 자연을 느끼면서 누구나 갖는 그런 문제점들 극복했다는 점에서 오늘 집 아주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정원을 가꾸는 건 나를 가꾸는 일. 아내가 빛나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1: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동시에 저의 작은 천국, 그리고 에덴 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간에 저에게 있어서는 작은 우주라고 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에요.
3: 우리 집사람의 천국. 에덴 동산. 이므로 저한테는 좋은 곳. 그래서 더불어 마음 편한 거. 전 이거 오면 여기 오면 참 마음 편해. 정말 맞아. 마음 편해가지고.
1: 그거 하나라도 나는 만족하지.
0: 여러분은 나만의 에덴 동산이 있으신가요? 정원이 아니라도 나만의 작은 숨쉴 구멍 찾아봐야겠네요.
7: 애를 위한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학교에 갔다가 집에 빨리 가자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8: 저를 위한 공간이 많아요.
9: 그냥 아이답게 해맑게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자라고 있고요.
10: 엄마 집이에요. 제가 지어드렸어요.
11: 지어준 데니까 좋기는 하던데요. 나도 한번 새 집에서 살아보는구나.
12: 한 없어요, 이제. 한이 없어요.
13: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4: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3: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6: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아프게 하고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0: 아들 둘 아빠 맞으세요?
1: 네, 맞아요. 동화 있어요.
2: 세 살 첫째 아들. 그리고 두 살 둘째 아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우즈베키스탄의 두 꼬마. 엄마 아빠 손이 한참 필요할 때인데요. 두 아이들이 아빠를 만나러 한국에 왔습니다. 과연 무사히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아빠를 만나러 온 곳. 자동차 부품의 정밀 도금과 연마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 기업인데요. 이분이 혹시 오늘의 아빠?
0: 안녕하세요. 어느 나라에서 혹시 오셨나요?
3: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습니다.
0: 혹시 결혼하셨나요?
3: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2: 아빠는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이분?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4: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습니다.
0: 우즈베키스탄이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4: 아니, 결혼 안 했습니다.
0: 안 했어요?
2: 저기 혹시 오늘의 아빠세요?
1: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0: 혹시 아들 둘 아빠 맞으세요?
1: 네, 맞아요. 동화 있어요.
0: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 3년. 3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네.
0: 한국말을 잘 하시는데요?
1: 네.
2: 드디어 아빠를 찾았습니다.
1: 잠깐만요.
2: 다짜고짜 뭔가를 찾으러 가는 틸라백 씨. 그가 보여준 것은?
1: 한국말에 KIP 시험에 3 있어요.
2: 어려운 한국어 시험에 합격했군요.
5: 자동차 쇼크앞쇼바 로드 도금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작을 한 유압 실린더 로드도 도금을 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이거 제품에 도금 했어요. 이것은 우리 버핑 계획에서 버핑하고 불량 있으면 검사하고 불량 없으면 보장할 거예요.
2: 자동차 부품을 도금하고 연마하는 작업은 부식과 마찰을 최소화하여 부품 수명을 늘리고 주행 성능까지 향상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데요. 완제품의 불량 여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1: 안녕하세요.
6: 괜찮아요?
1: 네, 괜찮아요.
6: 제품 어때?
1: 잘 나와요.
6: 잘 나와?
1: 네.
6: 저희 회사 입사한 지 한 2년 5개월 됐는데 항상 밝고 활력도가 넘치는 친구예요. 아마 애기 아빠여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2: 열심히 일한 아빠가 잠시 쉬어가는 시간. 휴대전화 속 첫째 아들입니다. 삼촌들까지 절로 미소 짓게 하는 귀여운 아이들. 하물며 아빠는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1: 2-chi o'g'limni tug'ilgandan keyin o'tgan yili dekabrda 1 yoshi 1 oylikda ko'rganim bordim. Tug'ilgandan keyin 1 yoshi 1 oylikda ko'rganim bordim. 2-chi o'g'limni birinchi marta ko'rganimda ko'zimdan yosh chiqib ketgan.
0: Bubunun kelin an hasabchanayo.
1: Ne. Ne.
0: Bunika otton sengak duseyo?
7: Sengangi jogetsa.
0: Ne?
7: Sengangi jogayo.
0: Jogayo?
1: Kelin hago sipoyo. 결혼하고 와이프랑 같이 살아요. 같이 밥 먹어요. 같이 여행할 거예요. 이거 좋아요. 재밌어요. 좀 있다가 아들이 베이비 되나면 진짜 너무 좋아요.
2: 아우, 틸라백 씨, 누가 애처가 아들 바보 아니랄까 봐 결혼 전도사가 따로 없는데요?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 바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약 200km 떨어진 지작이라는 지역인데요. 바로 이 집이군요. 아부바키르! 울음 터진 요 꼬마가 틸라베 씨의 둘째 아들입니다.

0: Beko, loh. Oke. Mau jalan ke kelama?
1: Aku, aku, urung tuh. 그리고 여기 바로 이 꼬마 녀석이 바로 첫째 아들 무함마드 유스프입니다. 하루 종일 떼쓰고 울고 장난치고 딱 그럴 때죠. 저도 아들 키워봐서 좀 압니다. 그렇게 두 아들을 키우느라 하루 종일 정신없는 23살 어린 엄마 무을리사 씨. 그나마 다행인 건 든든한 육아 지원군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 누군가 하면요? 바로 틸라백 씨의 부모님. 무을리사 씨는 시부모님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건데요. 두 분 장보고 오시는 길인가 봐요. 늘 며느리의 일을 덜어주시는 좋은 시부모님들이랍니다.
2: 길은 역시 아끌리, 미흐르본, 약관, 골라르만 하마시키라들, 역시.
1: 며느리 칭찬이 늘어지는 시부모님들. 할머니가 사온 간식으로 집안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는데요. 아이고 착해라. PD 아저씨도 한 입 주는 거야? 카메라 감독 아저씨한테도 주고?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두 아이들. 멀리 한국에 있는 아빠의 존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0: 아부바카, 나도 잘 기다려? 나말라도 죽기라더라.
3: 나말라도?
1: 오늘 아이들의 점심 메뉴로 일종의 볶음밥인 오쉬를 만들었는데요.
0: 킬릴라, 호마티스, 오쉬. 호마티스, 키우면서, 하니까 꼬이프도?
1: 놀고 싶은 아이들 밥 먹이는 일은 늘 쉽지 않죠. 어구어구 맛있죠요. 그나저나 엄마는 밥 언제 먹어요? 금식은 선택사항이지만 무을리사 씨처럼 독실한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는데요. 아직 스무 살도 채 되지 않는 나이에 시집 온 무을리사 씨. 그 나이 때에 결혼하는 것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흔한 일이랍니다. 다정하고 착한 데다 무을리사 씨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발벗고 나서주는 틸라백 씨와 사랑에 빠진 건데요. 연애를 하던 그때나 지금이나 남편 틸라백 씨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그리움은 오히려 나날이 커져만 가는 중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커져만 가는 그리움.
4: 영상을 한두 개 정도 보여줄 거라고.
1: 남편의 빈자리까지 채우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녀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5: 무을리사, 사는 주대 주대 아쉬워라만. 구도올라사 기스로 요는다 굴리신 허클레만. 구도올라사 길레지에다 야나 바르게야사 바흐데 올라 굴리시드 허클레만.
6: 무함마드 유스프 오람 아부바카르 오람 사는 주대 주대 아쉬워라만. 주대 주대 사는 사는 사람은 기스로 굴리시드 허클레만. 구도올라사 기스라린 바르게 만자급 발클레게, 닝스레게, 아일란시게 보라미스, 도올레세. 하이어.
1: 눌러왔던 그리움이 끝내 터져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아이들 곁에 아빠가 없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남편이 곁에 없다는 사실이 가슴에 사무치는 23살의 엄마. 이 순간 서로가 곁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가족들과 함께할 날을 고대하는 건 아빠 틸라백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0: 그런 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아빠는 오늘도 땀 흘려 일하는 중인데요.
1: 텔러백. 네. 이거 그만하고 저쪽 연마 쪽에 인원이 부족하거든. 네. 거기 가서 네. 그 저기 과장이 좀 한번 도와줘. 신랑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냥 도와줘.
0: 지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건 불과 2년 남짓이지만 어느새 베테랑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아빠. 자동차 부품의 도금에 앞서 도금이 잘 될 수 있도록 연마하는 과정을 컨트롤하고 연마를 마친 부품에 하자가 없는지 체크하는 건데요.
2: 지금 하는 작업 무슨 작업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3: 버금존 연마. 버금존 연마. 아, 이거 부산에서 국광공 나왔어요. 우리 여기 연마에서 890 만들었어요.
0: 머리카락 한 올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0.01mm의 차이. 아빠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초정밀 연마의 세계. 아빠가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한국행을 택한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3: 오늘 아피라스 보냐는데 아피라스에게 살까한 $20,000 불길에 보냐는 아피라스 플러는 어서로 크레딧 올립 김으로 가르노슬라단 가르자 올립 아피라스 끌들겠만 şu qarzlarim qutulish uchun ham shu Koreyaga kelganman. Kreditlarimni kelganimdan keyin 6 oy, 5 oy ishlab qutulganman. Kreditlarimni, qarzlarimni qutulganman. Undan keyin topganimga hozir dom sotib olganman, uy sotib olganman.
0: 아빠가 머나먼 타국에서 꿈을 이루는 동안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중입니다. 채 돌이 되기도 전에 아빠를 떠나보낸 첫째 무함마드 유스프는 어느새 유치원에 다닐 만큼 자랐는데요. 엄마 손잡고 유치원으로 향하는 형아의 모습 제법 의젓해 보이죠? 집에서 걸어서 10분. 드디어 유치원에 도착한 엄마와 무함마드 유스프.
4: 조라라 아칼레 기프테케.
0: 그런데
4: 마셔다만. 셔다만 오글음 셔다만. 어?
0: 저런. 아직은 엄마 품이 그리운 영락 없는 아가의 모습. 아유, 이러 어쩌나.
4: 진짜 몰라. 가레슬라다. 오타슬라 합.
5: 관련은 뭐가?
4: 야. 갔었는데. 난 합. 절차메라.
0: 엄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지만 선생님께 잘 당부드리고 어려운 발걸음을 떼는데요. 과연 무함마드 유스프는 울음을 그쳤을까요? 무함마드 유스프 어디 있니? 찾았다. 아니 그런데 아직도 울고 있죠요? 괜찮아.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진단다. 같은 시각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시어머니랑 시누이, 즉 틸라백 씨 여동생까지 함께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한데요. 금식 기간인 라마단에는 종종 가족 친지들이 모여 해가 진 뒤에 첫 식사를 함께하기도 한답니다. 일종의 잔치가 열리는 셈인데요. 하루 종일 금식하며 해가 진 뒤에 첫 식사를 위해 친지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테이블은 갖가지 맛있는 음식들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엄마의 친정 부모님도 방문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인사도 나누고 드디어 해가 지면 비로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배고픔을 직접 체험하며 가난한 이웃들의 고통을 몸소 느껴본 하루. 이제 해진 뒤에 첫 식사를 함께할 시간이 됐는데요. 사위가 이 자리에 없어 장모님도 못내 아쉽습니다.

0: 버린데 귀여움이 아까 기특하는 보스카차다. 사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인어른 생각도 들어봐야죠.
1: 귀여움 약시 약시발라 약시발라
0: 텔레비전 마스카쇼나마 가슴드 카렌 바흘라카마세스 카렌 보라세스 블라스타마나 바흘라카르시카 하클리세스.
2: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친정 엄마가 짱입니다. 한국에 있는 아빠는 자선과 관용을 실천하며 금식하는 라마단을 어떻게 보낼까요? 쉬는 날 혼자 조용히 라마단을 맞이한 아빠. 비록 지금 당장 먹진 못하지만 대신 해가 진뒤 먹을 음식을 준비합니다. 꽤 능숙하게 반죽을 만들고 모양도 빚어서 데코도 하고요. 빵을 굽습니다. 잠시 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주식인 논이 완성됐는데요. 갓 구운 빵. 그말 알지, 알지. 하지만 지금은 못 먹고 해가 진 뒤에 먹어야 하니까 일단 준비만 해놓습니다. 그런데 틸라백 씨, 빵을 만들 정도면 요리를 꽤 잘하는 모양인데요?
3: 아버지 동생의 식당에 있어요. 여기서 15년 일했어요.
2: 틸라백 씨가 10대 때부터 무려 15년간 일했다는 작은 아버지의 식당. 우즈베키스탄식 만두인 솜사로 유명한 곳인데요. 틸라백 씨에게 있어 요리 스승이나 다름없는 작은 아버지. 제자이자 조카인 틸라백 씨와 오랜만에 영상통화로 만났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꽤 많은 것 같죠? 함께 일했던 동료들. 대부분 틸라백 씨의 사촌들이라는데요.
4: Ham bir joyda ishlagan kasbdoshim, ham amaka aka uka biz. Havas qilganman. Xudo xohlasa biz ham boraylik, niyat qilsa biz ham niyatlarimizga yetaylik unga o'xshab.
2: 아빠는 그렇게 한국에 가서 성공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 아빠를 기리기 위해 가족들이 다시금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첫째 무함마드 유스프는 오늘은 의젓하네요.
5: 아부바카 칸.
2: 둘째는 식당 안을 휘젓고 다니는 중.
5: 아부바카 쿠르마디즈마카.
2: 특명 사라진 아들을 찾아라. 여기가 놀이터인지 식당인지. 그런데 그 사이에 첫째도 탈출 성공. 그나저나 식당 참 넓다. 식당이 이렇게 재밌는 곳일 줄이야. 편안한 식사는 절대 불가. 결국 아들들 검거 작전에 다시 돌입한 엄마. 드디어 잡았다, 요 녀석들. 얘들아, 제발 밥좀 먹자. 잠시 후. 다시 찾아온 평화. 바로 그때
6: 제가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2: 제작진의 긴급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6: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입니다.
2: 엄마와 아이들에게 전달된 특별한 선물. 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입니다. 아빠를 만날 생각에 기쁨을 감출 길 없는 엄마.
6: 한국 갈 때 걱정 안 되세요? 두 아드님 데리고.
5: 걔네가 사원을 해봤어.
2: 드디어 아빠를 만나러 가는 날 아침. 마치 가족들의 여정을 축복해주듯 하얀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외할머니까지 모두 함께 모여 여행 준비로 분주한데요. 때가 때이니만큼 두 아이들은 잠시 강제로 얌전 모드 돌입. 난생 처음 떠나는 셋만의 여정. 사위를 만나러 가는 딸과 손주들의 여행길이 걱정인 외할머니. 아들 그리고 사위에 대한 그리움에다 며느리이자 딸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져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는데요. 드디어 아빠를 만나러 떠나는 순간 온 가족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누구 하나 아프거나 다치는 일 없이 잘 다녀와 주기를,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잘 전해주기를, 가족 친지들의 그런 마음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아빠를 만나러 처음 떠나는 한국행. 설레임과 긴장감 가득한 여정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아빠는 회사 인근 공원에 산책을 나왔는데요. 가족들이 생각날 때마다 이곳을 찾는다는 아빠 틸라백 씨. 누군가에겐 그저 평범할 뿐인 가족 그리고 친구와 함께하는 일상적인 풍경이 아빠에게 늘 그립고 간절한 풍경이 된 것입니다.
7: 여기는 어떻게 자주 오시나요?
3: 일주일 동안 4번, 3번 다녔어요. 한국 가족이 많이 봤어요. 저도 가족이랑 놀고 하고 싶어요. 가족이 많이 보고 싶어요. 지금은 몰라요. 일주일 돌이라며 많아서 어떠스 갔다 불렀대. 어떤 미흡하게 도입했대. 약속은 잘못한. 신나서만 기내대. 갔다 오면 돌아가라. 지금 오면 이끼다 그래. 돌아간 그날 버리는 쇼를 말이야. 아, 저 탈 돌아간 그날도 신나가 지금 이슬아다. 우즘나 어떻게 우즘을라마.
2: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견디고 버티는 가장의 무게. 그러나 그리움의 크기만큼은 좀처럼 줄어들 줄을 모릅니다. 한편 가족들이 집을 출발한 지도 꼬박 12시간.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빠와 같은 하늘 아래에 있게 된 엄마와 개구쟁이 형제들.
5: 여기 오트라미스 인디 키트. 아프터비스가 만나면 키트 가나? 하이트 아프터비스가 만나면 자깐.
2: 아빠에게 향하는 첫걸음은 바로 광명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것.
5: 그래서 우트레리 카누쿠람, 다프타르미즈 쿠람, 소? 아, 우트레스람? 우트리라. 아부바이킬, 케. 우트레켄 앞가스가. 안다데가 보람, 소즈. 안다데가 서프리스 칼 보람.
2: 엄마가 꺼내든 공책엔 아빠에게 가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사실 엄마는요?
8: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 속성 과외를 받았는데요.
5: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5: 구왕.
8: 왕.

0: 그 왕이? 응.
1: 미용 영 역. 그왕 무용 역.
2: 만에 하나를 대비해 가는 길을 메모해 두었고요. 처음 배우는 한국어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빠에게 가는 첫 번째 관문. 바로 광명역행 버스표를 구입하는 것. 다시 한번 노트를 꺼내든 엄마. 그런데 광이 아니고 크방? 철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사이 아이들은 어느새 저 멀리에. 얘들아,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니? 엄마 힘든데 오늘만 좀 참아주자. 버스표 구입 실패. 일단 아이들부터 찾고 보는 엄마. 그리고 200m 앞. 결국 제작진까지 동참해 아이들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혼비백산, 정신 차릴 틈도 없이 곧장 버스표를 구입하러 다시 공항으로 들어가는 엄마. 길 찾으랴 아이들 챙기랴 가뜩이나 정신없는데 또다시 사라진 첫째. 이번엔 둘째 차례? 눈 깜짝할 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두 아이들. 아이들 챙기랴, 버스표 사랴. 오늘 너무 힘든 엄마. 엄마,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요. 얘들아, 오늘만 참으면 안 되겠니?
1: 안 할게요. 그왕 미용역 KTX.
2: 엄마 발음 퍼펙트.
3: How many? How many ticket?
1: 그왕 미용역.
3: How many ticket? One ticket, two ticket.
2: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바디랭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광명역행 버스표를 구입하는 데 성공한 엄마.
1: 감사합니다.
2: 엄마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1: 키티가 아프다고 지금인데 아싸 뭔데겐 키티부터 뭔가 유람스 아나 비자니께 유리라 Ana Muhammad Yusuf. Ana bizani. Ana bizni avtobus. Kitti bizdan kutirib yuringlar. Abujon ke o'g'lim. Chopdi, chopdi. Anyo haseyo. Kuang miyong yok ketex.
4: Ye, maseyo.
1: Ne? Abubakir.
2: Wow, 드디어 가족들이 광명역행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제서야 처음 눈에 들어오는 한국의 풍경. 피곤할 법도 한데 아직 또랑또랑한 형아. 드디어 골아떨어진 동생. 아니 다시 깰라. 아니구나. 그렇게 가족들이 점점 아빠에게로 다가가고 있는 사이 잠시 짬이 난 아빠는 또다시 휴대전화를 들여다봅니다.
5: 가족사진이요?
2: 아니나 다를까?
6: 아들.
2: 아빠, 그 아들이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편 가족들은 광명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제 익산역으로 가는 KTX표를 구입하면 되는데요. 엄마가 또다시 공책을 꺼내볼 타이밍이죠?
1: 갈 수 있는데. 근데다.
2: 그런데?
1: 부성동 아파트.
2: 아니, 부성동 아파트 아니...

0: 다시 한번 바디랭귀지로 소통을 시도해 보는데 여러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익산행 KTX 티켓 구입에 가까스로 성공.
1: 어른 한 명에 아기 두 명이에요.
2: 감사합니다.
0: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가족들. 휴, 정말 다행입니다.
2: 감사합니다.
0: 이제 이 문 밖으로만 나가면 아빠가 있는 도시에 닿는다는 바로 그 열차를 탈 수가 있는데 찾았다! 출입구!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낯선 한국 땅.
2: 어, 네, 아나. 아나 보이스.
0: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아빠랑 가까워지는 중입니다.
2: 하나 베르담. 아나 키트 아나 보이스 키트. 어제는 그 자매 남스 아부죠 콜리는 비. 자나 지인 슈라바 무카마티스 투르반 슈라바 한 슈라. 약대무카.
0: 사실 조금 전 세 사람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타보는 아이들 겁이 날 것도 같은데요.
2: 부터 출액. 사셨다 돌돌 주님은. 셋다 돌.
0: 결국 제작진의 도움으로 무사히 내려왔고요. 조금 전 상황이 무색하게도 태연하게 앉아 있는 두 형제.
2: 우리 부탁 아부바크. 살랑 아빠라겠네. 내가
0: 둘째 아부바키르 지금 사람들의 시선을 한껏 즐기는 중. 드디어 아빠가 있는 지역으로 가족들을 실어다 줄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정말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3살 엄마와 3살, 2살 형제가 아빠를 만나러 가는 여정이 이렇게까지 험난할 줄이야. 자, 이제 열차에 몸을 실었으니 잠시나마 한숨을 돌릴 시간입니다. 아빠가 있는 도시로 출발! 이제야 잠시 긴장의 끈을 놓는 엄마 무흘리사 씨. 그런데 형제들은 아직도 쌩쌩. 잠시 후 결국 잠이 들고만 엄마.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형아도 결국 골아떨어지고. 그렇게 한 시간여를 달려 드디어 익산에 도착한 가족들. 이제 정말 아빠의 회사가 코앞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발 별일이 없어야 할 텐데. 두 꼬마 녀석들은 아직도 힘이 남아도는가 본데요. 그런데 잠시 후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2: 뭘
0: 아이고, 이 귀여운 사고 뭉치들아.
2: 몰라.
0: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이제 진짜 조금만 더 가면 아빠가 있는데. 결국 보다 못한 엄마는 특단의 조치에 들어갑니다.
2: 길아빠, 킬링. 킬링, 길아빠. 잠자도.
0: 더 이상 물어물어 아빠를 찾아가기에는 지칠 대로 지친 엄마와 아이들. 결국 제작진을 통해 아빠가 일하는 회사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애초에 계획은 익산역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아빠가 일하는 회사까지 가는 거였지만 방향을 선회하기로 한 것. 같은 시각 아빠는 한창 일에 몰두하는 중. 잠시 후 있을 가족들의 깜짝 방문은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눈치인데요. 일하는 그 순간만큼은 일에만 열중하는 진정한 프로페셔널.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도 아빠의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 5번의 기도 시간.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기도 시간만큼은 철저히

0: 시킨다는데요. 아빠의 기도엔 분명 아내와 두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향한 바람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빠의 기도에 하늘이 응답한 걸까요? 아빠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가족들.
1: 안녕하세요, 부장님.
2: 네, 같이 이동하시죠.
1: 키티야나, 키티야나, 나댕고 바람만 있더라. 요리라. 몰다나이는 코르샴이자다블라. 코르샴.
0: 그 가족들을 도와줄 아빠의 회사 관계자가 직접 익산역까지 마중을 나와준 겁니다. 이제 잠시 후면 아빠를 만나게 되겠죠?
3: 그때 4시 20분이면 좀 쉬러 갈 거란 말이야. 티나랑.
4: 그러니까요. 지금 딱 맞다 뜨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기
0: 아빠와 가족들의 깜짝 만남. 그 성공을 위해 작전에 돌입하는데요. 덕분에 무사히 아빠의 회사에 안착. 아빠와의 깜짝 만남이 이뤄질 회의실 바로 맞은편. 아빠 몰래 숨어있을 사무실까지 잠입하는데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아직까진 참 순조로운데요. 이제부턴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는 게 관건. 가족들이 대기하는 사무실엔 아빠의 모습을 몰래 지켜볼 수 있는 모니터를 준비했습니다. 제발 아부바키를 쉿! 그 순간 아빠는 공교롭게도 아들의 영상을 보는 중인데요. 이 순간만큼은 모두 약속한 듯 숨죽인 채 아빠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5: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0: 가족들과의 깜짝 만남이 이뤄질 회의실로 출발하는 틸라백 씨.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 아빠와의 거리 이제 불과 3m. 아빠 회사 동료들의 도움으로 깜짝 만남을 위한 가짜 교육이 시작됐는데요.
6: 위험성 평가는
0: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빠. 그리고 슬슬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가족들. 이제 곧 아빠를 만날 시간입니다.
6: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영상으로 교육할 거 있거든요.
0: 회사 부장님이 말하는 교육 자료란? 이제 짐작이 되시나요?
7: 아내를 처음 보고 사랑에 빠지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0: 영상 속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에 적잖이 놀란 아빠.
8: 1분
9: 걸렸대요.
7: 지금까지도 그 감정이 유지되고 계신가요?
9: 그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10: 같아요.
0: 이제 드디어 아빠를 만날 시간.

0: 등 뒤 문 너머에 가족들이 와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는 아빠입니다.
1: 진짜 아나타 되고 들었더라.
2: 어땠냐 한번 물어봐주세요.
3: 일러백.
4: 네.
3: 어땠어?
4: 아저에게 너무 보고 싶어요.
0: 이제 아빠에게로 다가갈 시간.
4: 네, 너무 보고 싶어요.
3: 그 마음 참 나도 알 것 같긴 해.
4: 네.
3: 그 마음 참 나도 알 것 같긴 해.
4: 네. 네.

0: 아싸요. 아싸요.
1: 이윽고 오랜만에 아빠의 품에 안겨보는 아이들. 그리고 그리웠던 아내.
2: 이렇게 아빠만 왔어요.
1: 가족은 1년여 만에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2: 네. 네. 게임을 하면 됐어. 게임을. 게임을 하면 됐어. 사물렛 교체팀.
1: 얼마나 고대해왔던 순간일까요? 오랜 시간 영상으로만 보던 두 아이들을 눈앞에서 직접 만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빠의 소망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선물처럼 이뤄졌습니다.

0: 우즈베키스탄에선 볼 수 없었던 바다. 아내와 아이들은 난생 처음 바다를 봅니다.
1: 수고 또 하나 아부바크르도 사는 맛 아부바크르 꼬치 아부바크르 꼬치
0: 처음 보는 바다가 그저 신기하기만 한 아내
1: 아나 어떤 아부바크르는 카토 아나 어떤
0: 아이들도 처음 보는 바다를 눈에 실컷 담아갑니다.
1: 사오다 영어생 오사키 센버게
0: 다리의 일부분이 들어올려지는 영도대교의 이색 광경도 때맞춰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2: 진짜 망하다면서 반해쳐요.
0: 인증샷은 기본이죠. 다음 코스는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을 따라 달리는 소문난 명물이죠. 바로 해변열차.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개구쟁이 꼬마 형제를 태우고 부산 바다로 출발.
1: 아나 가라 김을하는 코마티스 아냐 아냐 오 까뜨 김을 보낼게 코마티스 바보마크 아냐 김을 아주 그 다시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요. 시간이 재밌어요. 빨리 걸려.
0: 왜 행복한 순간은 이토록 빨리 지나갈까요? 이대로 시간이 멈춘다면 얼마나 좋을까? 비록 시간은 멈출 수 없지만 가슴 속에 소중한 추억을 마음껏 담아갑니다. 그 언젠가 다시 꺼내볼 추억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1: 한국에 좋아요 나라요. 생활 좋아요. 진해 너무 이뻐요. 서울도 지금 부산도 너무 이뻐요. 그래서 볼라름 없길래 볼라름은 먹자게 막답게 비례 쉐어도 없거든.
0: 그 언젠가 영원히 함께할 날을 꿈꾸는 가족들. 그날이 올 때까지 또다시 긴 이별을 견뎌내야 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0: 조개를 잡으러 갯벌로 가련 으차 뭐가 있을라나?
1: 아,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혀,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털,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깔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꼭 끼안고.

새벽부터 넌 이만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셨더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괜찮아. 기는 운동화가 걸레짝이 돼도 뭐 그건 그냥 또 사면 돼. 괜찮아. 현관 위에 귀한 분재 화분 깨도 뭐 그건 그냥 없어도 돼.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위험지역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의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안녕하세요. 저 자허 안젤리나입니다.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I have two siblings. 여기는 클로이인데 우리 집에서 있는 공주입니다. Kai is sweetest boy in our family. I live in Ethiopia with my dad, with my mom, and my Ethiopian harmony.
1: 안녕하세요.
2: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아빠 서준석이라고 합니다.
3: 엄마 에이덴이라고 합니다.
4: I say all the translation at the same time, managing things instead of that. One was Koika and then one was for the Potko.
5: 코트라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로 수출하거나 진출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6: 일단 에이든 솔로몬한테 내가 고마워요. 일단은 애가 있는데도 결혼을 해줬잖아. 서준석이랑. 그것도 착한 거고.
2: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에 에티오피아 사람과 결혼했다 이혼한 적이 있습니다.

0: 걱정은 안 되나 걱정이 많이 됐지. 결혼한다 그럴 때. 지금 새엄마는 새엄마잖아.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 짠해. 안젤리나가 3년 동안 한국에 가서 같이 살다가 에티오피아로 갔어요. 많이 컸더만 사진 보니까. 아니 애가 너무 어른 같아. 마음 아프고 짠하고 그래요.
1: 기대돼요 할머님 보면. I want her to come early. I want to see her face.
0: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할머니 곧 간다. 기다려.
1: 할머니.
0: 아이고, 할머니.
1: 할머니.
0: 아이고, 할머니. 안젤리나. 할머니. 안젤리나. 아이고, 아이고. 진짜 많이 컸다. 할머니보다 큰 것 같은데? 아이고.
2: 비행기 타고 멀리서 왔어요, 할머니.
1: 학교가 보고 싫어요. 지금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있으니까 행복했어요, 지금. 지금도 행복하고. 할머니 보고 싶으니까.
0: 갑시다요. 궁금해. 어, 이 나라 재래생활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안 넣는 거. 아이고 당나귀 당나귀 당나귀. 아 무서운 소리 들어갔나? 아이고 참 진짜. 여기 또

0: 불이 아직도 안 나오나 봐. 응? 얘는 언제 나와? 물 좀 받아주면 안 돼? 물. 아, 불이 틀면 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정말. 아이고, 이거 깨질 것도 없는 거야? 아이고, 참. 아, 앉아있네.
1: 아, 나
0: 괜찮겠다. 이거 맛있는데.
1: 그래.
0: 응. 생긴. 응. 클로이, 내가 누구야? 응? 나는 누구야?
2: 할머니.
0: 어? 오, 할머니. 오, 할머니. 아까 가르쳤어. 사라지. 어.
3: 할머니라는 거야, 지금?
0: 응. 치즈.

아.

0: 이거 먼저 살머니한테 줄 거예요. 컵 놔줄 때 여기. 더러지 말라.
1: 아, 컵 놔두는 거?
0: 카이로 먹나? 아이.
2: 여기 칼 어디 갔어? 여기 있던 칼은 어디 간 게요? 아, 저기 있다. 아, 봤어.
0: 엄마.
2: 아유, 저 당근 쓰는 거 어떻게 쓰라야 될까요? 나.
3: 차 안 왔어? 차 어디 됐잖아.
0: 시간 보기.
3: 살라산데?
0: 살라산?
3: 안젤리나?
4: 네.
3: 어디 있어?
4: 왜?
3: 차 아직 안 왔지? 37인 것 같은데?
2: 요상한 택시와?
0: 휘울로.
3: 아니, 이런 차와.
2: 이런 차가 와, 이제? 한 달에 얼마씩이나 줘? 교통비는?
3: 얼마야? 한 4만 원인 것 같은데? 너랑 같이 몇 명이 가?
0: 7명.
3: 아니, 의자, 그럼 차 안에 7명이 탄다고?
0: It's not that big, but it's enough. One person stunt, other six.
2: 애들이 7명씩 태운다고? 차에?
3: 연차에 7명.
0: 태웠다.
2: 아예 태우네. 아, 그래야 돈이 되겠지.
3: 살람.
0: One person stunt, other six.
2: 가서 열심히 하고. 이따 봐.
3: 타. 일단 타. 안녕.
2: 아이, 잘 가. 고생하세요.
3: 알아들었어, 오케이.
2: 알았든 못 알았든 내 맘 하는 거지. 시간 몇 시?
3: 7시 48분.
2: 아휴.
3: 시간 없어. 빨리 움직여야 돼.
2: 또 장비들이 좋아서. 안젤리는 학교를 갔었는데 또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요. 그 준비를 해가지고 갔지. 자, 이제부터 또 바쁘다 바쁘네. 바쁘.

0: 근데 이거 당면은 애들이 좋아할까나 모르겠네나. 뭐 맛있는 재료가 들어가기를 뭐르래. 아, 이 나라 사람들이 매콤한 걸 좋아한대서. 떡볶이 재료를 사왔는데 관리 서울로 쉬었어요, 떡볶이가. 그래서 갑자기 잡채로 바뀐 거지. 이게 밀떡이에요?
1: 네, 밀떡.
0: 이게 한 봉지 얼마나
1: 돼? 1500원.
0: 아니, 몇 명이 먹어? 40명 먹을 거야. 40명. 아우. 참말로, 아유.
2: 안젤리나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0: 안젤리나 친구들이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문제란 말이죠. 아니, 이거 뭐 매울게 하면 무슨 소스로 해야 돼? 너 가족 뭐 매운 소스 있잖아.
3: 비빔면 소스가 있기는 달콤하고 새콤달콤한 거.
0: 불닭 소스가 있잖아.
3: 불닭은 너무 매워. 뭔데? 조금만 들어가도 힘들어. 그 비빔면 소스가 낫지 않을까?
0: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매운 걸 좋아해서 넣는 거야. 고마워. 응? 스페라올 시도 잡채 비빔면 소스. 빨간 잡채네. 아유, 빨간 잡채. 정말 친구들이 좋아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 애들이 매운 걸 좋아한다니. 그래서 하는데 까짓 나면 어떡할까나. 까짓. 맛있어. 들어온 거 비하면 맛있어. 꼼짝 못하고 받아먹네.
4: 제 입맛에 맞는데.
0: 입맛에 맞아? 응. 됐어 그럼.
5: 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0: 그러니까 우리 입에 맛있지? 네. 색깔도 이쁘고 됐네. 어이. 순서가
3: 못 찾았네.
0: 제가 이제 담자 통.

0: مسرات
1: 완전히 애들, 친구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네. 맛있어야지.
0: 그러게, 에티오피아 애들 식성.
1: 맛없어도 할 수 없고. 이제.
0: 하려면 되는 게 없고.
2: 아이들 좀 살 좀 보자. 아이들 좀 살 좀 보자. 아이들 좀 살 좀 보자.

0: 안 들리는 학교를 처음이야, 처음. 하이. 내가 하나 제껴 줘봐.
1: 괜찮지, 원래. 오케이. 안 들리는 학교는 처음이지?
0: 응, 처음이지. 언제 와봤까니?
1: 계단에 좀 올라가야 돼.
0: 어, 알았어.
1: 꼭대기층에 있어.
0: 꼭대기층?
1: 얼마냐?
0: 올라가.
1: 한층 더.

0: 애들 다 크네.
1: 그지?
0: 우리 애들 다 크네.
2: 너무 행복했어요. I didn't know that they will come because I saw they just told me you can have fun at school, but I didn't know she's gonna bring some food, so I just did it on the day, and I didn't know, and I just told them to thank you for them.
3: No. 사랑 나추.
1: 그지.
3: No.
1: 사랑 나추.
2: 어 여기 할머니 여기.
1: 할머니 의자?
2: 어.
1: 아, 할머니 의자?
2: 어. 아유, 고마워. 아, 그래, 앉아. 아, 할머니 앉아.
0: 아니야. 만나서 반가워요.
2: She say nice to meet you.
0: 만나서 반가워요.
2: She say nice to meet you.
0: 아, 울컥해.
1: 나 울라고 얘기해야지. 아, 울라 그래, 또.
0: 몰라.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 나도 그때. 눈물이 많이 났어. 진짜 그냥 엉엉 울고 싶었어, 그때. 걔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네. 사회생활인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하나 싶었어. 애들이랑 같이 있는 모습 보는 것도 울컥했고 배우는 교실 보고도 울컥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2: 아, 할머니 앉아.
0: 아니야. 만나서 반가워요.
2: She say nice to meet you.
0: 나는 한국에서 왔어.
2: 그 코리안 예뻤다.
0: 안젤리나 할머니야. 우리 안젤리나 예뻐해줘.
1: 안젤리나를 예뻐해달라고.
2: Treat me very, very, 알았죠?
1: 안젤리나를 예뻐해달라고.
2: Treat me very, very, 알았죠?
1: 그리고 오늘 뭐 했는지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뭐
1: 갖고 온 걸 설명해야지 뭐.
0: 아, 주먹밥하고 잡채.
1: 너 주먹밥 뭔지 알잖아.
0: 아.
1: 한번 설명해봐.
2: Seaweed and rice in 텐타에살타브로.
0: Korea.
1: This is the Korea rice, not from the Ethiopia rice. It's Korea rice. And also she prepared the noodle. The noodle made by Skartnich. And with some little bit sweet and spicy sauce. Not very much. So I think you're gonna like it. So let's try to Korean food. Let's have the line in here. Yeah, just to stand.
0: Ah, 또 어떻게 싹 그 책상에 앞으로 왔어. 일사 불단하네.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네.
1: 10명이네.
0: 응? 10명이야.

0: 좀 슬림슬림. ሰዓት ችግር የለውም። የጾም ስለሆነ ምን ችግር አለ? በሰዓት አለ ችግር
1: She said that eat well, enjoy it. That's the Korean traditional style food. I hope you like.
2: 맛들은 있어? 맛있어?
0: 이따프달?
2: 맛있어?
0: 이따프달? 이따프달?
3: 응. 이따프달?
0: 조금이에요.
3: 배상 놉니다.
4: 정말 맛있다고, 아, 저 친구가.
2: 고마워.
0: 응. It has a spicy taste and a sweet taste.
2: 약간 매콤해서 잘 먹는 것 같아요.
4: 저 매콤함이 아마 에티오피아 친구들한테 익숙할 거야.
2: 이리 와, 더 줄게.
4: 더 먹고 싶은 친구들
0: 여기
4: 와.
0: 친구가 더 먹고 싶어.
2: 그래, 어이. 더 줘?
0: 그래.
2: 아이고, 고마워.
4: 안재이나 너무 간다.
2: 참말로 맛이 괜찮은지 난 모르겠다.
4: 괜찮네, 괜찮네, 진짜 맛있네. 살짝 매콤한 게.
2: 매콤한 애들이 잘 먹나 봐, 하얀 거보다.
5: 아이,
2: 그래.
0: I really like Korean food. Your grandma cooked very well.
3: Oh.
0: What is the sauce?
3: Chocolate.
0: What is the ingredients?
3: 어떻게 만들었어? She wanna know the ingredients.
4: 그거 저거 잡채를 만드는 거?
3: 응, 배워.
4: 만드는 방법?
3: 어떻게?
4: 그거 오라고 해.
2: 와.
3: The taste was like literally my childhood. I really just always want to eat her from home handmade food. It was so good. I want to eat it again. 오, 왔어. So, 아온 좀 꼬이 타라가기 좀. 아, 타라가고 So, 이님은 정말 릿, 가장 주말이니, 가서 아브라춤.
0: Okay, you can start. Good luck.
3: Good luck. Good luck. No, not now. Please see her. 뭐지?
4: 뭐 찾아?
3: Lyrics. 할머니 준비하는 거 있어요. 보여줄게.
2: 어, 그래?
3: 네.
2: 그럼 보여줘봐.
3: 더 못하게 할 수 있지. 더 못하게 할 수 있지.

0: 잘해.
1: 박수.
0: 이만큼 와봐. 너무 잘했어. 이 학교는 춤만 가르치나 봐. 진짜 다 잘해.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아이고.
2: 놀라운 줄.
0: 왜 이렇게 잘하래?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다. 아, 그 댄스가 잘하더만. 아니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 특히 뭐 춤출 땐 더 반짝반짝 빛나던데요. 그 내가 아니 이 학교는 춤만 가르쳐? 그랬구만요.
3: One, two, three.

0: 클로이. 클로이, 초콜릿 먹을래? 초콜릿? 어? 초콜릿 줄까? 별로 적도 안 해, 그냥. 아고, 아고.
1: 네.
0: 별로 적도 안 해, 그냥.
1: 땡큐.

0: 이리 와봐. 클로이. 깎아줄게. 깎아. 이리 와. 와봐. 아이고, 아이고, 징그러워. 아이고, 징그러워. 징그러워. 가자야, 깎아야, 깎아. 이리 와. 알지? 어? 빨리 오세요. 아이, 따라가. 아, 아, 아, 아. 이리 와봐, 이거 하나 보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응? 클로이. 서 클로이. 또 있는데? 이리 와.
1: 저기야.
0: 그렇지. 빨리 와. 싫어? 응. 여기 있어. 참. 참.
1: 자.
0: 아이고. 나는 이제 애 키우라고 못 키워보세요. 아이고.
2: A different character, but she is different. It's okay.
3: 전전이에요?
4: 전전이에요. 가끔 이런 경우가 많아요.
3: 자주 있어요. 아침에도 전전이었었어요.
4: 아, 이럴 경우는 어떻게 좀 대처하세요?
3: 전전이 그럴 때까지 기다린다.
5: 전기 나갔네?

0: 안다니, 너 뭐해?
1: 숙제하고 있어요.
0: 숙제하고 있어? 난 자는 줄 알았지, 안 먹어.
1: 아,
0: 해,
1: 왜
0: 숙제
1: 자요?
0: 계속해. 할랑 끝날라 멀었어?
1: 응?
0: 숙제 끝날라 멀었냐고.
1: 이것만.
0: 아,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
1: 네.
0: 열심히 해야 돼. 공부는 때가 있는 거야. 때가 지나면 못 해. 진짜 네가 아이돌을 하고 싶다고 꿈이라 그래도 공부는 해야 돼. 머릿속에 들은 게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지.
2: 머릿속에 들은 게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공부만이 살 길이야. 아이돌 안 하면 다른 거 하면 되잖아.
3: 먹고 야를 주나 맞아올로 돼.
0: 아이고 물 나와. 아이고 아따 물 나오니까 좋네. 애기 목욕 시키나 물 내고 있는데. 아이. 정말로.

0: 카이, 클로이.
1: 튼실튼실 꺼내면 같아, 이거 같아.
0: 이거면 된다고?
1: 이 플라나?
0: 이거 꺼?
1: 거의 이 플라나? 또 예타까까라바튼 언너스 이따
0: 참. 그냥 냅둬봐요.
1: 역시 이모
0: 이거,
1: 그러나.
0: 아, 이건
1: 스바키나 바르라 홀라
0: 카이,
1: 스바키나.
0: 클로이.
1: 근데는 알렌데 갈아봐 쇼지우 요알렘 꼬하 예탈렀지 쏘.
0: 왜 꺼요, 왜? 어? 왜? 너무 차가워.
1: 뭐고 알려서.
0: 저 갖고는 안 되지. 어젯밤에 따끈따끈해가지고만.
1: 너 그거 다해 옷은. 옷은 이슬라 너도 떠노. 너도 떠온다지. 너도 떠노. 다해 이슬라소. 너도 가운데 거네. 너 올라타오 너 봐. 워시 워시.
0: 하던 응? 나이 때도 갖고 친구로 잘 지내봐요.
2: 아, 과땡 인데 나 안다 대마서세
1: 어때냐?
2: 어때냐? 과땡냐 인데지.
1: 말라서. 손님 누가?
0: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오, 따뜻해. 어, 뭐 따뜻해.
1: 아이가 봐. 옷이다, 아이가 봐.
0: 하돈 여기다 얘를 여기다 여기다 어 봐봐 응? 아이 예. 여기다 대놓고 닦여
1: 레몬 ልጆቹ ገላቸው ሊታጠቡ ነው ብላ አይ አይ ብላ ማለት ነው። እኛ የምናጥብበት ፕሮግራም አለ። በምን እየትንትን እየተባለ አረፋ ሆኖ በደንብ ሆኖ የሚታጠቡት ሳምንት ሁለቴ ነው፣ ሮብና እሁድ። ዛሬ ሌላ ቀን ዝም ብሎ ተጠራርጎ ነው የሚቀመጡት።
0: 아이 여기다 대놓고 닦여.
1: 닦아야 돼?
0: 하돈 여기다 얘를 여기다 여기다 어 봐봐. 응? 아이
1: 예.
0: 응? 여기다 담궈.
1: 아.
0: 어. 어. 자, 자. 아이고 아이고. 자. 딱 사이즈가 딱이네.
1: 그러니까. 이거 있죠.
3: 원래 그렇게 물에 빠쳐서 하는 거는 수요일, 일요일만 한대요.
0: 아, 그러는 거래? 아.
3: 하는 날이 아닌데.
0: 아, 하는 날 내가 집으로 왔다 그랬구만. 그렇구나. 문화 차이네. 그건 짜증날 만 했네. 알지 못하는 게 내가 벌써 갖다 집어넣었으니. 에이.
1: 그래서 아마르냐 እንደማይገባት እኛ ደግሞ ኮሪያኛ እንደማይገባን ማጣቀው ምን ሆና ነው ነው ምንም የለም ግን በያት ግን
0: በቃ ጭጭቂ ናዛ ዛ ጭጭቂ ሀልመኒ ሀሲኒ ጭጭቂ ጭጭቂ
1: ሲት እንትን ባለፈው ያጠበው ላልቷል። እንትኑ አልጠበቀም እና ጠብጠብ ይላል። ኡፕስ
4: ባቦ
1: ባቦ
4: ኦጋ
1: ኦጋ
0: ኤይደን
5: 네.
0: 애 세 보는 거 힘들지 않나?
5: 힘들죠.
0: 그러지.
5: 네.
0: 애쓴다, 애써. 엄마 되는 거. 와, 머리도 빨리 땄네. 아이고. 진짜 빨라. 나는 못해. 안 해봐서.
5: 안 해봐서.
0: 못한다고, 머리가.

0: 엄마, 여보, 렛츠고.
1: 우리 어디 가요?
0: 아, 좋은 데 가, 좋은 데.
1: 좋은 데 가?
0: We go some nice place. 클로이랑 안젤리나는 아빠 차, 할머니도 아빠 차.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장모님하고 와이프는 저 다른 차 하나 불렀어.
2: 멋있게.
3: Yeah, let's go. 가자. 우리 간다. 가자, 클로이.
0: 어? 날씨 좋다.
1: 아이고, 이쁘네. 아니, 솜사탕 뿌려놓은 것 같은데, 하늘이. 어, 뭉탕이, 뭉탕이, 뭉탕이, 솜사탕이야.
3: 날씨 좋네.
1: 어, 당나귀. 아이고, 당나귀, 당나귀, 당나귀. 아이고, 참. 안 되나 봤냐? 아니, 횡단보도 있고, 왜 횡단보도 안 건너고. 당나귀가 길을 막아. 아이고, 아이고.
0: 다 왔어요, 클로이. 원 미닛.
3: 다 왔다. 예!
0: 그냥 휴양지처럼 에티오피아 분들 일로 많이 와서 저기 주말에 많이 왔다 갔다 해.
1: 고맙구만, 이런 데까지 데려와주고.
0: 그 애기 보느라 엄마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뭐 약속하지. 아이고, 뭐.
1: 여기 또 ATM까지 다 있네. 돈 쓰라고. 아, 그리 가는 거야? 가자, 가.
0: 살랐네, 씨. 됐네, 씨. I think, do you have a package? 문화문화래? 쓴문. 아, 씨, 리즈노? 아, 씨. 아주 좋구나. 여기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일로 왔거든, 지금?
1: 꼭 해야 돼?
0: 어.
3: 아, 조심하세요.
1: 저걸 탄다구나.
0: 그치?
1: 아니, 진짜 에티오피아에서 별걸 다 하네. 아이고, 별걸 다 해. 아이고, 정말. 가만히 있어봐. 아이고.
0: 그렇지, 그렇지. 그냥 코 앉으세요. 코 앉아, 철푸덕.
3: 무서워.
0: 올라가.
3: 아, 손, 손, 손.
0: 무섭냐? 그냥 멀리 가지 말고 아까만 있어.
1: 오케이.
0: 자, 해봐, 안젤리나. 천천히, 천천히.
1: 안 해도 가네.
0: 자, 그만하고 가만히 놔둬, 이제 앞으로 가게.
3: 저 무서워요.
1: 괜찮아요, 무섭고 없어. 안젤리나.
3: 네?
1: 빠져도 괜찮아. 왜, 이거 입었잖아. 그냥 좋지. 절대로 안 빠져.
0: Right. Okay, good.
3: 오, 재밌다.
1: 나도 재밌어. 오른쪽. 그치. 그치. 근데 풍경이 너무 좋지 않냐, 안젤리나?
3: 어, 좋아.
1: 이쁘다. 뷰티풀이야. 와. 진짜 와우네. 와우. 별거 다 해봤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3: 재밌었어요, 너무. 같이 할머니나 같이 하니까. 다음에도 또 하고 싶어. 할머니나 같이 여기 덮여 올 때.
1: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0: 계단 일로 들어가셔야 돼, 식당.
1: 아, 그래, 알았어. 이게 뭐야, 향 태우는데?

0: 이거 냄새가 뭐 이런 거.
1: 아이고 전망 좋네. 아우 이쁘다 이뻐 예뻐. 아이고 우리 밥은 어떻게 먹어?
2: 여기 뷔페식이어가지고 가서 떠오면
1: 돼. 아 뷔페식?

0: 해외 전원에 이답다.
1: 너무 사려운데.
2: 미안하지만 냄새 맡아봐야 돼서. 얘는 뭘까?
3: 이거는 드니치 그리고 감자 여기 당근 같이 이거 맛봐요. 맛있어요. 이거는 고기 비프 소고기.
2: 너 먹을 거 다 잡았어? 다 담은 거야?
3: 네.
2: 왜? 무염이고요? 네, 괜찮은데? 땡큐, 땡큐.
4: 지금 알아주고
3: 알아주고 그리기.
2: 여기 음식을 갖고 오면서 내가 에스코트 받았거든. VIP가 된 기분이네, 완전. 감사해, 아들한테.
5: 고맙긴 해. 약속해, 내가 이렇게 했지.
2: 아니요, 약속 안 해, 하나도.
1: 말씀 안 했다.
6: 땡큐.
2: 닭다리 잡았어?
5: 야미?
2: 잘 먹어서 예뻐.
5: Cheers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2: 그래, Cheers 한번 해.
5: 건강을 위해서.
2: 건배.
5: 응. 고생 많으셨어요.
2: 우리 집을 안 가고 어디 가?
5: 오스카 다음으로 또 내가 준비한 두 번째가 있어.
2: 아이고, 미.
5: 온 김에 겸사겸사 좋은 데 좀 많이 보라고.
2: 헐.
5: 엄마, 여기가 아디스아바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은또또 산이라는 곳이야. 근데 고도가 높아요. 여기가 이미 한 3,000m쯤 될 거야, 지금.
2: 올라오다 지금 꼴깍 했어요.
5: 잘했어. 귀가 오목하지? 저기 봐봐, 도시.
0: This way.
6: Okay.
2: 아디스아바부터 굉장히 크네. 다 보이네. 대도시야. 뷰티풀. 예, 곤조.
7: 곤조.
2: 아, 곤조. 하던 저 구름. 아이고.
7: 아이고.
2: 예뻐요.
7: 에나브찰레미니.
3: 이거.
7: 에나브찰레미니.
3: 때는 건강. 잘
2: 건강 잘 생기라고?
3: 네.
2: 뭐 이제 가릴 뿐이 없어. 저 위에. 하던도 건강하셔요?
3: 안진바디나 고기.
2: 진짜 고마워요.
3: 배담하면 사근할로.
2: 하고. 아이고, 잘 계셔요, 잘 계셔.
0: 하이파이브.
2: 하고. 클라이. 잘 있어? 봐봐, 사돈. 아, 한국은 이래, 하트가.
3: 알라딘데 지노.
0: 하나, 둘, 셋.
3: 천천히 할머니. 다리 아파, 아프게.
2: 동생들이랑 지내는 건 어때? 힘들지?
3: 네.
2: 얼마나 힘들어?
3: 괜찮아.
2: 안젤리나, 특히 짠하고. 진짜 어른스러운 게 너무 짠해. 눈이 아른아른할 것 같고. 그러네. 안젤리나 참말로 기특해. 기특해. 그래도 저 정도면 뭘 괜찮다 싶기도 해. 사이좋게 잘 지내대요. 다행스럽게도. 쬐끼 마음이

0: 그 할머니 제가 만든 거 있었는데
1: 뭐?
2: 안 나오네.
0: 제가 냄비 받침 맞췄어요. 그런지 잘 안 나와서 아까
1: 재주가 있어요. 손재주가. 우리 손녀딸이 가서 고이 고이 잘 쓸게. 네. 알았어.
0: I just gave her to me a memory of me. I just told her to remember about me whenever she see that.
1: 또 눈물 나오래 진짜. 아유.
2: 할머니 울지 마세요.
1: 에휴, 마음이 아파.
0: At Corey, just try to remember me and I will always love you. Maybe next time come to Ethiopia and spend time with me and stay healthy. Don't hurt yourself a lot. Just stay healthy.

0: 안젤리나, 진짜 항상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잘 자라줬으면 좋겠고 행복해야 돼. 사랑해.
1: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예요. 엄마 맛있어 봐봐. 피아 잘 먹었네. 와, 엄마, 아빠, 우리 레브리 파밀리야. 아니, 내 신호가. 엄마, 나도 울어. 이번에 엄청 귀여워.
2: 간다. 간다.
0: 나왔다, 나왔다. 아이고, 애들 온다 했는데 어디 갔지?
3: 공항에 못 가고 집에 있어요.
2: 난감하네.
0: 돌발 상황.
2: 어떻게 하지?
4: 엄마랑 와이프랑 팀 먹고, 나랑 안젤리랑 팀 먹고, 밥 사주기 하자, 밥 사주기. 도개. 두 번, 오케이.
0: 너도 높이던데. 잘함 잡아.
4: 한 번 더 해봐, 엄마.
5: 오케이.
4: 와, 이거 뭐야?
5: 예.
0: 이것만 안 잡히는데, 이제.
5: 오케이.
0: 걸자리 나와야 되는데. 걸.
4: 야,
0: 우리가 이겼다.
5: 하이파이.
4: 안젤리나, 너 용돈에서 밥 사자.
6: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7: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6: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8: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9: English.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2: 영어.
1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2: 17점 수학.
1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2: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1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2: 러브짱 샀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2: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2: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2: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1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2: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2: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2: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2: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2: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2: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거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2: 사실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2: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1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0: 와, 멀리서 봤을 때는 철썩이는 파도처럼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플라스틱이네요.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예쁘죠? 반짝이고 가볍고 유리처럼 보이지만 깨지지도 않고. 그런데 이 거대한 조형물 앞에서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어서 오세요, 박사님.
1: 반갑습니다. 아니, 강희 씨 TV에서 환경에 관심 많은 모습 보고 언젠가 현장에서 만날까 했거든요. 오늘 뵙네요.
2: 뭐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 여기서 뵙는군요.
2: 아, 그러게요.
0: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아주아주 네. 아주 중요하고 무시무시하지만 대부분이 간과하고 있는 어떤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2: 어떤 거요?
0: 엄청 맑고 깨끗해 보이죠?
1: 네.
0: 하지만 이 투명함 속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2: 불편한 진실이요?
0: 조금 전 제가 생수병 뚜껑을 따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수십, 수백 개의 이것이 유리잔 속으로 쏟아져 내렸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도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풍경, 우리 일상 속에 숨겨진 불편한 기록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플라스틱 음식을 먹는 장면은 과장된 듯 연출된 거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건 안타깝지만 팩트라면서요.
1: 예, 그러면 또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체 우리가 얼마나 먹고 있는 건지?
0: 저는 먹을 걸 좋아하니까 많이 먹고 있을 것 같은데요.
2: 근데 이것도 뭐 어떤 메뉴를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은근히?
1: 그래서 궁금해서 과학자들이 기존에 나왔던 모든 자료를 조사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최대 일주일에 5g.
0: 5g?
1: 5g? 잘안 하다시죠?
0: 네.
1: 신용카드 한 장이 5g입니다.
2: 아니,
1: 이거를 일주일에 우리는 항상 먹고 있는 거. 예.
2: 이거는 거의 플라스틱 과식 수준 아닌가요, 지금?
0: 근데 진짜 궁금한 건 따로 있어요. 우리 몸속에 들어온 그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 아내처럼 임신하고 있는 상태라면 더더욱 말이에요.
3: 2021년 태반을 가지고 직접 조사를 해봤는데 4개의 태반에서 12조각이 일단 나온 거죠. 태반은 아기가 생존하고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산모의 어떤 영양과 산소가 태반을 통해서 아기에게 전달되는 곳이고 또한 아기는 받은 영양분을 가지고 만든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이 또 산모에게 전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태반은 단순히 이제 서로의 이동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거기서 성장인자, 호르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태아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죠. 엄마가 미세 플라스틱이 노출이 되면 결국은 엄마의 혈액을 통해서 노출된 미세 플라스틱이 태반 쪽에 가게 되고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태반 안에 공간 안에서 엄마의 피가 아기의 그 육모돌기 쪽에 이제 노출이 되면 그 세포층을 거치고 그리고 거기 안에 아기에게 전달이 되는 혈관이 그 안에 있거든요. 더 이상 아기도 미세 플라스틱에 있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산모를 통해서 노출될 수 있구나 이런 것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2: 아니 나름 또 아이를 위해서 건강하게 먹는다고 하셨을 텐데
0: 그렇죠.
2: 이 결과가 좀 충격적이네요.
0: 그렇죠.
1: 그만큼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오염이 돼 있어요.
4: 현대 사회에서 산모들이 다 결혼도 늦고 출산도 늦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들이 많아서 점점 고위험 임신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산모들을 만나면서 과연 이런 요인 외에 환경 역학적인 기여는 없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일상 속에 이제 먹고 마시고 숨 쉬는 모든 환경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퍼져 있는데 이런 환경 노출이 과연 임산부와 그리고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적 관찰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0: 믿기지가 않아.
1: 믿기지가 않아. 너무 애쓰셨어요.
2: 산모의 혈액, 그리고 태반, 그리고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채우고 있는 양수, 그리고 태아의 이제 탯줄 혈액, 제대혈에서 이제 미스플라스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런 임신 합병증과의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조심스러우면서도 또 중요한 대목인데요. 미세플라스틱 노출이 산모나 태아의 어떤 특정 질병이나 합병증과 100% 연관된다 또는 100% 그 질환을 일으킨다라고 확정짓는 인간 대상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많은 실험실 연구들과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는 일관된 메시지를 이제 주고 있는데요. 모체가 미세플라스틱에 노출이 되면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을 시켜서 결국에는 태아한테 산소와 영양분을 주는 태반의 환경 자체를 악화시킨다는 공통된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양수 안에, 태반 안에 있는 미세플라스틱이 얼마나 역할을 하겠냐, 이거를 저희는 이제 분석을 해보고 싶은 거죠.

0: 해바는 조직 형태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능해서요. 화학적 분해를 통해 점처리 과정을 거쳐서 여과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마이크로미터 사이즈의 공급을 가진 필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터 위에 남아있는 입자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맞는지 스펙트럼을 대조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가 저희가 얻은 스펙트럼이고 아래가 라이브러리에 있는 PP 스펙트럼인데 이제 HQI가 94 정도로 나와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강하게 추측되는 물질.
1: 보통 저희가 70% 정도 되면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94%는 굉장히 정확하게 매칭인 거죠. 폴리프로필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나올 때는 뭐 10개 미만, 많이 나올 때는 10개 이상 막 나오죠. 이 실험 결과 같은 경우는 보면 한 30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2: 태반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이 된다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인류가 만든 환경 오염에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작은 실천들을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 환경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기가 이제 살아가야 하는 자궁내 환경을 지키는 것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내 아이에게 부모의 내 어떤 외모나 성격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내 플라스틱 DNA까지 같이 물려준다? 좀 상상 이상의 충격이에요.
4: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또 어떤 생각이 들죠?
5: 미세 플라스틱을 가지고 태어난 애들은 과연 성장하면서 괜찮을까?
3: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집니다. 세계 최초로 알려져요.
5: 세계 최초로요?
3: 세계 최초요. 때는 2022년 한국원자력의학원 김진수 박사 연구팀이 4년간의 연구를 한 결과 미세 플라스틱이 자폐 스펙트럼을 유발한다는 결과가 발견됐습니다.
5: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이 연구 결과가 충격과 공포겠네요.
3: 실제로 이 연구 결과가 알려지자마자 연구소로 매일 불같이 전화가 왔대요.
5: 그랬겠네요.
3: 전화 와서 여보세요, 여기 산후조리원인데요. 저희 산후조리원인데 저희 플라스틱 접혔습니다. 이거 써도 괜찮은 거예요? 여보세요, 저희 아이가 페트병 음료수를 맨날 마시는데 이거 끊어야 되나요? 이런 전화가 수시로 울리고요. 뭐 매일만 해도 하루에 수십 통씩 계속 왔다 그래요.
4: 그럴만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ASD,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원인불명의 질환이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내 아이 뇌 발달에 즉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충격의 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6: 미국 CDC 보고에 의하면은 2004년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발생률에 비해서 2016년이 다시 조사를 하니까 급격히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환경 오염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가정하에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제게 임신 중에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노출하고 그래서 태어난 아기들에게서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통 주변으로 붙어서 뺑뺑뺑뺑 돌면은 그 원을 중심으로 여기 진하게 표시가 되는데 그러면 친구와 상호작용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요. 플라스틱을 먹인 애들은 얘와 상관없이 주변부를 더 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마우스 사이에 친근함, 상호작용이 또 감소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으로 따지면은 눈을 잘 안 마주치고 또 대화가 잘 안 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 것들을 총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라스틱을 먹인 애들은 또 강박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슬을 얼마나 많이 파묻냐도 그런 비슷한 패턴의 내용인데 구슬을 플라스틱을 먹

0: 일단은 플라스틱이 뇌로 침투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뇌기능 분자 영상 평가를 통해서 전두엽의 대사가 떨어진 것을 확인했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가 되게 인지 기능 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아이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자율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해서 과민성 대장 증상 증후군에 해당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 패턴에서 나타나는 장내 미세의 환경의 변화를 저희도 관찰했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총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플라스틱이 다분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입증했던 시간입니다.
1: 그러면요, 박사님,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 배출이 아예 안 되나요?
2: 그러니까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 중에 이 소화관에서 흡수가 안 되는 큰 것들은 대변이나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것까지는 다행인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작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길게 남아있느냐.
3: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어디까지 남느냐, 이게 큰 문제인데, 뇌에 축적된 미세 플라스틱이 어릴 때는 자폐를 부른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만 성인이 되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뇌에 박힌 미세 플라스틱을 없애기 위해서 뇌가 끊임없이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게 장기적으로 축적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뇌가 호두처럼 쪼그라들고 하얗게 변해버리게 되죠.
1: 그러면 그거 치매나 파킨슨병 아닌가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2025년에 발표돼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사를 볼까요? 치매 환자 뇌 샘플에서 일반인보다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최대 8배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도 사실은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1: 그러면 플라스틱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2: 플라스틱은 역설적이게도 환경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이제 거액의 상금이 걸린 한판 승부에서 시작됐습니다.
3: 19세기 중반 서구권에서 상류층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스포츠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1: 그때 무슨 스포츠가 뭐 말타기?
3: 말타기도 굉장히 많이 즐겼었죠.
1: 네, 활쏘기.
3: 네네. 말타고 활쏘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스포츠에는 당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구란 스포츠를 즐기려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당구를 치려면 당구 공이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3: 당구 공을 만드는 소재가 너무 희귀해서 비쌌거든요.
1: 뭘로 만들었는데요?
2: 코끼리의 상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의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상아값이 금값처럼 치솟았거든요.
3: 급기야 이런 제안이 나오게 되죠. 여기 상아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제가 1만 달러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이 나와요. 사실 이 1만 달러라는 게 19세기 중반으로 가면은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제안에 정말 진심인 사람이 결국 나타나게 돼요. 인쇄업자였던 존 웨슬리 하얏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셀룰로이드라고 불리는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성공해요, 이 사람.
2: 하지만 초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주성분이 질산이라 충격에 너무 예민하고 민감했던 거죠.
1: 아, 충격에?
2: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신문기사까지 났냐면, 당구는 공끼리 부딪혀야 되잖아요. 네. 그 당구공 두 개가 세게 부딪히면서 빵! 불꽃이 튀면서 연기도 나고, 그래서 결국은 당구를 치던 손님들이 총싸움이 난 줄 알고 권총을 꺼내들였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3: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당시 하얏트의 발명품이 당구공으로 완벽하지 않았어요.
1: 네.
3: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의 발명품이 다른 방식으로 인류의 선물이 된 겁니다. 뭐 영화 필름부터 LP판, 컴퓨터, 비행기, 인류 역사를 플라스틱이 통째로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2: 그렇게 플라스틱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데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70년입니다.
1: 그거밖에 안 돼요?
2: 생각보다 짧죠?
1: 그럼 플라스틱이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에 가까운 소재로 칭송받으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3: 너무 알고 싶다.
4: 플라스틱에 쓰이는 결합들은 단일 결합도 있지만

0: 이중결합, 또 삼중결합, 그리고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번갈아가면서 고리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을 이루는 그 고분자 사슬이 고분자 사슬 안에서 굉장히 강한 결합을 가질 수도 있고 바로 옆에 있는 고분자 사슬과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가서도 단일 결합처럼 쉽게 끊어지지가 않고 오랫동안 버티는 거죠. 플라스틱 중에 가장 오랜 세월을 버티는 플라스틱이 뭐냐면 탄소에 불소가 붙어있는 그 결합, 탄소 불소 결합은 정말 끊어지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팬에 코팅하는 테플론이라는 그런 고분자가 있는데요. 그런 고분자 덩어리는 만약에 환경에 버려졌다고 한다면 몇천 년이 지나도 전혀 손상받지 않고 그대로 존재할 것입니다. 플라스틱에 존재하는 탄소 결합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분해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외선이라든지 강한 에너지를 가진 존재,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해를 하는 부분이 있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효소가 분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플라스틱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이러한 플라스틱을 잘라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발견하지를 못한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아주 많은 플라스틱들이 소위 소수성입니다. 물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다 그러면 물이 들어가서 부풀고 이런 현상도 있고 녹말도 역시 물이 들어가서 효소가 자를 수가 있는데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소수성이다 보니까 물이 끼어들면서 플라스틱을 부풀게 만드는 그런 기작이 존재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자외선과 열에 의해서만 분해되는 그러한 구조이다 보니까 자연 상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고 머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멀리서 보면 여느 산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산은 가까이서 보면 사실 쓰레기로 가득한 인도의 가지푸르 산입니다. 이 높이만 해도 65m, 그러니까 아파트 20층 높이랑 맞먹는 산인데요. 사실 근처에 갈 수가 없다 그래요.
2: 왜요?
1: 수 킬로미터 밖에서부터 코를 찌르는 악취가 일단 진동하고요. 온갖 쓰레기들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자연 발효로 인해 발생하는 유독물질, 침출수까지. 인간이 맘 편히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 만든 비극 자체인 거죠.
3: 그런가 하면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마지막에는 결국 바다로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모이고 축적이 되게 되거든요.
2: 그 섬 저도 알아요. GPGP 섬 맞죠?
3: 예. 정확히는 이제 북태평양의 동쪽 편에 있는데 대한민국 면적이 한 16배 정도로 큰 해역이거든요. 전문용어로는 쓰레기 수렴 지대라고 부릅니다. 예. 그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과학자들이 조사해봤더니 무려 99%가 플라스틱이에요.
2: 와,
1: 이게 썩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네요. 사실 뭐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플라스틱과 관련된 오염이라는 거는 조금 막연한 개념의 환경오염 문제였어요.
2: 맞아요.
1: 근데 2015년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 저거 뭐지? 야, 봐봐, 저거 뭐야?
2: 연기한다. 네, 뭔데요?
1: 태평양 연안을 탐사 중이던 해양생물학자 네. 네이선 로빈슨 연구팀의 눈에 무언가 포착됩니다. 올리브 바다 거북. 그런데 거북이의 왼쪽 콧구멍에 뭔가 딱딱한 게 박혀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나, 거기에 꽂혀있는 게 플라스틱 빨대였어요.
2: 아, 너무 싫다.
1: 야, 이대로는 숨쉬기 자체가 어렵겠는데? 그냥 우리가 빼줘야 되겠는데? 빨대를 뽑는데 걸린 시간이 장장 8분.
2: 아,
1: 총 길이가 무려 12cm였습니다.
2: 아, 어떻게 하다가 코에 빨대가 박히게 된 걸까요?
1: 우리가 무심코 편안하게 쓰고 버린 플라스틱 빨대 하나가 해양 생명체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독 같은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죠.
2: 그러면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부서지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3: 10년에서 최대 이제 수백 년까지 걸리는데 비닐봉지는 20년, 뭐 플라스틱 용기는 저희가 80년, 폐병은 450년, 이제 낚싯줄은 600년이나 갑니다.
2: 아, 진짜요?
3: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이렇게 꽤 오래서 1년 반 정도만 되면 표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만들어집니다. 플라스틱은 죽지 않는다, 작아질 뿐이다.
4: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생물에 노출이 되어서 축적이 되었을 경우 보통 그 생물체 내에서 쩍 농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농축된 생물은 그 다음 영양 단계인 생물의 먹이가 됨으로써 영양 전이를 통해서 생물 확장이 일어나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인간에게까지 그 미세 플라스틱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추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벼룩 같은 경우에는 여과 섭식자라고 잘 알려져 있고요. 이 생물은 먹이를 구분해서 먹을 수 있는 생물이 아닙니다. 주로 먹이가 되는 식물 플랑크톤의 사이즈인 수 마이크로미터에서 수십 마이크로미터의 조류들을 섭식을 하는데요. 이 사이즈와 비슷한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을 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많이 존재하게 되면 물벼룩이 과다하게 많이 섭취가 될 수 있고요.
5: 미세 플라스틱을 몇 개를 섭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장에 전체적으로 얼만큼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물벼룩을 분해시켜서 미세 플라스틱이 몇 개 있는지 카운팅을 하게 돼요. 지금 이게 다 미세 플라스틱이야, 이 초록색이. 한 천 개도 더 넘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입이에요. 입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고 위 장후를 통해서 중간 그리고 하단 부분까지 이동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배설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배설하지 않고 이렇게 장 내에 축적이 됐을 경우에는 먹이를 먹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장에 손상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3: 그럼 여기서 문제.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결정하는 거는 양이다, 크기다, 모양이다.
2: 양?
1: 이건 당연히 양 아닐까요? 우리 조금 전에 본 영상도 미세 플라스틱 먹고 완전히 이렇게 배 꽉 찬 물벼룩 이런 거 봤잖아요.
2: 당연히 크기죠. 작으면 작을수록 유해하다. 앞에서 배웠는데.
3: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1: 둘 다
3: 하지만 과학자들이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진짜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2: 뭐요?
3: 보세요.
4: 미세 플라스틱은 입자생물질이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따라서 독성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은 사이즈일수록 세포막을 쉽게도 통과할 수 있고요. 모양 같은 경우에는 형태에 따른 독성이 발현될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뾰족뾰족한 특성 때문에 조직에 자극을 준다거나 아니면 환경에서 유해물질을 흡착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요. 섬유형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염증 반응을 좀 일으킨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체내에 좀 더 오래 잔류한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형 같은 경우에는 넓은 풍면 때문에 거기에서 화학물질이 좀 더 용이하게 용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특정 요인에 따라서 독성을 평가한다라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된 그런 영향 연구가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 추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살인사건 현장에서 범인이 어떤 흉기를 썼냐에 따라서 상처의 모양이나 사인 이게 다르게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그것처럼 미세 플라스틱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를 공격하는 수법이 달라진다.
1: 그러네요.
0: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2: 미세 플라스틱이 무서운 진짜 이유 알려드릴까요?
1: 이미 무서운데요.
2: 미세 플라스틱은 절대 혼자 돌아다니잖아요. 미세 플라스틱 만들 때 첨가제라는 화학물질을 넣지 않으면 아예 제품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화학 독성물질들을 끌어들여 섭착하고 심지어 병원균까지 이렇게 몸에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독성 셔틀이 되는 거죠.

0: 트로이 목마라고 부릅니다.
1: 껍데기는 플라스틱인데 그 안에 치명적인 화학 물질이 있는 트로이 목마. 이 문장 자체가 너무 무서워요.
2: 너무 섬뜩한데요.
0: 두 분 사과 좋아하세요?
2: 너무 좋아하죠. 네. 상큼하고 맛있고.
0: 저도 가능하면 매일 아침에 하나씩 먹습니다.
2: 네.
1: 정말 건강 챙기시는 분들이 아침에 꼭 드시는 게 과일이잖아요. 사과.
2: 맞아요. 다이어트 할 때도 맞아요. 좋고.
0: 그러니까 다들 우리는 사과하면 비타민 덩어리라고 부르잖아요. 저도 그래서 매일 먹는 건데 우리가 먹는 이 사과, 뭐 당근, 채소, 다양한 과일에서도 발견됐던 미세플라스틱이.

0: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이 사과 속으로 왜 들어갔을까? 결국은 아까 언급했던 토양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수년에서 수십 년 자라는 이 식물들이 뿌리를 통해서 빨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식물체 안에 거기 있는 과일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축적하게 되는 거예요.
1: 뭐예요?
2: 어?
1: 저 받아올게. 뭔지 모르겠는데?
2: 네, 제가 시켰어요.
1: 어머나!
2: 식사 못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배달시켰어요.
1: 역시 센스가... 저 진짜 배고팠거든요?
2: 맞아요. 이야... 짠!
1: 중국 요리 시키신 것 같고요. 와... 어? 잠깐만요. 근데 이게 다 플라스틱 용기로 왔네?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좀 세볼까요, 몇 개인지?
2: 메인 3개, 밥, 둘, 넷, 여섯, 여덟, 18개.
0: 무려 18개.
2: 2인분에.
0: 예.
1: 너무 많은데?
0: 이 정도면 진짜 우리가 음식을 시킨 건지, 플라스틱을 시키고 음식이 서비스로 온 건지.
2: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긴 해야 될 텐데,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0: 저는 가급적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2: 저는 죄책감을 덜기 위해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거든요. 뭐 재활용이 된다는 생각으로. 두 분 혹시 우리나라 재활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1: 꽤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0: 제가 알기로는 공식으로 보고된 수치는 86%라고 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말이죠. 이 86%라는 숫자가 우리의 착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재롱과 실제 재롱률 사이에는 많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롱률은 86%고요. 분리수거율은 95%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재롱률이 20%, 30% 수준이고 EU의 경우에는 40%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쓰레기는 태워지고 있는 오히려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0: 87%는 왜곡된 정의가 만들어낸 착시입니다. 재활용률 97%라고 하면서 우린 웨이스트 제로를 추구한다 라고 한 기업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재활용률 3%가 비는 가장 큰 이유가 겨울에 시멘트 공장에서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 그걸 오히려 역산을 해서 추적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절반 이상의 쓰레기를 시멘트 공장에서 태우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활용의 기준에 문제가 있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그리고 덜 생산하는 것, 덜 쓰는 것이고 더 오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잘 버리는 사회에서 잘 이어지는 사회로 우리의 관점이 이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 그동안 분리수거 정말 열심히 했는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나니까 솔직히 조금 배신감이 드네요.
2: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재활용이라는 건 참 달콤한 사탕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1: 맞아요.
2: 우리에게 쓰레기를 배출하는 죄책감은 줄게 해주면서 맞아요. 지속적으로 플라스틱을 계속 쓰게 만들거든요.
3: 우리는 이제 방어로 맞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3단계

0: 방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리듀스, 줄이기. 당연히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리유즈, 재사용하기. 세 번째 리사이클, 재활용은 세 번째 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더 더해서 리싱킹, 재고하기. 리퓨즈, 거절하기. 안 쓰겠다는 거죠. 리페어, 수리해서 다시 쓰는 거고. 리기프트는 우리 옛날에 아나바다처럼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세밀하고 지혜로운 단계들이 추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 중에 오늘 당장 시작한다면 어떤 게 제일 마음이 가세요?
1: 저는 몇 가지는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리싱킹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물건 사기 전에 고민 많이 하면은 내가 쓰지 않는 물건들을 좀 안 사게 될 수도 있고.
2: 수리하기도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것 같은데요?
1: 수리해서 쓰는 건가요?
2: 그런 개념 아닐까요?
0: 그렇죠. 수리해서 버리는 사람 없겠죠.
3: 저는 지금 광고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28살 홍유나라고 합니다. 평소에 저는 플라스틱 많이 안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많이 쓰면은 한 두세 개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어떻게 비교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2: 아, 숫자로 좀 나누는 거죠. 7일은 플라스틱을 마음껏 누리고, 7일은 최대한 사용을 절제해보는 거죠.
1: 아, 극과 극체험.
2: 맞아요. 먼저 마음껏 누리는 7일 볼까요?
4: 1차 아침입니다. 극과 극체험을 하면서 생각보다 플라스틱을 별로 사용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욕실을 가보니까 제가 혼자서 쓰는 플라스틱이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다 필요해서 산 거긴 한데 지금 이렇게 두고 보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쓸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
5: 면식들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것들이긴 한데 사실 뭐 음식 같은 것들은 이렇게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4: 플라스틱 뚜껑에 이렇게 놓고 숟가락이랑 젓가락 여분으로 좀 더 많이 아쉬워요.

0: 지금 일이 끝나고 한강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강아지를 키우는데에도 플라스틱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 똥 봉투도 비닐로 만들어져 있고.
1: 물 한 번만 사야겠습니다.
0: 물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냥 버리고 가기 조금 아까워서.
0: 포장 아주 깔끔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2: 머리 쉽게도 플라스틱이에요.
3: 세수할 때 사용하는 제품들은 이거 화장 지우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클렌저,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한 번 더
0: 폼 클렌저.
4: 저분이 플라스틱 하루에 두 개 쓰셨다는 그분 맞아요? 요요 온 거 아닌가요?
5: 맞아. 네. 이래서 진짜 자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를 인식해야 돼요.
6: 근데 보통 플라스틱을 사용을 많이 하고 줄이지 못하는 게 대부분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잖아요.
4: 그렇게 생각하죠.
6: 근데 저는 더 강력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뭔데요?
5: 뭘까요?
6: 바로 플라스틱 시스템이에요.
4: 플라스틱 시스템.
6: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플라스틱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도록 설계돼 있잖아요, 이 세상이.
4: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겠네요.
2: 세상에 참 귀여운 플라스틱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소품들이 항상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잘 참는 것도 이번 플라스틱 캠페인에 정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친구가 카페에 와서 샌드위치랑 커피를 시켰습니다. 여기가 종이컵에 담아주는 데여서 텀블러에다 담아달라고 했어요.
8: 저는 오늘 포장이 가능한 식당을 한번 찾아서 포장을 한번 해보려고요. 집에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 떡볶이 포장 될까요? 여기다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요즘 이렇게 다이용기 많이 가지고 오시나요?
10: 전에는 좀 많이 갖고 왔는데 요즘은 또 안
9: 가지고 와요?
10: 전에는 가보면 더 주거든요.

0: 그래서 개인 행주를 가지고 와서 닦아줬고요. 제가 친구한테 이걸 얻어왔어요. 천연 수세미라고 하는데 이게 설거지를 할 때 알게 모르게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져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품이 굉장히 잘 나오네요. 평소에 플라스틱 수세미로 쓸 때랑 똑같이 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거품이 풍성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1: 깨끗하게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0: 요 정도만 한번 써보고.
1: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의 네. 옆에 무게랑 어떤 뭐 제품을 담았는지 작성해 오시면은
0: 요걸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아가면 되는 거죠, 사장님?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고, 저번에 제로 웨이스트샵에서 사온 기물을 이용해서 세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세안을 마쳤습니다. 당기지도 않고 촉촉한 것 같아요. 수생이 맞춰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3: 그래도 디톡스를 아주 제대로 했네요.
4: 특히 유나 씨의 의지가 많이 빛났던 것 같아요.
3: 맞아요.
4: 플라스틱 디톡스라는 거 저도 승부욕이 좀 오르네요.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3: 약간 한번 해보고 싶죠, 도전. 네, 네.
5: 베트남 할까요?
4: 너무 좋아요.
6: 평화롭던 재활용 온탕 마을.
7: 내 눈웃음 한 방이면 다들 쓰러지지.
8: 난 한 번 만나면 500년은 간다.
9: 예쁜 신입이 온대. 뭐야, 걔네 썩는다는데?
10: 플라스틱이 썩는다고? 구경 가야겠다.
11: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6개월만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12: 사라질 수 있다고?
7: 내 눈웃음이지 안 통해?

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내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 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

0: 영화를 보면은 다들 이런 상상을 한 번씩 해봤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초능력이 딱 하나만 주어진다.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싶다. 와. 저는 개인적으로 투명인간.
1: 투명인간? 어? 투명인간 생각 말씀하시는 분들은 약간 의심해봐야 됩니다.
0: 어떤 의심이요?
2: 이게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저는 개인적으로 관찰을 좋아해요. 사람들 관찰하는 걸 좋아합니다. 남들은 나를 못 보고 나는 남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은요?
1: 저는 순간이동이요. 여행을 너무 하고 싶은데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행기 타면은 힘도 들고 그럴 때가 있으니까 바로 가는 거예요.
0: 텔레포트?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역공 같은 것도 필요 없고.
3: 저는 힐러.
2: 힐러?
3: 치유의 능력.
0: 오! 아, 생물학자라 뭔지 좀 어울리네. 네.
3: 그래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 딱 손대면. 네.
0: 그리고 네. 대가를 요구하겠죠?
3: 영생하시고 싶으시죠?
0: 그러니까. 얼마면 돼요? 네. 얼마면 돼?
3: 퍼센트로 이제. 재산의 퍼센트로.
2: 저는 근데 순간이동도 편할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비행 같은 좀 단순하면서 아름다운 걸
4: 가고 싶어요. 날아다니는
2: 어렸을 때부터 솔직히 좋아했던 게 점점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0: 뭔가 뭐 높은 데서?
2: 네, 뭐 떨어진 느낌도

0: 재밌었고 지금도 비행기 타고 나는 게 힘든 것보다 재밌는 게 더 있어요. 오. 심지어 그 막 기류 불안정한 데가 막 엄청 흔들리잖아요. 네. 그때도 뭔가 내가 탄 이 철로 된 큰 게 이 공간 속에 기체를 어떻게 뚫고 있는 것과 이런 걸 상상하면 오히려 더 즐거워가지고 그런 비행하는 걸 되게
1: 비행하는 네,
0: 그런 능력 갖고 싶어요.
2: 네, 근데 아직 여러분이 말한 것 중에 과학적으로 꼭 검증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비행.
0: 비행.
2: 네. 비행기 탈 때마다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가끔 터뷸런스 만나면 그냥 저절로 손이 모아지면서 제발요 이렇게 되거든요. 무서워서.
0: 그러니까 비행을 사실 흔들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되게 두려워하는 분이 많은데
2: 맞아요.
0: 사실 비행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잘 알면은 그럴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행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 주실 분을 여기 모셨습니다.
2: 야, 비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또 선물해 줄 과학자분이 있다고 합니다. 나와 주시죠.

0: 예, 반갑습니다. 아, 그냥 느낌이 생텍쥐벨이에요. 느낌이 생텍쥐벨이야.
1: 우와.
0: 예, 어린 왕자.
1: 근데 진짜 찰떡 같네요. 예.
2: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미기계공학부 교수 조문성입니다.
0: 아, 조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한국의 생텍쥐벨이. 우리 교수님은 비행에 대해서 예. 어떤 연구를 하시나요? 이렇게 비행을 연구한다. 좀 생소하긴 한데.
2: 저는 재미있게도 네. 거미의 비행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 거미요?
0: 거미요?
2: 예.
0: 거미가 비행을 한다고요?
1: 아,
0: 비행이라는 건 난다는 건데 거미가 난단 말이죠?
2: 예.
1: 오. 그 곤충? 그 벌레 거미 말하는?
2: 예, 맞습니다. 거죠? 절지동물 네. 거미. 예, 이대한 교수님이 참 잘 아시겠죠?
3: 원래 완전 나는 거미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2: 저는 비행하는 생명체들의 비행 원리를 연구를 하고 예. 이해를 한 다음에 이것을 항공기 설계에 이렇게 접목시키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1: 아하.
2: 그래서 오늘 한번 비행에 대해서 어떤 생명체들이 비행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발명하고 개발해낸 네. 그러한 비행체들까지 쫙 한번 훑어보면서
0: 아, 여러분도 오늘 멋진 시간인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이게 비행하면 보통 비행기부터 시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린이 친구들, 그게 아니에요. 자연의 비행부터 항공기 설계까지 다 연구하신다는 그런 분이 나오셨어요. 과연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대체 하늘을 어떻게 날 수 있는 건지 오늘 확실하게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라는 게
2: 예.
0: 몇백 톤쯤 되지 않습니까?
2: 예.
0: 거기 또 사람도 수백 명이 또 실려요.
2: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0: 근데 이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 건지
2: 예.
0: 이게 좀 궁금합니다.
2: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본다면 예. 일단은 공기라는 것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0: 공기요?
2: 같아요. 예. 예.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에 반대되기는 그러한 양력을 이제 공기를 이용해서 발생을 시키는데요. 일단은 1m 곱하기 1m 네. 곱하기 1m 하면은 저희가 한 1세제곱미터라는 부피를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0: 1m짜리 예. 정육면체요?
2: 예. 예. 그럼 그 안에 공기의 무게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0: 공기의 무게요?
1: 1세제곱미터면은 꽤 큰데 그래도.
0: 그러면은
4: 김상 엄청 가벼울 것 같은데 그래도.
0: 한 30g?
2: 실제로 저희가 예, 예. 측정을 해보면은 예. 1.225kg.
1: 킬로그램이라고요?
2: 예. 예.
0: 1.2kg요?
2: 예.
1: 아니, 지금. 1이래요?
2: 예. 1.2kg이면 사실 진짜 1세제곱미터가 보통 마시는 우유팩. 예. 그거보다도 이제 무거운 그런 무게인데 느끼시지가 않죠.
0: 말도 안 돼. 그 우유 그 1리터짜리 그거보다 공기가 더 무겁다는 거 말도 안 돼.
1: 생각해보면 머리통에 우유팩을 올려놓으면 느껴지잖아요. 그 무게가. 예.
0: 그럼요.
3: 오, 헷갈려. 왜냐면 풍선이 되게 가볍잖아요.
2: 예.
0: 아니 공기가 그렇게 무겁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 기착 안에 있는 공기만 해도 그러면 지금 벌써 우리가 수백 킬로그램을
2: 예.
0: 어떻게 보면 떠받들고 있는 건데 저는 근데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데 공기의 무게가요?
2: 저희가 공기라는 무게를 평생 느끼고 그렇게 지내와서 굉장히 가볍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1: 진짜 신기하다.
0: 네.
2: 이 공기라는 것이

0: 질소, 그리고 산소, 이산화탄소, 이러한 기체들의 혼합물로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기체들이 분자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1: 야, 그러면 우리는 어쨌건 지금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공기 무게를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함께 그냥 지내는 거지.
0: 예.
1: 실제로 공기의 무게는 생각보다 많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0: 예. 오, 공기의 무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육중한 항공기가 어떻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한 60% 정도는 제가 생각에는 풀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나 액체와 같은 흐르는 물질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건데요.
1: 네.
0: 유체는 고체와 달리 흐른다라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고요.
2: 유체라는 게 이제 공기라든지 아니면 물이라든지 뭔가 흐르기만 하면은 전부 유체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0: 예. 이러한 유체역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바다에 배가 어떻게 항해를 하는지 혹은 공중에서 비행기가 어떻게 비행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2: 그러면은 비행체마다 이 양력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이 작용이 되나요?
0: 그렇지는 않습니다.
1: 다 다르다?
0: 예. 네. 비행이라고 하는 것이 중력을 거슬러서 어떻게 양력을 발생시켜서
1: 그렇죠.
0: 그러한 생명체들이 그렇죠. 이제 공중에 떠서 이동을 하는가 그렇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1: 뜨려면은
0: 각각의 생명체마다 대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러한 전략들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도표를 보면은
1: 네.
0: 제일 왼쪽부터 예. 거미, 그리고 민들레시아,
1: 예.
0: 그리고 총체벌레, 그리고 곤충, 그리고 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더 크고 빠르게 나는 그러한 비행체들이 이렇게 전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근데 거미는
0: 예.
1: 그냥 거미줄을 타고 대롱대롱 건너다니는 거 아닙니까? 거미가 비행을 한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2: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1: 거미가 비행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수님?
0: 실제로는 거미가 4.5km 상공까지도 비행을 합니다.
3: 4.5km 상공?
1: 4.5km를
3: 나간다고?
1: 예. 위에서 비행한다고요? 비행한다고요? 위에서?
0: 예.
1: 새들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새들보다? 4.5km면?
0: 예. 1930년대에 예. 그 미국 농림부에서 5년 동안 계절별로 그리고 고도별로 곤충 어떤 곤충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가를 다 채집을 했었어요.
1: 와.
0: 채집을 했는데 4.5km 상공에서 거미가 채집이 됐습니다.
1: 근데 못 믿겠어요. 이거 뭐 예. 보여주세요. 뭐 증거가 있어야죠.
2: 아니, 거미가 진짜 나르는 거예요?
1: 아니, 거미가 날다녀.
0: 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예. 이 거미의 종류는 이제 대륙 개거미.
1: 개거미?
0: 종류고요. 예. 이게 제가 실험한 장면인데요.
1: 예, 예.
0: 지금 연기를 피우는 것은 이제 공기의 흐름을 대략 정성적으로 알기 때문에.
1: 공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예. 볼 수 있구나.
4: 다리로 바람을 쬐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0: 예, 거미가 이렇게 다리를 올려서 바람을 체크하고 이제 비행하기에 적당하다 싶으면은 복부를 저렇게 올리고 허공에다가 실을 쏘게 됩니다.
1: 허공에다가 실을 쏴요?
0: 저기 나온다고.
1: 나온다. 우와, 저렇게 날아간다고? 스파이더맨이네?
2: 내 생각보다 너무 잘 날아가는데.
1: 여러분, 거미가 납니다. 거미가 날아요. 근데 희한한 게 스파이더맨 보면 일단 내가 이거 거미줄을 쏘는데 어디에다 붙여가지고 쏘잖아요.
3: 그렇죠. 예.
1: 그네 타듯이 타는 건데 얘는
3: 공중에다
1: 대고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원리? 예.
0: 아침에 해가 뜨면은
1: 네.
0: 해가 지면을 달구고 지면의 상태에 따라서 어디는 빨리 달궈지고 어디는 천천히 달궈지고
1: 그렇죠.
0: 하잖아요.
1: 네.
0: 비열의 차이에서요. 그러면은 이제 빨리 달궈지는 부분에서 이제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1: 네.
0: 이렇게 본다면 거미 입장에서 거미 실로 공기를 잡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1: 공기를 잡는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0: 예.
1: 바람에
0: 예.
1: 몸을 얹었다.
2: 날리는 거
1: 그러니까
2: 아니냐?
1: 가차 플라이죠.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냥
0: 예.
1: 바람이 부니까 바람 부네. 이 정도면 조금 어디론가 이동을 하겠지. 해서 그냥 몸을 맡기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닌가라고
0: 예.
1: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0: 예.
1: 사람도 태풍 불면 날아가듯이
0: 그렇죠.
1: 얘도 바람에 그냥 휩쓸린 거다. 이렇게 보면
0: 예.
1: 안 됩니까?
0: 그래서 이러한 논쟁이 한 1800년대 다윈 시대부터 있었어요.
2: 아,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거.
0: 예. 다윈의 비그로 항해기를 자세히 이렇게 보시다 보면 거기 거미의 비행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1: 네.
0: 다윈이 아르헨티나 연안에서 한 네.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비그로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1: 네.
0: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수천 마리의 거미가, 작은 거미가 비그로 위에 안착했다가 다시 날아가는 것을 관찰을 하고 비그로 항해기에다가 이제 기술을 하게 됩니다.
1: 야. 거미 떼들이 나 있는 쪽에 왔다가 다시 또 얘네들이 날아간다?
0: 예.
1: 야, 무슨 특수부대입니까, 얘네들?
4: 스파이더맨이 문제가 아니네요. 얘네들은 거기에다 쏘는 게 아니라 하늘에다 쏴서 막 날아가.
1: 오늘 고급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 건져갑니다. 거미도 날아. 거미는 날아.
0: 왜 그게 가능한가? 보면은 우리가 어떤 물

0: 물체의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1: 아.
0: 어떤 물체의 크기가 작아져서 이제 마이크로 세계로 가면 이 물체의 입장에서는 공기라든지 혹은 액체가 굉장히 끈적끈적한 그러한 유체로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은 어떤 개미가 있을 때 이 개미에 그 물방울을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면 이 개미 입장에서는 이 물방울이 굉장히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오지가 못하는 거죠. 어떠한 물체가 굉장히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액체라든지 혹은 기체의 점성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 그럼 잠깐만, 그 점성이라는 건 공기 안에 점성이 있다는 거예요?
0: 예, 공기나 액체, 물 같은 것들이 점성도 갖고 있고 관성이라는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2: 점성도 있고 관성도 있다?
3: 예. 점성은 알겠는데.
0: 우리가 기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흐른다라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흐르면 계속 흐르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있고요.
2: 그렇죠.
0: 네. 좀 쉬운 예를 한번 드려본다면 재채기를 했을 때 비말이 얼마나 퍼지는가. 그것은 유체의 혹은 기체의 그 관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가다가
2: 나가는 힘 때문에
0: 가다가 어느 정도 돼서 멈추는 것은 유체의 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2: 그러면은 이 거미는 줄을 쐈을 때 얘 작은 애들이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공기의 어떤 끈적임을 접착제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0: 예.
4: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거미가 그 마지막에 날기 직전에 막 거미줄을 막 이렇게
2: 뿜어냈어요.
4: 뿜어냈잖아요. 공중으로. 사냥할 때 쓰는 그 거미줄, 우리가 보는 거미줄이랑 똑같은 거미줄이에요? 아니면 좀 다른 거미줄이에요?
0: 아, 다른 거미줄이에요.
4: 아, 진짜요?
2: 그래요?
0: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생물학자분들이 이제 기술 해놓은 데이터들이 좀 한정적이었어요.
2: 이야.
0: 그래서 거미가 비행을 하는데 한 세네 가닥을 이용해서 비행을 한다. 근데 이걸 유체역학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굉장히 강한 바람이 있어야지 얘가 비행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관찰을 해보면 굉장히 약한 바람에도 비행을 하거든요. 산들바람. 한 우리가 수치상으로 얘기하면 한 2m/s, 혹은 3m/s일 때 상승기류에서 그 실이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거미가 매달려서 이렇게 이제 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비행실들을 한번 채취를 해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2: 네.
0: 우리가 보통 현미경 가지고 보면은 그러한 거미실들이 관찰이 잘 안 됩니다.
2: 네.
0: 그래서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거미실이 한 가닥이 한 200나노미터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200나노미터라는 크기가 이제 상상이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저희 머리카락을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저렇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100마이크로미터 정도.
2: 100마이크로미터 예. 머리카락?
0: 예. 머리카락하고 비교를 하면은 한 500분의 1 그 정도고요.
2: 네. 아, 진짜요?
3: 아니, 근데 아까 영상에서 봤을 때는 약간 비행실이 보였거든요?
0: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빛의 파장이 한 400나노미터에서 한 700나노미터잖아요. 네. 그러면은 200나노미터란 건 그거보다 빛의 파장보다도 작거든요.
2: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게 맞는데 빛의 입사각에 또 특정한 각도에 대해서는 이 실들이 보입니다.
2: 아, 우리가 그래서 특정한 각도가 아까 있었기 때문에 그 실이 잠깐 보인 거네요.
3: 약간 뭐 산란이 돼서 하얗게 그냥 얼핏 보이는.
0: 되게 운이 좋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해보니까 200나노미터의 두께의 실이 한 50에서 60가닥. 그리고
2: 60가닥.
0: 길이로 치면은 한 3미터에서 6미터까지 이렇게 다 분포되어 있고. 거미실이 200나노미터 정도 작으면은 거미실 입장에서는 이 공기가 굉장히 찐득찐득한 그러한 유체로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수많은 작은 가닥들 때문에 거미가 굉장히 작은 산들바람에 의해서도 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 이걸 어떻게 밝혀낸 걸까요? 누가?
1: 와.
2: 예? 이거 누가 밝혀낸 거예요? 이런 거를?
0: 제가 밝혔죠.
2: 진짜로요?
0: 예.
2: 진짜요?
0: 예.
2: 거미 비행실로 이거 나르는 이걸 교수님이?
0: 예.
2: 다인도 몰랐던 걸요? 다인도 그냥 오 왔다가 어디 가니 이랬던 걸요?
0: 예.
2: 와. 거미 아빠? 이분이 진짜로 스파이더맨이네.
3: 거미 전문가신데.
0: 사실 이러한 연구가 우리 과학자들 혹은 공학자들이 가보지 못한 그 영역을 이렇게 한번 부딪혀보는 그러한 예고 이러한 시각으로 각각의 곤충들이 어떻게 비행하는지를 보면은. 비행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3: 그럼 결국 거미는 아주 가느다란 실로 이 공기의 점성을 활용하는 거니까 유체역학 중에서도 뭐 약간 뭐 표현하자면 미세한 유체역학을 쓰는 거잖아요.
0: 예.
3: 그럼 이게 기준이 있나요? 정도보단 작아야 공기의 점성을 쓸 수 있다거나 예. 이걸 너무 어렵다거나 약간
0: 총체벌레 혹시 아시나요?
4: 몰라요. 총체벌레?
0: 날개가 우리가 청소할 때 쓰는 총체처럼 그렇게 필라멘트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총체벌레라고 합니다. 네. 그 크기가 한 1mm 미만으로 날개라는 그러한 형태도 갖고 있고요. 또 필라멘트 강모라는 그러한 개념도 갖고 있어요.
2: 하이브리드라고 보면 되겠네요.
0: 예, 맞습니다. 예. 총체벌레가 이제 네 개고 그 이상부터가 날개라는 그런 막구조물을 이용을 해서 이제 비행을 하게 됩니다.
1: 그 완전히 관성으로 지배당하는 예. 곤충은 어디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0: 초파리 혹은 그거보다 이제 더 큰 그러한 곤충들은 이제 날개를 사용을 하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민들레 홀씨라든지 혹은 거미는 실을 사용을 하죠.
1: 막이 없구나.
0: 예. 예. 그래서 이게 유체역학에서 이제 바라본다면은 차원이 바뀌는 겁니다.
1: 그러네요. 차원이 바뀐다?
0: 예. 예를 들어서 점성이 강해지면은 필라멘트 구조가 생명체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요. 관성이 강해지면은 날개 같은 그런 막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비행을 하는 거죠. 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체 현상이 있을 때 거기에 작용하는 점성력과 관성력의 비를 우리는 레이놀즈수라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점성이 강해지고 예. 오른쪽으로 갈수록 관성이 강해진다라고 보면
0: 예,
1: 되겠네요.
0: 맞습니다.
2: 그러면 공기 중에 날아가는 모든 것들은 관성과 점성의 영향을 무조건 다 받습니까?
0: 예, 그럼요. 비행체의 크기가 커진다든지 혹은 속도가 빨라지면 관성의 영향이 훨씬 더 크고 이제 점성의 영향이 작은 그러한 이제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1: 네. 초파리부터 지금 관성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기행하는 원리가 다 다른 거예요?
0: 예, 초파리 같은 경우는 1초에 한 200번 정도의 어떤 날갯짓하는 이러한 진동수를 보입니다.
1: 엄청 빠르죠?
0: 예,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날갯짓을 하게 되면 날개 앞전에서 이제 소용돌이가 발생을 하고요. 보시면은 날개 앞전에서 뭐 볼텍스, 소용돌이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이제 관성의 영향이고요. 이러한 소용돌이는 초파리가 양력을 발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아, 그래서 아주 빠르게 날갯짓을 하면 상당한 소용돌이가 생기고 예. 그게 압력을 국소적으로 낮춘 역할을 해서
0: 예.
4: 상대적으로 몸을 뜨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양력을 발생시키는 건가요? 그러면?
0: 예, 그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날갯짓을 하는 거죠.
2: 비행이라는 건 얘의 가지고 있는 뭐 장비든 뭐든 얘 능력으로만 비행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공기하고 그 뭐 와류라든가 이런 예. 것들 이 뭔가가 적용이 돼야
0: 예.
2: 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죠?
4: 예. 그 저는 그냥
2: 신기하네.
4: 소파를 이렇게 열심히 흔들면
2: 그러니까 날겠지 뭐.
4: 공기를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2: 그렇지.
4: 공기를 계속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2: 맞아.
4: 소용돌이가 중요한 거예요.
2: 그러니까.
0: 예. 그래서 이제 곤충들이 이제 비행하는 날갯짓을 보면은 그러면은 어떠한 팔자 모양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한 운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곤충의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날갯짓하는 진동수가 높고요.
2: 네,
0: 그리고
2: 빠르죠.
0: 곤충이 커지면 커질수록 날갯짓하는 진동수가 낮아집니다.
2: 맞아요.
0: 여기에 보는 그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한 300Hz 그 정도고.
2: 오.
0: 잠자리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한 20Hz 그 사이 정도. 예. 그러면 이제 작을수록 어떤 비행을 할 때 제자리 비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네. 볼 수가 있고요.
2: 네. 크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팔이나 잠자리보다 새가 훨씬 크잖아요. 그럼 새는 비행하는 원리가 다릅니까?
0: 새의 비행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진 비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곤충하고 새하고의 이제 차이점이에요.
2: 전진비행.
0: 예.
4: 초파리는 이렇게 막 해서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예. 그 소용돌이가 양력으로 날게 한다고 하셨는데
0: 예.
4: 어떤 방식으로 양력을 발생시키나요, 새는?
0: 새가 이제 전진비행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힘을 우리는 양력이라고 이야기하죠.
1: 양력. 띄우는 힘.
0: 예. 네. 그리고 진행 방향에 평행하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항력이라고
1: 합니다. 항력.
2: 항력.
0: 그리고 새가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중력도 여기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이 비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추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그렇죠. 뒤에서 밀어.
4: 힘이 일정해야 되고.
0: 네. 네. 그래서 개 같은 경우는 날갯짓을 하면서 날개 끝에서 추력을 발생시켜서 추력을.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행이 가능한
2: 그러니까
0: 거죠.
2: 이게 날려면 무조건 양력, 추력, 그다음에 뭐 항력, 중력 깔고

0: 하고 네. 이런 게 다 필요하겠네요, 그죠? 예.
1: 그래서 이제 새 같은 경우는 그 전략으로서 날갯짓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새들이 각각 다양한
0: 다 날개가 다르네요. 예. 다 새들 날개예요.
1: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날개 같은 경우는 벌새의 날개가 저렇게 생겼어요.
0: 근데 벌새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벌새는 날갯짓이 약간 곤충 스타일의 날갯짓이라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자리에서 컨트롤 되는 거잖아요.
1: 예. 예.
2: 벌새 날갯짓도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은 진짜 팔자처럼 하더라고요.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떤 자연을 관찰을 해보면 이게 네. 딱 명확하게 딱 분기가 되는 그러네. 게 아니라 이제 그 맥에 혹은 변하는 지점 그런 천이 과정이 꼭 있습니다. 송골매라든지 예예. 혹은 제비 같은 그런 속도를 빠르게 해서 비행하는 비행 날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비행
0: 날개가 예.
1: 우리 주변에 많은 까치라든지 까박이라든지 예예. 그러한 새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 날아가거나 그런 것보다 어떤 도심이라는 환경 혹은 어떤 숲이라는 환경에서 네. 기동성 있게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 날개보다는 타원형의 저런 날개가 이제 필요합니다.
0: 새들은 다 날개가 비슷한 줄 알았더니 다들 다 들리네요.
3: 한 번도 이렇게 펴본 적이 없어가지고.
1: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예. 활공형 날개라고 이렇게 활공.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수동형, 하나는 능동형인데 네. 이게 말이 어렵지만 수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상승기류를 이용해서 이제 비행을 하는데 그러한 새들의 날개를 보면은 저렇게 날개 끝이 이렇게 예.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비행기 날개 끝에서 이런 와류가 생성이 되고 항공기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깃털이 큰 볼텍스를 작은 볼텍스로 이렇게 나눠서 분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3: 공격학적으로 예, 뭔가 있네요, 다.
1: 예, 그러한 면에서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이제 능동 활공형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알바트로스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바트로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날갯짓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날개를 거의 비행기와 같이 고정기처럼 이렇게 딱 락킹을 해서 오랫동안 비행을 하는데 저렇게 날개 길이가 길고 그리고 이렇게 폭이 작은 그러한 날개를 우리는 가로세로비가 큰 날개다 이렇게 하고 이러한 가로세로비가 큰 날개가 항공기나 혹은 새의 비행 효율을 높여주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비행이 가능합니다.
0: 속도, 기동성, 거리에 따라서 그 효율성에 따라서 날개가 다 다르게 진화했다라는 생각도 예, 들고
1: 예. 본격적으로 이제 전진하는 비행을 하게 되니까 새의 몸통이라든지 혹은 날개가 이제 유선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0: 그럼 이게 생물들은 다 이게 유선형이 앞으로 나가려면 그 유선형이 유리한 거 아니에요?
1: 예, 맞습니다. 이제 그 관성의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나타나는 생명체의 어떤 모양의 특징이 예. 이제 유선형이 됩니다. 난류가 생성이 되면 거기서 에너지 손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난류를 최소한으로 발생시키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우리가 유선형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새 입장에서는 어떻게 비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비행이 되겠는가? 네. 진화적으로 그게 점차 어댑테이션이 됐겠죠.
0: 그렇죠. 예.
2: 날개는 있지만 못 나는 생물들은 저 예. 다섯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구조를 갖는.
0: 펭귄.
4: 네, 물속을 나는 새라고 얘기를
0: 합니다. 걔는 물속을 나는 새로 그렇게 봐도
1: 이제 재밌는 부분이 예. 이제 펭귄이라는 것은 이제 물이라는 그러한 유체에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네. 새나 혹은 물 안에서 유영하는 그러한 어떤 물고기 그리고 뭐 돌고래 이러한 부분들이 다 서로 다른 종인데 어떠한 헤엄을 치기 위한 그 구조는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가 공학 쪽에 어떤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명체에서 이제 물리적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그것을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실생활에 기술에다 접목시키는 그렇죠. 것을 우리는 생체 모방 공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 생체 모방 공학. 뭔가 멋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예. 라는 그런 얘기죠. 비행기가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새들한테 모티브를 많이 얻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좀 이용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드네요.
1: 예. 그래서 곤충이나 새들이 이제 비행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걸 이해를 하게 되고
0: 그러니까요.
1: 거기에서 그러면 인간도 비행을 할 수 없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4: 아주 오래된 그 생체 모방 공학 바이오 미메틱스의 사례가 이 비행이겠네요.
1: 예.
4: 와.

0: 야, 이 생체 모방 공학이 비행에서 진짜 중요한 거네요. 사실 난 그동안 비행기 하면은 라이트 형제밖에는 몰랐습니다.
1: 그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동력 비행의 시초고요.
2: 네. 아.
1: 근데 실제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독일의 오토 릴리엔탈이라는 그 사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0: 예?
1: 있습니다.
0: 오토 릴리엔탈이요?
1: 이제 오토 릴리엔탈은 동력이 아닌 글라이더 비행을 시초를 했는데 그동안은 인간이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로 비행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게 거의 정설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수많은 이제 공학자나 혹은 과학자들이 비행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0: 네.
1: 매번 실패하고
0: 실패.
1: 근데 이제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로 유인 비행을 성공시킨 거지 릴리엔탈인 거죠. 여기 자, 보시면은
0: 근데 언덕에서 그냥 막 달려가지고 날려나 버려. 와, 사람들 약간, 엄청 경하네. 예.
3: 스키 점프하듯이.
0: 갤러리 엄청 많아요.
1: 네. 예, 이제 경사면이 있는데 이것이 한 15m의 산이에요.
0: 오.
1: 근데 이 15m의 산이 인공산입니다.
0: 만들었다고요?
1: 예.
2: 릴리엔탈을 만들었어요.
0: 직접이요?
3: 날기 위해서 쌓은
1: 예,
3: 거예요?
1: 예. 독일 북부 지방에 산이 없습니다.
0: 그래요?
1: 예. 그래서 릴리엔탈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어디선가 뛰어내려서 비행을 하고 싶은데 비행을 하려면은
0: 대단하다.
1: 비행을 하려면 비행기를 기차에다 실든지 혹은 마차에다 실든지 해서 예. 끌고 가서 어느 지역에 무슨 언덕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항공을 할 때는 바람 방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0: 중요하네.
1: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든 상관없이 이제 비행 시험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오토릴한테 자기 집 주변에다가 산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5m 되는 그러한 산을 쌓고 거기서 이제 비행 시험을 하게 됩니다.
2: 한국에서 태어나셨으면 산이 70%.
1: 그 오토릴리엔탈이라는 사람의 어떤 중요성을 짚어보자면 굉장히 연구를 체계적으로 했어요. 자연을 관찰하고
0: 보여요,
1: 그것으로
0: 어디?
1: 이제 모델링을 하고 그걸 실험을 하고 거기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는
3: 네네.
1: 그러한 체계적인 실험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한 20년 동안 새를 굉장히 많이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1890년 정도에 그동안 이 새를 관찰을 하고 또 정량화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면서 책을 한 권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이 바로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책입니다.
0: 우와, 이 릴리엔탈 이 분이 쓰신
1: 예.
0: 거예요?
3: 되게 원본처럼 오토 릴리엔탈.
1: 예, 비행 기술의 기초로서의 새의 비행 그런 의미입니다.
0: 새 비행을 연구한 책이네.
1: 예.
0: 항공 기술 연구에 어떻게 보면 제일 시초.
1: 예.
0: 역사적인 책이네요.
2: 공기보다 무거운 것은
1: 예.
2: 날 수가 없다는 통념이 있었지만
1: 예.
2: 그 통념에 반하는 실제 자연의 사례가 새들이었으니까
1: 예.
2: 새들이 어떻게 나는지를 잘 연구하면
1: 예.
2: 우리도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하는 그런 고민이 여기 담겨 있겠네요.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그 오토릴리엔탈이라는 사람의 어떤 중요성을 짚어보자면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0: 자, 새 날개, 새를 이렇게.
3: 아, 잘 그렸다.
1: 여기 보이는 요 새가 황새입니다.
3: 예. 날개 끝에 갈라져 있는 수동활공형.
0: 그렇지. 수동활공형.
3: 야 열심히 듣고 있어요.
1: 황새라는 것이 독일 북부지방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새였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글라이더를 이제 발명을 했는데요.
0: 릴리엔탈은 새 날개 모양을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1: 예.
0: 여기에서 정확히 이제 어떤 거를 알게 된 걸까요?
1: 여기 보면은 이제 날개 위에 화살표가 있는데
0: 화살표.
1: 이 화살표의 각도가 살짝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안쪽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으로 향해 있고요. 바깥쪽 날개 같은 경우는 이 화살표가 앞쪽으로 향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안쪽 날개에서는 양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바깥쪽 날개는 추력을 발생시키는 역할.
0: 그거를 그걸 예. 이걸 다 계산을 한 거네요. 이야.
1: 이 책이 쓰여졌을 때가 한 그 130년 전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정도의 관찰을 해서 그것을 기술을 했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 그렇게 싶고요. 새의 날개 면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0: 예.
1: 저희가 공학적인 용어로는 캠버가 있다라고
0: 캠버.
1: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캠버가 항공기 날개 양력을 발생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또 이제 비행을 이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꼬리 날개가 필요하다라는
0: 꼬리날개.
1: 것을
3: 꼬리 날개.
1: 예.
2: 아 기발하다 그건.
1: 이러한 형태가 현대의 비행기의 어떤 형상 주날개가 있고 이제 꼬리 날개가 있는
0: 네.
1: 이러한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적용시켜서 오토릴리엔탈이 18대의 비행기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제 개발을 하고 5년 동안 2,000회의 시험 비행을 합니다.
0: 2,000회?
1: 예. 그 2,000회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매일 한 번씩은 언덕에서 이렇게 뛰어내리고
0: 굴절이나 어디 안 부러졌을까 계속 달리는데
2: 굴
0: 만들었을 것 같은데

0: 이제 그 미국에도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게
1: 전해지고.
0: 됩니다. 예. 그리고 오토리한테 책도 이제 그 라이트 형제한테 이제 전해지고 아. 라이트 형제가 거기서 많은 영감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이트 형제도 아, 오토릴렌탈의 어떤 도움이 컸다라고 이렇게 기술한 그러한 그 기록도 있습니다. 아. 라이트 형제도 이제 처음에는 오토릴렌탈과 같이 이제 글라이더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하지만 글라이더는 중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속적으로 비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0: 지속적으로 비행을 하려면 동력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1: 동력.
0: 그래서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는 프로펠러와 엔진을 사용을 해서 내연기관을 이용해서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을 성공을 시킨 거예요.

0: 처음에는 라이트 형제가 36.5m를 한 12초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제 비행을 하는.
1: 12초 동안 36m를 날았다. 예. 최초로?
0: 예.
1: 프로펠러랑 엔진을 넣은 것도 라이트 형제가 그럼 최초겠네요?
0: 시도를 한 거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1: 있었지만,
0: 시도를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1: 성공한
0: 실제로
1: 건.
0: 성공하고 그게 기록으로 남은 사람은 라이트 형제가 최초인 거죠.
1: 그 프로펠러가 비행하는데 과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프로펠러.
0: 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서 날개 끝에서 이제 추력을 발생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인간도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서 이제 비행을 할까 어떨까 그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는 왕복 운동이 아닌 회전 운동으로 이렇게 추력을 발생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를 하고요. 이러한 아이디어는 사실은 선박에서 이미 선박 프로펠러가 있으니까요.
1: 그렇죠.
0: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지. 아이디어를 얻어서 추력을 이제 발생시키는 거죠.
1: 프로펠러라는 게 그러면
0: 예.
1: 새로 따지면 날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0: 새는 이제 날개에서 추력하고 양력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데 반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비행기 같은 경우는 양력을 고정... 발생시키는 부분하고 추력을 네. 발생시키는 부분이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죠. 예.
2: 그래서 날개에서 양력을 만들어내고 예. 프로펠러나 제트 엔진으로 추력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그 비행체에 추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제 프로펠러라든지 혹은 제트 엔진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비행하는 그러한 형태가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비행체인 거죠.
1: 새를 바라보면서 이제 비행기를 만든 건데
0: 예.
1: 거기다가 이제 엔진을 넣고
0: 예.
1: 프로펠러 넣었다라는 게
0: 예.
1: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이 창의적으로
0: 예.
1: 새 기술하고는 또 다른 진보적인 기술을 만들어냈다라고 봐도 되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그럼 최종적으로 라이트 형제가 제일 길게 난 건 어느 정도예요?
0: 라이트 형제는 그렇게 차차 항공기 성능을 이제 증대하면서 네. 38km까지 비행을 했습니다.
1: 38km?
0: 예.
1: 와, 엄청 날랐네.
2: 미터를 킬로로 바꿔 킬로미터로 바꿨네요. 처음 했을 때.
0: 그 가운데 이제 라이트 형제는 동력 비행체를 만들어서 1909년에는 육군에다가 납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2: 그 시기가 거의 제1차 세계대전이 임박한 시기였네요, 시기적으로.
0: 예, 맞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항공기가 이제 개발이 되고, 나온 형태가 이제 복역기 형태입니다. 날개가 이제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1: 저런 스타일 비행기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잖아요. 지브리 말아보면.
3: 맞아요.
1: 하늘을 장악해야 세계를 지배한다. 그게 이제 이때 당시 때 좀 되게 뭐 통용했던
3: 그렇죠.
1: 그런 중요한 그 말이었겠어요, 그죠?
0: 네. 예.
2: 1차 대전이 되게 참호전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의 존재가 엄청 중요했겠네요.
1: 그래서 당연히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비행기 연구가 또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치열했겠네요, 그죠?
0: 예, 맞습니다.
1: 예.
0: 그 1920년 그리고 30년대 이때를 거쳐서 비행기 황금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동안은 목재와 어떤 철 트러스 구조물을 사용을 했다면
1: 예.
0: 알루미늄, 드루알루미늄 같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을 하면서 항공기 구조적인 면에서도
1: 이제.
0: 이렇게 변화를 그렇죠. 갖게 됩니다. 항공기가 튼튼해지고 더 커지면서 이제 속력도 점점 더 빨라지는 그러한

0: 영역에 도달을 하고요.
1: 예. 그러면서 이제 고속으로.
0: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비행이 자연의 비행을 넘어서는 이러한 시점까지
1: 보이네요.
0: 오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진화하는 거잖아요.
2: 맞아요.
0: 1923년에는 항공기의 속도가 400km/h의 속력까지도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됩니다.
1: 400km? 예. 라이트 형제가 38km 달린 게 얼마 안 되잖아요.
0: 예.
1: 그럼 한 20년 만에 400km로 쏠 수 있는 비행기가 만들어졌다.
3: 유체역학을 쓰기 시작한 거네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0: 예.
3: 적용을 해서.
1: 야. 자연에서 제일 빠른 새가 몇 킬로 정도나 될까요?
0: 자연에서 제일 빠른 새라고 하면 이제 송골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1: 빨라요?
0: 예. 그 송골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을 할 때 네. 이제 호버링을 하면서 제절빙에서 이제 사냥감을 하다가 사냥감을 이제 찾으면은 네. 그 사냥감을 향해서 돌진을 하게 됩니다.
1: 그 활강하죠. 그러니까 네. 날개 접고
0: 예. 날개를 쫙 접고
1: 맞아요.
0: 그래서 활강해서 그때의 속도가 한 300, 한 80, 90 그 정도까지 속도도
1: 엄청나네.
4: KTX보다 더 빠르네요.
1: 엄청나게 빠르네요. 자연에서 제일 빠른 새가 송골매인데 그게 예. 대략 한 380km인데 예. 인간이 예. 자연에서는 정말 수억 수천만 년 동안 계속해서 진화시킨 그 날개를
0: 예.
1: 그 속도를 꺾어버리고 20년 만에 400km짜리 주행기를 완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0: 예.
1: 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3: 근데 인간이 미리 한번 걸어본 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증기기관을 한번 해봤고 또 증기기차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어 보니까 이 운송수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랑 아 이게 시작이 힘들지 우린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진짜 엄청난 속도로 그냥 만든 것 같아요.
2: 맞아요,
3: 지금 로켓도
2: 맞아요.
3: 비슷하잖아요.
2: 그러니까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을 성공시킨 게 1903년도였잖아요. 그런데 스푸트니크 1호가 나간 게 1957년이에요. 그러니까 50년 만에 빠르게 발전하는 걸 넘어서서 우주까지 갑니다.
1: 그래서. 미친 거죠.
4: 그러니까 못 만들었다기보다는 사실은 만들 생각을 안 했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1: 그럴
4: 그러니까
1: 수도 있겠다. 예.
4: 거대한 기계를 가지고 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지만 네. 사실은 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동력기, 프로펠러 이런 것들은 배에서 이미 쓰고 있었던 건데
1: 그렇죠.
4: 라이트 형제나 릴리엔탈처럼 이런 선구자적인 남들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해보자, 할 수 있다라고 한 사람들이 그 길을 뚫어내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과 자원과 노력이 결합되면 인간들이 이렇게 확 발전할 수 있는 아주 극명한 예시 예. 같아요. 그 과학의 또 위대함이기도 하고.
0: 예. 예.
1: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이제 비행기 속도가 점점 빨라질 예. 거 아닙니까?
0: 예.
1: 그 속도라던가. 그리고 또 2차 대전이 또 터지잖아요.
0: 예. 예. 2차 세계대전은 항공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류 최초의 대규모 현대전이 되게 됩니다.
1: 저런 애들이 속도도 장난 아니죠?
0: 예, 속도도 이제 시속 400km에서 네. 이제 500km, 600km.
1: 아하.
0: 700까지도 이제.
1: 700까지 가버리면 예. 계속 이제 저렇게 단엽기로 발전하는 거죠?
0: 예.
1: 이야.
3: 마지막 건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건데
1: 뭐예요?
3: ME6 저게 여기 있는 것 중에 처음으로 그 제트 엔진을 써요.
1: 제트 엔진?
3: 네.
1: 속도가 더 빠르겠네요.
3: 네. 저거 이제 그 케로센 같은 연료 써서 제트 엔진이 사용된 최초의 전투기.
4: 아, 나머지 다 프로펠러 전투기.
1: 그렇죠, 그렇죠. 네.
3: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이야기한 발전에서 이제 제트 엔진을 쓰면서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비행기가 나아가는
1: 3세대 비행기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4: 그러니까.
1: 그때 이미 이 정도로 비행기가 대단했으면 지금은 장난 아니겠는데요? 네?
0: 예,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에 인류는 최초로 음속을 이제 돌파하고
1: 음속을?
0: 또 1967년에는 X-15라는 항공기로 마하 6.7이라는 속도까지 도달을
1: 6.7이요?
0: 하게 됩니다.
4: 말도 안 돼요.
1: 60년대예요?
4: 몇 킬로예요? 그러면 거의 만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1: 8,000
0: 예, 킬로미터 퍼 아우로 환산을 하면 8,000 킬로미터 퍼 아우에 해당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1: 진짜요?
0: 예, 이 정도 속도면은 서울에서 스위스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속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1: 야,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만큼이나 엄청나게 빠릅니다. 예, 국내산만큼 빨라요. 아니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근데 여객기는 왜 빨리 안 가는 걸까요? 저번에 그 스위스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열몇 시간 동안
2: 너무 힘들었나 본데요.
1: 답답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국내선만큼 그냥 한 시간 만에 그냥 스위스까지 가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2: 근데 그거 있었잖아요. 초음속 여객기.
4: 콩코드.
1: 콩코드.

0: 콩코드 항공기가 들어오는 마하수 2에 해당하는 그러한 속도로 이제
1: 그래.
0: 그
1: 비행을 빨랐다니까요, 콩코드가.
0: 하지만 음속에 가깝다든지 혹은 초음속에서 영역에서 비행을 하면 항공기에서 손실되는 그러한 에너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항공기에 그 발생하는 항력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하수 1 바로 미만의 속도에서 비행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요. 우리가 타는 그 여객기는 마하수 0.75 혹은 0.85, 마하수 바로 직전의 속도로 이렇게 비행을 합니다.
1: 여객기가 그래서 저 정도 속도구나. 예.
0: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시 초음속으로 여객을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이제 미국에서 있고요.
2: 교수님은 이런 이론들을 다 계산하면서 비행기를 설계하시는 거예요?
0: 예, 당연합니다. 우리가 공기역학을 항공기 설계에 접목하면
1: 그렇죠, 공기역학에.
0: 목적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형상들이 이렇게 도출이 되게 됩니다. 아. 다양한 항공기들을 한번 볼까요?
2: 어? 그 뭐예요?
3: 이야, 이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와.
2: 야, 너무 다양하게 나오네. 와.
4: 끝도 없이 나오네.
2: 뭐예요, 이거? 우와. 지금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예, 이 모형들이 예. 지금 다 달라요, 너무. 예.
0: 저희 연구실에서 학생들하고 예.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예. 연구하는 그러한 비행체들이고요.
2: 네.
0: 여기에 보이는 이 항공기들은 친환경을 목적으로 개발을 하는 항공기들이 되겠습니다.
2: 네.
0: 보통 블렌디드 윙바디 항공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 얘는 동력입니까? 무동력입니까?
0: 동력이 있습니다.
2: 동력이요.
0: 네. 근데 이제 친환경을 위해서는 이제 그 항공기의 효율이 높아져야 되고요.
3: 발사 발적 매우 높으니까.
0: 네,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노출 면적을 줄임으로 인해서 항력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형상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 아니, 교수님은 네. 왜 이런 비행기를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0: 최근에 우리가 기후온난화인지 이러한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2: 그렇죠.
0: 항공기도 점차 친환경 항공기로 변화해서 항공 기술이 우리 터전에 더 유익한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게 제 꿈입니다.
2: 너무 필요한 좋은 꿈이네요, 진짜.

0: 다음에는 우리 교수님이 설계한 이 친환경 비행기에 많은 또 승객들이 타서
1: 그렇겠네요.
0: 예, 행복하게 여행을 떠나는 그런 그림도 좀 그려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수님 계속해서 멋진 연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이 꽃 이름이 뭐 같습니까, 이거?
2: 예쁜 꽃?
0: 야, 이 꽃은 뭐지? 좀 특이하네. 내가 알던 꽃이 아닌데 처음 보네? 식물 이름은 어느 정도 좀 알아요? 그 과학자들인데 알지 않겠어요?
3: 생물학자 중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식물 분류학자.
0: 식물 분류학? 국내 식물 분류학계 1인자라고 하셨으니까.
4: 그 산딸나무라고 그래서요. 숲 속에 속하고 있습니다. 연산홍이라고 그래서.
2: 아, 이름 들어봤는데.
4: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트리가 Abies coreana.
3: 크리스마스 트리가
4: 우리 고유종이에요.
3: 우리 고유종이에요.
4: 아, 오바마 이름을 따가지고.
0: 우와.
4: 로드덴드론 태현이 아이라고.
0: 태현이. 손실 태현이요?
4: 정태현 교수님 이름을 따가지고. 정태현 교수님은 이제 우리 한국 식물 분류학의 이제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 있어서.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한 데 기회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어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저에게 백지수표의 금액을 적으라고 하면 38억을 적을 것 같아요. 그게 필동이 제 학교라고 했잖아요. 저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든 그런 원동력이 된 금액입니다.
1: 오늘은 서울 충무로에 왔습니다. 충무로. 충무로 역과 가까운 이제 골목길인데
2: 네.
1: 지금 옆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요.
2: 근데 자세히 보면 약간 나비 모양 있는데요? 이런 데 보면 나비.
1: 근데 그쵸? 저는 잘 안 보이던데.
2: 아니, 그래요? 네. 난 너무 잘 보이는데?

0: 나비 날아다니거든요. 네네. 색깔별로.
1: 저 앞에는 그때 저희 그 봤던
0: 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1: 순정남 조각상이.
0: 어? 근데 어떻게 여기에도 이게 있죠?
1: 예, 저희가 얼마 전에 봤던 네. 책 백만장자님.
2: 오, 자. 예원 씨, 장훈 씨. 어? 오, 자. 예원 씨, 장훈 씨.
1: 어? 아, 깜짝이야.
0: 어, 깜짝이야. 진짜 깜짝이야.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1: 범상치 않으신 분이 내려오십니다.
0: 예. 지나가던 시민이 부르시는 줄 알았는데. 아, 예, 예.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아니, 갑자기 위에서.
0: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네,
2: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 오신 거 보고.
1: 혹시 오늘의 이제 백만장자.
2: 네. 네. 맞습니다.
1: 저희가 듣기로는 백만장자신데 버신 돈을 네. 이 거리에 지금 쓰고 계시다고.
2: 네. 길거리에 좀 뿌리고 있다가 네. 이러다가 예원 씨하고 장훈 씨 못 만날 것 같아가지고 네. 돈 떨어지기 전에 네.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달려왔습니다. 네.
1: 네. 정식으로 아, 본인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필동에서 방구회사를 한 40년 운영을 해왔고요. 지금은 예술통 기획자로 살고 있는 박동훈이라고 합니다. 아, 제 지인들은 맞습니다. 저한테 머슴이라고 해요.
1: 머슴.
2: 네, 예술통 머슴입니다. 한 100억 정도 되는 매출을 올렸던 방구회사를 한 40년 운영을 해왔고요. 뭐 많이 들어올 때는 한 100억 정도 매출을 계속 올렸으니까. 지금은 예술통 기획자로 살고 있는 박동훈이라고 합니다.

0: 아니 근데 어떤 걸로 돈을 버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1: 광고 회사를 오랫동안 했었고요.
0: 아, 광고 회사로.
1: 네. 한 100명 정도의 그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네. 한 100억 정도 되는 매출을 올렸던 네. 회사였어요. 네.
0: 근데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광고 회사.
1: 지금은 직원이 한 명 있어요. 박동훈이라고. 네. 네 사장도 아, 박동훈이고. 광고를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공간 기획 쪽으로 예, 예. 네, 오랫동안 사실 공간을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0: 지금은 이 예술 거리를 만들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0: 근데 이 땅이 전부 우리 백만장자님 땅은 아닐 거고 그 내 땅도 아닌데 이 거리에다가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다는 게 사실 선뜻 이해는 잘 안 가는데 네.
1: 이게 뭐처럼 보이나요?
2: 네. 뭘까 여기?
0: 약간 동굴같이.
2: 네.
1: 여기는 원래가 그 육교 밑에 국토교통부 땅이에요. 네. 그 쓰레기들이 막 쌓여 있었거든요. 네. 그 쓰레기들을 다 치우고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서 제가 미술관을 지었어요.
2: 아~
0: 종지 같은 모양이에요.
1: 맞습니다.
2: 오, 그렇네요.
1: 자, 이제 새 둥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2: 아, 네. 안에 이렇게 꾸며져 있구나.
1: 네. 최대한 공간을 쓰기 위해서 전체 깊이까지 이렇게 네. 설계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작품은 코마라는 작가인데 그래피티 작가 작품. 네. 그리고 낮에 볼 때하고 또 밤에 저 밖에서 보는 또 느낌이 아주 달라요.
0: 이런 미술관이 지금 이 거리에 7개 정도 있다고?
1: 맞습니다.
2: 와.
1: 거리 미술관은 말 그대로 길거리에 있는 미술관이거든요. 이렇게 7개의 미술관이 있죠. 이 작업은 정다운 작가의 패브릭 드로잉이라는 작업이거든요.

0: 이번에 그 루이스풍에서도 소장을 했던 그런 작가 작업이에요.
1: 그럼 이 건물은 누구 겁니까?
0: 이 건물도 아까 저 위는 이제 국토교통부 땅이고 네. 여기는 삼각형으로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8m 도로를 내고 남은 짜투리 땅이에요. 짜투리 땅. 그 짜투리 땅에 늘 쓰레기만 차 있거나 잡초가 자라고 있었거든요. 이제 아파트에 제가 임대를 해서 네. 무상으로 그리고 여기에 미술관을 지었죠.
1: 여기도 조각상이
0: 맞습니다.
1: 있고.
0: 이거는 이제 왕강현 작가의 이동되어진 공간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2: 여기서 사진 많이 찍을 것 같아요.
0: 네, 여기가 핫스팟이에요. 그리고 이 벽에 보시면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버드캡이라는 그 그래피티 작가가 와서 자기도 여기에 꼭 흔적을 하나 남기고 싶다.
1: 근데 이 문화예술 거리에는 미술 작품만 좀 있나요?
0: 그렇진 않아요. 아...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코쿤 홀이라고 되어 있죠.
1: 예, 예.
0: 코쿤 홀 이쪽이 무대였어요. 아... 그리고 이만큼이 객석이었거든요. 예. 단기 임대를 해서 두 개를 합쳐서 제가 공연장을 지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공연장이 소극장이 반토막이 났어요. 이쪽 주인분께서 더 이상 임대를 안 하겠다 하셔가지고 무대만 남겨졌어요.

0: 무대 디자인을 정말 공들여서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디자인이 너무 아까워서 사실 지인들이나 또 작가들이 네. 오면은 이제 미팅도 하고 아... 또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 제가 남겨뒀죠.
1: 아... 이게 쭉 밑으로.
2: 와, 이거 되게.
0: 재밌죠?
2: 집 같은 공간에 있는 거 처음 봤는데.
0: 이 정도 너무 안 내려서 이렇게 놀기도 좋아요.
1: 아, 이게 생각해보니까. 맞춰서. 이게 있는 이유가 있네요. 여기가 무대였으니까. 옛날에 여기 제 밑에서 누가 등장을
2: 하고. 그쵸, 그쵸.
1: 그쵸? 네.
2: 여기서. 쓰던 거죠.
1: 여기서 네. 뭔가 리프트처럼 이렇게 하던 그런.
0: 눈썰미 하나는.
2: 네. 아, 근데 되게 깊이 내려가네요.
0: 아니, 깊이 내려가죠.
1: 지하가 있으니까. 아니, 밑에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2: 우와!
1: 지하에 요리하는 데도 네. 있고.
0: 네.
2: 약간.
1: 아, 지하 공간이 또 따로 있네요.
2: 비닐 바 같은 그런 공간이네요.
0: 그리고 이제 이쪽에 내려가서 제가 요리를 해서.
2: 우와!
0: 이렇게 이제 서빙을 하는
2: 거예요.

0: 이 공간을 보니까 왜 놀이터라고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네네. 원래 공연장이었는데. 네.
1: 이 기능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만들었죠.
0: 치아 벙커처럼.
2: 저 위에.
0: 아니, 우리한테 소리가 더 커가지고.
3: 이제 보니까 살고 계신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0: 남다를 것 같아요.
3: 집도 이 동네인가요?
1: 1분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아마 뼈와 살을 갈아 넣었구나, 이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들어가 보실까요?
3: 들어가 볼까요?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집일지.
0: 너무 예뻐요, 외관이.
1: 외관만큼 안에서도 예뻐야 할 텐데.
0: 아니, 예쁠 것 같은데요?
1: 어서 오십시오.
0: 안에가 굉장히 넓은데요?
3: 건물이 막 그렇게 크진 않아서 안에도 굉장히 좁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안에는 굉장히 또 넓습니다.

0: 대박이다.
1: 이게 TV인가요?
0: 이게 뭐예요? TV죠?
1: 저도 처음 봤는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까지 큰 TV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몇 인치입니까?
2: 이게 108인치입니다.
1: 108인치요?
2: 네.
0: 그래요? 오.
2: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200대 정도 생산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각 나라의 셀럽들한테 한 대씩만 팔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0: 우리나라에
2: 그래서 우리나라 누굴까요?
0: 대표님.
2: 아니죠.
0: 아니에요?
2: 배용준 씨가 이걸 사서 집에 모니터링 룸에 써다가 이사 가면서 이제 이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얼른 구매를 했죠.
1: 아니 근데 108인치 넘을 것 같은데.
2: 108인치.
0: 200 정도 될 것
2: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1: 아니 느낌이
2: 아니, TV를 키면은 이 친구가 재밌어요.
0: 아니, 화질이 궁금해. 우와 영화관이네.
1: 이게 뭐?
0: 어 진짜 영화관의 그 음향이다. 미쳤다.
2: 네 이게 5.1 채널로 네. 해놓은 거예요.
0: 아, 해놓은 거예요.
1: 와 이게.
0: 너무 좋은데요.
1: 이게 그냥? 뭐 어디서 아 여기서 나오는
2: 네 여기서도 막... 나오고 저 우퍼 센터 스피커 그리고 리어 스피커.
0: 아 이쪽에서도.
1: 이야.
0: 영화관 갈 필요 없네요.
1: 진짜 아니 뭐 인테리어가 굉장히 뭐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네.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아, 여러 것도 너무 예쁘네요.
2: 네. 저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1964년도에 만든 지금 이제 60년이 넘은 피아노죠. 그리고 그때의 북유럽의 디자인.
0: 네. 그럼 연주도 하시는 건가요?
2: 요 정도까지. 저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을 좋아해서 피아노 치는 사람들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 가볍게 연주도 하고. 네, 이쪽이 주방입니다.
0: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은데요?
1: 그러니까요.
0: 와, 요것도 진짜 특이하다.
1: 잔하고 그릇이 굉장히 많습니다.
2: 네. 앉으시죠. 네.
1: 손님들 불러서 여기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죠?
2: 네, 식사도 하고.
1: 약간 어디 원테이블 레스토랑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 그렇습니다. 요리도 좀 잘 하시나요?
2: 제가 사실 아주 잘 하는 요리 딱 한 개가 있어요.
1: 아, 예, 예.
2: 네.
1: 어떤 요리?
2: 안 그래도 오늘 네. 점심 때도 됐잖아요. 네, 네. 제가 한번 장훈 씨한테 한번 평가, 그리고 예원 씨의 또 예리한 입맛에 대한 평가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1: 별로 안 예리한데.
0: 여기가 예리해요.
2: 아, 그래요?
0: 저는 다 잘 먹는데 여기가 예리해요. 생각보다.
2: 아, 그래요? 네.
1: 어떤 요리?
2: 남자의 요리라고 해서 네. 기준이 엄격해요. 첫 번째, 7분을 넘지 마라.
1: 아.
2: 두 번째, 디쉬는 하나만 써라. 그리고 페어링을 정확하게 해라.
1: 예.
2: 그런 건데 오늘은 몇 개는 좀 생략을 하고 네. 맛으로 한번 승부를 해요.
1: 네.
0: 해주시는 건가요?
2: 그럼요.
1: 7분밖에 안 걸리나요?
2: 네, 7분밖에 예, 안 예. 걸리는데.
0: 너무 좋다. 너무
1: 알겠습니다.
0: 좋다. 7분 괜찮죠?
1: 자, 과연 진짜 7분 만에 요리가 될지가 예, 궁금합니다. 사실 익히는 데만 해도 7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0: 지금 비주얼은 거의 되게 유명한 오마카세 주방장 같아요. 지금.
2: 그래요?
0: 네.

0: 이쪽 충무로 거리에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대표님이 굉장히 재밌게 사시네.
1: 그 외에 우리나라 말에 여한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예, 예.
0: 여한이 없이 즐겁게 살다가 간다.
2: 네.
0: 이런 주의시네요.
2: 네.

0: 와, 뭔가 된 것 같은데요?
1: 이게 요리 이름이 뭔가요?
2: 우럭콩식 우럭찜.
0: 이거 좋아해.
1: 아, 마지막에 저걸로 이제 완전히 튀기듯이.
0: 아, 기대되는데요?
1: 안에 소스가 있네요, 원래.
2: 네, 이게 네. 복분자 간장을 하고, 그 다음 포도시유가 섞이면서 네. 되게 재밌게 맛있습니다. 아,
1: 감사합니다.
2: 네, 이 파도 살짝. 네네. 네. 살이 뼈에
0: 파향 나네.
1: 감사합니다. 우럭만 한번 먼저 좀 네. 먹어보겠습니다.
3: 잘 어울린다. 소스 묻혀 먹으니까.
1: 뭐라 그럴까? 굉장히 쫄깃쫄깃한 식감이 살아 있고 잘 익었습니다.
0: 진짜 쫄깃쫄깃.
1: 네. 이게 왜냐면 잘 뜯어지지 않을 정도로.
2: 그 정도가 가장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야, 우럭 요리 언제 해줄래?
1: 아니, 근데 이 공간에 지금 혼자 살고 계신 건가요?
2: 네, 혼자.
1: 가족들은 지금 어디?
2: 가족들은, 저희 와이프는 제주도. 네. 네. 그리고 큰애는 오사카. 둘째는 이제 뉴욕에, LA에, 패션. 회사 다니고 있고.
1: 왜 이렇게 다 가족이 다 이렇게 뿔뿔이
2: 뿔뿔이 흩어져도 있지만 두 친구들한테 니네가 대학 졸업하면 네. 나는 니네 전화번호 지울 거다. 그리고 이제 아빠는 아빠가 아니라 네. 그냥 좋은 친구가 될 거다. 그래서 진짜 전화번호를 다 지웠어요. 졸업하고 지우고 또 이 둘째 졸업하고 지우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그리고 가고 싶어도 못 갔던 학교인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학교라는 그게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어디까지든 상관없이 뭔가 배우는 어떤 곳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근데 배움이 끝난 이후에는 나는 그들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그 생각을 깼죠. 깼던 계기가 예전에 우리 그 이태원에 그 이태원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이 친구가 그 코스튬하고 갔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는데 전화번호가 없잖아요. 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직원한테 그 경영지원 실장한테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아, 정말 죄송한데 지원이 전화번호 좀 낮출 수 있냐고. 그 지원이 전화를 받아서 그 친구한테 문자만 보냈죠. 그냥 심플하게 보냈어요. 너 거기 있는 거 아니지?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바로 문자가 온 거예요. 자기도 안 그래도 거기 있다가 한강진역으로 내려왔다. 그거 보고 그래 고맙다. 그러고 보니 끝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연락을 한 거죠.
0: 어떻게 그렇게 연락을 안 하고 살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 자체가 놀랍긴 하네요.
1: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거는 음식이.
0: 가족 얘기가 음식 아니, 너무 맛있어요?
1: 음식이 네. 정말 기대를 1도 안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 7분 얘기하시고 준비가 엉성한 것 같아가지고 네.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0: 자, 충무로 필동의 문화예술 거리를 만들고 계신 우리 박동훈 대표님.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1: 경남 산청 지리산 밑에
0: 산청.
1: 있었어요.
0: 아, 예. 지리산 밑에.
1: 네.
0: 거기 이제
1: 외할머니랑 같이 둘이 살고 있었죠.
0: 외할머니. 예.
1: 어머니가 제가 일곱 살때 서울로 돈 벌러 가시고, 아버님은 그 한해 전에 돌아가셨고.
0: 아, 예. 굉장히 좀 어렵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생각하면 예.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에 예. 한 끼를 먹어도 너무 감사했었고 예.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굶을 때도 있죠. 그러면 앞집에 대구 같은 집이 하나 있어요. 주상댁이라는 집인데 대청마루에 대야 같은 이만한 대야에 그 숭늉이 있잖아요. 그 밑에 누룽지가 있어요. 이렇게 가라앉은 누룽지가. 밥공기 하나하고 밥숟가락을 갖고 가요. 조용히 가서 그걸 이제 이렇게 퍼요. 미끄러지듯 스무스하게 들어가서 소리도 안 나고. 이렇게 내려서 싹 긁어서 담고 하다가 무슨 기척이 들리면 또 마루 밑으로 숨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서 할머니랑 갖고 와서 이제 할머니랑 같이 조금 한 숟가락씩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밥알 같은 게 밑에 많은 거예요. 아줌마가 알았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조금, 주상댁이었죠.

0: 서울에는 언제 올라오신 건가요?
1: 중학교 졸업하고 네.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의무교육이어가지고 네. 학비가 안 들어갔어요. 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고등학교를 갈 때 돈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학비가 있어야. 근데 이제 시골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보통 뭐 일을 하면 먹을 걸 줬지 뭐 돈을 주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 시골에서는. 그래서 이제 엄마를 만나러 가야겠다.
2: 어머니는 그럼 서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1: 이제 주소를 하나 들고 이제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가 홍제동 시장바닥이었는데 거기 가서 어머니 찾아왔는데요 그랬더니 미용실이더라고요. 네. 엄마가 미용실을 하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아, 니네 엄마가 집이 없어서 편지 받으려고 여기 주소 해준 거야. 그래서 그럼 우리 엄마 어디 가서 만나요? 그러니까 막차가 들어오면 엄마 오실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막차 타고 오시나 보다. 그래 이제 그 길을 갔죠. 가서 쪼그려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막차 들어오고 나니까 엄마가 저쪽에서 오시는데 리어커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가슴이 뛰었죠.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엄청 부자니까. 우리 시골에는 리어카가 있는 집이 저 밑에 이장집에 아래 동네 이장집에 리어카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끌고 오시길래 와 우리 엄마 진짜 부자다.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풀썩 주저앉는데 그렇게 이제 엄마를 만났죠.
0: 그러면 이제 그 리어카로 어떤 뭘 하죠?
1: 어머님이 이제 호떡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전에 어머님이 올라오셔서 돈을 참 많이 버셨었는데 옛날에 개라는 게 있었어요. 개주라고 있잖아요. 어머님이 개주.
0: 옛날에는 그렇게 자꾸 개주분들이 자꾸 얼로 그렇게 도망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돈을 거기다가 모아놓은 돈을 그렇게 넣었다가 하루아침에 참 어려워지고 그런 일들이 그렇죠, 엄청 맞아요. 많았어요.
1: 네. 그 이제 엄마를 만나가지고 그 엄마가 버스 정점 이제 사이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화장실 옆에다가 그 리어카를 세워놓고 양쪽 포장을 치더니 은박지 두 개 깔고 너는 거기서 자고 나는 여기 자고 그게 첫 번째 숙소였어요. 집이었어요. 겨울이었죠. 학교 졸업하고 올라왔으니까 되게 추웠어요. 그게 이제 저희 집이었던 거죠. 그래갖고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리어카에서 어떻게 잘 수가 있어요? 옛날에 아마 시골에 있을 때 리어카에서 자라 그랬으면 뭘 해도 다 하고 잤을걸요? 그거 잡고 뛰는 것만도 너무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랑 너무 행복하게 거기서 이제 첫날 밤을 보냈죠.
2: 그렇게 서울로 올라오셔서 고등학교를 다니신 걸까요?
1: 원서를 쓴 데가 야 고등학교 제일 센 데가 어디야 그랬더니 특수상고라는 거예요. 네. 그때 커트라인이 인문계보다 더 셌어요. 모르고 이제 특수상고를 써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맨날 주판 이거를 하는 거예요. 네. 나하고 너무 안 맞아서 주판 할 때도 뭐 거링거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0: 한 번은 미술 담임이었어요. 네. 그 선생님이랑 같이 경복궁에 이제 사생대회를 나갔는데 제 그림을 그리는 거 보더니 너 왜 상고 들어왔냐고 예술고등학교로 옮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편입을 시켜주세요, 예고로.
1: 아, 그림을 원래 잘 그리셨나요?
0: 잘 그렸던 것 같아요.
1: 어릴 때부터?
0: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술고등학교로 갔는데 예술고등학교가 그렇게 비싼 줄은 몰랐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 그냥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학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학비라기보다 막 재료비 뭘 사야 되고. 결국은 자퇴했어요. 학비를 못 내가지고.
1: 학비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를 못 마치셨으면은 어머님이 굉장히 속상해 하셨겠어요.
0: 제가 사실 어머니가 속상할 것 같아서 그 빈대학생 나올 때는 항상 교복 입고 나왔어요.
2: 어머니 나중에 그 아셨을 때 어떠셨어요?
0: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2: 아, 지금까지도?
0: 네. 엄마는 그 제가 학교를 중퇴한 거를 모르셨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머니한테는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 부모들은 사실 금방 눈치채거든요. 어머님이 제가 여기 힘들 때 아무리 어머니 앞에서 웃고 막 신나게 오히려 또 약간 과장되게 막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무슨 일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아들의 역할이고 그날은 진짜 아들이고 싶었고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부모는 다 알죠. 보면 뭐 뭔가 있었겠죠. 그런 사인이. 엄마는 아마 알지 않았,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그럼 그 리아카에서 계속 지내신 거예요? 거기 버스 종점에?
1: 네. 네. 그래서 어머니도 그 제가 거기 계속 지내는 게 좀 안타까워서 예전에 오금동이라고 알로에 농장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끝에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프레임이 있잖아요. 네. 프레임 끝에 한 칸을 빌려주시면서 네. 아침, 저녁으로 그 대신 물을 주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 칸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칸으로 이사를 간 거죠.
0: 어떻게 보면 산청에서 할머니랑 사실 때가 더 편하셨을 것 같아요.
1: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전까지 외할머니랑 살았죠. 그리고 그 위에 서울 올라와서는 어머니랑 같이 리아카에서 계속 살았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 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내 방이 만들어진 거예요. 엄청 예쁘게 꾸몄어요. 내 공간이 최초로 생긴 내 집이었죠. 거기를 그림 그리고 또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보면 버리는 가구들 그것도 뚝딱뚝 수리해가지고 책상도 놓고 그리고 진열장 책장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사실은 그 공간을 갖고 있다라는 게 막 보여주고 싶었고.
2: 여기 인테리어도 너무 잘 해놓으셨는데 원래도 좀 관심이 있으셨나 봐요. 그렇죠?
1: 네. 인테리어 쪽은 광고할 때 사실 인테리어 작업도 많이 해요. 쇼 윈도우 디자인. 제가 한번 인테리어 꿀팁 한번 보여드릴까요?
2: 아, 가는 거예요?
0: 가야 되나요?
1: 가시죠.
0: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아, 말씀해 주시죠.
0: 스위치 옆에 파이프가 이렇게 또
1: 이게 그냥 오브제처럼 보이잖아요.
0: 예, 예.
1: 사실 여기 스위치를 넣어야 되는데 스위치 누르면 선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이 파이프에 전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으로 해서 그래서
2: 진짜요?
1: 저 스위치에 연결이 돼 있는
2: 디테일 그 가림막 같은 거네요.
1: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혼자 있기 뭐해서 이 친구까지 넣었죠.
2: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건데도
1: 네.
2: 세심하시네요.
1: 그리고 여기에도 숨은 그림 찾기가 있어요.
2: 여기에요?
1: 네.
2: 너무 재밌다.
1: 돌아보시면.
2: 뭐가 있을까요? 숨은 그림 찾기?
1: 보시면. 이 위에 있는 CD를 꺼내기가 힘들잖아요. 네. 보통 집에 사다리 같은 게 두면 이게 어디 창고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오브제처럼 만든 거예요.

0: 그리고 이 나무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이 나무가 이근용 바이트라는 나무거든요. 네. 일명 이근이 나무라고도 해요. 네. 이근희 회장님이 집에 화장실이나 이런 그 항균이 돼야 되는 곳에는 주방이라는 데 이 나무를 샀었대요. 네. 네. 원래는 침대 머리판이었어요. 침대 머리판인데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걸 이제 오브제로 그냥 벽에 붙였죠. 그리고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공간인데 이쪽으로 들어와 보십시오.
1: 아, 여기는 되게 호텔처럼.
0: 네.

0: 진짜 보물이 여기 또 따로 있어요.
1: 뭔가요?
0: 뒤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1: 아, 공간이 많네요. 아,
2: 사우나.
1: 이렇게
0: 앉으세요.
1: 너무 좋다.
0: 여기 이제 근식 사우나라서 이렇게 해서
1: 그러면은

0: 사우나치드.
1: 아, 여기다가 사우나 설치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2: 네. 제가 사실 보시면은 틈새 공간들을 다 만들었거든요.
0: 잘 쓰시네요.
2: 네. 그래서 여기서 사우나 하면서 땀이 나면 테라스에 가서 캔맥주 하나 딱. 아. 정말 여기 오시면 네. 아마 안 나가실 거 오늘 촬영 끝날 거래요.
0: 여기가 대박이에요.
1: 아, 여기. 여기도 올라오나요?
0: 아. 아,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하죠?
2: 그 올라가는 거 다 좋아해.
0: 너무 좋아하시네. 네.
1: 누가 별다를 게 없을 뻔했는데 나무가 소나무가 이렇게 딱 여기를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이 나무 보는 맛으로
0: 이게
1: 이 앞에
0: 왜 있는지 알겠어요.
1: 어 여기 앉아 있는 게 딱 너무 괜찮네요.
2: 도시가 있어도 자연을 거쳐서
0: 자연 같아요. 네, 네, 네. 또 밖에서도 좀 시야를 가려줄 네, 수 있고
1: 네. 아주 이 나무가 아주 큰 몫을 합니다. 여기
0: 진짜.
1: 앞에
0: 밖에서 봐도 멋졌거든요 나무가. 네. 근데 지금 딱 시야에서는 오, 괜찮네.
2: 이 건물이 20년 전에 제가 지었고 3년 전에 팔았습니다.
0: 아, 예. 여기가 광고회사 하셨던 그 건물.
2: 네. 지인들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야, 너 판 건물 바로 앞에서.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니?
1: 아니, 근데 뭐. 아니 근데 뭐 공짜로 넘기신 건 아니에요.
0: 돈을 받으셨죠.
1: 돈을
0: 많이.
1: 다 받고 파셨는데 왜
0: 많이 뭐. 받으셨죠.
2: 장훈 씨는 포크가 약간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자꾸 끄집어 내버리니까.
0: 꺼내야죠.
1: 위치는 굉장히 좋고 사실 평수도 굉장히 넓은데.
2: 네. 네.
1: 아니 얼마에 파셨어요?
2: 처음에 살 때 33억에 샀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90억에 팔았어요.
1: 자, 2층 거실도 네. 어,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주 나무가 기본적으로 약간 메인 어떤 테마로 네, 네, 네. 느낌이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거기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지.
2: 제가 사실 아침에 여기서 일어나면 네. 잠을 깨는 거, 음악을 들으면서 네. 잠을 깨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오신다 그래서 제가 선곡을 하나 해놨어요. 네. 그 한번 좀 들려드려.
1: 근데 여기 기계를 네. 좋아하시는구나.
2: 음악을 정말 좋아해. 네.

0: 가정집에서 천장 열리는 거.
1: 이게 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2: 음악하고 맞지 않아요? 쫙 하는 음악과 함께 천장이 열리고 있어요.
1: 아니.
2: 그리고 장미 정원이 보이죠?
0: 네.
1: 그냥 누워서 천장을 보면 하늘이 보이고.
2: 비가 오는 날 장미잎들이 비하고 같이 천장에 탁탁탁탁 떨어져요. 근데 사실 집이 평창동에 200평의 큰 집이 있어요. 인생에 제가 구매를 했던 것 중에 가장 컸던 애는 평창동 집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서 이사를 갔고 우리 애들도 태어났고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평창동 집.

0: 박동훈 대표님, 과연 백지 수표에는 얼마를 쓰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1: 예. 드리겠습니다. 예.
0: 아유, 이게.
2: 아, 근데 귀엽다.
0: 38억.
1: 맞습니다. 예. 제가 필동해낸 수음료이고 제 인생을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든 그런 원동력이 된 금액입니다.
0: 아, 이게 이제 이 필동 지금 거리에 그동안 쓰신 금액이 한 38억 네. 정도.
1: 그게 이제 네. 제 수음료라고 네. 생각을 하죠.
0: 그럼 대표님과 이 충무로 필동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1: 사실 시골 촌놈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요 필동을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이라는 일은 다 하면서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처음 했던 일이 명마주의를 했었어요. 인쇄소에서 일을 하고 종이를 집어서 주워서 이렇게 모을 때도 그냥 허투루 안 모으고 거기에 그림 있는 거 이런 거는 일부러 그 아저씨한테 안 갖다 주고 따로 뒀어요. 전부 저는 현장에서 다 배웠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이렇게 다닐 때도 늘 새로운 경험을 계속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책상 반쪽을 주셨던 분도 지금도 연락을 하죠. 또 누더라. 네. 거기 이제 대표님도 연락하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필동이 제 학교였었고, 뭐 인쇄소 사장님이나 스티커집 사장님들은 저에게는 교수님이셨고, 제가 너무 저는 감사했었어요. 큰 선물이었고 저에게는 학연 지연 인연이 하나도 없었던 저에게 필동은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1: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광고와 이 디자인에 좀 입문하신 계기가 있나요?
0: 디자인 회사에서도 너 우리 회사에 그 인쇄 담당을 해라. 스카우트에서 데리고 간 거예요. 갔는데 저는 책상이 없죠. 왜냐면 디자인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항상 5분 대기로 앉아가지고 디자이너가 부르면 이거 인쇄소 갖다 맡겨. 네, 그러고 그냥 갖다 맡기고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손으로 다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장님 책상에다 살짝 갖다 놨어요. 퇴근할 때. 그러면 이제 아침에 딱 와서 보면 쓰레기통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꺼내서 또 다시 펼쳐가지고 내가 이제 또 갖고 있고. 그렇게 하다가 사장님이 언제 한번 너 일로 와봐, 스프링 로고 좀 써. 그러는 거예요. 오늘 로고를 제가 썼어요. 그때부터 책상이 생긴 거예요. 제 책상이. 오. 그 당시에 삼성전자, 뭐, 그 다음에 LG전자 이런 광고들을 계속 이제 그 콘티 작업.
1: 아, 콘티.
0: 네, 콘티 작업. 그런 것들을 이제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책상이 생기고 3년 만에 3년 만에 디자인 실장이 된 거예요.
2: 디자이너.

0: 실장도 아니라 또 디자인 실장까지. 네.
1: 그때가 몇 년도인가요?
2: 그때가 86년.
1: 아니 근데 언제부터 그러면 우리 대표님 본인의 회사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2: 92년도였거든요, 그때가. 그때 이제 제 회사를 만들었죠. 제가 제 회사를 차리려고 해서 차린 게 아니라 제 일하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자신감? 그러니까 큰 꿈을 꿨었다면, 거창한 꿈을 꿨다면 아마 생각하다가 못했을 것 같아요. 아, 난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어제보다 나을 자신은 있었어요, 오늘. 그리고 오늘 내가 한 것보다 한 시간 더 일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었고.

0: 근데 왜 뭐 다른 기부, 뭐 다른 투자가 아니라 미술관 만드시는 걸 택하셨나요?
1: 우연히 이제 길거리에 애들이 막 딱지치하고 놀고 그러는데 광고니까 뭐 그림이 그랬더니 이거 뭐냐 그랬더니 펴보니까 그 미술관 티켓이에요. 입장권 학교에서 나눠주나 봐요. 그걸로 딱 지금 야 이거 미술관 안 가고 왜 이거 갖고 놀아 그랬더니 애들이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옛날 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어릴 때 아마 이런 문화예술을 좀 경험했으면 내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 모르잖아요. 길거리에 그럼 미술관을 만들자.

0: 예술거리를 만들기 잘했다. 좀 보람을 느끼셨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뭐 치열하게 살았다고 저 스스로는 자부는 해요. 네. 하지만 그게 다 목적이 있어서 했던 일이거든요. 돈을 벌어야 되거나 뭐 직원들하고 같이 또 경쟁 PT를 하거나 오더를 따고 뭐 큰 돈을 벌었어도 한 번도 거기에 뭐 감사하거나 어떤 대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예술통을 하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동훈이 진짜 너 잘했다. 정말 그때는 저한테 칭찬을 처음으로 한번 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느꼈고 그리고 제가 저 자신한테 했던 칭찬이고 지금도 사실 그 예술통은 저를 되게 칭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했다 동훈아. 너 잘하고 있어.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2: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성공했냐고 묻는다.
0: 지금까지 창업을 몇 개나?
2: 한 열몇 개 정도 되는데 돈 되는 일이라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연쇄 창업가 주중입니다.
3: 엄청 가볍구만.
2: 일산 가야 돼요, 일산.
4: 재밌지 않습니까?
5: 회사를 되게 잘하는 회사로 인지가 됐었고.
0: 정말 돈을 얼마나 버셨길래?
5: 한 천억 이상씩은 항상 했었고요.
0: 와. 진짜 드라마에서 보던 찐 부자의 집.
5: 600원짜리 장난감을 팔아가지고 1억이라는 돈, 큰 돈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애들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0: 보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성교육.
0: 네, 드디어 성교육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요. 성교육의 핵심이자 아이돌로 얘기하면 일단 센터에 해당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뭘까요?
2: 지금까지 안 다룬 거 생각하면 뭐 발기.
0: 유람물. 어우, 세다, 세다.
3: 저 알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안 나온 거니. 초경.
0: 아, 초경도 안 나왔고. 네. 당황하셨어요.
3: 우리가 너무 그랬는데.
4: 아, 이게. 예. 이게 익숙지가 않아.
0: 언급을 못하시죠.
4: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네.
0: 승희 씨, 이런 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3: 그럼요.
0: 예, 네, 요거, 네. 단어조차 말하기 힘들다면, 이 단어 성교육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4: 그런가요?
3: 네. 혹시 어떤 단어 말씀하시는 게 제일 어려워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4: 예. 왜, 중요 부위. 네네. 얘기할 때도. 사실 그 잘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0: 뭐 음부, 음경 이런 거 뭐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놀라지 마요. 왜 그래. 아니. 아, 이 사람
4: 왜 그래요,
0: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3: 옆에서 보면 지금 완전 근육 울끈불끈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근육이 아니라 사실 부끄러움이었네요. 부끄러움이 울끈불끈이었네. 네.
0: 거시기, 뭐 고추, 찌찌 이런 단어 안 됩니다. 정확한 명칭을 써주셔야 돼요. 뭐 저희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까요, 은지 씨?
3: 뭐 둘, 셋. 음경, 음경, 음경.
0: 아니, 웃으면 안 되지. 음경 왜?
3: 음경, 음경, 음경.
0: 자신있게.
4: 아, 내가 너무 산에만 있었나?
0: 승윤 씨 어렸으면 쌤 씨가 좀 도와주시죠.
3: 같이?
2: 네. 한번 같이 해주세요.
0: 같이 해보세요. 하나, 둘, 셋.
2: 음경, 음경, 음경.
0: 아니, 뭐세요? 화이팅 하려고.
4: 자연인보다 여기가 더 힘드네. 네. 여기 좀 힘드네, 근데. 네.
0: 강하게 배우고 가세요.
4: 많이 배우겠습니다,
0: 오늘. 네네. 네. 아, 이제 제가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선 넘지 말아요. 경계 존중입니다.
4: 오. 경계 존중?
0: 네.
3: 오. 음경.
4: 음경.
3: 음경, 아. 괜찮으세요?
4: 아, 뭔가 죄지은 느낌이네요.
0: 어쨌든, 우리 이승윤 씨는 속옷을 입지 않는다. 아주 좋은 질문.
4: 아, 그럼요?
5: 아니. 퇴근하고 나서 내 옆에서 자줄 수 있어?
4: 오늘 정말 같이 안 잘 거야?
6: 응, 안 잔다니까.
2: 있으면은 못하겠어요. 해야 돼요.
0: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너무 이게 막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7: 근데 사실 반대예요. 얘랑 떨어서 자면

0: 쟤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1: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2: 아니야, 너가 더 빨개.
3: 그건 아닌데?
4: 요즘 너무 많아.
3: 그건 아닌데?
2: 자, 스마일 치킨.
3: 이게 딥페이크. 제가 사실 사진 하나만 찍으면
5: 이걸 어? 만들었다고?
0: 이 포즈를 안 취했잖아요.
2: 적응하신 거예요?
5: 이제 응격!
3: 아니,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6: 아니, 썸 넘어갔어, 지금.
3: 사실 저도 경계존중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는 않아요.
6: 아, 그리고 네. 제목부터 좀 경계하게 돼요.
3: 맞아. 약간 너 선 넘지 마, 너 여기 넘어오지 마. 약간 이런 느낌? 네. 어, 딱 이렇게.
5: 울타리를 막 치는 느낌인 거지. 예. 진짜 넘어오면 안 돼.
3: 자연인들은 울타리 치면 조금 불편하지 않아요?
5: 근데 울타리 많이 쳐요. 왜냐면 네. 밭을 가꾸잖아요. 네, 네. 고라니나 멧돼지들이 와서 막 파먹기 때문에 그래도 그 근처에는 그 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는 좀 치니까.
3: 오늘 좀 다른 울타리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왜 울타리를 쳐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7: 경계 10번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 경계 교육은 요즘 아동 청소년 성교육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 중 하나고요. 그 유네스코가 발표하는 이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르면 경계 교육이 자기 결정권, 신체 자율권,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사용할 거고 남들에게 어떻게 왜 접촉될 것인가 하는 걸 결정하는 권리, 그것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우는 핵심 요소라고 되어 있어요.
6: 경계 교육에 있어서 우리 숙녀 씨가 이제 신생아예요.
5: 신생아죠. 저는 오늘 응경도 세 번 처음 외쳐봤는데
3: 입에서 처음 열어봤대요. 자, 그래서 숙녀 씨의 경계 교육 지수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푸시고.
5: 네, 뭔가 재지은 느낌이네요.
3: 지금부터 자 성교육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서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5: 선서까지 해야 됩니다.
3: 네, 선서해야 됩니다. 아주 솔직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다 뒷조사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5: 알겠습니다. 네. 자, 선서.
3: 네, 선서.
5: 나는 EBS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3: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속옷 및 알몸 노출을 하지 않는다.
6: 야, 이거 저 질문부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2: 자연인인데 당연히 팬티바람으로 다니겠지.
5: 저기, 근데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네네. 게 저 장모님이랑 같이 살기 때문에 네. 이건 항상 제가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3: 그럼 어디까지 네. 오픈을 하고 계시나요, 집에서?
5: 반바지에다가 이제 티셔츠.
3: 그 반바지가 속옷 그 반바지는 아니죠?
5: 그 반바지 아니고
3: 확실한 거죠?
5: 확실합니다.
3: 저희 조사 들어갑니다.
8: 부럽다. 네. 종태는 네. 항상 빤스에 반팔 티셔츠가 사계절 내내 그 유니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느 날 바지를 조금 추워서 바지 입잖아요. 네. 그러면 둘째, 그 3살짜리 애기가 아빠 어디 가?
9: 종태 심각하네요.
8: 하지 마, 이러면서.
3: 아, 좋아요. 속옷을 입는, 네. 입지 않는다. 아주 좋은 질문.
5: 예? 아니, 그러면?
9: 아니, 종태 때 헷갈렸어. 종태. 속옷을 네. 입는다고요.
3: 아, 종태 때문에 헷갈렸네. 아니, 좀 미안해요. 예, 예.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들과 스킨십을 하기 전에 뽀뽀해도 되는지 동의를 얻거나 아들이 거부를 하면 물러선다.
5: 동의라고요?
3: 그렇죠, 동의.
5: 저는 그런 거 있어요. 그냥 막 돌진해서.
3: 돌진해서.
5: 갑자기 뽀뽀를 하거나 그러진 않고. 일단 신호를 보냅니다. 하고 이제 다가갔을 때 네. 아이가 이제 보통 피하죠.
3: 피하거나.
5: 그러면 이제 절대 따라가진 않아요.
3: 그럼 하기 싫구나 하고 한 2, 30분에 한 번 더 시도한 적은 있습니까?
5: 그냥 5분 있다 다시 시도한 적.
3: 그래요. 그러면 약간 집요하게 조금.
2: 매우 쳐라! 매우 쳐라!
6: 이제 교부님 같은 경우 시도도 안 해요. 그냥 눈빛으로 그냥.
3: 그러니까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방이나 화장실을 들어가기 전에 노크를 생활한다.
2: 이건 못 피해가지. 매우 쳐라! 못한다! 네.
5: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노크하고 심지어 한 수습할 시간 5초 정도를 준다. 충분히 기다려줬다가 그리고 들어가.
8: 쌤 씨 긴장해야겠는데 지금 완전 강자 왔는데요?
6: 아니 내가 봤을 때
3: 누구지? 이승윤 씨.
5: 아니. 긴장했네.
9: 경제한다 이승윤 씨요.
6: 잠깐. 이 장모님 없으면
8: 맞아.
6: 이렇게 못하죠.
2: 장모님 있다 매우 쳐라.
3: 그러니까 맞아요. 장모님이 있어서. 맞습니다. 마지막 네.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있습니다. 나는 아이와 분리수면을 하고 있다.
1: 아니 뭐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거 당연하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2: 야 근데 여기서 무너지네.
0: 왜요?
2: 지금도 같이 자요.
0: 그렇구나.
2: 아들이랑 지금도 제가.
0: 아 지금 같이 자요? 지금도?
2: 네.
0: 초등학교 6학년인데?
2: 잠은 제가 같이 자요.
0: 어허. 경계존중지수로 봤을 때 전문가분들께서 어떤지 진단을 좀 내려주세요.
3: 네, 저는 한 7점 정도 드리고 싶어요.
0: 7점?
3: 예, 그 속옷은 사실 아까 장모님 찬스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장모님하고 같이 살지만 속옷 바람으로 다니는 사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장모님이 계셔서는 아닌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 가릴 곳을 가린다라는 그런 경계가 있으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뽀뽀도 다가가서 이렇게 뽀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동의와 거절을 할 시간을 주고 천천히 다가가고 거절하면 더 가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입니다. 근데 5분은 조금 너무 빠르고 그래서 한 2, 30분 있다가 네. 다시 시도를
2: 사실 하시는데 사실 5분도 안 걸리니까 한 3분 있다가 한번 다시 시도하고
3: 점수를 좀 한 1점 빼야 되겠습니다.
2: 아, 괜히 얘기했다. 괜히 얘기했다.
4: 저는 한 10점 만점에 8점쯤 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5: 잘 나왔어요.
4: 이제 1점을 깎은 이유 하나는 동의요? 라고 물어봤죠. 저한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 자체에 대한 걸 아주 좀 생소하게 여기신다는 게 약간 1점의 장점 요인이 됐었고 아 개념상 아 그래도 부모 자녀 간의 동의라는 것도 중요한 개념이다. 동성 간에도 이제 이 정도 6학년 정도면은 분리수면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신체적 경계를 위해서 중요한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가 돼서 8점 드리게 됩니다.
1: 저는 숙유시한하고 이렇게 공감 많이 가거든요. 저도 딱 하나 걸리는 거 있어요. 이 분리수면은 못 하겠어요. 저도. 근데 이거 꼭 해야 해요.
0: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너무 이게 막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너무 힘들어하는 분리수면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6: 여기 있었구나.
7: 귀여워.
0: 너무 귀여워.
8: 잠이 온다.
0: 귀여워. 너무 예쁠 때잖아요.
8: 잠이 온다.
1: 게다가 정태 씨 정도 할게요.
2: 잔다고요?
0: 네. 너무 신기하다.
1: 대박이다.
9: 3개월 때부터 자기 방에 잤어.
0: 너무 신기하다.
2: 우와.
0: 이게 된다고?
9: 네. 그래서 문 닫고 아빠 사랑해 인사하고.
2: 진짜?
10: 연준. 응? 학교 잘 갔다 왔어? 재밌었어?
11: 응.
10: 아빠가 좀 부탁이 있는데 좀 들어줄래?
11: 봤어.
10: 오늘 밤에 있잖아. 오늘 밤에 저기 같이 잘까?
11: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친구랑 게임할 시간이라고
0: 하니까 거절당했네. 어찌
9: 아빠가 너무 좋아해. 예.

0: 나갔구나.
1: 금방 나가.
2: 들어갔는데.
0: 아니, 저 그게 아니라 오늘 정말 같이 안 잘 거야?
1: 응, 안 잤나니까.
0: 진짜지?
2: 죽는다.
0: 그게 없지.
1: 응.
0: 진짜 안 잘 거야?
1: 안 잤나니까.
3: 아,
2: 진짜 후회가 없는 것 같은데
3: 질척대셔요.
2: 왜 자꾸 지적거리세요?
0: 야, 불 끄고 다녀.
2: 괜히 왜 뜨거워요? 괜히 화났어.
1: 은성 씨 아빠랑 자주 자긴 하는데 요즘에 친구들도 이렇게 아빠랑 많이 자는 친구들도 없고
2: 문화가 같이 안 자는 거야.
1: 중학생이니까 혼자 좀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4: 오빠, 오늘 몇 시에 와?
2: 초등학교 4학년.
4: 그러면 퇴근하고 나서 내 옆에서 자줄 수 있어?
5: 아는 때부터 이제 혼자 자기로 약속했잖아. 나 솔직히 싫지.
2: 아, 분리수거 하려고 하는구나.
6: 려나, 혼자 자기로 했잖아.
4: 아, 혼자 자면 너무 무서워.
6: 엄마가 집이 제일 안전하다고 했잖아. 뭐가 무서워.

0: 아직 무서운가 봐요.
1: 아, 귀여워.
0: 아직 아기네.
2: 그럼 내일은 혼자 잘 수 있겠어? 되게 가져와.
3: 동생을 데리고 자니까.
4: 그러니까.
1: 동생을 같이 자네.
5: 그럼 몇 살 때부터 혼자 잘 수 있을 것 같아?
6: 난 14살?
7: 아하하하.
0: 그렇게 좋을까?
4: 아빠 너무 좋은 거 같다.
0: 너무 근데 귀엽죠. 저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저는.
4: 맞아요, 맞아요.
8: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 언제까지 이렇게 할까?
0: 맞아요.
8: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같이 자고 싶은 거예요.
7: 미애미 있잖아. 미애미 누구 쓴다.
0: 다크네를 토닥토닥 하죠. 맞아요. 와.
1: 진짜 신기하다.
4: 아, 조카님한테 아, 네, 맞아. 그래요.
0: 진짜 360도 돌더라고요.
7: 맞아요.
5: 근데 저거 침대에서 혼자 자 생각은 없는 거야? 네 방 저렇게 있는데도?
6: 일단 잘 때 심심하고 무섭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깨웠을 사람이 좀 없어.
5: 2주에 한 번이라도 한 번씩 혼자 자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 오늘 한번 해보자. 알겠어.
6: 설마 들어오면은 방망이로 툭툭툭 할 수 있게.
0: 무서워서
6: 이렇게 놔주고 나의 보디가드야. 공룡도
0: 몸은 닦았는데 인형이 지켜준다고.
1: 아, 빨리 누워 그냥.
0: 몸은 어른이야 지금. 그만해.
4: 아, 못 잘 것 같은데.
9: 무서워서 불도 못 껐어요 집에서 보니까.
0: 아, 근데 승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지금 계속 독립하고 싶어 하는데 자꾸 이렇게 질척대는 모습이 보여서 안타까웠어요.
4: 근데 좀 이유가 있어요, 나름. 그러니까 저는 안방에서 아들이랑 둘이 자고 이제 아내는 아들 방에서 자거든요. 근데 이게 다 그럴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과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당장 이제 내년이면은 내가 같이 자자고 아무리 졸라도 내가 이제 따로 혼자 자게 될 것 같은데 그 순간을 이제 즐기고 싶은 거예요.
0: 왜 울려 그래요, 근데?
1: 그러니까 벌써부터.
0: 이제, 아, 왜 울려 그래?
4: 이제 왜냐면은 조금 지나면은 분명히 따로 잘 거거든요.
0: 맞아요. 어느 순간 그때가 오죠.
4: 그래서 이제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8: 아니, 근데 그렇게 나중에 독립하면 다시 신혼부부처럼 살 수도 있어.
4: 와, 아내랑?
8: 예.
4: 이미 많이 멀어졌는데.
1: 내 혼자 가세요.
8: 저도 이거 할 말은 없어요. 솔직히 아직까지 한 번에 4시 같이 자거든요. 그래서 시간 얘기는 나왔던 게 위에는 격한 아이스하키 해도 그 링짱 들어가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톱한 상남자인데 집에 들어가면 깜깜하면 들어가서 혼자 쉬는 게 또 무서워요.
0: 아직 애기네.
8: 너무 무서워서. 저희 지금 영상인 아이포도 심해요. 아예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0: 그렇구나.
1: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언니 오빠들이 분리수면을 못하고 계시네.
0: 못해요.
1: 애기들은 무서우시다라고 무조건 본인들이
0: 우리 지금 계속 울어.
1: 지금 본인들이 무서운 거야. 애기를 없이 자는 게.
4: 아니, 근데 나는 좀 은지 씨. 나 진짜 그렇게 안 봤거든요.
0: 더욱해.
4: 벌써 이렇게 떼어놓은 거 아니에요. 야, 이거는.
0: 정말...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은지 씨한테 배신감 느끼는 게 우리가 되게 잘 맞거든요.
1: 맞아.
0: 근데 분리수면에서 약간 갈려요.
1: 그러니까 사실 저는 첫째, 둘째, 다 생후 4개월 때부터 분리수면을 했어요. 네, 근데 저녁 7시면 집 불을 다 끄고 아침 7시면 불을 무조건 켰어요. 그래서 이게 밤낮 구분을 조금 애기들한테 계속 줬고.
4: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성교육 차원에서 그 분리수면이 그 필요한 건지 정말로 중요한 건지.
3: 분리수면은 단순히 잠자리 나누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이제 나만의 독립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간적인 경계라고 부르는데 독립된 공간에서 자면서 아이가 이제 스스로 자기를 돌보는 그런 독립심도 생기고 또 부모님 또한 양육자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 이제 사생활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에요. 일단 아이를 떼어놓을 때 너무 잘하신 게 아이가 무서움을 모를 때 떼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7살 이전에 재우는 게 좋고
4: 일하다가 늦게 들어가면 한 12시 넘어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아이는 잘 거라고 생각을 그쵸. 하는데 딱 들어갔는데 안 자고 아빠하고 달려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야 왜 안 잤어? 그러면서도 내 마음은
0: 너무 좋아.
4: 너무 행복한 거야.
0: 진짜 얼굴 보니까.
4: 그 얼굴 보는 게 너무 소중한 거고.
1: 똥을 울지 마.
0: 울지 마.
1: 진짜 울지 마.
8: 잠깐만, 자연인 맞아?
1: 아, 자연인 맞아.
8: 자연인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
1: 자연인으로 오네.
10: 아니, 이렇게 분리수면을 못하는 이유들이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0: 그치?
10: 있어요.
0: 그렇죠.
10: 그것 중에 하나의 가장 큰 염려는 분리수면을 하면 애착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 얘랑 떨어서 자면 얘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반대. 심리적으로 수면은 자기 조절 능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잘 때 그 어둠에서 막 귀신, 뭐 요괴, 막 괴물 이런 것들 막 나오면서 되게 무서워지는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실 능력이 되게 좋아져요. 또 이제 애착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애착은 밤에 같이 자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사실 좌우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수면의 질이 같이 자게 됐을 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게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래요.
8: 아, 진짜 근데 윌리엄 계속 몸이 커지다 보니까 이거 어느 날에 이게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 다리 다 이렇게 덮여져 있고 어젯밤에 여기 그냥 깊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빡! 발로 찬 거예요. 되게 아팠어요.
10: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공동수면하는 게 한국이 진짜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그래서 생후 24개월 시점에 한국이 77%, 호주가 20%, 미국은 4.5%.
0: 그러니까 4.5%?
10: 미국과 우리나라는 정말 정말 갭이 많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저학년 정도에서 한국의 공동수면은 71.3%. 그러니까 거의 이 분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애들이 가장 세계에서 거의 제일 늦게 자는 편에 맞아요. 속하거든요. 총 수면 시간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짧더라. 그렇죠. 이게 결국 나중에 이제 뇌 발달이나 성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겠죠.
3: 맞죠. 예. 네. 한국은 이제 전통적으로 함께 자기 문화였잖아요. 네. 아마 그래서 더 이렇게 분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초등학교 한 1학년 들어가기 전이 강력한 골드 타임, 사실은 마지막 타임이라고 보고요.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인 그 왜 떨어져서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적어도 사춘기 문턱인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는 좀 분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성징 나타나면 아무래도 이제 자기도 신체적인 프라이버시가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아이들 분리수면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8: 근데 우리 윌리엄하고 벤틀리처럼 아이가 무섭다고 하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10: 분리수면을 할 때 점진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처음부터 아이한테 너 이제 몇 살이야? 우리랑 같이 잘 거야? 너 아직도 아가야?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자기 방이 생긴다, 자기 침대가 생긴다, 학교를 들어간다 이런 계기들이 좀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수면 루틴을 좀 잘 만들어주시는 거 혹은 유지하는 거. 그래서 목욕하고 양치하고 책 읽고 대화하고 하루 이야기하고 이제 거기에서 같이 자는 게 아니라 누구 안녕 잘 자 이러고 나가시고
3: 그리고 애가 이제 중간에 엄마한테 다시 오면 그러면 안방 침대에서 자게 하지 말고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자게 하고 엄마는 다시 돌아오는 게 맞아요.
0: 승희 씨 어떻게 우리 할 수 있을까요?
4: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1: 아니, 둘이 눈 마주치지 마세요. 지금 둘이 눈 마주치지 마세요. 금지. 아이 컨택 금지. 둘이 자꾸 울고.
3: 맞아.
4: 어떻게 해볼까요? 해볼까? 어떻게?
1: 금지, 금지. 아, 진짜.
10: 하지만 저 주변인 소아정신과 의사들도 저도 그렇고 분리수면 아직 성공하지 못해요. 중이에요, 중. 중. 헤어지는 중. 경계 존중이라는 게 분야가 좀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 경계를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와 거절을 말하는 거고 심리 정서적 경계도 있어요. 이거는 내 마음하고 다른 사람 마음의 칸막이가 돼 있어서 다르다라는 그런 존중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건 디지털 경계입니다.
0: 디지털 경계, 이게 정확히 뭔가요?
3: 이제 아이들의 삶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훨씬 더 많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세상이 왜 내 이 신체 확장판처럼 요즘은 생각이 되고 있기

0: 때문에 내 사진 한 장 또 내가 보낸 메시지 하나가 나를 대변할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를 존중받지 못하면 이제 디지털 성범죄나 그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 괴롭힘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1: 그래서 정말 부모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디지털 경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 아이 지키는 법, 실험 영상 함께 보시죠.

0: 어디까지 알아낼 수 있는지.
1: 오, 이거 좀 무섭다.
0: 진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SNS로 그 아이를 알아본 거죠?
1: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2: 전 순서보다 누나 같아, 동생 같아?
3: 누나 같은데?
2: 누나 같아?
3: 이게 저기네. 이건? 중생이네.
4: 얘 다이어트 9살이네.
5: 9살.
1: 와, 초에서 몇 살인지 진짜
5: 안 봐. 아, 그렇죠. 와.
1: 알아보고자 하면 다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 2년 전에 9살이었어. 그럼 지금 2026년이니까 11살이겠네. 수학을 100점 맞은 것 같아.
6: 우와.
4: 다 동그란.
0: 수학도 잘하고.
4: 공부 잘한다고 생각해.
5: 춤도 잘 춰. 오. 뭐야, 이거는?
1: 태권도도 하는구나.
5: 태권도 하나 봐.
1: 사교육으로 키스댄스 태권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0: 맞아, 탐정, 탐정. 네.
4: 사는 곳이라는 예산.
0: 예산.
1: 아,
0: 예산. 구독자분들이 거기 호텔 어디예요? 물어보면 체크아웃 한 다음에 알려주시죠. 맞아.
6: 나는 그 산 어디냐고.
0: 그 산. 그럼 바로 알려주세요. 근데 그 산 못 찾아. 집에서 공유해줘야 돼.
5: 성격은 어떨까? 이영.
4: 개구쟁이.
5: 개구쟁이.
4: 현대에서 일을 뺀데.
2: 아무리가 없다면 몇 살쯤 되죠?
0: 2학년.
1: 2학년이에요?
4: 나 이만하면 대반전.
5: 아, 이 형은 좋아하는
1: 음식이 뭘까?
4: 순대.
7: 나도 좋아해.
5: 나도 그렇게 생각해.
2: 봐, 나 컬러 이런 거 보니까 만들기 이런 거 좀 뛰어난 것 같아. 그렇다면 A형?
1: 혈액형가?
6: 어, 엄마가 빵 찍은
1: 거. 오, 이런 거
6: 진짜 많은 거 아닌 거
1: 같아. 그니까요.
4: 너무 귀여워요. 인기 많을 듯.
2: 어, 아이돌상인걸?
1: 귀여워. 봐봐.
2: 지우랑 똑같아. 엄마, 아빠 말 듣고 해서 미안해. 지우처럼.
0: 엄마가 의리비자예요.
2: 쓸정만 봐도 저렇게 급 많이 알아냈네요.
0: 과연?
6: 어떤 거 좋아하는 거 같지, 우리?
3: 춤?
6: 춤도 엄청 잘 추고
3: 태권도도 잘하는 것 같아.
6: 어, 태권도도 잘하는 것 같았어.
3: 태권도!
6: 그리고 공부는 엄청 잘하는 것 같아. 수학도 100점 맞고 영어도 100점 맞고 엄청 잘하는 것 같고.
3: 진짜 잘 맞은 것 같아요. 이름은 로빈인 것 같고요. 나이는 만 6살, 그리고 감정이 풍부한 애인 것 같았고요.
8: 여자친구가 있다고 일단 얘기를 했거든요. 항상 웃고 있어서 좋다고 얘기 표현해줬어요.
6: 맞아?
0: 아니야?
3: 항상 웃고 있는 게 안 맞는
8: 것 같아요. 혈액형은 O형이고 그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6: 어, 혈액형 빼고요. 네, 맞아요.
4: 아,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불안하기도 했어요.
2: 좀 많이 좀 무서웠어요. 애기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보여줘 이쁜 모습을 남들한테도 보여주기 싶기도 하고.
1: 그렇죠. 대부분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올렸는데
8: 모르는 사람이 와서 쟤한테 너 현서구나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1: 그거 본 적 있어?
4: 네.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0: 진짜? 아, 네 엄마한테 찍어주려 했잖아.
1: 언니란 말은 안 했잖아.
2: 그치. 얘들이 보고 나서 놀려요. 막 야, 같이 상차 미쳤다 막 이러면서 그게 내 흑역사가 될 줄이야.
0: 저는 지우 이거를
3: 저 싫다고 하는 듣고
0: 깜짝 놀랐어요.
3: 어머 진짜구나.
0: 싫었다고. 가려서 이렇게 피공기를 해야 되나 고민 좀 돼요 지금. 지우는 거는 아깝고. 네.
4: 어려운 문제예요.
5: 의외로 진짜 정보가 많아요.
4: 어려운 문제입니다.
6: 사실 뭐 저희한테도 너무 필요한 얘기잖아요.
7: 맞아요. 네. 저는 사실 영상 보면서 좀 많이 찔렸어요. 제가 인별그램 보면 12칸이 딱 바탕화면이거든요. 그중에 사실 제 얼굴이나 제 사진은 한 4칸이고 애기들 사진이 한 8칸이에요.
3: 그렇죠.
7: 이제 좀 육아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좀 아이들 위주로 되고 썸네일에 저희 우미나 도가 있어요. 사람들이 확실히 좀 클릭을 하다 보니까.
8: 아니 지금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거예요.
7: 네.
8: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게시물 같은 걸 좀 올리다 보면 네. 내 셀카를 올릴 때보다
6: 네, 산 올릴 때가 인기 많죠.
8: 산 올릴 때가 인기 많고
7: 그치, 그치.
8: 내 셀카보다는 산 그리고 아이 사진을 네, 올렸을 때 또 네. 이게 또 반응이
7: 그쵸,
8: 좋아요.
7: 그쵸, 맞아. 아빠 닮았네 막 이렇게 하면서.
9: 근데 나중에 애들은 커서 엄마 난 잠자는 영상 왜 올려서 얼굴에 뭐 이렇게 잼 묻어있는 거 왜 올려서 이렇게 하면 어쩔 거예요.
7: 참 미디어 시대에 뭐 자연처럼 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디지털 경계의 중요성을 아주 한 방에 보여주는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10: Hi, Ava. Do you know that man?
8: 오.
7: 오.
8: 오.
10: Happy birthday, Ava. Eight already. Looks like you're involved with your friends.
11: Ah, I see you're back playing football Thursdays, Ava. Hope your dad picks you up on time, for once.
12: Every time you share their life online, you risk sharing their personal data with the world. Pause before you post. Oh. A message from the Data Protection Commission.
7: 오, 이거 보고 간 거야?
3: 미쳤다.
7: 어머,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어머, 세상에. 안 붙는 살래. 네.
9: 애도 무섭고 부모도 무서운 거잖아요.
5: 그 올리는 부모님들은 사실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다는 걸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새로 보는 사람들은 눈에 띄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공통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더 쉽게 알아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탄소 발자국 줄이는 것보다 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데이터 발자국을 줄이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발자국은 이 SNS나 이런 온라인상에 아이의 발자국 많이 남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생활이 노출되고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기도 해요.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그런 면에서 아이의 일상을 SNS에 올리는 데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7: 근데 혹시 아예 올리면 안 되는 건 아니죠?
13: 저도 이제 뭐 세상이 지금 이제 미디어 세상이기 때문에 아예 안 올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좋아요를 받는 그 사랑 안에는 질투들이 사실은 섞여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른이니까 그걸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사랑과 속에 숨어 있는 질투 힘을 다 감당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7: 그걸 염두를 해야 되는군요.
13: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진을 공유하는 거, 이걸 쉐어런팅이라는 요즘 용어를 쓰는데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SNS로 공유하는 행위. 이게 이미 뭐 잘 하시고 있겠지만 저는 매일 가는 장소, 일상적으로 가는 장소들이 올라가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어떤 분들 포스팅을 보면 좀 걱정되는 게 얘가 늘 가는 빵집, 늘 가는 학교, 늘 가는 학원, 교복.
7: 좀 예쁘니까.
13: 사실 딱 보면
7: 어딘지 알죠.
13: 알아요. 그래서 시간대, 장소, 자주 다니는 곳, 생활 패턴들이 읽히는 사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된다.
7: 아예 하지 말라는 사실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럼 전혀 안 들릴 것 같은데 좀 더 피해갈 수 있는 이 자세한 방법, 요거 알려주신 게 오늘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 아니 제가 속담 네. 중에서 좋아하는 속담 하나가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센다. 이런 말 하잖아요.
7: 야, 그 속담 어떻게 알아요?
9: 속담 몇 개 알고 있어요. 몇 개 알고 네? 있는데 네. 이 경계 교육도 똑같은 것 같아요.
7: 맞아요, 맞아요.
5: 실제로 아이들이 요때쯤 그 경계 교육을 잘 못 받으면 교사의 가슴 만지거나 뭐 혹은 왜 화장실에서 사진을 찍거나 이러는 경우도 꽤 있죠. 그리고 또 고학년에서 이제 보면 애들은 이제 디지털이 굉장히 익숙해지기 때문에 경계 침해가 좀 많아요.
7: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구절을

0: 하나씩 나눠 드렸죠.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려고 드렸는데요. 아, 선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여기 빨간 불을 켜주시면 됩니다. 예. 눌러주시면 돼요. 경계를 침범하는 순간 바로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경계의 존중이 무너졌을 때
2: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의
3: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1: 당황하지 마세요.
0: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궁금해요. 네.
1: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나의 경계도 존중받을 수 있다.
3: 거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2: 경계란 것이 나를 지키는 울타리.
1: 사연을 얘기를 나눌 건데요. 그 사연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되고 하실 때 이게 좀 심각하다. 그 부절을 한번 사용해 주시는 걸로.
0: 우리도 들었을 때 심각하면 이거 누르면 되는 거죠?
1: 첫 번째 사연입니다. 6살 아들 맘입니다. 어느 날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 아들이 생식기를 보여줄 테니 친구에게도 보여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잠도 안 옵니다.
3: 안 돼. 좀 두렵기도 하고 당황스럽고 그 어머니의 마음이 네, 느껴집니다.
0: 근데 아이가 악의적인 느낌은 아니긴 해요. 맞아요. 아이가 뭐 이렇게 알고 그런 것 같진 않은데.
3: 나와 다른, 같은 동성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이성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는 성장을 해서 이성에 대해서 관심도 생기고 성기에 대해서 관심도 생기고
4: 몸에 대한,
3: 그거는 관심이, 몸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이니까
4: 거기에 대해서 양육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3: 어린이집에서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건 단호하게 아이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2: 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도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3: 우리 한번 노래도 한번 해볼까요?
4: 노래가 있습니까?
3: 노래가 있습니다.
4: 아, 이렇게요?
3: 머리, 어깨, 무릎, 발.
0: 이
3: 노래를 가장 먼저 어린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4: 신체를 좀 알으라고?
3: 그렇죠. 우리가 머리도 얘기하고 모든 신체는 다 얘기를 하는데
4: 가슴관과 성대는 말하지 않고
3: 여기서부터가 우리는 왜곡된 성의 시작입니다. 머리, 어깨, 무릎, 귀, 코, 가슴.
4: 아, 그렇게? 아... 귀,
3: 눈, 코, 응경!
4: 응경!
3: 네.
4: 이렇게 같이 부르는 거예요?
3: 그렇죠.
0: 응경, 괜찮으세요?
5: 아, 이거 괜찮아요?
0: 누가 또 놀라셨네.
3: 음순도 마찬가지고요.
2: 제가 이렇게 수줍게 교실에서 스킨십을 하는데 보고만 있어요. 하나요?
4: 아, 이런 데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2: 안에 커플이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스킨십을 해서 너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무릎이 앉고.
6: 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4: 얼씨구?
7: 아니야, 너가 더 빨개.
4: 진짜요?
2: 끄덕기도 하고.
0: 이건 아닌데?
5: 요즘 너무 많아.
0: 이건 아닌데? 이거 공공장소에서는 안 되지.
7: 웃지마.
2: 특히 조별병이 있을 때는 옆에 철사부터 더한다고 합니다.
4: 아, 그거 좀 아니죠.
8: 그 일종의 좀 과시 행동이기도 하고.
0: 과시.
2: 이런 일이 많다는 것에 저는 이걸 한번 누르고 싶어요. 네. 어떤 친구들도 불편한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불편함에 대해서 존중해줄 필요는 있죠. 근데 왜 불편한 거냐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학교에도 지금 그런 부분은 고민이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 필요는 있겠죠.
9: 학급 안에서 이런 규칙들을 갖춰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안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규칙과 경계에 대한 방법을 만드는 거.
9: 그렇죠.
2: 일종의 그 안에서 게임의 룰을 같이 만들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3: 세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난리라는 딥페이크가 제 아이가 당한 것 같아요.
0: 딥페이크.
8: 저 얼마나 놀랐겠어.
4: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죠.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3: 이 아이의 마음이.
4: 맞아요, 맞아요. 학생들이 선생님 사진을 맞아요.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장난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막 화를 내면 왜 웃자고 했는데 죽자고 달려들어?
0: 아니, 안 웃기니까.
3: 아니야, 그거 아니야.
4: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방식이 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건가? 이렇게 돼버리는 방식. 그것은 장난일 수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교육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3: 그래서 저는 거절할 권리, 거절 당할 권리, 거절할 수 있어라는 그 환경이 된다는 거죠.
4: 당황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당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당황을 또 마음으로 인정하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하신다면 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나눠서 감사합니다.
5: 고맙습니다.
4: 네.
0: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부저가 거의 동시에 계속 같이 네. 저희가 누르긴 했는데 언제 제일 많이 누르셨어요, 승윤 씨는?
5: 일단은 뭐 학교 내에서 막 학생들끼리 뭐 애정 행각을 스킨십. 뭐 이렇게 스킨십이 과해서 네. 뭔가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거나. 근데 이게 자꾸 옛날 사람 같은데 네. 사실 학교에서는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0: 우리는 상상도 못했죠. 우리 때는 누가 누구 사귀는 것도
7: 맞아요. 교실에서 그러면 안 되지. 뭐만 잡아야 돼? 연필만 잡아야 돼요.
5: 그것도 네?
7: 왜? 연필만 잡아야 되는 학교.
0: 허리 잡으면 안 돼. 팔 돼요. 팔. 이석에 대한 팔. 이석 팔. 팔.
5: 안 돼. 안 돼. 안 돼.
7: 안 돼?
0: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걸 좀 우리가 맞아요. 규칙을 세워야 된다는
7: 규칙
0: 거죠.
7: 세워야 돼요. 네.
10: 저 솔직히 그 사례 중에서 제가 겪어본 게 하나 있어요.
0: 어떤 거예요? 어떤 거?
10: 우리 애가 3살 때였을 텐데 친구끼리 집에서 놀러 왔는데 장난치면서 놀다가 네. 팬티 좀 벗어봐. 그때 다른 부모들은 뭐 3살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내 입장에서 내 무너진 거예요.
11: 보통 이제 3살 때쯤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이때는 사실은 그냥 얘네들이 무슨 악이나 무슨 그런 건 없고 호기심. 호기심 그리고 또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되게 재미있는 놀이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는 이제 너의 소중한 비밀을 함부로 막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행동이 너를 전혀 멋있게 보이지 않게 한다.
12: 그 교수님 말씀처럼 그 발달 단계에서 그 부분에 감각이 되게 집중되고 네. 뭐 관심이 되게 많이 가는 시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런 정서가 과거의 우리 문화에서 좀 이어져 내려오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친척들 생각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기, 음경 같은 거 보고, 그건 참 싫어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보여달라고 하거나, 만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네, 하고 그랬거든요. 진짜. 지금은 많이 안 그렇지만 옛날에 백일이나 돌사진 막 이런 거 할 때 남자 아이들 막 아랫도리 같은 거 벗겨놓고 사진 찍고 하잖아요.
5: 저도 지금 그 집에 가면은 앨범 뭐 어딘가에 네. 있어요.
0: 본인 거 아니면 아이 거?
5: 제 사진이죠. 요즘에는 그렇게 안 찍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0: 그렇게 찍었어요. 진짜로.
7: 그렇게 찍었어.
5: 사진관 앞에 지나다니면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진 중에 하나였고.
7: 맞아요. 맞아요.
10: 야, 어느 순간부터 거기 그 포스트잇 하나 이렇게 붙였어요.
5: 지금 그리고 딥페이크 얘기도 나왔는데 야 저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7: 애들이 뭐 어떤 거 많이 하는지 혹시 아세요, 형님? 네.
5: 그 저도 뭐 산에 있어도 알 건 다 아는데 그 합성 사진. 우리는 이제 합성 사진이라고 했지만 합성 사진이 더 교묘해지고 구분하기가 힘들어졌다는
7: 맞아요.
5: 거.
7: 맞아요. 제가 제 막둥이니까 우리 네. 어르신들 핸드폰 좀 한번 꺼내
3: 볼게요.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 네, 다 사진이 아마 필요해요.
7: 사진?
3: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 사진 하나를 제가 좀 찍어 볼게요.
5: 어르신이라면 좋은가요?
3: 네, 네. 네. 자, 스마일 치킨. 네, 찍었어요. 단체 네. 카톡방 초대 드릴게요.
5: 아, 뭘 만들 네네네. 건가 보네.
3: 저 이렇게 해서
0: 단톡방에 뭐. 초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초대가 됐어요.
10: 올라왔어.
3: 제가 잠깐만. 뭐 이렇게
10: 바보?
11: 어떻게 이렇게 금방 만들었어?
12: 아니 근데
7: 이렇게 와.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 사진 하나만 찍으면
5: 이걸 아니, 만들었다고?
12: 이 포즈를 안 취했잖아요.
7: 맞아요. 이게 딥테이크. 제가 사실 승윤님 얼굴 사진만 찍었는데
5: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하다.
11: 아니 네. 표정도
0: 기척금지. 기척금지. 표정 잘생긴 줄 아는데 웃김.
5: 아니 내가 지은 게 아니라니까. 얘 야 기분이 좀 별로다 이거는 진짜.
7: 얘들아 알지? 나는... 승윤이 공개 수배 낸 거
5: 얼마야? 이거 현상금
7: 만 원이야?
5: 현상금이 10만 원이네 그래도?
7: 100만 원이야. 눈 정말 안 좋구나.
0: 안 찾을래.
5: 나 근데 내용이 잘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기분 나쁘다.
7: 이제 봤어 이제.
5: 나 언제 내가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웃은 적이 없어.
7: 얼굴 사진으로 다 한 거.
0: 아 진짜?
10: 한 순간에 그냥 한 명 보내버리는 느낌?
0: 맞아. 아니 이거 이런 것도 진짜 다 한 게 아니라고? 아니, 이거 진짜 같은데?
5: 이거 아니라니까.
7: 아니에요. 다 손도 다.
5: 누군가가 내 사진을 이렇게 조작을 해서 올린 다음에 자기들끼리 막 놀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나는
7: 아니, 울지 마세요. 진짜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울어?
5: 영혼을 모르는 거야.

0: 그렇죠. 영문을.
1: 맞아.
2: 이게 일단 동의 없이 본인의 사진이 올라왔다인 네. 거고 그걸 가지고 막 여러 개를 변형하면서 좀 웃기게 희화화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외모 평가, 얼평하고 막 이제 혹은 이제 여기서 심해지면 성적인 평가나 발언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겠죠.
3: 금방 하죠.
2: 이제 승윤님이야 이제 우리가 다 어른이니까 동등한 관계에서는 야 이거 나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하지만 아이들은 사실 이거 위계관계가 사실은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속으론 아닌데 나중에 가서 이제 되게 상처 많이 받고 나중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죠.
3: 네. 그리고 실제로 얼떨결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래 압력이 굉장히 세니까. 그래서 이제 고학년은 스마트폰 활용도가 거의 성인 수준, 어떤 때는 성인을 뛰어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래 관계가 또 삶의 중심이 되고 성적 호기심이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시기라서 굉장히 위험하게 인터넷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고학년은 권리와 책임, 또 뭐 관계 맥락, 그리고 법적인 책임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또 유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셔야 되고요. 뭐 저학년은 네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고학년 때는 네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가해자 성인지로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4: 오늘 신체부터 심리, 공간, 디지털까지 경계 존중의 심화편을 함께 했는데요. 소감 어떠셨는지 한마디씩 해주시죠, 승윤 씨.
5: 미처 제가 이렇게 신경 쓰지 못했던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오늘 많이 알게 돼서 실생활에도 많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나오고 싶어요.
4: 다시 나오고 싶어요?
5: 예.
4: 어, 적응하신 거예요?
5: 난 이제 적응, 이제.
6: 응겨!
4: 아니,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6: 어떻게 해요? 안
7: 시켰어요.
6: 지금 쓴 거지. 갑자기.
4: 왜 갑자기 응용을 왜 찍는 거야?
5: 이게 이렇게 갑자기 하면 안 되는 거야.
4: 안 찍힐 때. 경계존중 못 찍힌 거예요.
5: 우리 싫어요.
4: 공이 안 구했어요.
8: 제가 지금 고막 경계 지금 무너졌어요.
4: 야, 은희 씨는 어떠셨어요?
9: 저는 오늘 특별히 다른 경계 영역보다 디지털 경계에 대해서 확실히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알려주신 대로 뭔가 포스트 하기 전에 포즈 하는 것을 조금 더 연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10: 우리 어렸을 때 스마트폰 없었고
4: 맞아요.
10: 그리고 나중에 SNS 생겼고 앞으로도 어떤 거 생길지 모르니까 이거 계속 평생 숙제 될 것 같아요.
4: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성장해요. 이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11: 다른 날보다 너무 차분하고.
4: 차분하죠.
10: 9시 뉴스인 줄 알았어요.
4: 오늘 우리가 정면 돌파할 주제는 바로 우리 아이 왜 자꾸 만질까?
12: 작가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 선배님, 예. 자위하세요? 예? 언제 처음 자위하셨어요? 예?
13: 첫 자위 시작이 10.5개월.
14: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온 엄마한테 걸렸어요. 제가 나쁜 짓을 한 건가요?
15: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4: 문 닫힌 아이 방 앞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때거든요.
3: 아이들의 문제보다는 사실 부모님의 걱정이 더 문제예요.
16: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17: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18: 어쩌라고.
17: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18: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17: 야!
16: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18: 푸푼에 사놨다, 야.
17: 밥 한 번 사.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1950년대 런던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대기오염의 재앙, 런던 스모그 사건 말씀드렸죠. 런던의 명물 2층 버스 이야기입니다. 루트메스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2층 버스. 당시에 두 부류의 직원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대를 잡는 운전기사였고, 다른 한 명은 버스 1층과 2층을 쉴새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승객들의 표를 확인하는 차장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버스 기사와 버스 차장의 심장병 발생 위험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두 사람은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비슷한 식사를 하겠죠? 그런데 연구 결과 버스 기사의 심장질환 발생률은 매년 1,000명에 2.7건, 버스 차장은 1,000명당 1.9건으로 버스 기사가 버스 차장보다 심장병을 앓게 될 가능성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버스 기사는 주로 앉아서 일하고 버스 차장은 서서 움직이면서 일을 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심장에 좋지 않다. 신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선사시대 인류는 배가 고프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치열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 에너지를 소모해야만 칼로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유전자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도로 발달한 현대 문명은 이 진화론적인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활동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먼 옛날처럼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게 아니라 활동량이 적어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그렇다 보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 16시간 중에서 하루 13시간을 앉아서 생활하는 분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11시간 미만이었던 분들보다 사망률이 거의 2배 높았다는 연구도 있고요.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전체 사망 위험이 11%,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8%, 암으로 인한 사망이 9%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어떻게 신체 활동량을 늘릴 수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

위해서 우리 신체 근육을 움직이는 신체 활동만으로도 우리 몸이 보상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움직여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신체 활동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강도 신체 활동 15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 활동 주 75분 이상. 중강도 신체 활동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운동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빠르게 걷기, 6km per hour의 속도로 빠르게 걷기, 집안일, 걸레질, 청소기 돌리기, 욕실 청소, 조금 숨찬 집안일, 아이랑 같이 놀기, 반려동물 목욕시키기, 반려동물과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놀기, 낮은 경사의 등산, 자전거를 16km per hour 미만으로 타는 거,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 라켓 스포츠, 가벼운 춤추기, 수영 연습,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스마트폰 게임 말고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게임형 스포츠. 어떤 운동인지 다 기억하기는 좀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쉽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토크 테스트입니다. 부인이랑 배우자랑 같이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강도는 걸으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를 이야기하고요. 아까 이제 6km per hour 이상의 빠른 걸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걸으면서 대화는 가능한데, 노래 부르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대화를 길게 가져가기는 조금 어렵고, 약간 숨찬 상태로 대화가 가능한 정도를 이야기하고, 요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입니다. 일주일에 150분이라고 하면 바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하루 30분씩 주 5회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더 기억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출근길 빠르게 걸어서 15분, 퇴근길 15분 빠르게 걸으시면 30분 채우실 수 있거든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주말에 골프 나가시면 짧아도 한 4시간, 길게는 뭐 6시간도 걸어 다니시잖아요. 다만 카트 타시면 안 됩니다. 카트 말고 계속 걸으셔야 됩니다. 계속 걸으시면 일주일 신체 활동량 채우실 수 있습니다. 난 정말 바쁘다. 매일 30분 운동 이런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고강도 신체 활동 추천드립니다. 상자나 가구 등 무거운 물건 옮기기, 달리기, 등산, 16km per hour 이상의 자전거 타기,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라켓 스포츠를 좀 격렬하게 하는 겁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크로스핏, 스피닝 이런 운동들이 고강도 신체 활동에 해당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토크 테스트 조금 더 쉬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중강도는 옆 사람과 숨은 차지만 대화가 조금 가능한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강도는 거의 대답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할 수 있어요? 네! 아니요! 밖에 말 못하고요. 이건 대화가 불가능한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고강도 신체 활동은 에너지 소모량이 중강도 신체 활동의 대략 2배 정도 돼서, 고강도 신체 활동을 하시는 경우는 주 150분 대신에 절반으로 나눠서 75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러닝 유행인데요. 한 번에 한 30분, 40분 정도씩 하신다고 하시면 토요일, 일요일 두 번 하셔서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산소 신체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는데요. 삼국지에 나오는 삼발이처럼, 천하 삼분지계처럼 운동을 위해서 유산소 운동과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신체 활동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이름 붙인 게 운동 삼분지계인데요. 유산소 신체 활동과 함께 저항성 운동, 유연성 운동, 요 세 가지 운동 같이 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유산소 운동은 가장 기본입니다. 심폐지구력, 신진대사 증진, 심혈관 질환 예방, 사망 위험 감소, 좋은 효과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 하셔야 되고요.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저항성 운동입니다. 예전에는 무산소 운동이라는 표현도 썼었고요. 근력 운동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 2회 이상 우리 몸의 주요 근육군을 사용하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다리, 엉덩이, 등, 가슴, 복부, 어깨, 팔같이 큰 근육을 사용하는 근력 운동 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연세가 드시면 우리 몸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빠지거든요. 근감소증이라고 표현하죠. 근력 운동은 근육의 일상생활보다 조금 더 큰 부하를 주는 게 목표입니다. 조금이라도 저항을 가해서 이런 신체 활동을 하시게 되면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표현하면 꼭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거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귀엽게 나온 조그만 가벼운 아령들이 있거든요. 1, 2kg짜리 가벼운 아령 이런 것도 좋고요. 고무밴드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저항을 가해주는 운동이고, 그 외에도 그런 기구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 플랭크, 그 다음에 스쿼트, 그 내체중을 이용하는 운동 좋고요. 집 앞

앞에 있는 정원 가꾸는 것, 이런 거 다 좋은 저항성 운동이 됩니다. 한번 하실 때, 아,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하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실 때 한두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8회에서 12회 정도 반복하셔서, 아,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 때까지 하셔야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 운동, 평형성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감각이 쉬운 운동들인데, 유연성 운동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줘서 우리 몸이 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요가 스트레칭의 대표적이겠죠? 몸이 유연해야 다른 운동을 할 때도 다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도 생활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운동 방법이고요. 연세가 드시면서 근력이 약해져서도 그렇지만 균형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지실 수 있거든요.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낙상하시면 골절로 이어지고 고령에서 골절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발로 서 있기, 뒤로 걷기, 태극권이나 요 흔들판 있어요. 밑에는 동그랗게 생긴 흔들판 이용해서 하는 운동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이런 유연성, 평형성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시도록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운동 3분지계, 유산소 운동, 저항성 운동, 유연성 운동 세 가지 운동 골고루 하시면 가장 좋은 건강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체 활동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신체 활동량이 충분하지 못한 신체 활동 미실천율이 31%나 된다고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시간들에 제가 우리나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심혈관질환 얼마나 좋아졌고 고혈압지출률 얼마나 좋은지 자랑스럽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역에 오면, 신체활동 영역에서는 우리나라 지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체활동 미실천율, 말하기 너무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신체활동 실천율 보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성인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채 50%에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신체활동 부족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청소년 신체활동률인데요. 우리나라 청소년 신체활동률은 남학생의 경우는 25%, 여학생은 9%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신체활동률이 너무 낮아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다른 선진국들, 미국, 영국,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하고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지표가 나쁜 상황입니다. 신체활동은 공부할 시간을 뺏는 일이 아니고요. 오히려 집중을 개선시켜주고 뇌 기능을 올려주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잘 증명된 방법입니다. 또 우리 몸의 최대 골밀도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골밀도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고, 고령기에도 골밀도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시기에, 제일 중요한 골든타임 시기에 농구, 줄넘기, 달리기 같이 뼈에 체중이 실리고 중력이 가해지는 신체 활동을 해야지 골밀도가 높아집니다. 이 시기에 뼈 은행에 저축을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칼슘 보충제 드셔도 시간이 지나면 골다공증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기의 운동 습관은 아이의 평생 체력을 결정하고요. 평생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운동해도 될까요? 아, 이건 정말 학계에 풀리지 않는 딜레마입니다. 아마 영원히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신체활동 중요한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신체활동을 좀 줄여라.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충돌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요. 연구가 좀 제한적이기는 한데,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미세먼지를 마셔서 생기는 악영향보다는 신체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쪽으로 모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는 고위험군이 특히 있거든요. 고령, 기저질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미세먼지에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분들은 미세먼지가 나쁜 날 또는 매우 나쁜 날 정도는 주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고강도 운동 좋다고 하던데요. 최근에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고강도 신체 활동이 좋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혈압 강화 효과, 심장 기능 개선, 지질대사, 심폐구력,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중등 강도 운동보다 고강도 운동이 유리하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분들한테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고강도 운동을 갑자기 했을 때 부담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이시거나 그 전에 해본 적 없거나 심장질환이나 다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께서 고강도 신체활동 고려하신다면 일단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바로 시작하시기 전에 담당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 필요하면 저는 검사 한번 해보고 추천드리거든요.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장질환인데 운동해도 되나요? 네. 과거에 심장질환 있으면 운동하지 말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했었던 연구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국인 44만 명을 분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빠르게 걷기 같은 중강도 운동 150분 하는 양이 요 X축에 있는 500이거든요. 빨간색이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파란 선이 심혈관 질환이 없는 분들입니다. 500m를 넘어가면 사망 위험 감소 효과가 무뎌지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파란색에 건강한 분들은 500까지가 제일 큰 이득이고 그 다음에 거의 평평하게 가는 반면에 빨간색에 심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은 물론 500이 제일 경사가 가파르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강 이득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있어도 신체 활동량이 정말 많은 분들은 사망 위험이 심혈관 질환이 없는 분들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게 저희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좀 걸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요. 반대로 뭐 좋은 건 좋은데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뭘 달라질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희 영역에서 심장내과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Exercise is medicine, 운동이 곧 약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심근경색 환자가 퇴원 후에 신체활동 꾸준히 하면 건강효과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효과가 심장내과에서 처방하는 심장약 한 알만큼 효과가 좋다는 게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어 있습니다. 위장장애도 없죠. 간수치장애도 없죠. 돈도 안 드는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신 거 아니고요. 오늘 저녁 식사하시고 동네 한 바퀴 한 30분만 조금 빠르게 걸으시면 됩니다. 오늘 내딘 요 힘찬 한 걸음이 100세 시대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장 건강을 위한 맞춤형 운동 처방전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신체활동 방법과 이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달아버린 심장, 다시 뛰게 하는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목이 길어 슬픈 짐승. 아, 사슴이 아니고 기린 이야기입니다. 현존하는 육상동물 중에 가장 키가 큰 동물이죠. 다 자란 기린은 키가 5m를 훌쩍 넘습니다. 저는 기린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요. 과장이 아니고 정말입니다. 기린의 심장은 정말 터질 것처럼 생겼습니다. 보시는 그림 중에서 오른쪽은 기린의 심장 단면입니다. 제일 왼쪽은 정상 사람 심장이고요. 가운데 사진은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있는 심부전 환자의 심장입니다. 정상 심장과 비교하면 심장 근육이 많이 두꺼워져 있고 안에 공간이 거의 없죠. 피가 들어올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심장이 너무 두꺼워지면, 비후해지면 오히려 딱딱해진 심장은 피를 잘 받지도 못하고 내보내지도 못하는 심부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기린 심장은 정확히 심비대 환자의 심장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 이유는 혈압 때문입니다. 사람도 목 때문에 괴로운 동물입니다. 인류는 직립을 시작하고 다른 동물이 경험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허리 통증, 요통이 그 중에 하나고요. 다른 포유류들은 우리처럼 요통으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심장에서 머리까지 피를 보내는 게 또 만만치 않은 일이라서 심장에서 뇌까지 거리가 있다 보니 심장에서 짜준 압력은 머리에 도착하면 50 정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심장에서 120에 80mm 머큐리로 피를 짜주게 되면 뇌에 도착했을 때 70에서 30만 남아있습니다. 기린은 우리보다 목이 훨씬 길고 높습니다. 5m 가까운 높이의 뇌에 100mm 머큐리의 압력을 유지해 주려면 기린의 심장은 수축기 혈압 200mm 머큐리 이상으로 피를 짜줘야 됩니다. 기린의 심장이 중증 고혈압 환자의 심장처럼 비대해진 이유입니다. 기린은 고혈압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고통에 시달립니다. 기린이 물 먹는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양 다리를 최대한 벌려서 심장 높이를 낮추고 재빨리 물만 마시고 다시 고개를 들어야 되거든요. 심장보다 내려가면 머리로 가는 압력이 높아져서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는 모습 더 안타깝습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자다 보면 뇌출혈로 사망해서 못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선체를 그냥 꾸벅꾸벅 조는 게 전부입니다. 기린은 이렇게 두꺼운 신장을 가지고도 심부전에 시달리지 않고 잘 적응해서 살고 있습니다. 기린의 심장에는 두꺼워져도 근육이 돌처럼 굳지 않고 탄력을 유지하는 아주 특별한 유전자, 생물학적인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연구 단계에서 어떤 유전자가 작용하는지 연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연구를 통해서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이 발굴되고 동물 실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기린으로부터 알게 된 심부전 약제라는 광고 문구를 내걸은 신약이 등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런 현대 과학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달아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심장 리모델링 기술들입니다. 지난 3강에서 1930년대의 노르웨이 의사 뮬러가 보고했던 슬픈 가족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지 못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서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비명횡사하는 가족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말씀드렸죠. 반대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좋은 유전자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2005년도에 유전자를 분석하다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14밖에 안 되는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을 알게 됐는데 이분의 유전자를 검사해봤더니 그동안에도 사실 연구를 통해서 몇 가지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관련된 유전자들 몇 개를 알고 있었었는데 이 여성분은 특히 PCSK9이라는 나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어서 오히려 이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다른 생활은 다 정상적이었거든요.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에어로빅 강사였었고 혈관 상태도 너무 깨끗했습니다. 이런 발견에 열광하게 된 연구자들은 이제 PCSK9을 억제하는 약제를 개발하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약이 개발됐고요. 불과 10년 만에 이분이 보고됐던 게 2005년인데 2015년에 미국 FDA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약제가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높은 고혈압을 견디는 기린의 유전자처럼 에어로빅 강사의 콜레스테롤 수치 14를 기록한 유전자처럼 이런 여러 심장병 환자들을 살리는 표적치료의 설계도를 건네준 셈입니다.
유전자 치료의 끝판왕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입니다.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요. 기전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유전자의 특정 부위에 들어가서 원하는 대로 잘라내고 집어넣고 편집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고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고지혈증 치료에 사용하려는 시도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임상 단계이기는 한데 이런 약들이 상용화되면 딱 한 번 맞으면 평생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원샷 백신처럼 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약이라고 하면 신부전만큼 큰 변화가 있었던 질환이 없습니다. 심장질환이 종착역에 다르면 결국 심장이라는 펌프 엔진이 지쳐버리는 신부전 상태가 됩니다. 20년 전만 해도 신부전은 어지간한 남보다 예후가 나쁜 질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사이에 신부전 치료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약물 치료가 많이 고도화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네 가지 핵심 약제라는 개념이 생겼고요. 이런 네 가지 핵심 약제를 제대로 쓰면서 신부전 환자의 예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약물로도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말기 신부전 환자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약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서 그동안은 심장 이식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장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은 없잖아요. 심장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기 때문에 심장 이식은 정말 드문 기회입니다. 아주 적은 수의 환자들만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고 대부분의 신부전 환자분들은 기다리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이식을 기다리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좌심실 보조장치, 엘바드라는 기술이 쓰이고 있고요. 또 심장 끝에 펌프를 다는 거고요. 작은데 성능이 아주 좋은 펌프를 심장 끝에 달아서 심장을 도와서 피를 타주는 기구입니다. 국내에서 점점 보편화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엘바드 달고 건강하게 퇴원하셔가지고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 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엘바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서 아예 완전한 인공심장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공심장보다 조금 더 현실화에 가까이 온 기술은 이종장기 이식입니다. 이종장기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인간끼리가 아니라 다른 종으로부터 장기 이식을 받는 거고요. 생명공학 기술의 성과가 담겨있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다른 동물의 장기를 사람 몸에 넣으면 우리 면역 반응이 이걸 이물질로 인식하고 공격해서 거부 반응이 생기거든요. 초급성 거부 반응 때문에 수술하시는 분들 표현에 따르면 눈으로 보는 이 가운데 장기가 녹아내린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만큼 강력한 면역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같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장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요. 돼지에서 한 10개 정도의 유전자를 정교하게 조작하면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종 심장 이식은 아직 갈 길이 조금 멉니다.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은데 이종 신장 이식은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서 이제는 거의 연구 단계가 아니라 상업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의료 기기 발전이 눈부신 영역 중에 하나는 대동맥 판막 협착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신장의 마지막 관문인 대동맥 판막이 낡아서 딱딱해지고 늘러붙어서 잘 열리지 않는 병이고요. 잘 안 열리다 보니 피가 잘 못 나가서 기운이 없고 뒤에 피가 차서 폐에 물이 찰 수 있는 그런 치료.

이런 대동맥 판막 협착은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좋아지는 방법이 없고 물리적으로 판막을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20년 전만, 30년 전만 해도 수술밖에 방법이 없었는데요. 전신 마취하고 가슴을 열고 심장을 멈추고 심장을 열어서 낡은 판막 잘라내고 인공 판막을 넣고 한땀한땀 꿰매는 개흉 수술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고령의 환자분들, 동반 질환이 많은 분들한테 생기다 보니 이런 수술을 사실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술을 개발을 한 거고요.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한글 이름이 좀 복잡하고 영어로는 줄여서 타비라고 불러서 우리도 그냥 타비라고 많이 하고요. 이렇게 카테터에 집어넣은 판막을 보통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서 심장까지 진입하게 되고요. 심장에 진입한 상태에서 뛰고 있는 심장에 재빨리 판막을 넣고 나오게 되는 고난이도 시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술만큼 좋을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술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시술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수술이 불가능한 초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이 이루어졌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성적이 좋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점점 더 경험이 쌓이면서 성적도 좋아졌고 기술도 더 좋아졌습니다. 판막도 더 좋아지다 보니까 중등도 위험군, 저위험군까지도 수술과 비슷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이긴 하지만 아직 증상이 없는 분들도 타비를 일찍 하면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고 조금 더 일찍 시작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첨단 시술과 신약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병원에 오시기 전 모니터링 과정에도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웨어러블의 건강 기능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제가 사용하는 워치만 해도 걸음수는 물론이고 맥박수, 산소 포화도, 심전도 알려주고요. 기기에 따라서는 혈압 수치를 알려주는 기기들도 있습니다. 비슷한 원리로 웨어러블 심전도 모니터링이 진료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부정맥은 하루 종일 나오는 병이라기보다는 숨어 있다가 아주 가끔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는 정말 힘든데 분명히 뭐가 있는데 아무리 검사해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하는 검사가 24시간 심전도 검사, 홀터 검사하고요. 24시간이 아니라 더 시간을 길게 모니터링하면 더 많은 부정맥을 찾아낼 수 있다고 잘 알고는 있는데 이게 좀 번거롭습니다. 기계를 무거운 걸 차고 줄줄이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달구선 하루 종일 생활하니까 좀 번거로웠는데 최근에는 기기를 경량화시키고 패치형 홀터를 붙이고 있으면 하루 종일 일상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졌거든요. 샤워도 하시고 운동도 가능한 이런 검사들이 가능해져서 일주일, 길게는 2주까지도 긴 시간 간편하게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웨어러블 혈압계도 개발돼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출시가 됐습니다. 고혈압을 진단하는데 진료실 혈압계도 충분하지 않고 가정 혈압계도 충분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24시간 혈압계가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것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번거로워하는 검사입니다. 혈압계를 착용하고 하루 종일 일상생활 하시면서 혈압을 재는데 얘가 15분, 30분 간격으로 계속 혈압을 재다 보니까 번거롭거든요. 일상생활 하다가 웅 하고 올라가는 것도 귀찮은데 주무시다가 이게 혈압을 재면 자꾸 잠을 깬다고 한숨도 못 잤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런 웨어러블 혈압계는 불편함 없이 커프 없이 손가락에 끼우면 하루 종일 혈압을 측정해주는 기구고요. 기존 혈압 방법 측정 방법 대비해서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증명하면서 임상에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 사회에서 정말 난리죠. 의료 영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많이 쓰이는 제품들 중에는 입원 환자 심정지 예측 AI가 있고요. 가끔 병원에 오셨다가 심폐소생술 방송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CPR팀, 어디 어디로, 뭐 이런 방송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이 방송이 나면 머리가 축축 서가지고, 제 환자는 아닌가 막 불안해하고 찾아보고, 제 환자가 아니면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심정지는 무서운 일이거든요. 한번 생기고 나면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후유증이 남아서,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말 많이 했었었는데, 이런 심정지 예측 AI는 인공지능이 환자분의 상태를 잘 모니터하고 있다가 심정지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영역에서는

전도, 심장 초음파, CT, MRI 등 전문적인 검사 영역에 AI가 차츰차츰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더 잘 얻는데 도와주기도 하고, 영상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해부학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혈력학적인 기능 정보를 주는 데에도 AI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의사의 손도 기술의 힘을 빌려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 들어보셨을 거고요. 저희 영역에서도 심장 시술 로봇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로봇이 3년 내에 외과 의사를 대체할 거다, 의대 가지 말아라 이런 말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할 때는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게 되다 보니까 의료진이 장비 옆에서 방사선 노출되면서 시술하는 게 아니라 시술 밖에 조종실에 앉아서 모니터로 시술하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의 기술이라서 의사를 대체하기는 아직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만 장래에 AI 기술이 발전하면 AI 기술과 로보틱스가 합쳐지면서 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차례의 강의를 통해 고대 이집트의 미라부터 아프리카 초원의 기린, 그리고 오늘 인공지능과 로봇이 활약하는 첨단 병원의 모습까지 길고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심장병은 무서운 질환이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어떤 문제가 심장질환을 일으키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많이 이해하게 됐고요. 오늘 보신 것처럼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난 8번의 강의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심장을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 한 번 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무슨 헤드라이너 같았어?
1: 완전 광란의 도가니였습니다.
0: 와, 같이 즐기고 계시는구나.
2: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3: 2016 5월의 헬로루키가 이제 곧 발표됩니다.

반갑습니다. 피카지라고 합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친구가 그 헬로루키 영상, 후카스텐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걸 보고 밴드 음악에 완전 빠져가지고 그 이후로 밴드 음악만 듣고 있는데, 아,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꿈을 계속 키워왔는데, 또 운 좋게 여기까지 오게 돼가지고 꼭 되고 싶습니다. 15년의 꿈입니다. 헬로루키에 나갈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0: 잘 나와요. 영상 있거든요.
1: 한스 같은 경우에는 재즈를 일단 주 종목으로 하고 있고 저희 다 연주에 굶주려 있어가지고
2: 지금까지 뭐 공연을 하고 연주를 했을 때는 소규모 그런 공연이었거든요. 많은 분들 앞에서 저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3: 아, 스테이지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된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올라왔는데 한스 분들이 저를 약간 어서 오십시오 정원 씨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근데 경연이란 말이죠. 경연이란 특성이 좀 있는데 그 강점을 어떻게 조금 준비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1: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을 믿고 조금 더 정서적이고 서정적인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열심히 뛰셨으니까 저희 음악은 눈을 감거나 아니면 차분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날것 이런 느낌.
1: 사회라는 야생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습이 유인원 같아서 현지 유인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벌써부터 스타일링이 좀 돼 있네요. 팬이 충분하게 생길 수 있는.
1: 아, 저 때는 돈을 많이 들였고요. 네. 이번엔 돈이 없어가지고. 네.
3: 저때 다 들여서 이번에 좀 품이 부족하더라고요.
1: 진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혼자서도 연습을 많이 하고.
4: 아마 오늘도 장비 저희가 제일 많을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은.
1: 그 총기 분해처럼 몇 초 안에 타다다닥 하고 다시 타다다닥 쳤고. 저희 뭐 지금은 1분 안에 가능합니다.
4: 저는 딱 10%만 우리 팬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300명이니까 30명만.
1: 싸기 달리기에 정점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5: 갈까요?

0: 저는 1등입니다.
1: 터뜨려야 될 어떤 시점이. 아니,
2: 그걸 너무 정제됐다고 표현하면 그 장면은 좀 억울하지. 나도 한 팀을 꼭 발견하는 팀을 뽑고 싶은 마음이 있고.
3: 소신 발언하면 저는 오히려 상업적으로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생각하고.
4: 저 불만 있어요. 라이브는 진짜 음원같이 잘해요.
1: 아, 그러니까.
2: 근데 뭐 너무 압도적이네.
1: 이번에는
2: 네,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 오늘 이 자리에서 선정된 두 팀은 헬로루키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고요. 연말 결선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럼 발표해볼까요? 2016 5월의 헬로루키 첫 번째 팀입니다. 오늘 저의 최고의 팀입니다.
6: 이거 진짜야?
7: 에이 설마 AI겠지?
6: 오 AI로 만든 거네.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0: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2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안 자!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영어 방송을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자, TV 화면으로 보고 계실 수도 있고요. 단말기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보시고 계실 수도 있고, 앱을 통해서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청하시는 시간대가 방송 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그냥 시간대에 언제든지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요,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는 여러 가지 루틴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뭔가 하게 되는 그런 계획을 루틴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영어 공부도 이 학습 루틴을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효율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소주제를 좀 나눠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간대별로 아침에 일찍 영어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점심때 하시는 분도 있고, 밤늦게 와서 밤에 하시는 분도 있고, 뭔가 좀 규칙성 있게 하시는 분들은 이 루틴을 잘 잡거든요. 그 다음에 읽고 듣는 루틴, 말하고 쓰는 학습 루틴, 스터디 그룹을 통해 가지고 같이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는 그런 루틴. 요즘 또 많이 유행이죠? 나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어. 자신의 어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기에 올리는 거죠. 인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SNS 인증 루틴까지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루틴화 됐을 때 공부가 효율화되고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또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루틴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무조건 나는 이 시간대 뭘 하겠다. 이렇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습 루틴을 영어로 이제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주제를 여러분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내가 영어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점심때 점심 먹고 30분 매일 10분 영어 시청해요. 약간 이런 말을 영어로 하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이제 갈게요. 자, 첫째. 루틴을 짜다라는 얘기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습 루틴 짜다. 공부 계획을 따라가다. 매일 하는 습관으로 만들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영어 공부는 뭐 주말에 딱 모아서 3시간 했다고? 뭐 도움이 안 되진 않겠지만 엄청나게 영어가 느는 게 아니죠. 매일 1시간 30분씩 하는 이 루틴이 비로소 영어의 실력을 늘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럼 일단 학습 루틴을 짜다라는 말 영어로 set a routine. set a routine. 그럼 루틴을 짜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루틴이에요? 학습 루틴이죠. 그러니까 set a study routine. You should first set a study routine.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할지 일단 루틴을 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여기까지 이런 계획도 계획이지만 그냥 딱 나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딱 1시간을 영어 공부하겠다. 그게 뭐예요? 루틴이죠. You should set a study routine.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should do first of all. Okay? 들어볼게요.
1: Set a study routine. Set a study routine.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루틴을 짰어요. 난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딱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 실천하면서 1시간 영어 공부하고 하루를 시작할 거야.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러면 뭘 짜야 돼요? 매일매일 나는 요거 요거 요렇게 할 거야. 그럴 때 이제 follow a study plan. 플랜을 짜야죠. 루틴을 짰으면 하루에 띠줄로 쫙 박았어요. 스케줄상. 그죠? 그러면 매일매일매일 뭘 할지 what do you do? You have to first of all make a study plan and then you have to follow it. 뭐예요? 공부 계획을 짜서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 그걸 계속해야죠. Follow a study plan. 간단하죠? 오늘 배우는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0: 쉬운 단어들을 조합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 거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들어볼게요.
1: Follow a study plan. Follow a study plan.
0: 좋아요. 자, 그러면 매일 하는 습관으로 만드는 거죠. 습관은 물론 이제 habit이라는 단어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뭔가 좀 습관적으로 내가 자꾸 막 이렇게 손을 떤다든가 이런 습관은 주로 habit이라고 많이 하긴 합니다. 그렇죠? 물론 공부도 이제 공부 학습 습관도 habit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느낌 나게 하려면 routine이 맞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routine, habit 가능해요. 그렇지만 make it a daily routine이라고 하면 나는 다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공부하는 게 daily routine이야. 이게 영어에서 가장 이상적인 단어 운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it은 별 뜻이 없어요. 그냥 표현에 일부러 들어간 겁니다. Make it a daily routine. Make it a daily routine. Routine. 이 단어는 뒤에 강세를 주셔야 됩니다. Routine. 들어볼게요.
1: Make it a daily routine. Make it a daily routine.
0: 자, 영장 미션입니다. 공부 계획을 따라가며 매일 하는 습관으로 만들면 좋아요. 영어 공부하는 걸. 그죠? 영어 공부 관련해서. You should follow a study plan. 일단 매일매일 공부를 이만큼씩 하겠다는 study plan을 짜가지고 and make it a daily routine. 하루의 루틴으로 짜면 좋다. 습관으로 만들면 좋다. Make it a daily routi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두 가지 표현을 한 문장에 그냥 you should에다 넣어버린 겁니다. 들어볼게요.
1: You should follow a study plan and make it a daily routine. You should follow a study plan and make it a daily routine.
0: 자, 이 루틴 짜는 얘기 별거 없습니다. 아침 일찍, 점심 시간에, 밤늦게 이것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I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자, 이 early라는 단어의 위치 보세요. I study English in the morning. I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앞에 들어갑니다. 들어볼게요.
1: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0: 점심 때. I study English during lunch time. 자,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지만 오늘은 이거에 집중하세요. 딱 하나. One expression at a time. During lunch time. 이걸로 fix. 들어볼게요.
1: Study English during lunch time. Study English during lunch time.
0: 밤늦게. Lazy 위치 보세요. Study English at night이 아니라 late at night, 밤늦게. 11시, 12시에 난 영어 공부해. I study English late at night. 들어볼게요.
1: Study English late at night. Study English late at night.
0: 오케이, 영작 갑니다. 아침 일찍 영어 공부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다. 이땐 정말 habit이라는 단어를 써볼까요? routine이라는 말은 써봤으니까 앞에서. I have made it a habit to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I have made it a habit. Made it a habit. 이거 뭐예요? 뭐로 만들었다? 습관으로 만들었다. Routine 들어가도 돼요? 되죠. I have made it a routine. 되죠. 돼요. 근데 습관도 넣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I have made it a habit to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들어볼게요.
1: I have made it a hobby to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I have made it a habit to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0: 자, 지금 여러분 EBS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이라는 방송을 보고 계신 겁니다. 뭐하고 계신 거예요? You are tuning in to an EBS program. You are tuning in, 시청하다, 청취하다 다 됩니다. Tune in, 이거는 보다도 되고 듣다도 돼요. 그렇죠? 특히 방송, 청취와 시청에 쓰는 동사죠. Tune in to an EBS program. 들어볼게요.
1: Tune in to an EBS program. Tune in to an EBS program.
0: Watch 해도 되죠. Tune in, 방송 시청에서 뭐. 자, 라디오는 듣는 거니까 Listen to an EBS radio show. 나 EBS 라디오 방송 들으면서 영어 공부해. 나 EBS TV 프로그램, 우리 EBS English 프로그램 보면서 영어 공부해. 이럴 때 다 쓸 수 있는 말입니다. Listen to an EBS radio show. 들어볼게요.
1: Listen to an EBS radio show. Listen to an EBS radio show.
0: 자, 본방을 이제 보면서 루틴을 잡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시청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시대인데 본방 사수가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본인이 루틴만 하면 되는 거니까 Use the VOD service, Video On Demand. 이건 여러 차례 나왔던 말입니다. 들어볼게요.
1: Use the VOD service. Use the VOD service.
0: 나는 매일 다시 보기 기능을 이용해서 EBS 방송을 시청합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다시 보기로 보고 계신 분 많을 겁니다. 앱으로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때 루틴을 잡았어요. I use the VOD service. To tune in to an EBS program every day. 저는 이제 다시 보기 이용해가지고 매일매일 본다. 그렇죠?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다시 보기 무료로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루틴화해서 하고 계시다면 저는 오늘 이걸 영어 문장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One more time. I use the VOD service to tune in. 항상 잘 보세요. Tune in 끊고 to an EBS program every day. 들어볼게요.
1: I use the VOD service to tune into an EBS program every day. I use the VOD service to tune into an EBS program every day.
0: 가볍게 정리합니다. 매일 하는 학습 습관 같은 걸 잡을 때 이런 표현 써보세요. Make it a daily routine. 너무 좋은 말입니다. 들어볼게요.
1: Make it a daily routine. Make it a daily routine.
0: Routine. 자, 아침 일찍 공부하다.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들어볼게요.
1: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0: 자, EBS 방송 시청하다. Tune in to an EBS program.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1: Tune in to an EBS program. Tune in to an EBS program.
0: 좋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영어 학습 루틴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해보는 주제입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놓치셨으면 아까 나왔었죠?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오픈 단톡방에서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All right, welcome back to the program. On our show,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very similar words.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Ignore versus look down on. Ignore versus look down on. 네, 오늘은요, 저희가 ignore 그리고 look down on 이라는 표현들을 비교를 할 거예요. 왜 우리나라 말로 어떤 누구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약간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하고 싶을 때 여기서 어떤 단어들, 어떤 표현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단어는요, ignore입니다. 이거는 모르는 체하다. 자, 발음은요, ignore, ignore, 이음절입니다. 해볼게요. ignore, very good, ignore. 자, 어감사에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알고 있는 사항을 일부러 모르는 채 할 때 ignor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So, when you are purposely ignoring a matter, then you use the word ignore, okay?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시하다의 가장 일반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okay? 그래서 영어에서 ignore, 무시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자,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She ignored his call. Why are you ignoring me? I can't ignore these problems. Ignore. 모르는 체하다. Ignore.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그녀는 그의 전화를 무시했어. She ignored his call. 그래서 그 사람, 어떤 남자분이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부러 뭔가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gnore. She ignored his call. She ignored his call. 오케이, 두 번째 문장이요. 너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여기에서는요, 상황이 누가 이제 무시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안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체 하는 거죠. Why are you ignoring me? 너왜나 대답 안 하는 거야? 내 질문에 대답을 해. Why are you ignoring me? 일부러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Okay? Why are you ignoring me? Why are you ignoring me? Oka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이 문제들을 무시할 수 없어. 뭐라고 하죠? I can't ignore these problems. 그래서 뭔가 상대방이 그냥 지나가자 지나가자 이러는데 나는 이렇게 모른 채할수 없어. 안 돼. 나는 이 문제들을 무시할 수 없어. 그러면 I can't ignore these problems.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can't ignore these problems. I can't ignore these problems. 네, ignore 잘 이해하셨죠? 다음은 look down on.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look down on. 뭔가 밑으로 보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얕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설명은 조금 이따 하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look이 아니죠? 네, 으 발음에 더 가까워요. look. 그다음에 다운이 아니고 이름절로 down. down. 그 다음에 온이 아니고요. 입술이 동그래지면 안 됩니다. 이건 한국식 발음이에요. 네, 영어는 on, 턱이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on, look down on. 다시 한번요. look down on, look down on.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는요. look down on, 가치가 낮다고 생각해서 경시할 때 look down on을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expression look down on when somebody thinks lowly of a particular value. So somebody thinks the value is low. Okay? So you are underestimating that. Okay? 그 다음에 깔보다, 얕보다. 이런 표현들 쓰고 싶을 때 영어로 look down on 바로 이 표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문장 한번 볼게요. The boss looks down on us. Don't look down on others. She always looks down on me. Look down on, 얕보다. Look down on.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사장이 우리를 야 잡아봐. 뭐라고 하죠? Look down on 사용하시면 됩니다. The boss looks down on us. 그래서 이 boss가 상사가 더 높은 자리고 나는 밑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look down on. The boss looks down on us. 이거는 뭔가 일부러 무시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 그냥 얕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깔보지 마. Don't look down on others. Okay? Don't look down on others. Don't look down on others. Okay, 마지막으로 그녀는 항상 나를 얕잡아봐. 그래서 똑같이 그녀는 뭔가 항상 위에 있고 내가 제일 잘났다 이런 느낌으로 She always looks down on me. 그녀는 항상 나를 얕잡아봐.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She always looks down on me. She always looks down on me. Great work, everyone. 네, 정리해드릴게요. Ignore. 이거는 모르는 체할 때, okay? 특히나 누가 이제 뭐 말할 때 일부러 안 듣는 척 하거나, 그쵸? 그럴 때 주로 ignore 많이 씁니다. 네, 무시하다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얕잡아 볼 때, look down o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She ignored his call. She ignored his call. She ignored his call. The boss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새롭게 준비한 테마가 있죠.
1: That's right. This week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emails.
0: 네, 이메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 예전에는 전자 우편, 이메일 다양하게 불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이메일이라고 하죠.
1: 그래서
0: 네, 오늘은 이번 주 주제가 이메일이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m bad at checking email. Yes, that's me.
0: 저는 이메일 확인하는 걸 잘 못 해요. 그러니까 자주 확인 못 하거나 아니면 신속하게 답장 못 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m bad at checking email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1: Okay. And actually today we have a clip sent to us from Bluence who's from Austria, right?
0: 네. Bluence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할 텐데요.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 볼까요?
1: Bluence 씨, 나와 주세요.
2: Something I really need to improve on is checking my email more often. Something I really need to improve on is checking my email more often. Something I really need to improve on is checking my email more often.
0: 이메일을 더 자주 확인해야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름의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문장 같이 보겠습니다.
1: So, Bluence said, something I really need to improve on is checking my email more often.
0: 네. Something I really need to improve. 여기까지만 보면 improve 뒤에 나오는 것은 어떤 실력이라든지 기술 같은 걸 말합니다. Improve your English, improve your cooking skills.
1: Yeah, 네. anything.
0: 요리 실력, 노래 실력 이런 것들을 뒤에 붙일 수 있는데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improve my email
1: checking
0: skills 좀 이상하잖아요.
1: It's weird,
0: 그래서
1: yeah.
0: improve 다음에 그냥 목적을 쓰지 않고 이 분야에 있어서 좀 더 잘한다는 의미로 그냥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improve on, improve or my skills on 이런 느낌이죠. 뭘 더 잘했으면 좋겠냐면 checking my email more often.

0: response,
1: reply 다 좋아요.
0: Yeah.
1: Answer, 뭐 이메일 다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많이 쓰게 되는데 자주 확인한다고 꼭 이게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고.
0: Oh, really?
1: 네, 아무튼 그건 모두가 갖고 있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0: For sure.
1: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줄 한 줄 공부 시작해 볼까요?
0: Let's start.
2: One of my most annoying habits is that I'm very bad at checking my email. Although I'm incredibly fast at responding to text messages, I don't know why I'm so bad when it comes to emails.
0: One of my most annoying habits is that I'm very bad at checking my email.
1: One of my most
0: annoying habits. Annoying.
1: 여기서 이제 짜증나는 습관 중 하나라고 했는데 annoying 하게 되는 대상은 누군가요? Is it annoying to herself or is it to other people?
0: It could be both, though, because she's annoyed with herself for being so late, 네. and it could be annoying for people trying to contact her.
1: 네, 본인도 지금 포함하고 있어요. 본인도 yeah.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Mm-hmm. 그래서 저의 가장 짜증나는 습관 중 하나는 is that I'm very bad at checking my email. Mm-hmm. 제가 이메일 확인하는 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Mm-hmm. 자, 그리고 더 공부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okay. 확인하고 가면요. check 다음에 아직까지는 check email. Mm-hmm. check my email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Mm-hmm. 또 다른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check emails.
0: Oh, yeah.
1: 복수 형태도 쓸 수 있거든요. Mm-hmm. 다 똑같은 의미를 가리켜요. 그런데 check mm-hmm. email 하면 그냥 이메일이라는 이메일 확인이라는 그 행동 자체를 가리킨다고 mm-hmm. 보면 되겠고요. Mm-hmm. check emails 하면 정말로 이메일을 확인하러 들어갔을 때 하나하나의 yeah. 메일들이 또 여러
0: Each
1: 개가
0: one.
1: 있잖아요.
0: Yeah.
1: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여러 개로 인식한다면 check emails. Mm-hmm. 꼭 계정이 여러 개여서가 아니고요.
0: Yes.
1: 아니면 그냥 이메일이라는 존재 자체를 확인한다면 mm-hmm. check email.
0: email.
1: 근데 본인 거니까 check my email. email. check my emails도
0: yeah.
1: 됩니다. 여러
0: Literally
1: 가지 다 돼요.
0: All of them.
1: 예, 다 됩니다. Mm-hmm. 다음 문장 볼까요?
0: Mm-hmm. Although I'm incredibly fast at responding to text messages.
1: Although, 비록 뭐뭐한데, 하지만, I am
0: incredibly fast, incredibly.
1: 네, incredibly. 중간에 C-R-E-D, cred 이 부분이 이제 믿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mm-hmm. incredibly 하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정말 fast, 빨라요. At responding to text messages, mm. 문자 메시지에 답장하는 건 정말 빠르대요.
0: Yeah.
1: 바로 답을 합니다. Mm. 그런데,
0: I don't know why I'm so bad when it comes to emails.
1: When it comes to emails. Mm-hmm. 문자는 잘하는데 이메일만큼은 왜 이렇게
0: yeah.
1: I don't know why I'm so bad. 이렇게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Mm-hmm. 라고 말을 합니다. 참고로 이메일 지금 여러 번 나왔으니까 전자우편이라고 예전에 불렀던 것처럼 영어에서 원래 이메일은 뭐의 약자죠? What is it short
0: so
1: for?
0: It used to be electronic mail.
1: 맞아요. Electronic mail. Mm-hmm. 전자우편.
0: Yeah, but
1: 똑같죠?
0: Now we just email.
1: 네, 그래서 원래는 E가 대문자로 쓰이고 고유명사여서
0: yeah.
1: 대문자로 쓰이고 hyphen mail이라고 하는 것이 맞았다가 mm-hmm. 이제 워낙 많이 쓰이니까 대문자가 소문자가 됐다가
0: yeah.
1: 요즘은 hyphen도 많이 안 쓰죠.
0: There's no hyphen, it's just E-M-A-I-L.
1: 네, 여전히 써도 됩니다.
0: I'm guilty.
1: Okay.
0: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2: Perhaps because I have a number of different email accounts, all for different purposes, and I haven't set up notifications to come onto my phone or my laptop. Although I know I should, and this would make things a lot easier.
0: Perhaps because I have a number of different email accounts, all for different purposes.
1: 이메일은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Perhaps 어쩌면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Because I have a number of different email accounts. 이메일 계정이 여러 개가 있대요. All for different purposes.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만든 계정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0: She says, And I haven't set up notifications to come onto my phone or my laptop.
1: 네, 이러면 확인하기 힘들죠.
0: Of course.
1: 알림이나 통지.
0: That's notification. Notification.
1: Notification. Notification은 명사고요. Mm-hmm. 이제 notify라고
0: notify.
1: 하면 알려주다. Mm-hmm. 그래서 보통 영어권 웹사이트 가입해서 개인 설정 같은 데 들어보면은 뭐 how should we notify,
0: notify you
1: 하면서 이메일로 받아보기, 문자도 받아보기
0: yeah.
1: 뭐 등등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notify가 아마 notifications라는 메뉴 탭 안에 있을 거예요.
0: That is 100% correct.
1: Okay. 그래서 I haven't set up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Set up, 블루인 쓰시는 set up처럼 발음해 줬고요.
0: Yes, set up or set up, 네. they both work.
1: 네, notifications to come onto my phone mm-hmm. or my laptop. 휴대전화나 노트북 컴퓨터에 이렇게 알림이 뜨도록 설정을 안 해놔서 그럴 수도 있대요.
0: But she says, although I know I should and this would make things a lot easier.
1: 그러니까 설정을 안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although I know 뭐뭐뭐 하면 은 이렇다는 거를 아는데 말이에요.
0: I didn't do it, 네. but although I know I should. 네.
1: 그래서 although I know I should 설정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안 해놨습니다. And this would 여기서 would가 있으니까 가정하고 있어요. Mm-hmm. 만약 설정을 지금 안 했지만
0: she didn't do it.
1: 한다면
0: if she did.
1: 예, make things a lot easier. Mm-hmm. 훨씬 더 쉬워질 거다, 편해질 거라는 걸 mm-hmm. 아는데 말이에요. 놓치는 이메일도 줄어들 것이고 mm-hmm. 기타 등등.
0: So she doesn't have notifications, so she says this.
1: Yeah.
2: But if I receive mail, the only way that I will see it is by actively logging in into each of my email accounts to check them. And this just doesn't happen that often. And it gives me a slight bit of anxiety when I log into my email.
0: But if I receive mail, the only way that I will see it is by actively logging in into each of my email accounts to check them.
1: 네, 그래서 지금 알림이 안 오니까 notification이 없으니까 but if I receive mail mm-hmm. 여기서는 mail이라고 했지만 결국
0: email,
1: 이메일을 가리키고
0: course.
1: 있어요. 그래서 메일을 받으면 the only way that I will see it 그 이메일을 보게 될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mm-hmm. is by actively mm-hmm. 적극적으로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일부러 like yeah. on purpose.
0: On purpose, right? 네. She doesn't get notification so she has to go and check herself. 네.
1: 가만히 있으면 이거 알려주는 게 없으니까 yeah. 일부러 logging in into each of my email accounts. 지금 이메일이 여러 개가 있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Mm-hmm. 각각 다 로그인을 직접 해봐야만 to check them, 그걸 확인하려고 들어가야만 새로운 메일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대요. Mm-hmm.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login, 여러분 보통 login이라고도 하고 sign in이라고도 하는데 mm-hmm. login까지만 해도 되는데 login 어디에 들어간다 뒤에 이제 into my email accounts, into도 uh-huh. 붙어서 in, into,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죠?
0: Of course. 네. But it works as well.
1: 괜찮습니다.
0: And does she do it often? She says, and this just doesn't happen that often.
1: 네, 이렇게 그냥 지금 접속을 직접 해야만 하고 그런데 싫어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just doesn't happen that often.
0: Yeah.
1: 이걸 별로 자주 하게 되지가 않네요.
0: Yeah. But when she does log in, she says, and it gives me a slight bit of anxiety when I log into my email.
1: 그리고 자주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이메일이 많이 쌓여 있을 수 있잖아요.
0: Yeah.
1: 그래서 약간의
0: slight, slight.
1: 네, a slight bit. 사실 a bit of anxiety 해도 되는데 a slight bit of anxiety 하면서 이게 이제 약간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Mm-hmm.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약간의 yeah. anxiety.
0: Slightly anxious.
1: 네, 그래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긴장을 하게 됩니다. When I log in to my email. Mm-hmm.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아까처럼 log in into my email, 여기서처럼 log in to my email, 아니면 log into my email 할 수도 있을 거예요.
0: Yeah.
1: 여기서는 이런 형태로 써줬습니다.
0: The variety.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then I see an inbox that has a number of mails from like 3 weeks ago and I feel incredibly bad because I have to respond to every single one of them starting off with hello, I'm incredibly sorry for the late reply.
0: And then I see an inbox that has a number of mails from like 3 weeks ago. Mm-hmm.
1: 들어갈 때, 로그인할 때도 긴장감이 살짝 느껴지는데 mm-hmm.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죠. And then I see an inbox that has inbox라는 것은 이제 메일이 들어오는 in 하는 박스니까 yeah. 이제 받은 편지함이라고 우리말로는 부르죠. Mm-hmm. inbox 그리고 이제 보낸 편지함 같은 경우는 sent라고 되어 있고요. Mm-hmm. inbox sent 정도만 알아도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Mm-hmm. spam은 그냥 똑같이 spam이고요.
0: Oh, yeah.
1: 아무튼 그래서 받은 편지함이 있는데 has a number of emails 여러 통의 메일이 있습니다. from like 3 weeks ago. Mm-hmm. 3주 전에 들어온 이메일이 많이 받은 편지함 안에 있대요.
0: She says, and I feel incredibly bad because I have to respond to every single one of them.
1: 그러고 나면 I feel incredibly bad. Mm-hmm. feel bad라는 거 여기서는 몸이 안 좋다가 아니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0: Yeah. It's like you're like, oh, I'm so sorry.
1: Yeah.
0: Like in that way.
1: 그렇죠.
0: I feel bad. I'm 네. sorry.
1: 내 잘못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정말 미안한 마음인데 because I have to respond to every single one of them 각각의 이메일에 답장을 해.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one of my most를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은 이게 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들 중 하나입니다. 이 문장은 This is one of my most important projects. 이렇게 됩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This is one of my most important projects. One more time. This is one of my most important projects.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두 번째는 그게 제 가장 심각한 실수들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형으로는요. That was one of my most serious mistakes. 발음 연습 같이 해볼까요?
1: That was one of my most serious mistakes. That was one of my most serious mistakes.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그 다음 패턴은 every single one of 뭐뭐뭐. 그러니까 그냥 every 다음에 그 물결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쓰면 되는데 강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하나를 다 가리킬 때 every single one of 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0: 네, 오늘은 이메일 확인하는 걸 잘 못한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m bad at checking my email because I always forget the password. I'm bad at checking email because I get so much junk in this account that real emails get buried.
0: 다시 한번 보자면요.
1: Chester says,
0: I'm bad at checking my email. 이메일 확인하는 걸 잘 못하는데 because I always forget the password. 항상 암호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로그인 자체가 안 되는군요.
1: Yes, Chester.
0: 그래서 잘 못한다고 하고요.
1: Nisha says,
0: I'm bad at checking email. 이메일 확인을 잘 못하는데 because I get so much junk in this account. 이 계정에서는 so much junk, 정말 많은 쓸데없는 이메일을 yeah. 받기 때문이래요.
1: Junk emails.
0: 네, junk emails, 쓸데없는 거 아니면 불필요한 광고라든지 스팸 메일, 이걸 다 전부 다 junk emails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런 나머지 that real emails get buried. 그러니까 진짜 이메일들, 읽어야 되는 진짜 이메일들이 묻히기 때문에 잘 못한대요.
1: They're buried within the junk. You can't find them.
0: Yeah, so it's a skill that you need to acquire.
1: That's
0: as
1: true.
0: Well.
1: And use your filters to yeah. keep that junk out. All right, grea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we had for today.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That's right.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0: Chapter 3. Sucked into a portal. Shenoy jumped into the hedge portal and was gone. Myra leaped in after him. They swirled and whirled. They flipped and flapped. 네, 아주 간단하죠? 네, 근데 그림을 보면은 상상이 가죠. 자, 이제 이 포털을 들어갔어요. 친구들 아시죠? 포털. Myra leaped in after him. 시노이가 먼저 들어갔는데 she leaped in. To leap. This is our first vocabulary word. 뛰어오르다. 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And then they swirled and whirled. 이거는 뭐 빙빙 돌다. 슈슈슈. 네. They flipped and flapped. 휙 뒤집다. 그리고 뭐 flapped. 퍼덕거리다. 네, 그러니까 좀 정신이 없어요. 막 와 어디로 가라 가는 거예요. Alright, where are they going? Let's find out. Shenoy and Myra landed on a large metal table in the middle of a room. It looked like it belonged on a spaceship. A huge sign said, Recharging Station. At one end of the table, sitting with the frowniest frown Shenoy had ever seen, was Snare, who screamed, Feed me! Snare's cyborg hand snatched into bowls of strange colored clumps and lumps that were scattered across the tabletop. Mmm, proton pellets, he groaned as they were stuffed into his mechanical mouth. Nuclear nuggets. 네, Shenoy and Myra are with Snare. 자, Snare를 마주하고 있죠, 지금. Oh my goodness. 근데 딱 봤을 때 이게 이제 재충전 스테이션 이런 곳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Snare이 되게 아주 표정이 안 좋아요. Snare has the frowniest frown Shenoy had ever seen. 우리 그 단어 중에 frown, to frown, 얼굴을 찌푸리다 이렇게 단어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명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찌푸린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frowniest frown이면은 정말 막 완전히 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거고요. 자, what is he doing? 자 여기 이렇게 그 식탁에 보면은 이렇게 lumps and clumps가 있어요. 이런 덩어리들이 있는데 이거를 막 먹고 있어요. 그래서 clumps and lumps that were scattered across the tabletop. So this is our other vocabulary word. To scatter는 흩뿌리다. Right? 그래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proton pellets, nuclear nuggets, 양성자 알갱이, 뭐 nuclear nuggets는 핵 nuggets, chicken nugget이 아니고요,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음식 같은 거예요, Snare한테는. 네. All right, let's stop and think. Shenoy and Myra landed on a huge sign or a large table. 네, 어디에 도착했죠? 자, on a large table. 큰 이게 식탁 위에 도착을 했죠? All right. Let's see what's happening with why are they here? All right, let's see. Snare's recharging, explained the bunny bot. He's always grumpy when he's on low power mode. That's why he needed you. Shenoy frowned. Me? Why?
1: I need quark fusion, Snare spat.
0: Shenoy was confused.
2: But we don't have any of that.
1: Oh, I know, grinned Snare.
0: 아, 다 이유가 있었네요. Snare이 왜 Shenoy를 여기를 데리고 왔는지. 네. He has something that Snare wants. Let's see what it is. 자, 우리 로봇 이렇게 토끼가 그러는데 왜 이렇게 Snare이 기분이 안 좋냐면은 He's on low power mode. 그는 저전력 모드에 있어요.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휴대폰 있잖아요. 왜 휴대폰 배터리가 이제 갈수록 이제 없어지면은 이 전화가 이제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snare도 이 그 power, 이

충전이 안 돼 있으면은 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거를 재충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슈노이는 이제 여기서도 frown인데 여기는 동사로 써있죠. He frowned. 왜 저요? So I need quark fusion.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친구들 좀 어려운 건데 quark fusion은 사실 진짜 있어요. 이 quark fusion이 이 핵 융합보단 8배 더 많은 에너지가 있어서 이 그 snare는 이게 더 필요한 거예요. 빨리 충전을 해야 되니까. Alright, 자, 여기에서 stop and think. What is snare like on low power mode? 자, snare이 이 그 저전력 모드에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He's always grumpy. 자, 이 rabbit robot가 grumpy, 짜증나 있다고 하네요. Okay, 자, let us continue and read the last page for today. Snare opened his hand and activated a magnetic pool. Shinoy's phone flew out of his hand and into Snare's. Snare smiled as he pressed the app button. Call to action, Chaos Crew! Okay. 자, 이번에는 Shinoy가 호출을 하는 게 아니라 Snare이 일부러 호출을 하는 건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네, 그래서 이제 Snare이 이렇게 뺐죠. Like he took his phone. What is he gonna do? I don't know. Actually, I know. 이제 다음에 우리 알 거예요. 왜 Snare이 이 Chaos Crew를 호출을 하는지 다음에 알게 될 거예요. All right. So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주 시작입니다.
1: 아, 열심히 또 네. 일주일 공부했고 주말 쉬었으니까 또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0: 달려봐야죠.
1: 네.
0: 오케이. 자, 오늘 월요일은요. 우리 가정 영어를 해볼 건데요. 엄마와 에어컨 전쟁 파트 2 되겠습니다.
1: 아,
0: 우리 지난 에피소드 기억나세요?
1: 기억납니다.
0: 아, 날씨가 너무 덥다.
1: 맞아요. 아들이 고충이 많았어요.
0: 맞아요. 네. 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에어컨 틀 생각이 없으십니다.
1: 팬을 돌리라고 했죠.
0: 아, 그렇습니다.
1: 팬.
0: 자, 그래서 어떻게 내용이 이어질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럼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그러니까 도서관은
1: 아,
0: 시원하잖아요.
1: 그쵸.
0: 집에서는 안 된다.
1: 도서관이랑 은행.
0: 은행.
1: 은행 많이들 가시죠?
0: 한번
1: 네.
0: 쭉 도는 코스죠.
1: 그쵸,
0: All
1: 그쵸.
0: right.
1: 투어예요.
0: 미국도 똑같아요.
1: 아,
0: 네.
1: 그래요?
0: 두 번째 미션은요.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내가 이게 해결책을 줬는데 너 계속 이럴 거야? 이거를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1: 이 엄마 그래도 성격
0: 이
1: 괜찮으시네요.
0: 정도면 참은
1: 예,
0: 건가요?
1: 그럼 많이 누르셨어요.
0: 오케이,
1: 예.
0: 오케이.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0: 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 그럼 도서관에 가는 게 어떠니?
0: 응?
1: 응?
0: What are you saying, mom?
1: 그러니까 그 라이브러리.
0: Library?
1: 라이브러리. Go to library. 라이브러리 에어컨 후!
0: Oh,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1: 미텀?
0: Midterm
1: 아,
0: exams.
1: 이그잼, 이그잼. 그럼 뭐, 너 이렇게 계속 불평만 할 거야?
0: What?
1: 계속 불평만 하냐고, 불평.
0: What are you talking about?
1: I hate this weather. Say like that. You everything.
0: I'll
1: No.
0: complain.
1: 그래.
0: Oh, fine. O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It feels like a sauna.
1: Soná?
0: Oh, so hot.
1: Soná가 누구야?
0: 어.
2: 아니, 은행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혹시 은행 영어를 몰라서 못한 거 아니에요?
1: 뱅크
2: 오,
1: 압니다.
2: 오케이, 오케이.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 그쵸?
2: 지금 대화 자체가 안 통했잖아요.
1: 예.
2: 자,
1: 논지를 너무 휘었네요.
2: 이거 안
1: 예.
2: 되겠습니다. 제가 잘 들리고 잘 나오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 네.
2: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4: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3: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4: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도저히 집에서는
1: 네.
2: AC를 가동할 의향이 없다.
1: 그쵸.
2: 그렇기 때문에 그럼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간 김에 공부도 좀 하고.
1: 그쵸. 도서관을 가면 그 분위기에
2: 네,
1: 또 예,
2: 안할수 없어요.
1: 휩쓸려서 예. How about going to the then? 도서관이 빠졌네요. 제일 중요한.
2: 네.
1: 도서관에 가보는 건 how about 어떻니?니까 여기에 그러면 저는 library
2: 두근두근.
1: 이겁니다.
2: Library. Is that your
1: Yes.
2: answer? Okay. 자, 여러분, 쓰신 거랑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정답. Perfect. Very
1: You.
2: nice. 자,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 근데, 뭐, 한국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2: 왜냐면, 완전 다다다다닥 나눠서 공부만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뭐, 책 읽는 사람도 있고, 기타 등등.
1: 맞아요.
2: 근데,
1: 노트북 하는 분들도 계시고.
2: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죠. 조용히 해야 되는 거, 또 하나, 에어컨이 잘 나온다는 거.
1: 마우쌤 그거 알아요? 뭐 먹으면 안 돼요. 마우쌤 또뭐
2: 안 돼요?
1: 먹을까 봐.
2: 저는 좀 이렇게 녹여 먹잖아요. 피자도 녹여 먹거든요. 괜찮습니다, 저는.
1: 쉽지
2: 아,
1: 않아요?
2: 냄새가 문제군요.
1: 예,
2: 오케이.
1: 맞습니다.
2: 자, library가 있는데, 얘는 사실 rary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발음을
1: 예.
2: rary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rary에 가깝게 하는 편이기는 해요. 오케이?
1: 네.
2: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되지만, 한번 rary로 가볼까요?
1: 좋습니다.
2: 오케이. 자, 따라오세요. library. library.
1: Library.
2: Oh,
1: Library.
2: 좋아요. 자, how about? 많이 들어봤죠?
1: 맞아요.
2: How about? Okay. 자, how about 뒤에 명사를 그냥 써도 되기는 해요. 그럼
1: 네.
2: 이건 어때? 저건 어때? How about this? How about that one? 이러면서. 하지만 오늘은 ing.
1: 예.
2: Right. 그래서 이런 행동하는 거는 좀 어떠니? 이렇게 제안하는 듯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2: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상대방한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게 어떠니까 될 수도 있고요. 이건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so, how about ing? 여러분들의 미션은 얘만 바꿔주는 겁니다.
1: 네.
2: Easy, right?
1: Yep.
2: 여러분, 가볼게요. 해변에 가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덩어리 표현으로. 가다 해변에.
1: Go to the beach.
2: There you go. 자,
1: Oh.
2: 그러면, 야, 해변 가는 게 어때? 해변
1: Oh.
2: 가는 게 어때?
1: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2: 그렇죠. ing 걸어서,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Perfect. 자, 영화를 보는 건 뭐예요? 영화를 보다.
1: Watch the movie.
2: Watch a movie, right?
1: 네.
2: Okay. 그러면, 영화 보는 거 어때?
1: How about watching a movie?
2: 그렇죠. How about watching a movie?
1: Yeah.
2: 너무 심플하죠, 그렇죠?
1: 네.
2: 그래서 이거는 주어를 누구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So how
1: 오.
2: about doing something? How about doing something, right? So 여기도 지금 ing, and then
1: Watching.
2: there you go.
1: Yes.
2: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1: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2: How about watching a movie?
1: How about watching a movie?

0: 그런데 여기서는 library 가는 건 어떠니 그러면? 자, 가볼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1: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0: 네. 그리고 예전부터 왕초보 영어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알려드렸던 예전에 Why don't you? 이런 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걸로 바꿔도 돼요.
1: 뭐,
0: 원하시면 뭐
1: 네.
0: Why don't you go to the library then?
1: Yes.
0: 이런 식으로. 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1: 예.
0: 중간고사는 벌써
1: 아,
0: 끝났다고요.
1: 공부하러 가라는 줄
0: 왜,
1: 알고.
0: 공부도 아니고 왜 거기까지
1: 그쵸, 뭐,
0: 굳이.
1: 겸사겸사 이제 엄마 마음을,
0: 네.
1: 예, 다 짓밟아 놓네요. But the are already over.
0: 네.
1: 벌써 끝났어요.
0: 뭐가 끝난 거예요, 지금?
1: 중간고사인데요.
0: That's right.
1: 중간고사니까 그게 이제 시험이
0: 오,
1: 이기제미네이션이잖아요. 예.
0: 맞아요, 맞아요.
1: 그 중간이 이제 우리가 처음, 중간, 끝이 있는데, start, 중간이 middle이에요. middle, end. So, middle, exam.
0: 굉장히
1: 예,
0: 과학적이네요.
1: 그럼요. middle. middle, exam. examination을 또 exam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예.
0: 지금 전란체가 시작이 되면 뭔가 불길하게 끝이 납니다.
1: 누가 잡아줘야 돼요.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그냥
0: 계속 가네요?
1: 경주마입니다. 예, 그냥
0: 알겠습니다.
1: 가는 거예요.
0: 이리 와! 네. But the 중간고사
1: 네.
0: are already over. 자, 아이디어는 괜찮아요. 왜냐면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1: 네.
0: 시험은 exam이라고 하는 거.
1: 네.
0: 근데 약간 수정해 주면 됩니다.
1: 아, 그래요?
0: 괜찮아요. 나쁘진
1: 오,
0: 않은데.
1: 예.
0: 영어에서는 midterm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1: Term이 뭔가 기간?
0: 맞아요.
1: 오!
0: 나이스. 중간
1: 오!
0: 기간에 보는
1: 중간
0: 시험인
1: 기간.
0: 겁니다. Right? So, midterm, 그다음에 exam. 근데 여러 개니까 exams.
1: Exams.
0: 왜냐면 뒤에 보면
1: Or.
0: is가 아니죠.
1: 아,
0: 그런 거 보니까 아,
1: 네네네.
0: 복수구나. So, 중간 시험, 중간고사 시험을 midterm exam 하나만 얘기를 한다면
1: 네.
0: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참고로 기말고사 시험은 무슨 exam이라고 할까요? 이거
1: 엔드.
0: 오히려 많이 들어봤어. 오.
1: 끝이니까요. 예. 엔딩, 엔딩. 엔딩. 네버 엔딩 스토리 할때 엔딩이에요. 예.
0: 네.
1: 엔딩 이그잼.
0: 역시 멈추지 않아요. 계속 가요. 자, 파이널
1: 아, 파이널.
0: 엑잼. 파이널. 완전
1: 아,
0: 최종인
1: 네네네.
0: 겁니다. 네,
1: 그러네요.
0: 그래서 파이널 엑잼. 이두 개는 기본으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1: 예.
0: 특히나 이제 학생분들은 꼭 알아야겠죠? 자, 보세요. 지금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어떤 단어를 썼죠, 여기?
1: already.
0: 아?
1: over.
0: Over.
1: yes.
0: 그렇죠? Over이라고 하는 게 끝난이란 뜻인데요. 특히나 over 하면 정말 완전히 끝난, 다신
1: 네.
0: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관계는 끝이야. 이럴 때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자,
1: 예.
0: 관계가 영어로 뭘까요? 관계.
1: 관계? relationship.
0: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관계는 끝이야.
1: Our relationship is over.
0: 그렇죠. Our relationship is over, right? How about this? 여름이 끝났어. 자, 그 여름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이번 여름을 얘기하나 봐요.
1: 네. The summer is over.
0: The summer is over, right? 그렇습니다.
1: 네.
0: 돌아오지 않는 걸 강조, 강조, 강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니, 중간고사 완전히 끝났다. 이건 강조하면서 내가 공부를 다시 할 필요가 없는데 Why do I have to go to the library? 왜 가야
1: 그치.
0: 돼요? 라고
1: 그쵸.
0: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느낌 맞죠?
1: 네.
0: Over는 you. 자, 여러분들 over 할 때도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1: 네.
0: V가 있죠? 그래서 오바, 절대 안 돼요. 아랫입술 위에 윗니 살짝 올리고 바람 뿜을게요.
1: 예?
0: Over. 한번 더요. Over.
1: Over.
0: 우.
1: Over.
0: Nice.
1: 이게 진짜 우리는, 아우,
0: 네.
1: 야, 너 오바하지마.
0: 맞아요.
1: 이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already over. 이렇게 끝날 수
0: 오히려
1: 있어요.
0: 그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아예
1: 익숙하거든요.
0: 그냥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1: 네.
0: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1: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0: There
1: over.
0: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0: 오케이. 자, 다음 미션 문장을 보겠습니다.
1: 네.
0: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살짝 얘가 반칙!
1: 아,
0: 뭔 말인지 아시죠?
1: 그쵸.
0: 너 계속 불평만

0: 할 거야.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좀.
1: Are you just going to keep? 계속 그렇게 할 거야? 계속,
0: 그렇게요.
1: 아니, 계속 그거 막 그럴 거야? 그거죠. Just니까.
0: 네. 킵이 뭔데요?
1: Keep이 계속해서 뭐뭐 하는 거.
0: 오케이, 오케이. 올라.
1: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해 주는 거.
0: 맞아요. 유지하는 거죠.
1: 유지하다. 불평을 계속 유지해 주고 있네요. 아들이. So to keep 불평.
0: 네. 아,
1: 우리가
0: 이거 스펠링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1: 그쵸?
0: 틀려도 됩니다.
1: complain.
0: 오?
1: complaint.
0: 오?
1: complaint.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yes.
0: 그 컴플레인트를 킵할 거냐?
1: 예.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죠.
0: 오케이.
1: 예.
0: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1: 네.
0: 오케이. 자,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t? 정답? Complaining.
1: 컴플레이닝.
0: 오케이, hold on. 이거는 패턴을 모르면 왜 ing가
1: 아,
0: 나왔는지.
1: keep ing군요.
0: 그냥, 그렇죠. 명사가 왜안 나오고 ing 나왔는지 이런 거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깨달았죠?
1: 예.
0: Alright, so keep
1: 엄청 외웠었는데.
0: ing.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일단은 불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complain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동사예요. 컴플레인하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죠? 왜 컴플레인 걸어? 컴플레인 걸었어.
1: 예.
0: 걔를 마치 명사처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컴플레인은 동사고요.
1: 예.
0: 불평이라는 명사는 방금
1: 제가 썼던 게 맞군요.
0: Yes, please write it again. 아하.
1: 컴플레인트.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뭐 우리말이랑 섞어서 굳이 쓴다면은
1: 예.
0: 아, 컴플레인트 걸어. 그게 맞는 거겠죠. 차라리. 그쵸? 불평이란 명사를 걸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1: 예.
0: 안 그러고 그냥 컴플레인을 걸어. 이렇게 되면 사실은 불평하다를 불평해.
1: 아하.
0: 불평하다를 걸어. 이상하죠.
1: 예.
0: Right? So, T가 꼭 들어가야 불평이란 명사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complain 동사로 썼죠. 근데 왜 ing 이렇게 넣었을까? 바로 슬기 씨가 기억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1: 아.
0: 아마 제대로 오히려 처음부터 제대로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1: 네.
0: keep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반복엔 반복엔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패턴이 keep 뒤에 ing를 거셔야 돼요. right?
1: 네.
0: 그러면 그 ing 행동이 뭐가 됐든 간에 그걸 반복, 반복, 반복. 여기서는 complain 하는 행동을 반복, 반복, 반복이 되겠죠.
1: 그러면 keep 뒤에 명사가 와도 얘는 ing를 꼭 붙여야 되기 때문에 틀린 어순인 건가요?
0: 그죠. 명사에는 ing를 붙일 수가 없죠.
1: 아,
0: 그렇죠.
1: 그렇군요.
0: 뭐 예를 들어, car가 있는데, caring? 이상하죠. 그렇죠.
1: 그쵸.
0: 자, 한번 해볼게요. 계속 얘기해. 뭔가 관심 있는 얘기인데, 계속 얘기해. 얘기하다가 뭐예요? 얘기하다.
1: Say, speak, talk.
0: That's right. 자, speak도 나쁘진 않은데, 자, 한번 해볼게요. 계속 얘기해.
1: Keep talking.
0: 영화 보잖아요.
1: 예.
0: 뭔가, 아, 나 그런 거 관심 없다니까 했는데, 뭔가 솔깃한 얘기 한 단어로 탁 얘기한 거예요.
1: Keep talking.
0: Keep talking. 얘기 좀 해봐. 관심 있어.
1: 뭐 라면 끓이자고? Keep
0: Keep
1: talking.
0: talking. 아니면 무슨 뭐, part-time job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뭔가 보수 얘기를 했는데 엄청난 거예요.
1: 야.
0: Okay. Keep
1: Keep
0: talking.
1: talking.
0: 자, how about this? Keep의 과거형 보죠, 여러분들.
1: Kept.
0: Kept, right? 그는 계속 소리 질렀어. 그는 계속 으악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 질러 할때 뭐예요?
1: Loud.
0: 오늘 단어가 좀안 되네요.
1: Yell.
0: Scream. Yell은
1: Scream.
0: 그거는 이제 막 뭔가 단어 같은 걸 말하면서 잔소리하듯 하는 거고요. 그거
1: 아.
0: 말고 으악 그냥 소리를 지른 거예요. So scream을 가볼게요.
1: 네.
0: 그는 계속 소리를 질렀다.
1: He kept screaming.
0: 그죠? He kept screaming. 아이가 막 뭐라고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던가, 아니면 연예인이 나왔던가.
1: 네.
0: Right. 자, 이렇게 해서 keep ing 둘다 걸었고요. 시제는 keep에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1: 네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Keep talking.
1: Keep talking.
0: He kept screaming.
1: He kept screaming.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좀 비슷한 거, 계속의 느낌을 주는 거
1: 그쵸, 그쵸.
0: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1: 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어 일기를 한창 쓸때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뭐뭐 하다 할 때, 이 keep ing를 몰랐던 시절에 continue 되게 많이 썼었던 기억이
0: 그렇죠, 그렇죠.
1: 나요.
0: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어민들도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런 거는 있어요.
1: 그쵸.
0: 근데 continue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뉘앙스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재개한다는 느낌. 네, 그래서 and so he

0: continued talking. 그러면은
1: 예.
0: 잠깐 말을 멈췄다가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갔다. 이어가다의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오케이?
1: Yeah.
0: 얘는 반복의 느낌. 같이 한번 가볼게요. 너 계속 그렇게 반복할 거야? 이게 어울리겠죠, 그렇죠?
1: Mm-hmm. 네.
0: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1: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0: There you go.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And this
1: 네.
0: is very important, you guys. 아, 알겠어요. 집안이 사우나 같네.
1: 어우, 우리
0: 이렇게
1: 딸
0: 마무리.
1: 같아요, 마치. 으, 맨날 이렇게
0: 그렇습니다.
1: 또. 예.
0: 아이들이 더위를 좀못 참는 스타일이에요.
1: 맞아요. 더위도 못 참고, 그러니까 더위를 참더라도 온몸이 다 젖어.
0: 아,
1: 요.
0: 막 땀이
1: 땀에.
0: 막.
1: 예. 애들은 특히나 활동량이 많으니까. 예, 맞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Fine. It feels like in here. 사우나 같다, 여기가. 이건가 봐요. 그러면은 사우나처럼 느끼는 거니까
0: 사우나
1: 여기가
0: 써봤나요?
1: 사우나
0: 스펠링을?
1: 안 써봤는데
0: 오케이.
1: 사우나가 왠지 그냥 사우나는 아닐 것 같지 않아요? 사우나 약간 이런 느낌?
0: 여러분 같이 써주세요.
1: 예, 사우나 더운 느낌이잖아요.
0: 혜진 씨, 저
1: 사우나
0: 사우나 좀 갔다 올게요. 벌써 이상하잖아요. 사우나 좀 갔다 올게요. 느낌 있어요?
1: 아니 근데 우리 이거 약간 시옷 발음할 때 있잖아요. Sauna.
0: Really?
1: Yeah.
0: Okay.
1: Sauna. Sauna.
0: 약간 헛짧은 소리 아닌가요?
1: 아닌가?
0: 한번
1: 아,
0: 말해
1: 잘못됐나요?
0: 보겠습니다.
1: 예.
0: Fine.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1: 어? 아.
0: 얘는 그냥 생으로 사우나
1: 사우나네요.
0: 쓰시면
1: 너무
0: 되겠습니다.
1: 생각을 또 많이 하면 이렇게 돼요.
0: Right. I
1: 예.
0: mean, 이 사우나라고 하는 거 아마 처음 써보셨을 것 같은데, S-A-U-N-A예요. 근데 이거를 진짜 사우나. 이렇게 아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 추천하는 것이 AU 혹은 AW라는 스펠링이 보이잖아요.
1: 예.
0: 그러면 아우보다는 이런 느낌.
1: Sauna.
0: sauna.
1: sauna.
0: 느낌
1: 오,
0: 그렇죠? 괜찮죠?
1: 예.
0: 그래서 sounds like 예를 들어서 법할 때도 AW죠.
1: 예.
0: law 이렇게 가듯이
1: law.
0: 라우 안 하잖아요.
1: 그럼
0: 그죠?
1: 어쨌든 이 사우나가 영어 맞네요.
0: sauna 미국에서 쓰는 그냥 영어예요. 오케이? 뭐
1: 오.
0: 다른 나라에서 당연히 이렇게 originate 됐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영어 발음이 실제로 있습니다.
1: 약간
0: 그래서
1: 저는 이게 한자인 줄 알았거든요. 사막 사자에 비우자에 뭔가 약간 비 오듯 땀이 흐르는 곳
0: 오!
1: 이래가지고.
0: 그렇게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1: 아니 저는 진짜
0: Makes sense.
1: 왜냐면 세 글자인데 전혀 영어 느낌이 안
0: 아,
1: 났어요. 근데 이게
0: 그렇군요.
1: 영어군요.
0: 아, 맞아요.
1: 사우나.
0: 자, so, sauna 같은 기분이야, 이 안에서는. 자, 보세요. 아, 뭔가 기분이 들어 라고 할 때,
1: 네.
0: 사실 내가 기분이 들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기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I feel like 이라고 쓸 때가 많이 있어요. I
1: 네.
0: feel like. 하지만 여기서는
1: 집안이
0: it을 썼죠.
1: 예.
0: it을 쓸 때는 그냥 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내 기분이 그래를 강조를 더 굳이 한다. I feel like 뭐 내가 뭐 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그냥 기분이 든다. 조금 더덜 개인적이라고 할까요?
1: 그러네요. 이거는 누가 느껴도 비슷할 거야. 약간 이런 게 담겨
0: 그렇죠.
1: 있군요.
0: Exactly. Alright. So it feels like 이거 같은 기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It feels like 명사. 명사 같은 기분이 들다. So 이 안은 sauna 같은 기분이 들어.
1: 네.
0: 자, here도 here만 쓰면 여기란 뜻이고요. in here 그러면 이 안쪽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1: 그쵸.
0: Okay? So 여기서는 지금 집안을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내가 서 있는 것보다는,
1: 네.
0: 여기보다는. Okay. 자, 한번 해볼게요. 혹시 동굴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C로 시작하는데요.
1: 오, cave.
0: Ooh, nice. Cave. 그게 동굴이에요. 와, 있잖아. 이 안은 뭔가 동굴 같은 기분이 들어. 제가
1: 오.
0: 뉴저지 살때
1: 예.
0: 거기에 약간 커피숍이 있었는데
1: 오.
0: 동굴 컨셉이었어요.
1: 되게 시원하겠다.
0: 엄청 시원하고
1: 예.
0: 굉장히 나눠져 있어가지고 우리만의 공간 같고
1: 오.
0: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1: 약간 프라이빗하네요.
0: That's right. 그래서 와, 이 안은 뭔가 동굴 같은 기분이 드네.
1: It feels like a cave in here.
0: 그렇죠. It
1: Yeah.
0: feels like a cave in here. 와우. 이렇게 쓴다든가.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겨울이 영어로 뭐죠?
1: Winter.
0: Winter, right? So, 겨울 같은 기분이 들어.
1: Oh, it feels like winter.
0: That's it. It feels like winter. 오늘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얘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1: 네.
0: 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Alright, 읽어보도록 할게요. It feels like a cave in here.
1: It feels like

0: a cave in here.
1: It feels like winter.
0: It feels like winter.
1: There you go.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응용하자면 이렇게 반대로도 쓸 수 있어요.
0: Oh.
1: 대신에 feel 일반 동사니까 isn't가 아니라 doesn't로 써야겠죠.
0: 예.
1: It doesn't feel like a sauna in here. 이러면 이 안은 사우나 같진 않아.
0: 오.
1: 그런 느낌은 아닌데.
0: 사우나에서 쓸 수도 있겠네요.
1: Oh, that's 오, right. 오히려 사우나인데 여기는 뭐 사우나 같지가 않고 뭐
0: 별로 안...
1: 시원하니?
0: 오,
1: 이럴 수도 있는
0: 식으로.
1: 거죠. 중요한 거는 feel이기 때문에 부정할 땐 doesn't가 되겠습니다.
0: 네.
1: Alright. 자, 그리고요. 이 부분 잠깐 보세요. Fine이죠.
0: 예.
1: 이거는 많은 분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I'm fine. 난 좋아. 이렇게만 어. 생각하시는데요.
0: 그쵸.
1: 불만, 특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느낌이죠. 이때도 엄청 써요.
0: 아~
1: 대신에 억양 같은 게 이런 느낌이죠. Oh, fine. 이게 아니라 oh, fine. 느낌 오나요?
0: 네네네.
1: Oh, fine. 원어민들이 영화 같은 데서 하는 거 많이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연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UGH. 얘는 나름대로 스펠링 좀 정해져 있는 케이스예요.
0: 네.
1: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죠? 뭔가 불만이나 짜증을 나타낼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0: 네.
1: 우리가 흔히 어휴, gosh도 있지만요.
0: 예.
1: 얘도 가능하고 얘는 읽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right?
0: 아,
1: okay.
0: Uh-huh.
1: 근데 본인이 내고 싶은 좀 짜증의 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0: 네네.
1: 스펠링이 좀 이렇다는 거예요.
0: Alright?
1: 읽어보겠습니다. Fine.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Fine.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1: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1: Mission 정리할게요.
0: 네.
1: 그럼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0: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1: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0: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1: 네,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1: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2: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1: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2: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1: Ne, 입으로 하는 이병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How about doing something?
0: 아하.
1: 가볼게요. 도서관에 가는 건 어떠니?
0: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1: You got it.
0: Mm-hmm.
1: 뭐, 대는 그냥 추임새로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해변에 가는 건 어때?
0: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1: There you go.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0: Mm-hmm.
1: 영화를 보는 건 어때?
0: How about watching a movie?
1: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How about watching a movie? Keep doing something.
0: Yes.
1: 갑니다. 계속 얘기해.
0: Keep talking.
1: Alright. 그는 계속 소리 질렀어.
0: He kept screaming.
1: 오, 진짜 좋아요. 너 계속 불평만 할 거야? Are you just, 이렇게.
0: Are you just to keep,
1: Are you just 할 거야? 하니까 going to를 넣어야겠죠?
0: Are you going to keep complaining?
1: 그렇죠.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0: 예, 뭐 하나씩 꼭 빠뜨리네요.
1: 근데 just 없어도 문법 전혀 상관없습니다. 읽어볼게요. Keep talking.

0: He kept screaming.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Can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2: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1: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2: Fine. Ug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then?
5: Oh, but the midterm exams are already over.
4: Are you just going to keep complaining?
5: Fine. Oh, it feels like a sauna in here.
0: 아, 월요일부터 대박입니다. 너무
3: 진짜
0: 잘하셨어요.
3: 수고 많으셨습니다.
0: Nice. 자, 그럼 지난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너 그 부품 주문했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id you order the part? 입니다.
0: There you go. 과거 질문. So, did you? Do you가 아닙니다. Did you? 그 다음에 order the part.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3: 네.
0: How about doing something.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헬스장에 가는 건 어때?
3: 네.
0: 헬스장에 가는 건 어때?
3: 오호.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또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3: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1: 와우.
0: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네.
0: 네. 자, 오늘은요. 가정 영어 해볼 건데요. 제목이 할머니와 손녀의 장갑 이야기.
1: 오.
0: 아, 저 이거 쓰면서 감성이 돋아가지고.
1: 벌써 따끈따끈해지는데요?
0: 그렇죠. 아, 막 저도 이제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막 떠오르면서.
1: 네.
0: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는 철이 없으니까 뭘 할머니한테 잘해드려야겠다.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1: 개념이 없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저는 이제 제 딸을 놓고
0: right.
1: 저희 엄마와 저희 딸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자, 살펴보면 아, 저렇게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는 얼마나 이 감성적으로 충만한 아이로
0: 그럼요.
1: 자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0: 아, 완전히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1: 맞아요.
0: 사랑이잖아요.
1: 네네.
0: 자, 그래서 요 내용 준비를 해봤고요.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오늘의 미션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요. 우시면 안 돼요. 오케이?
1: 네.
0: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아, 아이가 얘기한 거예요. 네. 그게 결국 또 사랑이거든요. 네네.
1: 그죠?
0: 자, 두 번째 미션.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래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게 두 번째 문장 되겠습니다.
1: 지금 저희 첫째가 딱 요런 말을 막 하기
0: 너무
1: 시작했거든요.
0: 귀여울 것 같아요.
1: 할머니는 너무 예뻐요.
0: 아.
1: 할머니 오래오래 107살까지 사세요. 뭐 이런
0: 맞아.
1: 얘기예요.
0: 이게 숫자를 또 정확하게
1: 네.
0: 했습니다.
1: 타겟을 하더라고요.
0: 오케이.
1: 네.
0: 자, 이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볼 거고요.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2: What are you saying, little girl?
1: Oh, yeah. Grandma?
2: Yeah?

0: Why your hand is wrinkle? Wrinkle, wrinkle.
1: Oh,
0: Yes.
1: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0: Ah, pumpkin?
1: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0: pumpkin, 호박?
1: Pumpkin.
0: pumpkin?
1: 예.
0: 아,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게요. 제가 my job. I will very very hard work. And then I'll 저기 buy so pretty gloves for
1: Oh,
0: you.
1: for me,
0: Play. 네.
1: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I'm sure I
0: Pretty.
1: need some gloves.
0: Yes.
1: Oh, wrinkly.
0: But you are so pretty.
1: Oh,
0: Yay!
1: thank
0: Yay,
1: you.
0: beautiful grandma.
2: 네,
0: 아이고.
2: 영어를 이제 또 배울 때는요,
0: 예.
2: 뭔가 감동 스토리로 배우면 또 흡수가 금방 됩니다.
0: 그렇죠.
2: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들을 테니까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네.
2: 미션부터 한번 가볼 거예요. 할머니 손을 딱 보면서,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0: 오,
2: 겁니다.
0: 그쵸. 갑자기 할머니 손이 이렇게 뭔가
2: 맞아요.
0: 내 손과 다르게 느껴질 때
2: That's right.
0: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요, 우리
2: 맞아요.
0: 아이들은. Grandma, why are your hands,
2: 네.
0: 왜
2: 왜?
0: 당신의 손이
2: 손이.
0: 주름지냐?
2: 그렇죠.
0: 주름이 져 있다.
2: 네.
0: 사실 주름은 영어로
2: 뭘까요?
0: wrinkle.
2: 오, you know.
0: 예, because wrinkle 크림을 쓰고 있어요.
2: because
0: 예,
2: 링클 쓰고 계시고.
0: 저도 주름이
2: 맞아요.
0: 많거든요.
2: 근데 이제
0: 예.
2: 한국에서도 링클 케어, 뭐,
0: 맞아요.
2: 링클 뭐뭐, 이렇게 해서 좀
0: 네.
2: 익숙하긴 한것 같아요.
0: wrinkle. So, 그러면은
2: 어떻게 할까요, 스펠링을?
0: 주름이 있어요니까 그냥 wrinkle로만 쓸게요.
2: 일단은 아는 단어를 써볼게요.
0: wrinkle.
2: 네.
0: 주름이 거의 100개가 넘으니까 wrinkles.
2: 오케이.
0: 예.
2: 자, 품사를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오케이. 그리고 아예 주름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0: 에.
2: 오늘부터는 알아야 됩니다. 자, R로 시작을 해서 R-I-N-K-L-E-S, is that
0: Close.
2: right?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es? 정답은 wrinkly.
0: Wrinkly. 아.
2: 되겠습니다. 자, hold on. 보세요.
0: W가 있어요?
2: 손이 왜 주름들이에요? 라고 한 거예요. 방금 한 거는 명사기 때문에.
0: 할머니 보내버리네요.
2: 그렇죠.
0: 너무
2: 왜
0: 속상해.
2: 주름들이에요? 이러면
0: 미안해,
2: 기분이
0: 할머니.
2: 손 자체가 주름이라고? 그게
0: 어떡해.
2: 아니죠. 주름이 진. 아닙니다. 그래서 형용사라는 게 여기
0: 그렇지.
2: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은
0: 네.
2: 그것보다 방금 슬기 씨가 말한 게더 중요해요. 명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잘하셨어요. 근데 스펠링이 하나만 미싱이었죠.
0: 예.
2: 바로 W가 있어야 됩니다.
0: 그러네요.
2: Right. So, wrinkle이라고 하는 건 주름, 그리고 얘는 셀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wrinkles.
0: 오.
2: Right? 근데 보통 one wrinkle 이렇게 얘기할 일은 없죠.
0: 무조건 wrinkles
2: right?
0: 복수로
2: I have so
0: 쓰겠네요.
2: many wrinkles.
0: 예.
2: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So, wrinkle, 주름. 그런데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바로 wrinkle입니다.
0: Wrinkly.
2: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대부분 명사만 알고 있어요. 알아도. 네.
0: 맞아요.
2: 그래서 형용사를 wrinkly, 주름진, 주름이 많은. So 여기서 비동사랑 형용사 같이 쓰죠.
0: 네.
2: 상태를 얘기하기 위해서. 왜 당신의 손들은, right? 손들은 wrinkly한 상태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0: 네.
2: 자, 주름 나온 김에 혹시 눈가 주름이 영어로 뭔줄 아세요?
0: 눈가 주름이면은 wrinkle eye.
2: wrinkle eye.
0: Yeah.
2: 아, 주름 눈. 주름 눈.
0: wrinkly eye겠네요. Eyes.
2: wrinkly eyes?
0: Yeah.
2: 그것도 사실은 나쁜 방법은 아닌데,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crow's
0: Crow's feet?
2: feet.
0: 에이?
2: crow가 어떤 새인 줄 아세요?
0: 아, 그 까마귀 아니에요?
2: 맞아요.
0: 오.
2: 걔가 발을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0: 아, 주름 엄청 많죠?
2: 발에 주름도 있는데,
0: 있어요.
2: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0: 네.
2: 그게 여기 있는
0: 아, 눈가 주름이
2: 거예요. 맞아요.
0: 이렇게.
2: 우리가 이렇게 많이 웃다 보면 여기가 자연스레 그런 모양으로 생기죠.
0: 맞아요.
2: 그렇게
0: 네.
2: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So, crow's feet 이러면은 눈가 주름. 그 뭐라고 할까? 정말

0: example, 와, 왜 눈이 이렇게 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1: 네.
0: 눈이 엄청 크다. 이러면서, 자, 보세요. 너의 눈들은 그렇게 크니 앞에다가 왜를 넣는 건데,
1: 예.
0: 자, 이거 헷갈릴 수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왜?
1: Why?
0: Why? 너의 눈들은 크니? 그럼 어때요?
1: Why are your eyes big?
0: 자, 완벽해요. 근데
1: 어.
0: 거기다가 그렇게 크니? 그러면 so를 넣어주면 더
1: 아.
0: 끝내줘요. 어떻게 해요?
1: Why
0: Why are
1: are
0: your
1: your eyes
0: eyes
1: so
0: so
1: big?
0: big? 오,
1: Aha.
0: not bad. Alright. 자, how about this? 혹시 곱슬거리는이라는 형용사 아세요?
1: Curly?
0: Curly.
1: Yes.
0: 컬리하다 이러잖아요.
1: 네.
0: Curly. 그러면 너의 머리는 왜 그렇게 컬리하니? So까지 넣어볼까요?
1: Why are your hair so curly?
0: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는 are your hair가 아니에요.
1: 어?
0: Your hair는 단수 취급이니까 is your hair.
1: 그래요?
0: Right.
1: Why
0: 방금
1: is your hair?
0: eyes는 복수죠.
1: 예.
0: hands도 복수니까 are가 들어간
1: 도대체가 hair가 얼마나 많은데?
0: 거예요. 그렇죠. 근데
1: 예.
0: hair는 희한하게 셀수 있는 단어도 되고 못 쓰는 단어도 됩니다.
1: 아,
0: 셀수 있는
1: 그래요?
0: 단어가 되려면 한 가닥 얘기할 때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쓸 확률은 많지는 않아요.
1: 그래서 그냥 헤어로,
0: 맞습니다.
1: 예.
0: 오케이. 그래서 한 가닥만 curly 아니라고 물어보는 거는 아니죠.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1: 전체적으로,
0: 거고요. 오케이. So why is your hair so curly? Why are your eyes so big? 여기서 핵심은 why 뒤에 질문 어순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You got it?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Why are your eyes so big?
1: Why are your eyes so big?
0: Why is your hair so curly?
1: Why is your hair so curly?
0: There you go. 그리고 이것도 해볼게요.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1: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0: 오, 실감납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그러면서 수년간 열심히 일해서 그렇단다가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1: 할머니 약간 다큐로 또 대답하셨네. 열심히 일한 증거란다.
0: 그거란다.
1: Because they, 여기서 they는 이제 hands들인가 봐요.
0: 오,
1: They have worked hard. 너무 열심히 일을
0: 얼마
1: 했어.
0: 동안
1: For
0: 했어요?
1: many years. 엄청 수년간.
0: 수년간.
1: 예, 수년간 열심히 일해서 그런데 아가야니까.
0: 아가야, 예야, 이런 거. 이런 거는
1: 아가야.
0: 사실은 단어들이 많아요. 뭐, 만약에 본인 얘기라면, I라든가, 뭐,
1: 네.
0: 뭐라고 할까요? 예야.
1: 저는 우리 애기들이 저한테 너무 달콤한 사랑을 주니까 허니라고
0: 오케이.
1: 해볼까요?
0: 오케이.
1: 허니,
0: 아하.
1: 허니.
0: 허니
1: 예,
0: 스펠 모르는 거. 아니, 이거 깜짝
1: 갑자기
0: 놀랐습니다.
1: 부딪혔어요. 예.
0: Because they have worked for many years, honey,
1: honey,
0: worked hard, right?
1: yes.
0: 정답? 아,
1: pumpkin.
0: 자, 일단은 방금 honey 썼죠?
1: 예.
0: honey, sweetie, baby, 다 괜찮아요. 오케이,
1: 아.
0: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왠지 뭔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 거 가져온 것뿐이에요.
1: 근데 이거는
0: 오케이.
1: 뭔가 수년간 열심히 일해서 그래, 호박아. 이런
0: 호박. 그러면 이게 한국에서는,
1: 느낌이야. 예.
0: 우리말에서는 호박이란 이미지가 왠지 호박이라고 하면, 못생겼다고?
1: 호박에
0: 이런 생각하죠.
1: 죽는다고 수박되니? 이런
0: 맞아요.
1: 말
0: 그런 거에서
1: 때문에.
0: 왔기 때문에. 근데
1: 예.
0: 영어에서는 이 펌킨이 귀여운,
1: 아, 그래요?
0: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박이 또 달잖아요. 먹다 보면. 그렇기
1: 맞아요.
0: 때문에 나쁜 이미지가
1: 아,
0: 아닙니다.
1: 네.
0: 대신에 펌킨 할 때는 P 발음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요 사이에 자음 M하고 K 사이에 샌드위치가 돼서 그래요. 오케이?
1: 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U에 강세를 주고 이런 식으로요. Pumpkin, pumpkin.
1: Pumpkin, pumpkin.
0: 좋아요. 그래서 얘야, 아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애인끼리는 쓰지 않아요. 보통 아이, 특히 어린
1: 애기한테.
0: 아이를 얘기할 때 씁니다. 자, 여기 지금 시제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1: 네.
0: 이거 왕초보 영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늘 완벽하게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1: 예.
0: 집중해 주세요.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여기서 they는 진짜 아까 말했던 my hands입니다.
1: Hands.
0: 엄마, 할머니 손이 열심히 일했거든. 근데 단순하게 they worked. 만약 과거형으로 썼다면 they worked hard. 그럼 무슨 말일까요?
1: 과거에 일을 했었던 거고 지금은 안 하는
0: 아니요,
1: 거.
0: 그냥 과거에 한번 했다고. 열심히
1: 예.
0: 손이 과거에 한번 했어라는 걸로 단순히 끝나버려요. Right? 왜냐면 과거형은 진짜 과거에 한번 벌어진 걸 얘기하니까. But then 여기 have PP가 나왔죠.
1: 맞아요.
0: have PP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제가 일부러 해석을 PP 했다 이렇게 안 해요.
1: 네.
0: 그러면 과거형이랑 너무 헷갈리죠?
1: 그쵸.
0: 그래서 PP 해온 상태다. 자,
1: 오.
0: 이거를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0: 느껴주셔야 돼요. Right? Have a PP는요.
1: 예.
0: 과거에 어떤 걸 한 거예요.
1: 예.
0: 인정. 그거 인정해요. 근데 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해서 결과적으로 그거의 결과가 현재 어떻다. 현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과거에 일을 했죠.
1: 예.
0: Right? 시작했죠.
1: 네.
0: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때 과거 일에서 지금 쭉 일해서 현재 굉장히
1: 손에
0: 내가
1: 쥐는 게
0: 힘든 상태다. 현재 내 손은 굉장히 일한 상태, 힘들게 일한 상태야. 그래서 wrinkly 한 거야.
1: 그럼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0: They have work. 그거는 지금 당장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 포인트는 현재 상태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So,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예문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전화기를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1: 네.
0: I lost my phone. 과거형으로 쓰면 나 과거에 잃어버린 거죠.
1: 네.
0: 그 정보밖에 없어요.
1: 응.
0: 지금 다시 찾았는지 아닌지 몰라요.
1: 그죠.
0: 근데 만약에 제가 I have lost my phone. 그러면 뭘까요?
1: 오, 잃어버린 지가 꽤된 느낌?
0: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잃어버렸는데
1: 네.
0: 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금도 lost 된 상태다.
1: 그쵸.
0: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없단 얘기예요. 오케이?
1: Okay?
0: 그래서 have PP가 한국어에는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다시 한번 have PP는 과거에 뭐 했는데 그거는 인정. 일단 그거 인정. 근데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현재 어떤 상태다. 과거에
1: 맞아.
0: work를 한번 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 있는 상태다. 얘를
1: 아.
0: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 10년간 여기 살아온 상태야. 그러니까
1: 오.
0: 10년 전에 살기 시작했다는 거, 그거는 인정인데,
1: 네.
0: 중요한 건, 다 합쳐서 결과적으로 지금 10년 차임. 이게
1: 아하.
0: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살아온 상태다. 어때요?
1: have lived here.
0: 그렇죠. I have lived here.
1: Yes.
0: 10년간.
1: For 10 years.
0: That's it. I have lived here for
1: 오.
0: 10 years. 이러면 단순 과거가 아니라 지금 결론적으로 10년 차. 자, 그러면 이거는 그녀는 그 건물을 떠난 상태야. 어떻게 할까요?
1: She have left.
0: She has left
1: She has left
0: the
1: the building.
0: That's it. She has left the building. 자, 보세요. 이거 그냥 과거 써도 돼요. She left the building. 과거에 떠났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떠나서 지금 여기 없다고를 상대방한테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말하면
1: 뭔가
0: 아하.
1: 약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0: 네.
1: 굉장히 굵직하네요.
0: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뭘 강조하고 싶은지에 따라
1: 예.
0: 쓰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 강조를 더 하고 싶으면 그냥 과거 얘기를 쓰면 돼요. 근데 have PP를 쓰는 거는 과거에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됐어. 이거 현재를 더 강조하고 싶으면 have PP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고 볼수 있어요.
1: 그러네요.
0: Right. Okay. So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겠죠. 그렇죠?
1: 네.
0: So 나는 여기 지금 총 10년째 살아온 상태. 그리고 그녀는 지금 여기 빌딩에 없음을 떠난
1: 네.
0: 상태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보세요.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려고 여기 무슨 표현 썼어요?
1: Worked hard.
0: Worked hard, right?
1: Yes.
0: Work hard가 열심히 일하다라는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 재밌는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work, 뭐 예를 들어 work my fingers to the bone. 이게
1: 오!
0: 뭘까요?
1: 뼈가 으스러지도록 뭔가 한것
0: 그죠?
1: 같은데요?
0: 뭐
1: 예.
0: 으스러지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손가락이 뼈가 될 때까지 일하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회화에서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1: 예.
0: 이제 약간 문학책이나 뭐
1: 예.
0: 소설이나 가사나 이런 데서 보면 살짝 등장을
1: 약간
0: 합니다.
1: 뭔가 시적인 문구로.
0: 맞아요. 그래서
1: 아하.
0: 알아두면 여러분 쓰라는 게 아니라 좀 들을 때 편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네.
0: 자, 그리고 보세요.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how long?
1: Many years.
0: For
1: For many
0: many
1: years.
0: years. 오케이. 수년간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many를 쓰면 많은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전체가 for many years 그러면 오랫동안 수년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many를 빼도
1: 오.
0: for years 이러면 수년간이란 뜻이 또될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왜 이러냐면 years 앞에 숫자가 안 나와 있죠. 10년인지
1: 네.
0: 3년인지 2년인지, right?
1: 네.
0: 그런 거를 그냥 빼버리고, 오케이, 복수로
1: 아.
0: 해가지고, 뭐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1년보단 길어. 이런
1: 그러네요.
0: 느낌을 주기 때문에, for
1: years니까.
0: years,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느낌 자체가 for many years보다는 좀 강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여전히 수년간이라는 뜻이 될수 있어요.
1: 네.
0: 오케이,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1: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0: Very nice.
1: Pumpkin.
0: Okay, pumpkin까지 썼네요. Sorry. Okay, 두 문장 했으니까.

0: 있으니까 빅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1: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0: Okay, 자 다음은요.
2: 네.
0: 이걸 딱 듣고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래요.
2: 오, 예뻐. 아, 마음이 이렇게 예뻐요. I will work hard. 열심히 일하고.
0: 어디서 끝날 거예요?
2: And 전에.
0: 오케이.
2: 그죠?
0: And.
2: 열심히 일할 거고. Buy you gloves. 너에게 사준다. 글러브스를.
0: 네. 네. 근데 그냥 글러브스인가요?
2: 예쁜 장갑이네요.
0: That's right.
2: So pretty gloves 할게요.
0: Okay.
2: Yeah. Pretty.
0: Okay, pretty. Right? 맞습니다.
2: Yeah.
0: Pretty. 예쁜. T를 플랩으로 해서. 약간 리을 비슷하게 부드럽게 읽으면 더 좋고요. 꼭 굳이 안 그래도 pretty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Pretty, pretty gloves, right? 자, 여기 지금 보면 뭔가 길잖아요.
2: 네.
0: 근데 이건 단순하게 뭔가로 두 내용을 이은 것뿐이에요.
2: And.
0: And로 이은 것뿐입니다.
2: 네.
0: 그래서 and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문장에서 확장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Okay? So and라고 하는 거는 A and B인데
2: 네.
0: 이 A하고 B가 뭐 명사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예 문장과 문장을 연결이 되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2: 네네.
0: Okay? 자, and 그리고 뭐뭐 하고. So 여기서는 I will work hard. 그리고 여기서는 I will이 생략이 된 겁니다. And I will buy you pretty gloves. 이렇게 확 연결을 해버렸죠. So 예를 들어 여러분들, 나는 집에 가서 쉴 거야 이러면 나는 집에 갈 거야 그리고 쉴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2: 네.
0: 자, 나는 집에 갈 거야. I will what?
2: I will go home.
0: 자, I will go home.
2: And.
0: 그리고 and 동사만 쓰면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I will이 또 나오는 거니까
2: 네.
0: 쉬다가 뭐가 있을까요? R로 시작하는 거.
2: Rest.
0: Rest. I will go home and rest.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How about this? 나는 마유에게 전화해서 그에게 물어봤어. 자, 이거는요. 나는 마유에게 전화했어. 어떻게 해요?
2: I called Mayu.
0: 자, 그리고
2: and
0: 그에게 물어봤어.
2: Asked him.
0: There you go. 여기도 사실은 I 써도 돼요. 또 I asked him. That's fine.
2: Yeah.
0: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 있다는 면에서 and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will go home and rest.
2: I will go home and rest.
1: I called Mayu and asked him.
2: I called Mayu and asked him.
0: 자, 본문 읽어볼게요.
1: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2: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0: There you go.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 그때 할머니 감동했어요. 아, 가장 예쁜 장갑이 되겠네.
2: 와, they'll be the prettiest 장갑.
0: 장갑.
2: So, 아까 나왔던 맞죠? gloves를 써볼까요?
0: 그렇죠. 한쪽만 착용하는 게 아니니까
2: 네.
0: 복수로 당연히 써야겠습니다. So, gloves는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Gloves. Right, so glove는 한쪽을 당연히 나타낼 수도 있겠죠.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렇게 해서 단수 써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복수로 쓰는 게 당연히 맞겠죠. 마치 pants처럼. 자, 그리고 그나저나 우리 손모아 장갑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게 있죠. 그렇죠?
2: 네네네네.
0: 자, 이런 것은
2: mitten이라고
0: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2: 이거 야옹이 아닌가요?
0: 야옹이?
2: 고양이.
0: 키튼이죠.
2: 아, 키튼이군요.
0: 고양이 정답 아니라 mitten입니다. Right.
2: 예.
0: So 얘 같은 경우도 S를 써주시고 I의 강세를 많이 줘서 사실 들을 때는 mitten, 은처럼 들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mitten 해주면 좋을 텐데 mitten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거 발음 한번 해볼게요.
2: 네.
0: mitten, mitten.
2: Mitten. Mitten.
0: That's right.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예쁜이 아니라 뭐라고요?
2: The prettiest gloves.
0: There you go. 최상급 형용사, 가장 뭐뭐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앞에 더를 항상 붙여주는 센스. 가장
2: 예.
0: 형용사다. So, 예를 들어서 이것들은 가장 예쁜 신발들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2: These are the prettiest shoes.
0: 그렇죠. These are the prettiest shoes.
2: Yes.
0: 그는 가장 키가 큰 guy야 여기에서.
2: Oh. He is the tallest guy in here.
0: In here or here. 둘 다 괜찮습니다.
2: Yeah.
0: Just like that. 너를 넣어주세요. 읽어볼게요.

0: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1: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1: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0: Wrinkly 형용사, right? 자, 두 번째.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래요.
1: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2: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3: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2: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0: Ne,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는 의문사 why 활용하는 거. 중요한 건 질문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1: 네.
0: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너 왜 눈이 그렇게 커? 왜 너의 눈들은 so 크냐?
1: Why are your eyes so big?
0: There you go. 두 번째입니다. 내 머리는 왜 그렇게 곱슬거려? Curly입니다.
1: Why is your hair so curly?
0: There you go. Your hair는 단수 취급이니까 is가
1: yes.
0: 맞겠죠? 자, 하나 더요.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Wrinkly예요.
1: Why are your hair, why are your hands wrinkly?
0: Wrinkly, right? So, grandma 하고,
1: 이거
0: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So,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Why are your eyes so big? Why is your hair so curly?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자, 다음은요. And 되겠습니다. 문장이 길어질 거기 때문에 보고하셔도 괜찮아요.
1: 네.
0: 나 집에 가고 쉴래. 이건 직역이고요. 의역하면 집에 가서 쉴래.
1: I will go home and rest.
0: And rest. 나 마유에게 전화했고 물어봤어. 이게 전화해서 물어봤다는 거죠.
1: 네. I called Mayu and asked him.
0: There you go.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래요. 자, 저는 열심히 일할 거예요.
1: I will work hard.
0: 그리고요.
1: And
0: 당신에게 살 거예요. 예쁜 장갑들을.
1: Buy you pretty gloves.
0: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3: I will go home and rest. I called Mayu and asked him.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0: Alright, 자, 전체 대화 다시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5: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4: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5: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0: Alright,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Grandma, why are your hands wrinkly?
6: Oh,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1: Oh, I will work hard and buy you pretty gloves.
6: Oh, they'll be the prettiest gloves.
1: Yay!
6: Oh,
1: I-

0: can't wait.
1: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난 돈 벌려고 노력 중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m trying to make money.
1: There you go. I'm trying.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make money 대신에 뭐 earn도 가능은 한데요. 네. make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오. 오케이,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간단합니다.
2: 네.
1: And. 바로 and입니다. 굉장히 문장을 길게 만들어주는데요.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나 학교 가고 공부할래. 이건 직역이고요.
2: 예?
1: 나 학교 가서 공부할래. 자, 다시 한번 드리면 직역을 나 학교 가고 공부할래.
2: 네.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좋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네, 많이 많이 try 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0: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w.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안녕하세요 and 반갑습니다. Yes, 영어랑 한국어랑 같이 막 섞으면은 제 혀도 꼬여요. Alright, so of course you too. That's why English is difficult. Language is difficult. But I'm going to help you, especially when it comes to business English. So we are continuing our English interview, and the question is, why should we hire you? 왜 우리가 당신을 고용을 해야 되나요? 왜 우리 회사를 why should we let you into our company? Okay, so we need a good answer. Let's look at our answer for today. 저는 성공하고 싶은 엄청난 의욕이 있습니다. 아,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제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세우고 꼭 달성하도록 합니다.
1: I set high goals for myself and make sure I attain them.
0: 저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I'm always ready to take on new challenges.
0: All right, guys,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Okay, 자, 이럴 때 물어봤을 때 you've got to give them a strong answer.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를 써주세요. That's what we need to do. Alright, 자, 저는 성공하고 싶은 엄청난 의욕이 있습니다. 아마 이 의욕이라면 뭐 motivation?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Here we go. Aha!
1: I have an incredible drive to succeed. I have an incredible drive to succeed.
0: 아니, 선생님, 여기서 왜 drive가 나와요? 운전하는 게 왜 갑자기 나와요?
1: Actually, business 출근 영어에서는 이 drive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써요. 명사로. 자, drive means something very similar to motivation, enthusiasm, 아주 열정, passion, 이런 거 하고 굉장히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business 용어에서 oh, he has a lot of drive 하면은 아주 굉장히 의욕이 많고 막 열심히 한다 그런 뜻이에요.
0: I have an incredible drive to succeed. 성공하는 그런 의욕이 강한 거예요.
1: All right. I set high goals for myself and make sure I attain them. I set high goals for myself and make sure I attain them.
0: 자, set and attain 중요한 동사예요. 여기에서는 저는 제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세우고 set 세우고 꼭 달성하도록 합니다. 달성하다 attain to reach the goal. 그래서 goal 할 때는 set the goal, achieve the goal, 뭐 maintain 뭐 here in this case attain the goal, right?
1: So there are certain verb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내일 봬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우리 목요일에 보자 혹은 다음 주에 봬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시간, 어떠한 날짜에 다시 만납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여러분 See you later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거를 어떻게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떠한 날짜, 어떠한 시간에 만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See you 뒤에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요일, 시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전치사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조금 헷갈립니다. 오늘은 이 부분까지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일 봬요, see you tomorrow 이런 것들 여러분이 많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see you 시간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see you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사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I will see you. 내가 너를 볼게 내일, 내가 너를 언제 볼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I will see you 로부터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I will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ee you, see ya 막 이런 것들 표현을 많이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이 see you 뒤에 구체적인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은요. 어떤 시간, 어떤 날짜, 어떠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적인 개념에 만나도록 해요 라는 의미가 되는데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이 시간 자리에 구체적인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전치사가 나와야 되고 혹은 어떠한 요일에 만날 때도 또 전치사가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see you 시간을 가지고 어떤 얘기들 할 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첫 번째 문장 내일 봬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여러분 내일 바로 tomorrow 넣어서 see you tomorrow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See you tomorrow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See you tomorrow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tomorrow 라고 얘기를 해서 내일 뵐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난이도를 한번 높여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구체적인 요일을 넣을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쵸? 이땐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일 앞에는요 전치사를 on을 많이 써요. 그래서 see you Monday가 아니고 see you on Monday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월요일에 봬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0: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여러분이 다 응용해서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See you on 요일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죠. 월요일에 봬요. See you on Monday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See you on Monday.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on Monday라고 얘기를 해서 월요일에 봬요. 라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이번에는 시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몇 시라고 얘기를 할 때, 시각 앞에는요, 전치사를 at을 씁니다. 그러니까, 5시에 봬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그쵸. 바로, see you at 5. 혹은, 오후 5시에 봬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여기처럼, see you at 5 p.m.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See you at 5 p.m.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at 5 p.m. 해서 시간 앞에는 전치사를 뭘 쓴다? 그쵸. at을 쓴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다양한 표현들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그때 뵙겠습니다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약속이 딱 잡혀 있었을 때는 그때 봬요. 라고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수 있죠. 그때라는 거는요, then이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see you then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 뵐게요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돼요. See you then, 그때 봬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See you then.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then. 해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배운 표현 요일에 뵐게요. 혹은 여러분 구체적인 날짜에 뵐게요라고 얘기를 할 때도 on 날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혹은 시간에 뵐 때에는 그쵸 at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해서 그때 봬요 see you then 다 여러분이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이제 구체적인 시간에 뵙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see you 뒤에 시간을 넣었지만 그 시간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넣냐에 따라서 전치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See you on Monday. See you on Monday. See you at 5 p.m. See you at 5 p.m. See you then. See you then.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좀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내일 봬요? 그쵸? See you tomorrow 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내일 모레라는 표현은요. The day after tomorrow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바로 see you the day after tomorrow. See you the day after tomorrow.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라는 표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ee you the day after tomorrow.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the day after tomorrow. 라고 얘기를 해서 the day, 그날 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내일이라고 얘기를 해서 내일 모레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the day before yesterday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엊그저께라는 표현도 됩니다.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라는 표현은 the day after tomorrow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월요일에 뵐게요. 그쵸? See you on Monday라고 배웠습니다. 요일 앞에는 그쵸? 전치사를 on을 쓴다라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봬요. 다음 주 화요일에 봬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그럴 때는요, 뭐 어떤 것을 쓸까요? 그쵸? 바로 next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끝날 때 see you next time 이라는 자막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때는 전치사가 또 빠져야 됩니다. 요게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see you next Monday.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쵸? See you next 하고 나서 요일을 말씀해 주시면은

다음 주 어떠한 요일이란 얘기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See you next Monday.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에 봐요. 라는 표현. next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요일에 만나요? 어떠한 날에 만나요? 어떠한 시각에 만나요? 혹은 다음에 만나요? 다 얘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see you later 가지고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은 어떠한 시간에 만나요? 라는 표현 이제 전부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전치사를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next time!

0: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 hope everything's wonderful and beautiful. You?
1: 자, 여러분,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 그 중에서도 딱 하루 한 문장 다시 시도해보는 거죠. 그렇죠? 누구든 와서 다시 한번 해보고 10분만 딱 보면, 그렇죠, 나름대로 자신감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try again. 저는 이근철이고요. 자, 오늘도 다시 한번 도전할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Are you ready? Then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2: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얼핏 봐서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내 말이 씨가 되는 거니까 조심해. 씨는 뭐고, 말은 그냥 대충 알겠는데. 자, 하지만 얘를 딱 핵심만 잡아보면 누구한테 일종의 경고를 하는 거죠. 야, 조심해. 자, 이거죠. 그래서 그 경고에 가까운 느낌, 영어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be careful, be careful. 다음에 뒤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처럼 누구를 조심해, 뭐 그 다음에 무엇을 조심해, 아니면 장소를 조심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WH phrases가 나올 거니까 어떻게 응용되는지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첫 번째 스텝에서는 앞에 나왔던 힌트를 가지고 한번 네 가지 문장을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죠? 예, confidence build-up process. 자, 그렇다면 자신감 어떻게 쌓을 수 있을지 장면과 연동시켜 보세요.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네 번 나왔고요. be careful.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뒤에 되게 간단하게도요. 뒷부분을 잘라보세요. 무슨 말을 하다.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what you say라고 합니다. be careful what you say. 먹는 거 조심해. be careful what you eat. 읽는 거 조심해. be careful what you read. 보는, 시청하는 거 조심해. be careful what you watch. 되게 이거 하나만 갖고도 되게 많은 게 설명되죠. be careful 말고도. 얘를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 전혀 필요도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자체의 세 가지, 네 가지에만 알면 되게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자, 누구를 믿을 것인지도 조심해. 이것도 한번 하실 수 있겠죠. 누구니까 who죠. 당신이 믿다. who you trust. 앞에 be careful 써서 be careful who you trust. 예,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것과 실제 희노애락을 다 겪어봐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be careful who you trust.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말할 것인지 조심해. 자, 요거

그냥 바로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Be careful. 그렇습니다. Be careful how you talk. 어떻게 말을 하는 방법이겠죠. 얘는 말을 하는 내용이고요. 어디에 서 있을 것인지, 뭐 얘는 argument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입장을 표명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실제 물리적으로 야 거기 위험해 이런 거잘 보라고 한다거나 be careful where you stand. 되게 간단합니다. 다양하게 이용했고요. 자, 네 가지 도전합니다. 보고 읽으시면 안 되고 제 동작을 보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무슨 말을 하는지 조심하라고. Your turn. 네, be careful what you say. 됐죠? 자, 그다음에 누구를 믿을지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이렇게 기대는 거. 자, 그렇다면 your turn. 좋습니다. Be careful who you trust. 예, 네, 조심하라는 뜻이고요. 어떻게 말하는지 방법이겠죠? 방법. 방법. 자, your turn. 네, be careful how you talk. 자, 맨 마지막으로 어디에 서 있을 건지 그거를 조심해. 그래서 서 있을 때 조심해라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your turn. 맞습니다. 자, be careful where you stand까지요. 어려운 거 없고요. 여기에 나왔던 거 요거 하나만 who you trust. 뭐 이런 식으로 how you talk, how you say it, how you watch TV programs. 이런 식으로 다 응용하면 얘만 갖고도 네 개가 한 400개 될수 있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let's stretch these sentences a little bit more. 자, 조금만 늘려볼까요? 내 말이 씨가 되는 거니까 조심해. 그러면,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니까, be careful what you say. 이건 아까 나왔어요. be careful what 가지고요. 그 다음에, you say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쓰고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할때그 말은 뭐예요? 아,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에 이것과 딱 어울리는 표현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wish라는 단어를 써요.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얘를 목적으로 바라는 것을 조심해. 해서 wish for 아니면 ask for. 네가 뭘 요청하고 있는지 조심해. 라는 뜻으로 해서요. 이게 우리말에 딱 예, 내 말이 씨가 되니까 조심해 라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영어에서요. 아시겠죠? 정리하시고요. Hey,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아시겠죠? 내가 누구랑 친구인지를 조심해. 자, 아까 나왔죠? Be careful. 다음에 who를 쓰시면 돼요. Be careful who. 친구가 되다는 뜻은 friends인 거잖아요. Friends. You are friends with. 그렇죠? 예, be careful. 예, who you are friends with. 내가 누구랑 친구인지를 조심하라고. 사실은 친구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불평하는 사람이 많으면 사실은 여러분도 불평하게 되어 있고요. 주위에 긍정적인 사람이 많으면 실제로 긍정적인 말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be careful who you are friends with. 됐죠? 자, 그 다음에 혼잣말을 어떻게 하는지 조심해. 아까 나왔죠? 네, be careful how you talk.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고요. 혼잣말이 어려울 것 같지만 스스로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Talk to myself. 그래서 여기선 you니까 be careful how you talk to yourself. Be careful how you talk to yourself. 자, 이렇게 보시니까 더 머릿속에 잘 남겠죠? Be careful how you talk to yourself.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어떤 말을 자주 되뇌이는가가 내 인생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나도 모르게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100% 중에서 단 10%의 긍정성, 힘든 일 속에서도 긍정성을 끄집어내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인지 한번 오늘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Be careful how you talk to yourself. 자, 10분 동안 마지막으로 쫙 정리해서 즐거워지는 또 시간 남아있죠? Try it again.

Okay, then let's wrap it up with this dialogue. 자, 내 말이 씨가 되는 거니까 조심해. 했더니 반응이 뭐예요? 이 사람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어떤 씨인지 알고 말하는 거야. 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조심해.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더니 나 안다니까. I know what I'm asking for. I know what I'm asking for. 뭐 이렇게 자신감이 있을 때는 도전해서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은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력